0: 공항 터미널 주차권까지 모두 챙겨 정기권을 5개나 발급받는가 하면 휴가를 간 직원이 정기권을 이용해 공항에 차를 대놓은 사례 등이 최근 국토부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한 달여 만에 인천국제공항 공사는 기존 직원들의 정기권 3만여 건에 대한 전면 무효화 조치에 돌입했습니다.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기존의 절반 수준까지만 재발급할 계획입니다. 또 터미널과 가까워 선호도가 높은 주차장은 긴급 출동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1: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0: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2: 걸어서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그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윤우입니다.
3: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4: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3: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4: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실무대표단이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시작했습니다. 양측이 직접 마주앉은 것이 아니라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자로 나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방식입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짐 가리바디 외무부 차관이 협상단을 이끌었고,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와 제러드 쿠슈너가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 총리 및 카타르 군주와 별도로 면담했습니다. 이번 실무회담에서는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보장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가 지나는 길목으로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사안입니다. 이번 회담은 앞서 스위스 루체른에서 열린 정상급 접촉의 후속 실무 협의 성격입니다. 다만 이란 외무부는 회담 전날까지도 도하에서 미국과 어떤 수준의 회담도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카타르 외무부 역시 고위급 회담은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협상의 물꼬는 트였지만 본격적인 합의까지는 아직 여러 단계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연방하원이 1일 예정보다 일찍 2주간의 휴회에 들어갔습니다. 공화당 내부 갈등으로 주요 법안 처리가 줄이 뒤로 밀린 결과입니다. 발단은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이 이끄는 공화당 지도부가 유권자 신분 확인을 강화하는 세이브 법안을 국방수권법과 묶어 한꺼번에 처리하려 한 데 있습니다. 국방수권법은 국방부의 예산과 정책을 승인하는 연례 법안으로 매년 반드시 처리해야 하는 법안입니다. 공화당 지도부는 상원 통과가 불투명한 세이브 법안을 이 법안에 얹어 처리하려 했지만 당내 강경파 14명이 반대표를 던지면서 절차 표결이 찬성 198표 대 반대 224표로 부결됐습니다. 강경파는 세이브 법안을 별도 법안으로 묶는 방식 대신 국방수권법 본문에 직접 수정안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원이 나중에 해당 조항을 쉽게 삭제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중간선거를 앞두고 세이브 법안 통과를 강하게 촉구해왔고, 공화당 지도부는 이를 관철하려다 오히려 당내 분열을 드러낸 셈입니다. 하원은 7월 중순까지 워싱턴을 떠나 있게 되며 그 사이 내년도 국방수권법 처리도 멈춰섰습니다. 이 법안에는 주한미군 규모 조정과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절차에 관해 의회 협의 없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전화통화를 갖고 미중협력 확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통화는 지난 4월 이후 두 달 만으로 지난달 베이징 정상회담에 이어진 고위급 접촉입니다. 왕 부장은 지난달 베이징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합의가 향후 3년 이상 미중관계의 전략적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양국이 평등과 존중 그리고 호혜의 정신을 바탕으로 정상 간 합의를 구체적인 정책과 실질적인 조치로 옮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협력 의제를 늘리는 동시에 갈등 요인을 줄이고 각종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사소한 움직임 하나가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미국이 신중하게 대응해 줄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통화가 긍정적이고 건설적이었다는데 양측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국은 정상 합의를 공동으로 이행하고 유연한 방식으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정상회담 이후 외교장관 통화까지 잇따라 이어가면서 관계 안정화 흐름을 유지하고 있지만 대만 문제는 여전히 양측 사이의 핵심 긴장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2: 오늘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탈락 뒤 귀국한 가운데 홍명보 감독과 손흥민 주장의 공항 분위기는 하루 사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오전 홍명보 감독이 인천공항에 입국했을 때 일부 팬들은 홍명보 나가라를 외치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고, 감독은 별도의 인터뷰 없이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반면 하루 뒤 귀국한 손흥민 주장에게는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격려가 이어졌으며 손흥민은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월드컵 대표팀 내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 않았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3: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귀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4: 하루 사이 분위기는 분노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5: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6: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 좀 제 마음이 좀 더 불탔습니다.
5: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7: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5: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대원입니다.
8: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류마티스 관절염,
2: 어깨와 허리 통증,
1: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1: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집 가정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8: 눈은 밝게,
9: 얼굴은 아름답게. 불란서 안경 검안과. 불란서 안경 검안과는 35년 동안 오직 우리들의 눈 건강만을 생각해왔습니다.
8: 앞으로도 불란서 안경 검안과를 통해 밝고 환한 세상을 보시도록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9: 시력검사, 시력보호와 건강을 위한 안경태와 렌즈, 그리고 최신 유명 브랜드 선글라스.
8: 각종 보험과 시니어 우대 프로그램을 갖춘 불란서 안경 검안과.
9: 한인타운의 눈 건강은 불란서 안경 검안과가 지켜드립니다.
8: 올림픽과 캥슬리 213-487-1001-487-1001번.
9: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0: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9: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0: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9: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2: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시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되시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 놓치시면 정오 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정보 토크 한입을 만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LA 카운티의 판매세 인상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약 2만 5천 표 차이로 가결된 매저 ER의 개표 결과를 공식 인증했습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 기본 판매세는 현행 9.75%에서 10.25%로 오릅니다. 일부 시에서는 지방세까지 더해 최고 12%에 가까운 판매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이번 인상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매년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 카운티 병원 운영과 공보건 서비스 확대, 그리고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에 쓸 계획입니다. 소비자 부담도 구체적으로 늘어납니다. 4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살 경우 세금이 약 200불 더 붙고, 3천 달러 상당의 가구는 약 20불, 1천 달러짜리 스마트폰은 5불가량 추가됩니다. 다만 확보된 세수는 의료전용기금이 아닌 LA카운티 일반기금으로 편입되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분야에 얼마나 쓰일지는 카운티 정부의 예산 배분에 달려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세금 인상의 취지와 실제 집행 사이의 간극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6대 3 의견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수정헌법 14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수정헌법 14조를 제정한 선조들이 시민권의 약속을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까지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우위 구도인 대법원에서 나온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보수 성향의 로버츠 대법원장과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이 진보 성향의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레나 케이건 커탄지 브라운 잭슨 대법관과 함께 출생시민권을 인정했습니다. 출생시민권은 부모의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미국 땅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수십만 명의 법적 지위에 직결되는 사안입니다. 이번 판결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반이민 정책 기조는 핵심 동력 가운데 하나를 잃게 됐습니다. 연방지질조사국은 지난달 30일 오후 12시 45분께 멕시코 바하 캘리포니아 반도 캘리포니아만에서 규모 6.0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약 6마일로 관측됐습니다. 남가주에서 멀지 않은 지점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환태평양 조산대에서 발생한 최신 지진 가운데 하나라고 설명했습니다. 환태평양 조산대는 태평양을 둘러싼 지진과 화산 활동의 주요 발생지대로 전 세계 지진의 상당수가 이 지역에서 일어납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와 일본 등 세계 여러 지역에서도 강진이 잇따르고 있어 이 지대의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번 멕시코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건물 붕괴 등의 피해 보고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진원 깊이가 얕을수록 지표면에 전달되는 충격이 커지는 만큼 6마일이라는 수치는 주목할 부분입니다. 남가주 역시 같은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지진 대비 점검이 권고됩니다. 오늘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 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기념연설에서 국내외 정세의 위험과 도전을 강조하며 당원들의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강국 건설의 전제 조건으로 강군 육성을 제시하고 내년 건군 100주년을 목표로 세계 최강 군대 건설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건국 원로들로부터 이어지는 역사적 과업으로 타이완 통일을 명시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3: 미국과 전략 경쟁 속에 내부 결속을 촉구하며 장기 집권의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입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14: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연설에 나선 시진핑 주석은 국내외 정세의 위험과 도전, 풍랑을 부각하며 결집을 호소했습니다.
15: 坚持党的全面领导和党中央集中统一领导。
14: 지난 105년을 찬란한 역사라고 치켜세우면서도 결코 자만해선 안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제2의 100년 목표 실현을 위해 계속 분투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1년 창당 100주년 목표로 모두가 잘 사는 샤오캉 사회 달성을 선언한 중국. 2049년 건국 100주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건설은 여전히 숙제로 남겨뒀습니다. 시 주석은 강국의 전제 조건으로 강군을 제시했습니다. 내년 8월 건군 100주년 목표로 미국을 초월한 세계 인류 군대 육성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건국 원로들의 버금가는 역사적 과업으로 타이완 통일을 제시했습니다.
15: 坚决打击台独分裂势力，反对外部势力干涉，坚定推进祖国统一大业。
14: 그러나 군부 숙청에 따른 사령부 와해와 미국의 견제 등으로 강군 건설과 타이완 통일 모두 당장 이루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역설적으로 내년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 4연임을 정당화할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16: 라디오 서울 1690.com. 와, 빠르네.
17: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com.
18: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19: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20: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2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22: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21: 셀폰으로, PC로
12: 주고 사용하지 않는 전기기기는 끄는 것이 당국의 구체적인 당부입니다. 내륙과 센트럴 밸리 지역은 화씨 104도를 넘는 기온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 수준에 근접했습니다. 이 정도 더위가 계속되면 전력망 전체에 부하가 걸려 광역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노숙인처럼 더위에 취약한 계층의 보호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냉방센터를 추가로 열고 응급 대응 체계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냉방센터 위치는 지역 시청이나 카운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폭염은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기상당국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25분 웨스트 할리우드 산타모니카 블러바드 7111번지 5층 규모의 아파트에서 화재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화재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현장 대원들은 건물 진입을 위한 최적의 접근 경로를 파악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며 LA 카운티 보안관 웨스트 할리우드서가 현장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건물 외부로 번진 화염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의 며 소방대원들은 화재가 이미 진화됐을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현재 인명피해나 추가 연소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수습 상황은 계속해서 파악 중입니다. 오늘 오후 1시 27분 잉그루드 센츄리 블러바드와 클럽 드라이브 교차로 인근 할리우드 파크 카지노 앞에서 차량 충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는 카지노 인근 도로에서 차량이 심하게 파손된 모습이 담겼습니다. 부상자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받고 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 출동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잉그루드 경찰청이 현장 통제에 나서 해당 구간 일대의 교통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상자 수와 부상 정도는 파악 중이 며 잉그루드 경찰청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직원주차 특혜 논란을 계기로 정기주차권 3만여 건을 전면 무효화하고 절반 이내로만 재발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직원들이 정기권을 5장씩 발급받거나 휴가 중에도 공항에 차를 장기주차하는 사례가 적발돼 공분을 샀습니다. 공사는 터미널과 가까운 주차 공간을 필수 차량을 제외하고 대부분 여객 전용으로 전환해 500면 이상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만 자회사 직원들에게는 공항에서 먼 장기 주차장을 배정한다는 방침이 알려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3: 이에 인천공항은 이달부터 직원 정기주차권 3만 건을 무효화한 뒤 절반 이내로 줄여 여객 주차 공간을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24: 1층부터 3층까지 끝없는 빨간색 만차 표시. 7월 여름 휴가철을 앞둔 인천공항 1터미널 장기주차장의 모습입니다. 빈자리가 없어 다들 주차 타워를 몇 바퀴씩 돌고 주차 공간이 아닌 곳에 일렬로 차를 대기도 합니다.
25: 차가 거의 꽉 차 있어가지고 한 3, 4바퀴 정도 돈 것 같아요. 4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들어오고 나서부터.
24: 그런데 이러한 주차 지옥이 공항 직원들의 특혜 때문에 심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며 공분을 키웠습니다. 근무지는 청사지만

0: 차량 등 필수 차량만 제외하고 대부분을 여객용으로 쓰기로 했습니다.
1: 터미널에서 거리가 떨어진 단기 주차장은 이렇게 주차 공간에 여유가 있는데 이러한 곳들을 직원 전용 주차 공간으로 이용합니다. 또 장기 주차장도 일부 층만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0: 공사 측은 이러한 방식으로 500면 이상이 여객 전용 면적으로 확보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단기 주차장엔 공사 직원 주차만 허용하고 자회사 직원은 공항에서 거리가 먼 장기 주차장 위주로 사용해야 한다는 식으로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차별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2: 걸어서 한 2, 30분 정도 걸리는 위치에 주차장을 배정한다든지 그냥 셔틀버스를 이용해서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이제 그 주차장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0: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자회사와의 소통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면서 오는 9월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보완점을 찾을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3: 미국 땅에 첫 발을 내디뎠던 그날을 기억하시죠? 낯선 언어, 낯선 문화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당신의 길.
4: 그 땀과 열정으로 일군 비즈니스, 그리고 소중한 삶의 이야기. 이제 그 이야기를 라디오 서울이 세상에 전합니다.
3: 한인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업가, 전문인, 그리고 우리들의 어른 올드타이머까지. 살아온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그리고 남기고 싶은 이야기 보따리들을 고선미 진행자와 함께 풀어보세요.
4: 매일 오후 1시부터 3시에 방송되는 해피투게더를 통해 당신의 이야기가 라디오 서울 방송과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를 통해 널리 알려집니다.
3: 라디오 서울 특별기획 우리 살아가는 이야기, 지금 바로 라디오 서울 323-935-0606에 문의하세요. AM 1650 라디오 서울, 당신만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기억됩니다.
5: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6: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7: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8: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7: 센터 메디컬 그룹.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1250만불, 1250만불.
11: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2: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0: 주 7일 24시간
12: 3237828600 3237828600.
10: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13: 언니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4: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3: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4: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

0: 로스앤젤레스 시의회가 다운타운 한복판을 통째로 바꿀 대형 개발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름은 포스앤센트럴 프로젝트로 총 사업비가 20억 달러에 달하는 초대형 주거 오피스 복합단지입니다. 위치는 스키드로우와 아츠 디스트릭트 사이 여러 블록에 걸쳐 있어 다운타운 동쪽 일대가 대대적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노숙자 밀집구역과 낡은 산업시설이 혼재해 있던 곳으로 개발 압력이 꾸준히 높아져 왔습니다. 시의회가 화요일 전격 승인에 나선 것은 다운타운 재활성화와 주택 공급 확대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20억 달러 규모의 민간 투자가 한꺼번에 유입되면 주변 상권과 부동산 시장에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반면 스키드로 인근 저소득 주민들의 임대료 상승과 이주 압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운타운 LA의 지형도가 앞으로 수년에 걸쳐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1: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미질병통제예방센터가 전국 17개 주에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기생충 감염 질환의 원인 추적에 긴급히 나섰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감염 사례는 최소 145건으로 집계됐으며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의 기생충은 크립토스포리디움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을 통해 전파되며 극심한 설사와 복통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 경로를 특정하기 위해 각주 보건당국과 공동역학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기생충은 일반적인 염소소독에도 살아남는 특성이 있어 수영장이나 공수계 시설이 주요 감염 경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는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건당국은 수영 후 손을 철저히 씻고 물을 마실 때는 정수된 물을 이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염이 의심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질병통제예방센터는 감염원이 확인되는 대로 추가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보안관국이 이른바 데이라이팅법 위반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데이라이팅은 횡단보도 근처 20피트 이내 구간에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입니다. 이 법은 주차된 차량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교통사고 위험을 높인다는 판단에서 도입됐습니다. 보행자 안전 확보가 핵심 목적입니다. 단속 대상은 카운티가 관할하는 전 지역이며 위반 차량에는 티켓이 발부됩니다. 횡단보도 앞뒤로 20피트는 차량 두세 대 길이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평소 습관적으로 횡단보도 가까이 주차해온 운전자라면 지금부터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속이 본격화된 만큼 주차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과태료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0: 이란 의회 의장 갈리바프가 오늘 방송 대담에 출연해 미국과의 양해각서 유효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호르무즈 해협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이 통제권을 보유하고 있다며 협상 종료 후 통행료 부과를 공식화했습니다. 중재국인 카타르는 자연 해협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있을 수 없다며 미국과 같은 반대 입장을 취했지만 오만은 강제 징수 대신 자발적 서비스 요금 형식을 절충안으로 제시했습니다.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기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유연한 태도를 보이면서 새로운 비용체계 도입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 체결로 호르무즈 해협이 정상화되고 있지만, 이란은 향후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만과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서비스료 명목으로 통행료를 거둘 수 있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권준기 기자입니다.
3: 이란 협상 대표인 갈리바프 의회 의장이 카타르에서 미국 대표단을 만나는 대신 국영 TV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미국과 체결한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강경파의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자 진화에 나선 겁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양해각서는 미국의 패배 선언과 다름없다며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을 여전히 이란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전쟁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은 신이 주신 선물로 확인됐다며 미국과의 협상이 끝나는 60일 뒤에는 통행료를 걷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협상 중재국인 카타르는 자연 해협인 호르무즈에서의 통행료 징수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섰습니다.
4: The movement in the strait should not be hindered by any logistical or security management method. We believe that the strait is a natural occurrence. It's open. The international maritime laws are very clear on.
3: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는 오만은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통행료가 아닌 자발적 서비스 요금 형식으로 돈을 걷겠다는 겁니다. 통행료 부과에 반대하던 국제해사기구도 자발적 기금 조성은 가능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으며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에너지 가격에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여 협상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권중입니다.
1: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특별 협찬은 MPSN 리버티 뱅크카드, 세계 1위 결제 시스템 회사 월드페이의 유일한 한인 파트너 MPSN 리버티 뱅크카드가 함께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온디맨드 서비스는 www.radioseoul1650.com에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0: 5시 이브닝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브닝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1: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에서 하루 수십에서 백여 건의 사건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이른바 메가마스터 심리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다운타운과 벤나이스 법원에서 이 방식이 잇따라 시행되면서 졸속 심리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메가마스터 심리는 판사 한 명이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이민자 사건을 단 하루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민 당국은 밀린 사건을 빠르게 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리단체들은 개별 사건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공정한 심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법정이 아니라 컨베이어 벨트처럼 운영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민법원은 현재 전국적으로 수백만 건의 미결 사건을 안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강화된 이민 단속 이후 신규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처리 속도를 높이려는 압박이 커질수록 개별 심리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0: 오늘 오후 1시 52분 다운타운 LA 웨스트 6번가와 사우스 피게로아 스트리트 교차로 버스 정류장 인근에서 흉기 소지 남성이 신고되었습니다. 용의자는 칼집에 꽂힌 두 자루의 칼을 소지한 채 버스 정류장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LAPD 센트럴 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용의자의 뒷주머니에 칼집에 꽂힌 칼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현재 경찰관들이 현장에서 용의자를 주시하며 상황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는 현재까지 주변 시민들을 위협하지는 않은 상태이며 LAPD가 현장 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시 47분 노스 할리우드 세티코이 스트리트만 3344번지 철로 인근에서 수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철로 주변 풀숲에서 불길이 시작되어 검은 연기가 인근 상공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신고를 접수한 소방대원들이 현재 현장에 출동하여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해 집중 진압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인명피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화재는 아직 완전히 진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2시 10분 선밸리 소재 쉘던 아를레타 파크에서 미국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월드컵 경기단체 관람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오후 5시 킥오프 경기에 맞춰 12,455 윅스 스트리트 공원 내에 대형 스크린과 가족 참여 활동 시설이 설치되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행사 주최 측은 대형 스크린을 통해 경기를 중계하는 동시에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앱 사용자 영상에는 공원 내 관람석과 행사 시설이 갖춰진 현장이 담겨 있으며 현재 행사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 별도의 안전사고나 통제 상황은 보고되지 않았으며 오후 5시 경기 시작에 맞춰 행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5: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6: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7: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6: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7: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6: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8: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9: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8: 네.
9: 수영도?
8: 그럼요.
9: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8: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9: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10: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11: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2: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13: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 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14: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15: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양측은 직접 마주하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중재하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특사가 카타르 총리 등을 만났고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회동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가장 중점을 둔 사안은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로운 선박 통항 보장이었습니다.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이 해협을 둘러싸고 이란은 자국이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60일 동안만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란은 또 카타르 측과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고 밝혔으며 레바논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연락 채널 구축에도 합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두고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이란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라고 인정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한 목적 없이 미군을 재투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핵 프로그램과 해협 통제권, 그리고 레바논 문제에서 양측의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으로 이어지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0: 오늘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인 오늘 민주당은 이를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오는 3.1 의원 워크숍을 통해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장 반환 없이는 나머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2: 민주당은 상임위 즉시가동을 외치면서 입법 속도전을 예고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16: 18개 상임위원회 가운데 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한 다음 날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선출 강행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목리로 이미 한 달을 허비했다면서 나머지 원구성에라도 협조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으름장을 놨습니다.
17: 제22대 후반기 국회에는 무책임한 정쟁과 태업이 조금도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6: 여기에 소수야당의 마지막 저지수단 필리버스터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카드까지 다시 꺼내며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법사위원장 자리를 다시 거머쥔 민주당은 이제 형사소송법 개정 등 쟁점법안 처리에 속도전을 벼르는 모습입니다.
18: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16: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 없이는 남은 원구성 협조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완고합니다. 후반기 국회를 첫 단추부터 비정상으로 만든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며 국민 참교육이 찾아올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9: 사실상 법사위를 강탈해 갔습니다. 이는 우리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다수당의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16: 특히 민주당이 서영교 의원을 법사위원장 자리에 앉힌 건 이 대통령 재판 취소를 완수하겠다는 속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20: 연어회 술파티 의혹부터 공소 취소 빌드업에 앞장선 사람입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그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 즉각 사퇴해야 된다는 것을.
16: 상임위 사임계 제출로 배수진을 치며 국회 일정 전면 거부도 검토하고 있는데 다만 보이콧이 현실화할 경우 입법 과정에서 견제가 어려워지는 만큼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21: 민주당은 오는 3일 의원 워크숍을 통해 상임위별 입법 로드맵을 가다듬고 본격 입법 전쟁에 돌입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투쟁 방안에 대한 중지를 모을 계획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22: 5시 이브닝 뉴스는 1250만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과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 김 변호사,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2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3: 선택하세요 품질을,
2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3: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5: 타이어.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6: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5: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6: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8: We will fight for you.
2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4: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일반적으로 전통적이고 정상적인 주택용자를 받으시려면 손님께서는 최소 2년 이상의 세금 보고서나 W2 그리고 최근 월급 명세서 등을 통해 직장 경력과 수입을 증명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확인된 수입을 기준으로 총부채와 비교해 DTI, 즉 부채 대비 소득 비율을 산정하고 이를 융자 승인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로 삼게 됩니다. 또한 제출하신 서류는 고용주나 제3의 기관, 그리고 IRS를 통해 철저한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러한 방식을 따르는 융자를 흔히 풀딱 융자라고 부릅니다. 이 풀딱 융자를 이용하실 경우 조건 면에서는 가장 유리한 이자율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분들이 이러한 수입 관련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하실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입을 IRS를 통해 검증하지 않거나 아예 수입 관련 서류 제출 없이 진행할 수 있는 융자를 노닥 융자 또는 알트닥 융자라고 부릅니다. 노닥 융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수입 서류가 부족하시거나 서류는 있으나 융자 승인을 받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현재 직장과 고정 수입이 없으신 분들께서도 이용하실 수 있는 융자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적 이자율 조건이 좋은 상품이 바로 VOE, 즉 재직 확인 융자입니다. 이 경우 렌더가 고용주에게 재직 확인 양식을 보내면 고용주께서 이를 작성해 렌더에게 제출하시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IRS를 통한 수입 검증 과정이 없기 때문에 현금으로 임금을 받으시는 분들이나 수입이 일정하지 않으신 분들께 특히 적합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융자에 관한 문의는 213-388-5600으로 전화 주십시오.
6: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7: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빛의 속도로 주워 먹으며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이른바 삼추룰입니다. 이 만국 공통의 불문율을 두고 일본 언론이 이색적인 팩트체크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일본 오이타현의 한 지역 방송에서는요. 식품위생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추룰 검증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닥의 오염물질이 음식에 얼마나 빨리 묻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 형광액체를 활용했습니다. 카펫 위에 세균 역할을 하게 되는 형광액체를 흩뿌린 뒤에 일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을 직접 낙하시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첫 희생양은 크기도 작고 미끌미끌해서 툭하면 손에서 떨어지는 젤리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3초 만에 주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젤리 표면에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오렌지, 또 상추, 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요, 오염 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빵은 어떨까요? 네, 앞선 음식들보다는 덜했습니다. 형광물질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지만 역시 오염물은 묻어 있었고요.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번지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도요, 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학적으로는 떨어뜨린 음식을 먹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8: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9: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매일 1억 원씩 오른다. 동탄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집값 이야기인데요. 급등세가 계속 반복됐던 동탄과 기흥, 구리시가 오늘부터 이른바 3층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됐습니다. 이 가운데 토호제는 오는 5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지난 11호 대책 이후에 규제 지역에서 제외됐던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이번엔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전문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2: 안녕하세요.
0: 우리 여기 나올 줄 알았잖아요.
2: 우리 예상했죠.
0: 모두가 다 알았을 거예요 아마.
2: 예상보다도 더 늦게 나오지 않았나.
0: 네. 그래서 기습 발표가 맞긴 맞는지 이게 조금 의구심이 드는데 먼저 첫 번째 궁금한 게 있어요.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2: 저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두 번이 늦었는데 첫 번째는 작년이죠. 10월 15일에 이제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3중 규제하잖아요. 네.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그리고 토지 거래가 구역인데 과거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하나씩 했잖아요. 아, 조정 대상 지역하고
0: 맞아요.
2: 오르면 투기 과열 지구하고 네. 투기 지역하고 네. 토지 거래가 구역은 나중에 하고 지역도 핀셋으로 강남 3구하고 마포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10월 15일에는 다 적용을 했거든요. 오르지 않았던 노도강, 금강구, 수원까지도 규제를 합니다.
0: 화나셨죠 거기서.
2: 그러면서 네. 이제 명분이 뭐냐. 풍선효과를 차단하겠다. 규제를 하면 풍선효과가 발생하니까 억울하더라도 우리가 풍선효과 차단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노도강 이들 좀 참아줄래? 라는 명분으로 전체를 규제를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런데 그때 빠진 지역이 있었죠. 광교 신도시까지는 규제 지역으로 묶였는데 광교 신도시에서 10km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 동탄 신도시가 있는데
0: 맞아요.
2: 동탄 1, 2 신도시를 합하면 16만 세대 정도 됩니다. 굉장히 크구나. 대한민국의 최대 거대 신도시에 GTX도 있고요. 예. 삼성전자 일자리도 있고 모든 인프라가 몰려있는 광교 신도시는 4만 세대밖에 되지 않으니까 왜 동탄은 빠졌을까가 일단 의문이었고
0: 그때도 많은 분들이 왜지? 이런 말씀하셨었는데
2: 그때는 이제 통계만 본 거죠. 정량 요건만 보니까 화성시 네. 전체가 오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분구가 되면서 명분은 생겼는데 구리도 마찬가지죠. 하남시를 묶었는데 왜 구리시는 왜 빠졌을까? 왜 용인 기흥군은 또 왜 빠졌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번에 또 묶었다는 얘기는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는 명분이 상당히 약해졌다. 도대체 뭐 한 거지? 묶었던 지역들도 올라가고 주변 지역으로 풍선 효과 생기니까 11호 대책은 도대체 뭘 한 걸까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동탄은 3월 4월부터 이제 조짐이 있었습니다.
0: 네.
2: 실제로 움직였어요.
0: 네네.
2: 거래량도 늘어나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었는데
0: 데이터상으로도 보여요 그게.
2: 데이터도 보이는데 예. 현장을 보면 더 잘 보이는데 현장에 가보지도 않고 적어도 5월에는 묶었더라면 2%라는 급등은 막을 수는 있었겠죠.
0: 한 주에 2%. 네.
2: 그 정도의 급등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는데 또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네, 또 이게 숨고르기 하다 보니까 타이밍은 다 놓치고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제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였습니다. 현장 분위기도 야, 너무 비싸.
0: 2% 올랐다가 1.69 막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약간 진화되는.
2: 예. 따라가기가 힘들어라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안 올랐던 동탄 신도시도 이제 지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역주변만 올랐고요. 여기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들은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에 뒤늦게 규제를 딱 묶으니까 많이 올랐던 지역들은 쇼핑이 끝나고 다 돌아갔고
0: 네.
2: 이제 문 열고 장사 한번 해보려는 곳들은 지금 규제적으로 묶여버리니까 이쪽 지역들은 또 동탄 신도시 안에서도 또 화가 나는 경우들이 네. 생기고 묶으려면 처음부터 묶던가 이게 뭐하는 짓이냐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0: 그래서 어제 제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었는데 백화점 쇼핑 다 하고 나니까 백화점 문을 닫았다라는 평가를 해주셨어요. 네. 어찌됐든 간에 자 일단은 요거부터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3중 규제 지역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2: 여러 가지가 달라지는데요. 일단 조정 대상 지역부터 예. 살펴보게 되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5월 10일부터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이에요.
0: 네.
2: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집을 두 채 가진 사람이 팔면 최고 세율이 71.5% 양도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2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되는 겁니다. 3주택자 이상은 82.5% 네. 30%포인트가 더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7월 1일 기준으로 적용이 되잖아요. 그럼 7월 1일 이후에 동탄 신도시에서 이제 집을 파시는 분들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는 점은 인지를 좀 해야 되고요.
0: 네.
2: 또 비과세,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12억까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2년 보유,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거주입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이제 동탄 신도시에 집을 사면 2년 거주를 해야 규제 그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나는 1년 전에 샀는데 어떡하죠? 규제 지역 지정 전에 사신 분들은 2년 거주 요건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정 그 체크를 하셔야 되고
0: 이제는 갭 투자는 안 된다 이렇게 외칠
2: 그렇죠.
0: 수 있네요.
2: 그러면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 이제 대출이 많이 줄어듭니다. 대출이 이제 무주택자들 비규제 지역 때는 70%까지
0: LTV
2: LTV 해줬는데 그게 이제 40%까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6억까지 이제 대출 한도가 나오는데 9억 아파트를 이제 산다라고 네. 했을 때 기존에는 70% 받으면 거의 6억 정도 6억까지 그렇죠. 6억 3천인데 3천이 깎이고
0: 10억으로 하면 안 돼요? 조금 쉽게 계산?
2: 계산하기 편하잖아요. 네. 9억이. 자 그런데 그러면 지금 규제 지역으로 지정돼서 40%면 얼마입니까? 3억 6천만 그렇네. 대출이 나오다 보니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은 이제 전세 대출도 막히게 되고 3억 넘어가는 전세 대출 받은 사람은 3억 초과되는 집을 살 수도 없고 집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도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고 가장 관건이 토지 거래가고요.
0: 허락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거죠.
2: 허락 받아야 되는데 실거주해야 됩니다. 이게 7월 5일이에요. 또 그러면 7월 4일까지 계약금을 넣고 계약서를 쓰면 토지 거래가를 또 피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오늘 제가 안 가봐도 눈에 환합니다. 지금 아마 북새통일 겁니다. 아,
0: 실제로 막판에 어제도 전화가 뭐 어마어마하게 몰렸다고 해요.
2: 사실은 뭐 대출이 안 나오는 거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할 수는 있어요. 아, 대출 안 나오면 대출 한도 내에서 뭐 어차피 70% 받을 생각이 없었어 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토지 거래가는 다르거든요. 전세 그렇죠. 끼고를 살 수 있느냐 안 사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7월 4일까지는 현장 부동산들 아마 최대
0: 박해세
2: 호황 마지막 호황을 한번 즐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효과가 있을지 한번 봐야 되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풍선 효과 때문에 여기까지 오르다가 여기까지 묻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발표되고 나서 그 약간 전부터 처인구라든지 안양, 안산, 남양주 이런 쪽으로 문의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벌써부터 풍선 효과의 어떤 조짐 같은 게 있는 거 아닙니까?
2: 조짐이 있었고 앞으로도 이제 더 가시화되겠죠. 지금 우리 다 경험했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도 이미 그때 생겼던 풍선 효과가 지금 안 생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0: 굉장히 강한 기시감이 느껴지긴 해요.
2: 풍선 효과가 안 생기려면 조건이 뭐냐면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예 없어야 됩니다. 공급 대비 수요가 줄어들어서 공급 과잉, 수요 부족, 지방 같은 경우 사라고 해도 안 사잖아요.
0: 그렇죠.
2: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은 공급 부족의 수요 과잉의 유동성은 굉장히 많습니다. 성과급에 또 주식까지 올랐기 때문에 유동성 과잉 지역인데 사지 말라고 하나를 막는다? 우리 두더지 게임 하잖아요. 하나 올라가서 때리면 다른 애가 올라오겠죠. 네. 단순히 생각해도 동탄구만 묶었어요. 저는 이번에 제 관전 포인트가 동탄구 옆에 병정구라고 있거든요.
0: 네.
2: 병정구도 주간 상승률이 6월 3주 차에는 꽤 많이 올랐습니다. 주간 상승률이 0.4%까지 올랐다가 최근에 0.1% 왔다 갔다 하는데 병정구도 묶을까? 라고 봤는데 또 병정구는 빠졌더라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병정구로
0: 갈 수밖에 또 없겠네요.
2: 밑으로는 오산, 더 내려가면 평택. 구리 위에 뭐가 있죠? 남양주가 있습니다. 네. 남양주도 별내 신도시, 다산 신도시, 역세권에 살기 좋습니다.
0: 거기 좋아요. 환경도 좋고.
2: 당연히 구리로 향하던 발길이 이제 그쪽으로 향하겠죠. 기흥구 묶으면 처인구로 가거나 광주시로 갑니다.
0: 바로 옆에 있는데 뭐.
2: 이제 안양 동안구는 묶였는데 만안구는 이번에 안 묶였는데 만안구도 생각하겠죠. 우리도 조만간에 올라가면 또 묶이겠구나. 다음 순서는 우리구나. 하겠구나. 그러면 지금 미리 사야 되겠구나. 네. 사람들은 생각이 있어요. 동탄 신도시도 2% 나온 게 그냥 성과급 때문에 성과급 받지도 않았는데 그럼 어떤 심리냐면 제가 현장에 두 번을 갔었는데 심리가 그거예요. 규제적 묶일 것 같아. 0.6% 될 때부터 묶인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0: 네네.
2: 언제 묶일지는 몰라. 전격적으로 뭔가 나올 것 같아. 빨리 사야 돼라고 해서 지금 2%까지 올라갔던 거거든요. 이제 나머지 지역들도 마음이 초조하죠.
0: 또 가파르게.
2: 올라가고 규제지역 묶이는 시나리오가 쫙 그려지니까 미리 움직이자라고 해서 아마 지금 미리 움직이는 수요자들이 우리 방송을 들으면서 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이거 너무 예상대로라서 사실 놀랍지도 않아요. 예전에 미국이 마약과의 전쟁할 때 미국 내에서 다 생산을 차단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생산기지가 다 남미로 가버렸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문제인데
2: 수요가 있으니까
0: 수요가 있으면은 이 공급을 끊는 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 좀 반대로 있구나. 아무튼 쉽지가 네. 않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지금 11호 대책 이후에 서울 전역 경기 12개 지역을 토호제로 묶었더니 경기권 비규제 지역의 주택 매입액이 지난 전년 전년에 두 배를 웃돌았다고 해요. 이거는 수치적으로도 풍선 효과가 입증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2: 자연스러운 현상 아닐까요? 네.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게요. 규제적으로 지정이 되면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 묶었는데 집값은 올라갔어요.
0: 네.
2: 그러면 규제적 지정의 효과가 뭐냐면 급등하는 걸 좀 막는 효과가 있고요. 불편하니까 여러 가지로.
0: 네.
2: 그다음에 거래량을 줄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규제지역이 지정이 되면 주변 지역으로는 거래량이 늘어나고 상승률이 올라가고 규제 지역 안에서는 상승률은 줄어들고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상승률이 줄어든다고 하락이 아니거든요. 180km 과속하다가 과속 카메라가 있어. 브레이크를 잡아요. 네. 60km로 내려와. 그게 멈춘 거냐. 여전히 60km로 달리고는 있는 거죠.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네. 되면 과속 카메라 때문에 속도를 줄일 뿐입니다. 달리고는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지정되지 않은 곳들은 지정되기 전에 이제 노란불 들어왔으니까 빨리 달려야 되니까.
0: 빨리 200km로 가야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2: 이제 속도를 올리는 네. 거죠. 이제 그런 부작용들이 양쪽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아, 좀 답답한 그런 상황인데요. 작년에 11호 대책으로 서울 전역 토호제로 묶었어요. 집값 상승하니까 토호제로 묶고 서울 묶이니까 안 묶인 곳으로 가고 또 여기를 묶고 주변으로 옮기고 악순환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전국을 다 묶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2: 전국까지는 아직 시간이 네. 걸릴 것 같고요. 수도권 지역은 아마도 올 하반기 내년까지는 아마 투어 한번 순회 공연 한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정부가 수도권 골고루 균형 상승해 주려고 이렇게 규제 지역을 묶는 거 아닌가?
0: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2: 풍선 효과를 차단하려면 사실 네. 서울 전역과 경기도 수도권을 11호 대책 때 다 묶었더라면 풍선 효과를 차단한다는 명분이 있는데 왜 경기도에 12곳만 묶었을까가 여전히 의문이었거든요. 네네. 결국에는 정량평가 엑셀 돌려서 그냥 딱 잘라서 상승률 얼마만 묶었다. 그래서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있고요. 이번에는 또 뭐라고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를 했냐면 정량평가 그러니까 가격 최근 3개월 상승분이 물가 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조정 대상 지역, 1.5배면 투기 과열 지구인데요. 우리가 정량만 보지 않고 엑셀 돌린 네. 거 아니야. 네. 시장 상황도 모니터링하고 개발 호재도 보고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했어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했고 현장 상황을 봤으면 미리 했어야 되는데
0: 그렇죠.
2: 5월 타이밍도 네. 놓쳐버렸기 때문에 그 변명도 무색하고 지금 풍선 효과 생기면 또 규제해야죠.
0: 네.
2: 뉴스 나오니까 네. YTN에서 보도할 거잖아요. 또 안양 만안구 올랐다 나오면 묶고 하다 보면 이제 인천까지도 저는 가지 않을까.
0: 거기까지도.
2: 근데 네. 지금 최근에 제가 또 인천 영종도에 이제 임장을 한번 다녀왔는데 거기는 조용해요. 조용한데 아니, 매물은 네. 굉장히 많아요.
0: 거기 원래 이제 약간 노년에 보내시라고 만든 곳이라고 들었어요.
2: 매물은 많은데 전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왜 이런 현상이에요 네. 하니까 규제 지역을 지정을 하니까
0: 네.
2: 다주택자들이 비규제 지역 약한 고리인 영종도에 집을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물은 늘어나는데 호가는 작년보다 내려갔는데 전세는 또 없어요.
0: 네네네.
2: 세입자는 또 더 불안하잖아요. 집을 파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들이 외곽 지역도 생기고 집값이 저평가잖아요. 저평가 지역 약한 고리로 지금 파고들고 있기 때문에
0: 네네.
2: 저는 이 상태면 내년까지는 수도권 전체적으로 다 풍선효과 생길 가능성이 있어서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진짜 진지하게
0: 예.
2: 테이블 위에 모든 걸 올려놓고 검토를 해야지 지금처럼 하던 패턴으로 계속 이렇게 규제하게 되면 결국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와 다를 게 뭐가 있는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0: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노무현 문재인 정부 때 두 번 해봤고 안 되는 걸 봤는데 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규제를 쓰고 있는가. 이게 답답하거든요.
2: 저도 답답해요. 왜 이럴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데 우리 애를 보게 되면 애가 공부 안 하는데 이제 이게 야단을 쳐도 안 되고 달래도 안 되니까 달래야지 하다가 다음날 또 화내는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 동일한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패턴이 달라지지 않으면 똑같은 현상이 생길 것 같고요. 우리가 풍선효과 얘기를 했는데 풍선효과가 이제 안 올랐던 비규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옮겨가잖아요. 풍선효과가 하나 더 있어요. 역풍선효과도 있습니다. 반대로 올라갑니다.
0: 예, 왜? 예, 예.
2: 동탄 신도시는 그동안 비규제 지역이었죠.
0: 예.
2: 광교 신도시, 용인수지, 분당은 규제 지역입니다. 동탄이 메리트가 있잖아요. 대출도 나오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있고. 근데 이제는 메리트가 없어졌죠.
0: 그렇죠.
2: 다른 친구들은 발목이 잡혀 있어요. 달리기를 하는데 다리 양쪽 다리를 묶어뒀단 말이에요. 나는 다리가 풀렸어. 유리했는데 이제 같이 묶이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야, 동탄에 20억 주고 살 바에는 광교나 분당이나 서울로 가는 게 컨디션이 똑같은데
0: 차라리 강남으로 살겠다.
2: 강남까지는 이제 너무 비싸니까 차라리 뭐 영등포나 네. 성동구나 이런 데 사는 게 낫지 않아? 노량진으로 가는 게 낫지 않아라는 수요 때문에 역설적으로 또 규제 지역으로 돈 있는 분들은 다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네네네. 돈이 부족한 분들은 약한 고리인 다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생기고 자금력이 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지역, 아하. 규제 지역으로. 이게 강남 3구 보게 되면 송파구에 이제 거여 1단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네. 강남 3구만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을 때는 억울했잖아요. 우리는 발목이 잡혔는데 마포, 성동은 풀려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서울 네. 전체를 묶으니까 컨디션이 똑같아지니까 투자 수요가 송파구로 들어옵니다. 야, 똑같은 컨디션이면 송파구가 낫지 않아?
0: 네네네.
2: 그래서 송파구 집값이 다시 올랐거든요. 이게 역풍선 효과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래 위로 모두 다 난리입니다.
0: 아, 참 그렇게 들으면 들을수록 이 부동산 정책이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월세까지 문제고요. 이 전월세난 해소하기 위해서 토호제 이거 안 하는 게 낫다라는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왜입니까? 왜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2: 전월세만 바라보면 안 해야죠. 왜 안 해야 되냐면 토지거래가는 이제 전세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기 때문에 전세 네. 집주인 입장에서 보면 집을 전세 주고 있어요. 팔지를 못합니다. 왜? 매수자가 집을 사려는 분이 입주를 못하니까 나는 이 집을 팔 수가 없어. 네. 그럼 이번 8월에 예를 들어서 전세 만기가 이제 다가옵니다. 나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세입자한테 연장을 안 해줍니다. 그렇겠죠. 미안한데 연장 안 해줍니다. 왜요? 나 이번에 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입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일단 공실로 비워두고 한번 팔아볼래요. 세입자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고 공실이 돼버리니까 세입자는 밀려나가는 문제들이 토지거래가 구역에 생기면서 10월 15일 작년에 통계를 보게 되면 서울 아파트 매물이 11호 대책 이후로 급감하거든요. 결국에는 여러 가지 입주 물량도 부족하고 재건축 재개발 멸실도 있고
0: 네.
2: 뭐 결혼도 많이 하고 수요도 늘어나고 다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도 저는 중요한 하나의 원인이 됐다. 그리고 다주택자 또 규제하니까
0: 네.
2: 또 약한 고리들 팔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 팔려면 전세 주면 안 돼. 한마디로 과거에는 전세 주는 게 메리트가 있었어요.
0: 네.
2: 옛날에는 전세금 가지고 은행에 넣으면 금리도 높게 받던 시절이
0: 그래,
2: 있었고
0: 그랬죠. 네. 고성장과 고금리가 있었으니까 전세가
2: 또 전세금
0: 있을 수
2: 빼서
0: 있었지.
2: 집을 하나 더 사. 그럼 네. 집값이 또 올라가네. 레버리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었는데 지금은 은행에 넣어도 재미가 없고 전세금 가지고 주식 투자하기는 불안하고 전세 끼고 살 수도 없죠. 주택수 늘리면 중과세 맞으니까. 전세금 받아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월세로 돌려서 그냥 보유세 인상되는 걸 감당을 하든지 아니면 팔고 내가 실거주 입주해서 주거 의무 네.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모든 정책들을 보게 되면 전세 실을 말리는 정책이 하나로 통일이 되고 있습니다.
0: 참 답답한 노릇인데 지금 서울의 공급이 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서 김영범 실장이 닥치고 공급 이야기를 했는데 또 공급 얘기가 쏙 들어갔단 말이죠. 앞으로 진행 상황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10: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
0: 네, 화이트 라디오 생생경제 2부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 프로젝트의 핵심 누가 뭐라고 해도 서남권의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만드는 거겠죠.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광주에서 국민 보고회를 주재를 했고요. 끝까지 책임지고 가져가겠다라고 단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물, 바람, 햇빛이 풍부한 호남이 최적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표하는 목소리가 사실 굉장히 큽니다. 재생에너지로 과연 반도체 단지를 돌릴 수 있을까라는 논란도 여전히 있고요. 오늘은 전력 부문을 중심으로 이 내용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진단 시간이고요. 메가 프로젝트 성공하려면으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1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십니까? 반도체라는 게 모든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전력을 어마어마하게 소모하는 그런 산업이잖아요. 반도체 팹 하나가 사용하는 전력이 최대 1.5기가와트다. 그래서 부산과 울산, 경남의 전력 사용량과 맞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호남에서 이 정도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11: 네. 그 호남에는 현재 그 발전력 자체는 풍부합니다. 다만 네. 그 대부분이 재생에너지고요.
0: 예.
11: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6기가와트 정도 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하나씩 수명이 다 돼서 멈춰 서고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추가적인 전력 공급 수단을 강구해야지만 이 반도체 클러스터가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0: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호남에 있는 어떤 원전 같은 것들 한빛 원전이 있긴 한데요. 이 한빛 원전의 가동 연한이 끝나가고 있잖아요. 재생에너지만으로 충족한다는 거 사실 반도체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거든요.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네, 좀 안타까운 것이 그 전라남도 영광에는 그 원자력 발전소가 6개가 있습니다.
0: 네.
11: 6기가와트 규모인데요. 작년에 1호기가 이제 설계 수명 만료로 멈췄고요.
0: 아.
11: 그다음 9월이 되면 2호기가 멈추고 또 반도체 공장에 한참 돌아가야 될 이제 34년에 3호기, 35년에 4호기가 멈추게 됩니다.
0: 예.
11: 그렇게 되면 원자력 발전소의 발전력이 줄어들고 결국 재생에너지 위주로 해서 전기를 공급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재생에너지는 아무래도 기후에 의존하다 보니까 해가 떠 있을 때만, 바람이 불 때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좀 단점이 있습니다.
0: 네.
11: 그래서 그 원자력 발전소가 또 풍부한 지역이 사실 영남입니다. 그래서 경주, 울산, 부산에 보면 원자력 발전소가 많지 않습니까?
0: 그렇죠, 네, 네.
11: 그래서 결국에는 영남에 있는 지역에서 호남으로 전기를 실어 나르는 추가적인 송전설로, 즉 동서축의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 영광에 있는 원전이 수명은 다했지만 이거를 쓸 수 없는 건 아닙니다.
0: 네.
11: 우리가 얘를 닦고 조이고 기름쳐서 한 10년 정도는 더 쓸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안전성이 확인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립니다. 결국 그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수명이 다 돼가는 원전을 재가동한과 동시에 영남에 있는 원전에서 호남으로 이 전기를 효과적으로 나르는 송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 호남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중요한 성공 원인, 그 동인이 될 것 같습니다.
0: 자, 이 전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게 용인 반도체 산단, 여기도 15기가와트가 필요한데 아직 3기가와트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서 이 문제도 지금 발목이 계속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남 산단에다가 만든다는 이 데이터 센터, 총 필요한 전력량이 최소 20기가와트는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게 원전으로 치면 거의 20기에 가까운 그 정도인데 가능할까요 이게?
11: 네, 아무래도 원전은 좀 짓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0: 네.
11: 예를 들면 이제 올해 가동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의 세월 3호기 같은 경우에는요. 2000년에 부지가 확보됐는데 26년인 현재 가동 예정이고요.
0: 네.
11: 그래서 원전은 짓기로 결정하고 나서 실제 가동될 때까지는 25년 내지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늦고 결국에는 이 호남 권역에는 재생에너지는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남는 전기를 좀 배터리에 저장을 해놓는 흔히 얘기하는 태양광 플러스 ESS 배터리를 좀 활발히 설치를 해서 이쪽에 그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전기를 공급함과 동시에 전라남도 영광의 원전의 수명을 연장해야 되고 그리고 이 영남에 있는 원전에서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요. 그런데 그것만 갖고는 모자라기 때문에 결국에는 호남에도 천연가스 발전소, 천연가스 발전소는 화석연료 중에서 온실가스를 가장 적게 배출하면서 짓는 데도 시간이 한 2, 3년밖에 안 걸립니다.
0: 예.
11: 반면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호남에 추가적으로 지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0: 천연가스 발전소 한 기가 발전량이 얼마나 됩니까?
11: 그건 크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예. 보통 500메가와트, 즉 0.5기가와트 정도 되고요. 좀 큰 거는 1기가와트짜리도 있습니다.
0: 최소 20개에서 40개는 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예, 알겠습니다. ESS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ESS 여기다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자체로 반도체 공장을 돌린다는 건 아예 말도 안 되는 소리고 ESS가 필수적인데 이 들어가는 전력량을 생각한다면은 ESS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할 거란 말이죠. 이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감당이 가능할까요?
11: 네,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이 호남에만

0: 추가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태양광의 양이 현재까지 우리나라 전체 설치된 양보다도 많아지는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1: 네.
0: 태양광 플러스 ESS만 활용해서는 안 되고 원전도 활용해야 되고 천연가스 발전소도 활용하는 이른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쓰지 않으면 반도체 공장을 제대로 돌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과제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그래서 이 구체적인 전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게 없어서 가마솥은 걸어놓고 땔감을 어디서 구할지 이 이야기를 안 했다 이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나온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니까 정부가 2038년까지 10.3기가와트의 전력 설비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은 추가로 더 짓는 게 훨씬 더 지금 계획보다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은 작년 2월에 확정이 됐는데요. 사실 작년 2월 이후에 이 AI 붐이 일어나면서 AI용 반도체 수요가 폭증을 한 상황이라서
1: 예.
0: 아무래도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적어도 이 호남에서 늘어나는 추가적인 수요를 감안하면 뭐 거의 20기가와트 이상의 수요가 더 늘어나서 결국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발전소를 짓는 계획을 올해 중에 확정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이그 발전원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생에너지만 갖고 하면 공급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발전원, 원전, 천연가스 등을 모두 활용하는 이 에너지 믹스 전략을 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 수립해야지만 이 사업이 성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여기서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왜 반도체는 태양광으로 못하냐 이런 반박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요. 반도체 산업이라는 건한 0.01초 정도만 전압이 떨어져도 그 안에 들어있는 웨이퍼가 전부 다 오염되는 아주 예민한 산업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의 오름폭 위아래가 큰 신재생은 조금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고요. 자,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쉬운 4개 송전망 가운데서 20개, 37%가 지금 계속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의 반대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지연이라든지 문제점 때문에 미뤄졌는데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요? 이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0: 네, 아무래도 이 발전력이 풍부한, 특히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의 발전소, 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거기 때문에 수도권에 짓는 것보다는 좀더 전력 공급이 원활하긴 할 겁니다. 하지만 호남의 반도체 클러스터 주변에도 발전소가 충분히 많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에서도 전기를 끌어와야 되고요.
1: 예.
0: 아무래도 발전소가 풍부한 전남 남부 지역, 즉 여수와 광양에서 만든 전기도 이제 광주 인근으로 끌어와야 되는데 그 송전선로 공사에 과연 지역 주민과 지자체가 얼마나 호응을 해줄지 이 부분이 관건이라서 영남에서 호남으로 가는 동서측 송전선로와 전남 남부에서 전남 북부로 가는 송전선로가 제때 건설되지 않으면 이 광주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도 전력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0: 다른 나라들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기반으로 해서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단을 갖춘 후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를 하는 모양새를 보였고요.
1: 네.
0: 우리는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호남으로 반도체 공장을 일종의 좀 이전을 해서 짓는 그런 성격이라서 똑같이 발전력이 풍부한 근처로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거는 맞는데 다른 나라들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천연가스 발전을 기반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는 좀 간헐성과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점에서 사실 큰 차이가 있어서 이 선진국들과 다르게 우리는 굉장히 세심하고 주의 깊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어찌됐든 일반적인 경우와는 굉장히 다르게 가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생존 조건으로 아리백을 내세웠습니다. 이게 과거 대선에서도 이슈가 된 적이 있었는데 아리백이라는 게 정확하게 뭡니까?
0: 아리백은 이 기업이 소비하는 전기를 100% 태양광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만 사용하겠다는 건데요. 일종의 자발적인 선언, 일종의 캠페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 자, 그래서 지금 외국의 기업들, 애플이나 MS 같은 빅테크들은 2030년 이후로는 재생에너지로 만들지 않은 반도체는 공급하지 않겠다 선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솔직히 이 말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재생에너지 필수적이긴 한데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에는 좀 적용이 안 돼서 원전으로 해도 탈탄소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지적도 많은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사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아리백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1: 네.
0: 아시는 것처럼 이제 올해 들어서 반도체가 수요보다 공급이 이제 작으면서, 즉 수요가 공급보다 훨씬 많다 보니까 글로벌 빅테크 기업 어디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아리백을 현재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1: 쏙 들어갔어요. 예.
0: 예, 왜냐하면 아리백을 요구하면 SK나 삼성 입장에서 공급을 안 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저기서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은 아리백 요구가 쏙 들어가고 대신에 애플 정도는 그래도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원으로는 얘들이 제품을 만들어서 납품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온실가스를 줄이는 게 중요하다면 재생에너지만 갖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탄소 전원인 원전도 포함해서 줄이자. 이런 요구들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의해서 제기되고 있고요.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원전까지 포함한 무탄소 전기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무탄소라고 하면은 원전이 들어가니까 이거는 다소 현실적인 그런 대안이 될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뭐
0: 네, 맞습니다.
1: CF100이라고 부르나요?
0: 예, 그렇습니다. 카본 프리 에너지에서 CFE100 혹은 줄여서 카본 프리 100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사실
1: 예.
0: 이게 우리 기업에게는 굉장한 장점이 있는 게 우리하고 반도체를 경쟁하고 있는 대만은 원전을 돌리질 않습니다. 그리고 일본도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을 많이 세워놨고요. 그런 측면에서 원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는 대만과 일본에 비해서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이 있다고 볼수 있죠.
1: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유럽도 탈원전 이런 것들을 거의 다 폐기하고 다시 원전으로 가는 걸 봐도 전력의 필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그러 보시기에는 지금 호남에서 어찌됐건 재생에너지로 팹 가동을 하겠다라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계획인 거잖아요. 선결돼야 될 과제는 뭐로 보십니까?
0: 네, 사실 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원전도 같이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도 울산에 있는 원전도 활용하고 영광에 있는 원전도 활용하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전남 영광에 원전이 수명 연장에 성공을 해야 되고
1: 예.
0: 또 영남에서 호남으로 송전선로를 깔때 많은 갈등이 있을 겁니다. 이걸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충분한 보상을 통해 갈등을 해소하는 이런 전략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1: 자, 그런데요. 지금 이 호남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이거를 제외하더라도 아까 11차 전력 계획 같은 걸 봐도 지금 전력이 굉장히 부족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신규 원전

0: 설립에 대한 이야기는 없습니까?
1: 네. 뭐 얼마 전에 그 대형 원전 2.8기가와트에 대해서 부지로 경북 영덕이 선정이 됐고요. 현재 제12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서는 전력 수요가 또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신규 원전이 당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정부 계획에 초안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0: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 예.
1: 또 한편으로는 천연가스 발전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본과 미국은 천연가스 발전소를 빨리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 옆에 대형으로 지어서 이 반도체 공장에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함을 감안할 때 우리는 호남에도 천연가스 발전소를 추가적으로 지을 필요가 있습니다.
0: 알겠습니다. 지금 이 계획에 대해서는 굉장히 잡음이 큰데요. 아무래도 전력 계획이 현실성이 명확하지가 않다 보니까 이런 잡음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 부분 명확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 융합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3: 벗어났죠.
4: 애초 사건을 맡았던 종로선은 정 회장을 포함한 주요 피고발인 조사는 마쳤지만 2년째 수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문체부의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 요구가 정당했다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했다는 취지인데 이 같은 1심 결과는 지난 4월에야 나왔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금융범죄수사대는 우선 행정소송 자료를 포함한 기존 수사 기록을 검토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이 전면에 나선 건 단순한 관할 이동을 넘어 국민적 관심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한 조치라는 해석인데 장기간 이어져온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지 주목됩니다. YTN 최승훈입니다.
5: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축구대표팀 홍명보 감독과 주장 손흥민의 귀국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6: 하루 사이 분위기는 분노와 격려의 차이입니다. 이대건 기자입니다.
7: 홍명보 감독이 입국할 때 공항 분위기는 한마디로 분노였습니다. 박항서 단장과 골키퍼 조현우를 앞세워 입국한 홍명보 감독은 비교적 덤덤한 표정이었습니다. 홍명보 나가란 말이 계속해서 터져나왔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가장 먼저 별도 차량에 올라탔고 함께 온 선수들은 버스 탑승을 기다리며 한동안 험한 분위기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8: 왜 그랬는지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근데 그냥 인터뷰 없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더좀제 마음이 좀더 불탔습니다.
7: 정확하게 하루 뒤 주장 손흥민이 공항의 모습을 드러냈을 때 분위기는 환영과 격려였습니다. 힘내라, 고개 숙이지 말라는 말들이 이어졌습니다. 전날 SNS를 통해 사과와 아쉬움을 전한 손흥민은 공항에서는 별도로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심경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팬들은 확실히 손흥민을 비롯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분위기입니다.
9: 누구보다 손흥민 선수 본인이 속상하고 힘들 텐데 국민들의 그리고 축구 팬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7: 월드컵 기간 대표팀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하루 사이 공항 분위기는 일단 너무도 달랐습니다. YTN 이다운입니다.
5: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6: 한달 가까이 시위대에 가로막힌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선관위는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0: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3: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11: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10: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12: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13: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0: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14: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15: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16: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17: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 하고 있습니까?
10: 국민의힘은 사태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5: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당시 행안부의 투개표 지원 상황실 대응이 미비했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에 맞는 운영이라고 답했습니다. 윤 장관은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 행안부는 선관위 지원 요청이 오면 합당한 업무를 지휘하기 위해 상황실을 유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만약 투표용지를 보충하고 이송하는 일에 행안부가 나섰다면 자칫 부정선거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기에 딱 좋은 일이 됐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 데 대해 젊은 청년들과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인 명부 작성일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을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5: 노태학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재임 기간 해외 출장에 배우자를 동반한 것과 관련해 출장비 등을 국고에 반납하거나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 전 위원장은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특위위원장의 질의에 정확한 출장비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이같이 답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선관위원장 임무와 연관성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대단히 부적절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고 도덕적, 정치적으로 어떤 질책도 달게 받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노 전 위원장은 재임 기간 이뤄진 해외 출장 3차례 모두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선관위가 외부에 공개하는 보고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6: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서울 송파구에 이어 다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난 지역 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에 나섰습니다. 합수부는 어제 강남구 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 선관위 관계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그동안 투표소 근무자들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들을 조사해온 합수부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유발한 구조적 결함을 포착하고 다른 구 선관위에서도 공통된 부실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구단위 선관위의 선거당일 행적 등을 재구성하고 나면 서울시 선관위나 중앙선관위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에 나설 전망입니다.
5: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첫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들이 오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습니다. 서울 동부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2시 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투표함이 및 개표소로 이송된 지난 5일 현장 지원 근무를 마친 송파경찰서 직원의 양팔과 목덜미를 붙잡고 가지 못하게 막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선관위 직원이 경찰복을 입고 도망가려 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피해 경찰관이 반복적으로 경찰임을 밝혔지만 폭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을 비하하는 조롱성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가능성도 남겨놨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7: 지역 비하와 조롱이 담긴 구호를 외친 배재고 야구부가 전국대회 6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현재 출전하고 있는 청룡기 주말리그 왕중왕전부터입니다. 사건이 터지고 이틀 만에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연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사회적인 파장과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습니다. 공정위의 31조 3항 경기장 질서문란을 우선 적용했습니다.
18: 이 조항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대한체육회 규정과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 스포츠 공정위 징계 규정을 여러 가지로 검토한 끝에 내린 결론으로 알고 있습니다.
7: 지도자와 선수 개인에 대한 추가 징계 여지도 있습니다. 현재 증거로만 판단하기 어려워 다시 회의를 열기로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두 팀의 감독과 당일 주심을 불러 진술을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사과했던 배재구 감독은 다시 고개를 숙였고
19: 무조건 죄송합니다.
20: 지금 학생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19: 다 반성하고 그냥 자숙하고 있습니다.
7: 광주일구 감독은 선수들 걱정이 앞섰습니다.
21: 지금 프로야구 선수와 이제 돼가야 되는 꿈나무들인데 이제 인식 자체를 정말 페어플레이 하게끔 해가지고 프로 가서도 정직당당하게 야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지도자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7: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앞으로 모든 대회 때 경기 시작 전에 감독들에게 부적절한 응원 금지에 대한 안내를 의무화하고 중대한 폐해를 초래한 경우 가중처벌 기준을 신설하는 등 후속 조치와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5: 배재고등학교 야구부가 남은 청룡기 경기에도 출전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배재고는 오늘 서울 신월 야구장에서 예정된 순천 효천고와의 경기를 비롯해 청룡기 잔여 경기를 포기한다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2, 3학년 선수들의 대학 진학과 프로 입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탓에 기권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왔지만 자숙의 의미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야구 예능 프로그램 불꽃야구2가 배재고와의 경기를 방송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작사 스튜디오 시원은 유튜브 채널 공지를 통해 최근 불거진 배재고 관련 사안을 심각하게 바라봤고 6일 방송 예정이었던 배재고 편은 방송하지 않기로 했다고 공지했습니다. 지역비하 응원 논란을 일으킨 배재고등학교가 상대팀인 광주일구에 사과하기 위해 방문하려고 했지만 성사되진 않았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운동부를 운영하는 일선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윤리교육 강화를 주문했습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22: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응원전을 벌였던 배재고 야구부 학생 선수 전원과 학부모들, 교장, 교감 등 교직원들이 광주일고를 방문해 사과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광주일고 측은 선수들이 아직 마음의 준비가 덜 됐다며 사양했습니다. 배재고 앞에는 근조 화환이 등장하고 총동창회에서 교장 사퇴를 촉구하는 등 반발이 거세고 광주에서는 5.18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내는 상황 속에 감정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가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배재고 교장과 야구부 감독 등을 면담하며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 학생 선수 가운데 한 명은 스타벅스 구호를 선창했고 다른 한 명은 탱크데이를 외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감독과 코치진 4명은 불펜과 경기장에 나가 있어 상황을 잘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말리는 어른은 없었던 겁니다. 학교 측은 생활교육위원회에 학생들을 회부해 징계 절차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배제고가 사립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는 학교에 권고만 할 수 있습니다. 시교육청은 운동부를 운영하는 초중고등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응원 문화를 점검하고 교육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다음 달까지 시행 여부를 현장 점검하고 지도자 윤리 교육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5: 더불어민주당은 배재고 야구부가 경기에서 지역 비하성 구호를 외쳤다는 논란과 관련해 정치권의 책임이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강득구 최고위원은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10대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인식과 혐오, 조롱이 뿌리 깊게 침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이는 기성세대, 어른, 정치권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문정복 최고위원도 퇴행적 역사 인식이 사회 곳곳에 퍼지는 동안 정치가 책임 있게 막아내지 못했다며 민주당은 이런 인식이 교육 현장에 밸붙이지 못하도록 제도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0: 반복되고 있는 화재 사고가 완전히 없어질 수
5: 있습니다. 청룡기 전국 고교 야구 선수권 대회에서 광주 일고 선수들을 스타벅스 응원으로 조롱한 배재고 야구부가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걸 두고 야권에서는 지나치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점정식 원내대표는 어제 SNS 글을 통해 조롱에 동조하지 않은 선수도 많이 있는데 배재고 야구부 전체에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린 건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청소년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따끔한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아이들의 꿈을 짓밟을 권리까지 있는 건 아니라며 협회 측에 출전 정지 조치를 제고할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재섭 의원도 SNS에 글을 올려 말실수 하나 잡겠다고 평생 피땀 흘린 아이들의 미래를 통째로 인질 삼겠다는 심보냐며 징벌적 낙인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SNS에 어린 학생들이라며 방송에서 탱크로 밀어버려야 한다고 말한 성인 방송인 최욱 씨도 사과만 하고 계속 방송 중이고 스타벅스도 영업 정지를 당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0: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해서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상대방을 상처 입히는 건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어제 브리핑에서 민주진영 내에서 경쟁할 수 있지만 나중에 함께해야 하는데 멸칭이나 근거 없는 비방이 이에 어려움을 줄수 있다는 말을 두 사람이 나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오찬에서 해당 멸칭이나 특정 인사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문전 대통령은 검찰 개혁에 대해선 속도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피해나 부작용이 없도록 추진해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당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오찬 회동을 두고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하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의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여권 일각에서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명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에서 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2: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3: 가장 싼 비행기 표를 찾으십니까? 타원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 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 사회와 함께한 세안 여행사로 전화 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퇴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민심은 천심, 뉴스는 장성철이 관심. 오늘 우리 당에 갓 배달된 따끈따끈한 뉴스 지금 봉인 해제합니다. 뉴스 왔다. 자, 그럼 오늘도 현안 보고 받으셔야죠. 뉴스 명당의 수요일 뉴스 특보입니다. 오늘은 쏙쏙이 아니라 쿨쿨 시사저널 정윤경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 이렇게 대기실에서 잠을 주무시고 그러세요.
4: 제가 원래 네.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네. 근데 오늘 너무 설레서 새벽 네. 4시에 잠이 깨버렸어요.
3: 왜 설렜어요?
4: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아이고. 그래서 대기실에서 잠깐
3: 다음에는
4: 들었습니다.
3: 여기 숙직실에서 주무시기 바랍니다.
4: 네.
3: 첫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첫 번째 뉴스는 광주 찾은 대통령입니다.
3: 대통령이 광주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 사업이 끝난 뒤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상당히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네요.
4: 네. 핵심은 일단 지금 우리는 기다릴 시간 없다. 이걸 네. 얘기를 한 겁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원래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먼저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광주를 추진하려고 했는데 반도체 수요가 워낙 빠르게 늘고 있으니까 동시에 추진합시다. 이렇게 직접 제안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3: 네.
4: 그러면서 이재용 회장이랑 최태원 회장에게 미리 나는 약속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번 사업이 보여주기식이 아니다 이런 것도 좀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관할을 해서 집행과 기획의 최종 책임을 확실히 지겠다. 정치인이 하는 정책쇼 보여주기가 아니라 진짜라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또 과거에는 서류로 퍼포먼스가 좋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는 없고 잊혀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3: 끝까지 책임지고 성과를 네. 내겠다 이런 강한 의지의 표현을 보이셨네요.
4: 네.
3: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과 어떤 얘기를 나눴는지 직접 공개도 했어요.
4: 네,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그 직접 준비해온 원고를 읽지 않고요. 현장에서 즉석 발언을 좀 이어갔다고 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원고는 일단 서면 축사로 배포했다고 하는데 네. 이 과정에서 이 회장이랑 최 회장 간 나눈 대화도 직접 소개를 했습니다. 여기에 좀 표현이 재밌는 게 있었는데요.
3: 뭐예요? 뭐.
4: 호남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나는 좋게 말하면 유도를 했고 네. 좀 심하게 말하면 유인했다 이렇게 얘기를 유인? 했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억압이랑 강요는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업 밀어붙인 게 아니라 내가 설득을 해서 이끌어냈다 이걸 좀 강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 국민의힘 일각에서 얘기하는 네. 팔 비틀기가 네. 없었다. 그걸 좀 강조하신 것 같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투자를 두고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이다 이렇게 네. 큰 의미까지 부여했네요.
4: 그렇습니다. 호남에 대한 서름을 상당히 강조한 발언이 그래요? 많았는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차별의 고통과 서름을 견뎌내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온 호남에 대한 역사적 국민적 보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3: 네.
4: 일체의 차질 없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든 게 있었는데
3: 뭐예요?
4: 이순신 장군의 양무 호남 심우국가 그러니까 호남이 없으면 나라도 없다라는 말을 인용했고요. 그러면서 호남의 역사적 역할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지금 보시기엔 이제 호남 투자가 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투자를 생각하면 조족 지혈이다. 그러니까 세 발의 피에 불과하다. 이런 걸 좀 강조를 했는데요.
3: 네.
4: 한마디로 그동안의 불균형 이제 조금이라도 바로 잡겠다. 이런 뜻을 좀 분명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야당은요?
4: 야당 즉각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기업을 설득했다고 밝혔잖아요.
3: 네.
4: 이걸 두고 사실상 기업 압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호남의 전력이랑 용수 같은 거 반도체 지을 때 꼭 필요하죠. 이게 과연 기본 대책이 마련돼 있냐 이런 것도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3: 윤석열 정권 시절에 윤석열 대통령이 네. 기업 총수들 데리고 시장 가가지고 떡볶이 먹이고 외국 순방 데리고 가서 술 먹이고 그런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뉴스는요.
4: 두 번째 뉴스는 셔세권 집값 묶는다입니다.
3: 셔세권 네. 최근 집값이 많이 오른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 구리시가 새 규제 지역으로 묶였네요.
4: 네. 혹시 대표님 셔세권 들어보셨어요?
3: 못 들어봤어요. 뭐예요?
4: 발음도 좀 어렵죠. 네. 저희가 뭐 역세권 네. 붕어빵 파는 가게 근처면
3: 알겠다.
4: 어떤 거일까요?
3: 셔틀.
4: 맞아요. 이게 셔틀이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직원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네. 이 셔틀버스가 가는 곳이 뭐 동탄 그리고 용인 기흥으로 꼽히는데요. 이 여기 지역들의 이제 집값이 너무 빠르게 오르다 보니까 정부가 이제 좀 집값을 묶어놨다. 규제 지역으로 묶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실제로 올해 아파트값요. 네. 동탄구가 11.38% 올라서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집값이 뛴 곳이라고 합니다. 네. 기흥구도 6.21% 올라서 서울보다 상승폭이 좀 컸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가 좀 브레이크를 걸었다. 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화성 동탄이랑 용인 기흥 그리고 구리시를 투기과열지구 그리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고요. 한마디로 반도체 훈풍이 부니까 이게 집값 과열로 이어지고 이 불이 더 커지기 전에 좀 진화에 나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 GTX-A가 이제 파주에서 네. 이제 거의 뭐 동탄까지 곧 연결이 되거든요.
4: 그쵸.
3: 일산으로 오십시오. 제가 사는 일산. 집값 아주 쌉니다. 그럼 GTX 지세권? 이렇게 해야 되나? 하여튼 청취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네. 내 집 마련이 어떻게 달라지는 거냐. 이게 가장 궁금할 것 같아요.
4: 네.
3: 쉽게 설명해 줘보세요.
4: 앞으로 이 지역에 집 사기는 더 어려워질
3: 왜요?
4: 거다. 이렇게
3: 왜?
4: 보시면 되는데.
3: 네. 아니, 먼저 지금 뭐 성과급도 많이 받고.
4: 네.
3: 뭐 대출도 한 5억씩 해준다고 그러잖아요.
4: 그렇죠.
3: 근데 집 사기 뭐가 어려워요?
4: 근데 이 지역 자체가 지금 대출 규제가 크게 강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집값의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었던 주택담보대출이요. 이제는 4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집이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추가 주택담보대출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여기에 정부가 정한 대출 한도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1억 원이 넘는 신용대출 대출 받아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1년 동안 이 지역에서 집을 살 수 없게 되고요.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부담도 더 커지게 됩니다. 또 이제 토지거래 허가구역 규제도 들어가는데 집을 살 때는 관청 허가를 좀 받아야 되고요. 실제로 좀 들어가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전세를 끼고 집을 산 이른바 갭투자 사실상 막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3: 근데 대책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금 현금이 있잖아요. 현금.
4: 그렇죠.
3: 대출 규제 해봤자 본인 살던 집
4: 네.
3: 그리고 성과급 그다음에 회사에서 해주는 주택담보대출
4: 네.
3: 이거 합치면 충분히 동탄에서 현금 주고 살 수가 있는데 이 대출 규제 해놓는다고 한들 과연 이게 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까? 결국엔 공급이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4: 네.
3: 참 부럽네요.
4: 네.
3: 세 번째 뉴스는 뭔가요?
4: 세 번째 뉴스는 상임위 장악한 민주당입니다.
3: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과 협의 없이 합의 없이 아 협의는 했구나 합의 없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끝까지 법사위원장 서로 양보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3: 네.
4: 사실 법사위원장이 왜 중요하냐, 왜 이렇게 싸우냐 좀 네. 궁금하실 수도 있는데 모든 법안을요 마지막으로 심사하는 자리라서 국회에 좀 관문으로 불렸습니다.
3: 그렇죠.
4: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국회의장을 원내 1당이 맡고요.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 맡는 게 좀 오랫동안의 관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여야도 마지막까지 법사위원장을 좀 두고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뭐 보름 동안 17차례나 만나서 협상을 했다고 하고요. 이른바 원내 지도부 만나는 2+2 회동도 있었는데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3: 네.
4: 국민의힘은 우리한테 법사위원장만 좀 넘겨주면 민주당이 추천한 사람 우리가 위원장으로 내세울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은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3: 네.
4: 결국 협상 결렬됐고 민주당은 단독으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3: 조정식 국회의장이
4: 네.
3: 지금 처음 선출된 이후에 이렇게 단독으로 표결된 사회를 봤는데 괜찮을까 모르겠네요. 참. 근데 재경이
4: 네.
3: 보니까 정무위 이렇게 노른자 경제 관련 상임위도
4: 네.
3: 민주당이 다 가져갔더라고요.
4: 그렇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 전략은 법사위원장을 내주더라도
3: 네.
4: 우리가 예산 관련 그러니까 돈 관련 그런 위원회는 우리가 좀 가져오는 쪽으로 협상을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된 걸로 보이고요.
3: 그러니까요.
4: 좀 가장 관심이 모였던 게 법사위원장 대체 누구냐였잖아요.
3: 네.
4: 그런데 민주당의 강경파로 꼽히는 서영교 의원이 선출이 됐고요. 국회 운영위원장은 관례에 따라서 한 명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맡게 됐습니다. 네. 재경 의원 자리에는 이제 조승래 의원이 자리를 맡았고요. 행안위원장에는 김영진 의원이 각각 선출이 됐습니다.
3: 네. 그러니까 참 좋은 상임위원장은 다 여당이 가져갔는데
4: 네.
3: 지금부터 이거 협의하지 말고 그냥 법으로 정해놨으면 좋겠어요.
4: 어떻게요?
3: 아니 그냥 전 상임위원장
4: 네.
3: 이거는 국회 과반수 의석을 가진 정당이 독식을 한다.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과 같은 당 출신의 뭐 의원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이거 협의하느라고 괜히 시간만 끌잖아요. 결국에는 다수당 마음대로 할 거면서. 네, 잠시 후에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도 인터뷰로 만나보고요.
4: 네.
3: 이런 가운데 어제 국회에서는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통과됐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안을 제거하면서 한 네. 총리가 공식적으로 취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한 총리는 잘 아시겠지만 기업 CEO 출신입니다.
3: 그렇죠.
4: 한 총리 네이버 대표이사 지낸 IT 전문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거쳐서 이제 국정총괄하는 총리 자리까지 네. 맡게 됐습니다. 또 한명숙, 그러니까 이름 좀 비슷하죠. 한명숙 전 총리 이후에 20년 만에 나온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점도 좀 눈에 꼽히는데요.
3: 한 씨예요. 똑같아요.
4: 맞아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과제도 적지 않습니다.
3: 뭐가 있어요?
4: 어떤 과제가 있냐면 이재명 정부가 가장 강조하는 게 민생경제 회복 그리고 AI 디지털 전환이잖아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실제 성과로 좀 이어져야 한다. 이런 부담은 좀 남아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이거 곧 많이 바로 임명했다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바로 임기 시작하고 김민석 네. 총리는 이제 당으로 가서 전당대회 출마 열심히 활동하겠네요.
4: 네, 그렇습니다.
3: 오늘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4: 단체방 나간 장동혁입니다.
3: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국민의힘 주도의 의원 연구 모임에 가입을 하니까
4: 네.
3: 바로 그 단체 대화방?
4: 네네.
3: 그걸 나가버렸다고요?
4: 네, 그렇습니다. 네. 국민의힘 윤재욱 의원이 이끄는 연구 모임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글로벌 외교 안보 포럼이라는 단체방인데요.
3: 네.
4: 여기서 근데 한동훈 의원이 초대가 돼서 단체 텔레그램방에 인사를 남기잖아요.
3: 네.
4: 어떤 얘기를 했냐면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동훈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남겼거든요. 그런데 장 대표 아무 말 없이 곧바로 단체방을 나가버렸습니다.
3: 오.
4: 다만 이제 포럼 자체를 탈퇴한 건 아니라고
3: 잠깐만요.
4: 하는데요.
3: 네. 지금 유튜브 화면으로
4: 네.
3: 그 화면이 나가고 있어요.
4: 어떤 화면이요?
3: 한동훈 대표가
4: 나간
3: 인사하고.
4: 화면이요?
3: 네. 장동혁 대표 나간 화면 나가고
4: 네,
3: 있어요.
4: 네, 맞습니다. 포럼 자체 탈퇴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 두고 정치권에서는 네. 내가 제명한 게 한동훈인데 네. 감히 한동훈이 들어와? 싶어서 오. 이제 이런 모습 좀 불편하게 본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 아유 참나 이게 맞나? 하여튼 이런 가운데 윤리위가 네. 조만간 회의를 열고 접수된 징계 요청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4: 네.
3: 당사자들 반응 어떻습니까?
4: 네, 한번 알아봤는데요.
3: 네.
4: 저희 팀이 어제 당사자들이랑 직접 통화를 좀 해봤는데 먼저 진종호 의원은
3: 네.
4: 내가 선택한 길과 행동이 잘못됐다면 징계를 받는 게 맞다. 하지만 당권 장악을 위한 정치적 징계라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오. 얘기를 했고요. 김용태 의원은 징계할 거면 빨리 해라. 빨리 처리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개의치 않는다.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재섭 의원도 당대표를 비판했다고 해서 징계를 한 다면 얼마든지 하세요. 이렇게 정면 돌파했고요.
3: 예.
4: 핵심은 이제 징계 대상자로 거론된 의원들 모두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3: 좀 이따가 이 부분은요.
4: 네.
3: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인터뷰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얘기 좀 물어볼게요.
4: 물어봐 주십시오.
3: 알겠습니다. 오늘도 쏙쏙 정윤경 기자님 감사합니다.
4: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3: 안녕하세요.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2부 명당 인터뷰는요. 예고해드린 대로 다시 한번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게 된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5: 예, 안녕하세요.
3: 네, 의원님 축하드립니다.
5: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3: 소감 한 말씀해 주세요.
5: 예, 너무나 중요한 시기입니다. 역사적인 시기이고. 검찰 개혁을 마무리하고 완수해야 하는 이 시기에 빠르고 또 치밀하게 검찰 개혁을 완수해내는 역할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서영교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3: 아, 근데 의원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 네. 네?
3: 의원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네. 전 이렇게 법사위원장 되신 거 축하드렸는데 저희 네. 뉴스 명당이 창당한 지 지금 100일이 넘었는데
5: 네.
3: 축하도 안 해주시고 전화 인터뷰로 해주시고 섭섭해요.
5: 아, 다음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가 밥 먹여주냐고요? 예, 장성철의 뉴스는 여러분의 경제를 이익이 되게 합니다.
3: 감사해요.
5: 감사합니다. 너무 네.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3: 네, 위원장님. 네. 네. 아니, 아직은 위원장님 아니시구나. 본회의 선출되셔야 되는구나. 아, 선출되셨나?
5: 어제 본회의 선출되었습니다. 아, 예. 예.
3: 위원장님, 국민의힘 네. 크게 반발했잖아요.
5: 네.
3: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이다. 계속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는데
5: 네.
3: 어떠세요? 의원님 생각은? 예전에 이제 민주당도 야당에게, 소수당에게 법사위원장 자리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민주당도 많이 주장했었잖아요.
5: 네. 16대 국회까지는 다수당이 법사위원장을 했었고요.
3: 네.
5: 그리고 그 이후에 야당 몫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3: 네.
5: 이거는 무슨 일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의 중요한 과제가 뭐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배치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3: 네.
5: 그리고 지금은 윤석열 정치 검찰이 해왔던 아주 나쁜 행태, 조작으로 수사하고 조작으로 기소하고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검찰을 사유화해왔던 그 과정들을 국민들이 생생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아직 윤석열과 절연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요. 그리고 윤 어게인을 외치는 사람이 어떻든 국민의힘의 당 대표로 함께 있는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하는 것은 생떼를 쓰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 네.
5: 법사위원장은 국민들이 주신 의석 배분에 따라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역사적 임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그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또 피해보는 국민 업계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자를 확실히 처벌하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원장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빨리 법사위원들을
3: 네.
5: 구성해서 법사위 활동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지금 제대로 된 역할일 거다 이렇게 조언 드리겠습니다.
3: 이제는 좀 새로운 관례와 전례가 되겠네요. 이렇게 뭐
5: 그렇습니다.
3: 여당이라든지 아니면 국회의장 출신의 그런 당에서 법사위원장도 함께한다. 이것이 뭐 관례 전례가 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5: 역사적 임무에 따라서
3: 네
5: 예,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3: 알겠습니다. 의원님
5: 네.
3: 그 네. 법사위에서 활약 저도 잘 보고 있었거든요.
5: 네
3: 좀 강성이다.
5: 네
3: 이렇게 막 야당 의원들과 싸움도 마다하지 않으셨잖아요.
5: 네
3: 그래서 위원장으로서 이렇게 회의 진행을 중립적으로 네. 잘 하실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야당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5: 야당이 그런 걱정하던가요? 아니면 그나마 서영교 법사위원장이라 마음을 놓던가요? 저는
3: 예.
5: 합리적으로 진행합니다.
3: 네.
5: 그리고 누구나 잘 그전 위원장들도 잘해오셨지만
3: 네.
5: 저희도 좀 특이한 과정이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었잖아요.
3: 네.
5: 많은 분들이 절대 잊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었고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고 윤석열 검찰총장 출신 체제하에서 부인이 김건희였고 아직도 내란 잔재가 뿌리 뽑히지 않았고 김건희 재판도 윤석열 재판도 그리고 그 관계자들 재판도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도 제가 법사위원장으로 하는 동안 여러 가지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3: 네.
5: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민생을 위한 입법은 통과시켰고 또 개혁, 검찰 개혁 등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 같지만 아 이거 진심으로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면 국민의힘도 같이 와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윤석열과는 절연해야 되는 이 시기에 검찰이 어느 정권으로 바뀐다고 검찰은 또 나쁜 짓을 그동안 해온 것처럼 해왔기 때문에 이제 검사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국민들의 칭찬을 받으면서 할 수 있게 그 제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3: 네.
5: 제가 여야 그리고 또 다른 정당들, 재정당의 목소리를 잘 들으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지금은 이 시점,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을 맞춰서 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걱정 말고
6: 네.
5: 법사위로 들어오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뿐만이 아니라 어제 이제 민주당 단독으로 11개 상임위원장 표결을 마쳤잖아요.
5: 네.
3: 지금 뭐 대통령 뭐 긍정 평가율도 좀 낮아지고 있고 민주당 뭐 지지율이 국민의힘에게 뭐 뒤졌다 막 이러한 여론조사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국민들에게 비춰지지 않을까 그런 걱정은 혹시 안 하세요?
5: 지금 이제 지난번에 회기가 끝난 지 5월 29일 날 끝났습니다.
3: 네.
5: 5월 29일 날 끝났는데 어제부로 5월 29일에서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사실 5월 29일 날 회기가 끝나기 전에 여야는 벌써 다 구성해놓고 바로 이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3: 네.
5: 네. 우리 앵커님이 아시다시피 바로 이어져야 합니다.
3: 네.
5: 과거에처럼 민기적거리고 세월아 내월아 할 때도 아니고 지금은 총알처럼 세상이 바뀌는 AI 주도 시대에서 국회에서 빨리 입법해주고 뒷받침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3: 네.
5: 그런 상황 속에서 한 달은 길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여야 협상을 잘해오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정식 국회의장도 잘 협상을 해오셨던 것 같고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원하는 자리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밖으로 이야기했지만 그들도 이번에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지 못한다는 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를 쓰고 있는 것이다
3: 네.
5: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독단적으로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빠르게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많은 국민이 법사위를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가져가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이 내분도 있고 계속 내분이 있지 않습니까?
3: 네.
5: 국민의힘 안에 그런 것에 눈을 돌리려고 오히려 때를 많이 썼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지금은 과감하게 우리가 그 국회의장이 진행해 나가는 것을 내심 바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네.
5: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와서 지금 이 국회를 진행해 줘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3: 네.
5: 이 국회가 그냥 쉴 수는 없지 않습니까?
3: 네.
5: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했다. 같이 했으면 더 좋았겠으나 한 달이 넘었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위원장님, 그
5: 네.
3: 민주당 내 분위기가 18개 네. 상임위원장 자리 이번에 그냥 우리가 다 하지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더 강한가요? 그럴 가능성이 좀 높나요?
5: 그렇게 말씀을 원내대표 등 또는 네. 그 당대표 등에서 안 되면 18개 다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3: 네.
5: 빨리 그쪽에서 명단을 주세요. 명단도 주시고 위원장 명단도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얘기가 안 나오니까 18개 상임위를 다 가져가겠다. 가져갈 수도 있다라고 말은 했지만
3: 네.
5: 지금 어제 저희가 11개 상임위 원래 이제 의석 배분 따라 상임위 원장 숫자 가겠습니까?
3: 네.
5: 11개 상임위만 선출하게 되었고 그리고 11개 상임위원장만 선출하게 되었고 이걸 보면 18개 상임위를 다 갖고 가겠다. 이것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3: 네.
5: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
3: 네.
5: 네, 여야 빨리 들어와서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그런 방향으로 설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3: 네.
5: 그러나 또 상임위가 잘 안 된다면
3: 네.
5: 지금 우선 가동은 돼야 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 네.
5: 저희 법사위는 위원장이 선출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네. 간사 선임해 가면서 그 소위 법안들 밀린 법안 상정하고 법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3: 그렇죠.
5: 법안, 예, 아주 많이 밀려 있습니다. 네. 상정하고 빨리 상정하겠습니다. 소위 빨리 굴려가고
3: 네.
5: 그리고 전체 회의도에서 통과시켜야 돼. 대신 제가 부지런히
3: 네.
5: 시민사회의 목소리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 약자의 목소리 그리고 정부와 소통하고 또 야당의 목소리도 잘 들어서 서로 통일되는 의견 내어서 국민을 위한 입법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3: 네. 개인적으로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5: 네.
3: 국민의힘에서 나경원 의원을 간사로 선임을 하면 이번에는 네. 처리해 주실 생각이 있으세요?
5: 저도 어제 위원장 얘기를 어제 6시쯤 들었는데요. 네. 그거부터 고민이 되더라고요.
3: 그렇죠.
5: 그런데 네. 예, 그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에 안 오실 것 같고요.
3: 아 그래요?
5: 아 제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렇고 사실 그 전에 제가 잠시 그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도
3: 네.
5: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간사에 맞지 않으시지 않냐? 그 선수에 맞는 간사를 보내주시고 빠르게 선임해서 갑시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런 의견에 대략 그 반응을 좋게 보였었어요.
3: 네.
5: 저는 그렇게 해서 뭐 그 간사 위상이 맞는 분을 간사로 보낼 네. 것이라고 저는 국민의힘이 간사로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요.
3: 예.
5: 또 나경원 의원, 나경원 의원의 역할이 있으실 거고 그래서 그것에 맞게 잘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 의원님 뭐 이렇게 TV에 보이는 거는 강성 이미지가 있지만
5: 네.
3: 친화력이 상당히 뛰어나시고 소탈한 측면도 있어서 제가 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대화 타협 조정을 잘 이끌어 나가실 것 같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5: 네. 이
3: 맞죠?
5: 검찰개혁에
3: 네.
5: 감사합니다. 검찰개혁에 사실은 국민의힘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3: 해야죠. 검찰개혁 해야죠.
5: 검찰개혁에 네. 반대하지 않고
3: 네.
5: 그래서 이 뭐 우리도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3: 네.
5: 그러니까 그러나 질질 끌면 될 게 아무것도 없고요.
3: 네.
5: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잘못된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밀하게
3: 네.
5: 치열하게 네. 접촉해가면서 빠르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5: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말씀처럼 충분히 이야기하되
3: 네.
5: 논의가 끝나면 빠르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보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5: 그런 의미에서 저에게 법사위원장도 제안하시고 그 역할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개혁법안에 대한 한시적인 위원장이다 이렇게도 말한 것 같습니다.
3: 알겠습니다. 중요한 법안들 네. 처리되면 다른
5: 네.
3: 데보다 저희 뉴스 명당에 나오셔가지고 저랑
5: 네.
3: 여러 가지 얘기 좀 나눠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5: 아, 필요하실 때 언제나 말씀 주시면 제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3: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당내 현안
5: 네.
3: 문제도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5: 예.
3: 전당대회 핫하잖아요.
5: 네.
3: 유시민 전 장관도 등판을 해서
5: 네.
3: 지금 시사 평론계 뭐 시사 프로그램 모두 다 유시민 전 장관 왜 저런 발언을 했을까 막 갑론을박이 많아요.
5: 네.
3: 유시민 전 장관 재건축론 어떻게 들으셨어요, 위원장님은?
5: 재건축론 저는 그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3: 네.
5: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법사위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되자마자 기재위를 했었거든요.
3: 오, 네.
5: 예. 추경호 기재위원장이었죠.
3: 네.
5: 기재부 장관이었죠. 하루에 몇 프로씩 경제 성장률이 떨어집니다. 무역 수지는 세계 200등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그게 무역협회가 만들 때 이야기거든요. 깜짝 놀랐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검찰을 이용해서 정적 제거하는 것도 해서는 안 되지만 경제가 다 망가져서 사실은 마이너스 경제로 돌아섰었습니다.
3: 네.
5: 그런데 그것을 1년 만에 플러스 경제로 만들고 OECD 국가 중에서 경제 성장률 세계 1등을 만들어내는 이재명 대통령 경제가 다 함께 했고 국민이 함께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자가 그렇게 길을 만들고 이끌어 나간 거죠. 너무 잘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의 시간입니다.
3: 네.
5: 그리고 국민들의 시간입니다. 국민과 이재명 대통령이 함께 가면서 민생 현장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가
3: 여보세요. 전화가
5: 있습니다.
3: 좀 위원장님 예. 전화가 약간 좀 끊겼어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5: 아 예. 여러 가지 대통령과 국회에서 만들어주는 정책으로
3: 네.
5: 뭐 지역화폐라든지 전국민 지원금이라든지 요즘엔 유가 관련한 지원금 등으로 경제와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는 얘기를 현장에서 듣습니다.
3: 네.
5: 더 해야 할 일이 많은 이 상황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추진하고 애쓰는 그 방향을 잘 뒷받침해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으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의 재건축론보다는 홍익표 정무수석의 재개발론이 훨씬 더 맞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5: 용어는 뭐 여러 가지 용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유시민 전 장관께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계셔서 그 방향을 뒷받침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데는 동의하고 계시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고.
3: 저는 그거 말씀처럼, 아닌 것 같아요.
5: 그거는 뭐 지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네. 계시는 것 같지만 네. 저는 맞습니다. 재건축, 뭐 재개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전 국민을 중심으로 가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용어에 빠지기보다는 지금은 이재명의 시간, 지금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시간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3: 위원장님 뭐 네. 총학생회장도 하셨고 뭐 시민활동도 하셨고 민주화운동도 하셨고 그리고 열린우리당 네. 때 그때 막 정치를 하셨잖아요.
5: 예, 그때 부대변인도 하고
3: 그렇죠.
5: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춘추관장도 했었습니다.
3: 그렇죠. 그러니까 예. 노무현 키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적통 하면은 저는 서윤규 위원장님 생각하거든요.
5: 네, 감사합니다. 예. 네.
3: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노무현

0: 그래서 배지정 엄통 추미애 장관과 그때 정동영 의장님과 해서 그런 일들 같이 했기 때문에 소중하게 자기는 노무현 대통령님을 좋아하고 노무현 대통령 뭐 적통이다 이래서 누구는 그럼 적통이고 누군 적통이 아닌가 이런 얘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훌륭하게 역할을 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번에 경쟁자들이 어쨌든 뭐 노무현 대통령님에 대한 애정 그리고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을 만들어 나간 그 과정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이재명 그리고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재명 저희들의 소중한 대통령님들에 대한 그 기반으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열심히 그 자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1: 위원장님 지난 네. 1년 동안 정청래 대표 집권여당 네. 당대표로서 이재명 정부 뒷받침이나 성공을 네. 위해서 제대로 된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세요?
0: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셨고요. 네. 그리고 그 당대표로서 역할을 잘해오셨습니다.
1: 잘해오셨어요?
0: 네.
1: 근데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가 당대표 됐으면 좋겠어 뭐 이런 신호를 주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될 만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잖아요.
0: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
1: 해석이잖아요. 해석.
0: 이재명 그 해석 이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1: 네.
0: 이재명 대통령께서 어제도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1: 네.
0: 지금 이재명 정부가 잘해오고 이렇게 많은 성과를 낸 것은 내각이 아주 잘해서이다. 그리고 그 내각이 아주 잘했기 잘한 것은 김민석 총리가 탁월하게 잘해서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1: 네.
0: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혼자서 이재명 대통령 할 수 없으시잖아요.
1: 그럼요.
0: 그런데 자기와 같이 하는 참모가 불편하실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그렇게 칭찬을 하시는 건 정말 함께 너무 잘해줬기 때문이다라는 말씀으로 듣고요. 그래서 또 지금은 또 이재명 대통령이 일해 나가는 데 있어서 김민석 총리가 또 해야 될 역할이 또 있으셔서
1: 네.
0: 또 역할을 찾고 있는 것 같고 또 정청래 대표는 또 이재명 정부가 1년 하나 나가는 과정 속에서 또 대표로서 해야 될 역할 정청래 대표와 또 저희들 모두가 저는 뭐 법사위 법사위원장으로 국정조사특위위원장으로 다른 모든 분들이 그 역할을 다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계속 질문하고 싶은데 아니 계속
0: 파이팅.
1: 질문하고 싶은데
0: 아주 예리하게 질문을 하시려고 하고
1: 말을 못하게 하세요.
0: 달라치려고도 하시지만 저희는 단단하게 든든하게 지금은 국민과 함께
1: 알았어요.
0: 대한민국 살려야 될 시기입니다.
1: 알았어요.
0: 위원장님
1: 네. 그게 한 1분 정도 남아서 마지막 질문이
0: 네.
1: 검찰의 수사권 전면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됐잖아요. 의미와 평가를 좀 부탁드릴게요.
0: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은 그렇게 공약하고 대통령 되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장 크게 피해를 보신 대상자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피해를 봐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검찰은 기소와 영장 청구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이면서도 철저하게 자기 역할을 자부심 갖고
1: 네.
0: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수사권 완전 폐지이다라는
1: 네.
0: 말씀 드리고요.
1: 네.
0: 또한 대통령이 걱정하는 것으로 경찰의 폭주 그리고 경찰들의 암장 등을 막기 위한 그 장치는 저희가 이번에 이 검찰 개혁을 완수하는 과정 속에서 형사소송법
1: 네.
0: 등 제가 입법 과정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채워넣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 중심은 국민이 되어야 하겠죠, 위원장님?
0: 예, 그렇습니다.
1: 알겠습니다.
0: 국민이 피해보지 않게.
1: 그렇죠.
0: 예.
1: 위원장님 다음에는 스튜디오에서 뵈면은 제가 조금 더 질문을 깊숙이 한번 해볼게요.
0: 예.
1: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0: 예, 이재명 정부가 잘 갈 수 있게 뒷받침 잘하고 그 이재명 정부의 성공은
1: 네.
0: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1: 알겠습니다.
0: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이상 더불어민주당 서용교 의원이셨습니다.
2: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0: 네, 정치권 소식입니다. 차기 당권을 둘러싼 여당 내 계파 갈등이 고조될 대로 고조됐죠. 이런 상황 속에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단독 회동을 했습니다.
1: 더불어민주당 내 심각한 분열 양상을 의식한 듯두 사람 모두 내부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녹지원에 도착하자 야외에서 기다리던 이재명 대통령이 허리 숙여 인사하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서로 끌어안은 뒤 손을 맞잡고 안부를 묻습니다.
3: 근데 건강은 좀 어때요?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네.
4: 건강 괜찮습니다.
2: 지난해 6월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성사된 더불어민주당 출신 두 전현직 대통령의 청와대 단독 회동. 이 대통령의 초청에 응한 문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의 시대적 과제로 국민 통합을 제시하며 그 출발점으로 여당의 단합을 꼽았습니다.
5: 국민 통합으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역시 어떤 당내의 단합, 이게 이제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먼저 단합하고.
2: 다음 달 여당의 새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친 이재명, 친 정청래 간 계파 갈등이 뉴 이재명과 친노, 친문 구주류의 세력 대결로 번지는 상황에서 이른바 원팀 메시지를 낸 겁니다. 원수 싸우듯 하지 말라며 여권 내 분열을 공개적으로 지적했던 이 대통령도 화답했습니다.
6: 우리가 집권해서 모두를 대표해서 모두를 위한 정치를 또 행정을 해야죠. 또 그러려면 내부의 단합도 매우 중요하다.
2: 두 사람은 이어진 비공개 대화에서도 민주 진영의 단합이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특히 상대 진영을 향한 과도한 비방 등 위험 수위로 치닫는 계파 간 신경전을 우려했습니다.
7: 가짜뉴스나 멸칭 등으로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것은 어느 누구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뜻을 모으셨습니다.
2: 일각에선 이 대통령과 문전 대통령이 언급한 내부 단합의 무게중심이 각각 다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청와대는 선을 그었습니다.
0: 두 사람 모두 외연 확장과 민주 진영의 단합은 동시에 추구할 가치로 보고 있던 건데 유시민 작가의 이른바 재건축론이 여권의 내홍을 키운 터라 향후 논란이 가라앉을지 주목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들도 전현직 대통령의 단합 요구에 호응했습니다.
1: 하지만 8월 전당대회 룰 설정을 비롯한 치열한 주도권 다툼은 이미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8: 당과 국회로 복귀한 김민석 전 총리, 전현직 대통령의 전격 만남에 민주 세력은 하나임을 보여줬다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9: 당의 통합, 또 연대, 그당 자체의 확장, 이것을 하는 것이 맞고, 그에 기초해서 국민 통합까지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8: 정청래 전 대표 역시 이원택 전북지사 취임식 참석차 호남을 방문한 자리에서 지지자들이 하나로 모이는 대통합을 이뤄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 통합할 곳은 통합하고 연대할 곳은 연대해서 외연을 더 확장하는 것. 이것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민주당이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8: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고심 중인 송영길 의원도 단합을 핵심 키워드로 뽑은 건 마찬가지. 이를 확장과 성과로 이어가는 게 대통령들의 당부에 답하는 길이 될 거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당권을 두고 적통 논쟁 등 진영 갈등이 격화하는 시점에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낸 셈인데 진영 간 신경전은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당장 비공개 최고위에선 정전 대표 고향인 충청에서 시작해 공천 잡음이인 호남은 후순위로 배치한 순회 경선 일정과 관련해 특정인에게 유리하다 아니다 의견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송영길, 정청래 전직 당대표들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하는 안건도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는 반론 속 전대 이후로 보류됐습니다. 이 같은 물밑 신경전은 공개 공방으로도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김전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정전 대표와는 다른 리더십이 필요한 때라며 굳이 두번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직격하자 친청계 최민희 의원은 SNS에 총리 하다가 굳이 당대표를 할 필요는 있느냐고 맞받았습니다. 유력 당권 주자들의 메시지가 겉보기엔 비슷해 보이지만 방점은 서로 다르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결국 국민 통합이냐 진영 내 단합이냐 무엇을 우선순위로 둘지가 전당대회 승자를 가를 구도가 될 거란 관측입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0: 국민의힘은 이번 오찬 회동을 두고 국민 통합을 앞세웠지만 더불어민주당 권력 재편을 위한 정치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입법 독주를 이어가고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가 아닌 제거 대상으로 대한 이재명 정부가 이제와 통합을 말해봤자 국민이 쉽게 공감하겠느냐고 적었습니다. 이어 이번 회동이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대표 도전을 본격화한 시점과 맞물리면서 친명 중심의 당권 재편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정치적 쇼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이른바 징계 정치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장동혁 대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1: 징계를 심의하는 윤리위원회가 당 대표의 사냥개냐, 당을 해체할 생각이냐는 거친 반발까지 쏟아졌는데요. 지도부는 기강을 잡아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11: 장동혁 대표의 징계 필요성 언급 뒤 윤리위 회의 소집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자 당 내부 반발은 들끓고 있습니다. 징계 대상자로 콕 집어 거명된 의원들을 중심으로 장 대표가 윤리위를 악용하고 있다. 윤리위에 윤리가 없다는 맹공이 쏟아졌습니다.
12: 당 대표의 사냥개 노릇하는 방식의 윤리위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윤리위야말로 윤리위의 대상이 돼야 되는 거죠.
11: 친 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진종호 의원과 당내 최다선 조경태 의원 역시 권력이 망할 때 징계 정치가 이루어진다. 당을 해체하자는 거냐며 힘을 보탠 가운데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국민의힘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13: 연명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간에 뭐 저랑 좀 싸워보고 싶고 이렇게 노이즈를 일으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11: 안팎에서 비판이 확산하고 있지만 당권파는 당원 뜻을 따라야 한다며 징계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은 장 대표를 흔들 때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무너진 당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공감대가 지도부 내부에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평가입니다.
14: 당장은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11: 하지만 또 다른 투톱 정점식 원내대표는 징계 정치 재개가 예고된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하라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15: 우리 의원님 들에 대한 징계 절차는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1: 윤리위가 다음 주 월요일 회의를 진행하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대안과 미래도 곧바로 모임을 통해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계획입니다. 원구성 협상 속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드는가 했던 당내 갈등은 다음 주를 기점으로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철입니다.
0: 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명할 국회 국정조사특위 회의에서 여야는 선관위의 부실한 자료 제출을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1: 선관위는 잠실 개표소 문제와 관련해선 여야는 물론 시위대도 함께 투표용지를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16: 선관위 사태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회의. 첫 회의와 달리 노태학 전 중앙선관위원장과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등 중앙선관위원 전원을 포함해 증인과 참고인 50여 명이 대거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선관위가 요청한 자료를 일주일 넘게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초반부터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17: 증인으로도 나오지도 않다가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습니다. 내놓은 자료도 엉망이에요.
18: 전 선관위원장 배우자랑 같이 간 해외 출장 내역을 내라. 근데 5년치만 보관하고 있다는 식으로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뭐 장난합니까?
16: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 선관위는 투표용지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는 방안과 중앙선관위원장 상근제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에 보관된 투표함과 투표용지를 여야 시민단체와 함께 공개 검증하는 방안에도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19: 시위대에 계신 분들도 국민의 자격으로서 필요하다면 같이 참관을 해서라도 안전한 장소로 이관되는 걸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20: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16: 국정조사에 처음 증인으로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향해선 야당 소속 위원장까지 나서 공세를 폈습니다.
21: 대통령은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해야 될 필요성 못 느끼십니까?
22: 그와 같은 입장을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6: 사전투표 제도를 둘러싸고도 여야 간 팽팽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23: 이 정도로 국론 분열이 심각한 것이라면 저는 사전투표 전면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3: 이번에 우리 국정조사를 왜 하죠? 사전투표가 잘못돼서 지금 국정조사하고 있습니까?
16: 국민의힘은 사퇴 책임을 물어 위철한 위원장 직무대행 거취를 압박했지만 위 대행은 지금 사퇴하는 게 더 무책임하다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여야 특위위원들은 오늘 서울 송파구 선관위와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찾아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오는 7일에도 추가 조사에 나설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선거부터 투표용지를 선거일 명부 작성의 기준 선거인 수만큼 인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어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통해 100% 인쇄를 원칙으로 하되 이 비율을 축소할 땐 중앙위 의결을 거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또 선거일 비상 상황에 대비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한 추가 인쇄 근거 규정과 투표용지 추가 배부 절차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0: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사망자 수가 2,300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1: 유엔은 지진 피해 지역에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경고했고요. 또 식량이 조율 없이 공급되면서 상당량은 부패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알아봅니다. 이순희 특파원, 사망자가 계속 빠르게 늘고 있네요.
4: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위성 분석 결과 58,870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면서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5: El apartamento de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de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0: 네, 지진의 후폭풍도 상당히 클 텐데요. 정말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분석이 나오네요.
4: 네, 그렇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구아리아 지역에는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호와 복구가 이제 장기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23: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4: 파나마에 있는 UN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구호위원회도 구호시설은 이제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보여준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은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호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이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는 곳에만 구조 장비와 인력이 우선 투입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부터 백신 접종률이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매일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병원 영안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쓰레기와 잔해 문제가 심각해 모기나 해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된 천식, 당뇨, 고혈압 등 만성 질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의료 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네, 이번엔 중동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도하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에서 어떤 논의가 오갔습니까?
2: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는데 회담에 직접 참석하진 않았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서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드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6: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but really just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make the progress on that. And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2: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것이란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7: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موجب بروز اتفاق‌ها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شود.
2: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0: 네, 반대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이란의 비핵화에 방점을 찍는 것 같은데요. 이견이 여전한 것 같습니다.
2: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9: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three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2: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그들을 강하게 타격했다면서 그들은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24: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25: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은 원장 진수림입니다. 우울증은 사람마다 아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밥맛이 없어 살이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계속하여 드시고 오히려 살이 더 찌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잠을 더 많이 자는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우울증 환자들은 위장장애, 심계항진 이런 신체적으로 불편한 증상을 남들에게 보여주기 싫고 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아닌 다른 병으로 가면을 쓰고 다른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통계적으로 우울증에 걸릴 확률은 우리가 살면서 한 사람이 평생 동안 15%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남자보다 두 배 이상 더 많이 발병을 하는데 3, 40대 여자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증에 더 잘 걸릴까요? 여성들은 일단 출산, 엄마로서의 책임감, 또 사회적인 위치 등 스트레스 요인을 더 많이 갖고 있는 데다가 분노를 마음대로 발산하지 못하고 폐경기를 전후로 아니면 달마다 오는 월경을 전후로 호르몬 분비도 변화가 많습니다. 그 외에 유방암이나 다른 여러 가지 질병 이후에 신경공능문란으로 자기도 감지 못하는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우울증의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 약물의 부작용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데 주로 안정제, 중추신경흥분제 같은 약을 복용했다가 중단했을 때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정한 발병 요인이나 아무런 이유 없이 우울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두뇌의 신경전달, 물질의 화학적 불균형, 예를 들면 세로토닌 감소, 호르몬 이상, 뇌의 도파민 감소 또는 도파민의 증가로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울증은 심리적인 측면과 신체적 측면 또 화학적 측면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다음 시간으로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8: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다음 주 친한계를 비롯한 의원 수십 명에 대한 징계 요청안을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올해 초 국민의힘에 불었던 징계 칼바람이 또 한 번 국민의힘을 휩쓸게 될까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연결해 당내 현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4: 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짜 근데. 최고위원 분위기 어때요, 의원님?
4: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뭐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진짜요?
4: 네.
3: 아니 며칠 전에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이 한 말씀 막 더 할 때 막 우재준 책 보고 당신부터 사퇴해라 막 책상 치면서 혀차면서 얘기할 때 옆에서 김재원 최고위원님 막 상당히 뭐 이렇게 얼굴 감싸고 곤혹스러운 모습 보이셔가지고
4: 뭐 당혹스러웠던 것은 사실입니다.
3: 네. 근데 네 계속 그렇게 싸워요.
4: 최고회의가 네. 최고회의가 이제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데
3: 네.
4: 정치적인 그 주장을 좀 강하게 하고 또 그에 대한 반박이 강하게 있고 하니까 이게 사실 당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의 그 회의가 좀 그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또 사실은 생중계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또 김민수 최고위원이 발언할 때는 대체로 제 얼굴도 같이 나오니까 제가 더더욱이 좀 조심했는데 그런 모습이 보였나 봅니다.
3: 그 누구 말이 조금 더 이해가 갔다? 아니면 누구 말이 좀 저런 얘기를 왜 여기서 할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네,
4: 근데 이게 이제 갑론을박이니까 누가 옳고 그르고를 따지는 것보다는
3: 네.
4: 이런 일이 없어야 될 텐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3: 그럼 네 번째 최고위원 하시니까 당신들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비공개 회의 때라도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좀 군기 좀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4: 글쎄 아직은 제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요. 저도 뭐 여러 가지 생각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3: 뭔 생각?
4: 이제 다른 분들이 또 먼저 그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제가 굳이 저까지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3: 네 번째 최고위원 하시는데 이런 최고위원 회의 처음 경험하시는가요?
4: 이렇게 세게 하는
3: 당황스러우시죠.
4: 그러나 이제 뭐 신경전은 늘 있지만 네. 사실은 이제 당의 최고위이기 때문에 좀 그 그래도 좀 품위를 갖추거나 최소한의 그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래야 많은 그 당의 지지자와 당원들이 좀 안심하고 볼 텐데 과거에 저도 그 초선 의원 시절 직전에 보면 당의 회의에서 그 사람을 뭐 패대기 친다든가 또는 머리채를 잡는다든가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3: 그게
4: 2003년도였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무렵에 2003년, 2004년 초였는데 제가 처음 초선 의원에 출마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하러 나갔을 때
3: 네.
4: 많은 분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이 국회의원 되려면 먼저 태권도부터
3: 맞아요.
4: 배우고 해라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그때 사실은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3: 네.
4: 이 최고위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정말 좀 더 그런 심적인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좀
3: 장동혁 대표가
4: 여러 가지 있습니다.
3: 네, 장동혁 대표가 당 대표로서의 좀 권위나 리더십을 좀 많이 잃어버렸다 이렇게 봐도 돼요?
4: 그렇게 또 주장하는 분들도 있고
3: 주장이에요?
4: 예. 그러나 이제 또 장동혁 대표 나름대로
3: 네.
4: 당대표로서의 그 역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는 리더십을 좀 더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3: 그 위원님도 정치 오래 하셨잖아요. 청와대에서도 계시고 국회의원도 하시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중요한 국회 내에서도 예결위원장도 하시고 중요한 일 많이 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오래 갈 수 있어요?
4: 뭐 여러 가지 또 그 변화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것이 외부 사정도 상당히 지금 나쁜 국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이 내부가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3: 네.
4: 굉장히 좀 그 안타까운 그 입장은 사실입니다.
3: 단일 대우를 형성하지 못하는 근본 원인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4: 정치적인 그 현상은 어느 누구에게 딱 부러지게 책임을 지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소한 작은 일에서 시작을 해서 그것이 계속 부풀어지고 또 커지고 대응을 잘못하면 더 커지고 하는 과정이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국면까지 오게 된 것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3: 장동혁 대표 사퇴해라. 장동혁 대표는 사퇴하지 않겠다. 이런 논란이 공방이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게 하루 이틀로 끝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으로 계속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세요?
4: 뭐 당연히 바람직스럽지 않죠. 그러나 지금 당내에서는 그래도 그 나름대로 당장 장동혁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는 분들은 비교적 소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3: 아, 소수예요?
4: 네, 당장 그런 일보다는 뭐 시간을 줘야 된다. 또 더 나가서 그 이 좀 총리가 모아져서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시간을 두고 이 총리가 모여지기를 좀 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아, 그런 차원에서 정정식 원내대표가 뭐 어제도 재선 의원 만나서 여러 가지 장동혁 대표의 진퇴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던데 결국에는 질서 있는 퇴진, 시간을 주자. 이런 의견이 우세하다는 말씀이시군요.
4: 뭐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저는 또 나름대로 많은 분들을 만나 뵙기도 하고 의견을 듣기도 하고 또 직접 저에게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을 보내오시기도 하거든요.
3: 네.
4: 그런데 요즘의 그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견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3: 그 많은 분들 비율로 따져보면은 장동혁 대표 그냥 그만둬야 돼, 사퇴해야 돼, 우리 김재원 최고 결심해야 돼 이런 분이 더 많아요? 아니면 장동혁 대표 체제를 지켜주세요라고 하는 분이 더 많아요?
4: 하여튼 지금 그 장동혁 대표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분들이 최근에 부쩍 많아졌습니다.
3: 많아졌어요?
4: 네.
3: 비율로 따져보면 얼마 돼요?
4: 뭐 제가 비율을 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최근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3: 그 의견에 동의하세요?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먼저 당의 총리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근데 최고위원님은 당의 지도자급 인사잖아요. 그러면 당내 혼란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되면 최고위원님께서도 결심도 하시고 어떤 입장을 표하시는 것이 최고위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4: 당연히 맞습니다. 저도 나름의 생각이 있고요.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지금은 시간을 그 줘야 된다. 또 더 나가서 좀 더 그 총의를 모아야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런 상황에 저도 지금 당장 당대표를 끌어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입장을 그 저도 어느 정도 그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요. 지금 징계 정치를 재가동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최고위원님 보시기에 이게 적절하다? 라고 생각하세요?
4: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의 문제가 아니고
3: 네.
4: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 중에 뭐 그 기관을 확립하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3: 네.
4: 그런데 사실 그 우리 지방선거 이전에 당이 많은 그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는 것 중에는 이 그 징계 국면이 일정한 부분 저 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3: 네.
4: 특히 당원 당규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서 기강을 세우는 그런 그 당무 수행은 분명히 또 정당하고 필요하지만 그 후에 그 관리 잘못으로 인해서 분란이 강화된다면 그러면 그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그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의 과정에서도 또다시 이 당이 분란에 휩싸이는 그런 정도로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 그 저는요, 뭐 그냥 무소속 한동훈 대표를 전 대표를 지원하고 뭐 지지의사 표명하고 뭐 선거운동 도와주고 이런 분들은 뭐 윤리위원회에서 한번 뭐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대표 그만둬라 사퇴해라 이러한 정치적인 메시지와 관련해서 징계하겠다고 나선 거는요 저도 정치권에 30년 정도 있었지만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맞아요?
4: 맞고 틀리고의 문제가 아니고
3: 왜 맞고 틀리고 문제가
4: 지난번,
3: 아니에요?
4: 아니 지난번에 네. 그 가처분 판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 당헌 당규 위반이냐 여부를 따지고 또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고
3: 네.
4: 또 이미 판결도 있었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것이 이제 불러올 이 당내 분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명백한 당헌 당규 위반이냐 또는 그 정치적인 활동의 하나의 좀 그 과도한 측면이 있었느냐 그것을 그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3: 위원장 아니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이제 윤리위원장이다 아니면 당대표다 그러면 김재원 사퇴해라 막 이렇게 요구하면 그래 그럼 넌 윤리위에 넘겨가지고 징계할 거야 이러시겠어요?
4: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하여튼 저 나름대로의 생각은 먼저 밝히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을 것 같고요.
3: 아니 왜요? 네. 최고위원이신데 밝히셔야죠.
4: 아니 이제 일단 뭐 그 저 당무수행 과정에서
3: 네.
4: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공개적으로 미리 이 윤리위원회가 아직 심의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3: 네.
4: 그 최고위원이 먼저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그래도 뭐 당대표 거취 문제 관련해서 윤리위에서 징계하려고 하는 것은 좀 정상적인 거 전례가 있는 일은 아니죠?
4: 제가 뭐 전례를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3: 제가 다 살펴봤어요.
4: 네.
3: 알겠습니다. 그 친하게 박종원 의원 같은 경우엔 징계를 뭐 두려워하는 사람 없다. 막 오히려 당내에서 희화된다. 뭐 징계하려면 해봐라. 막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징계 국면이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과 당대표로서의 권위를 조금 더 약화시키는 거 아니냐? 정치적 입지를 좁게 할 거다. 이러한 전망도 있습니다.
4: 뭐 하여튼 그 징계를 통해서 당의 기강을 확립하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도록
3: 네.
4: 그 관리를 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 그 저기 AI하고 너무 상의하신 거 아니에요? 답변이 너무 하세요.
4: 아니 사실은 저로서는.
3: 네.
4: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위원님 한동훈 의원하고 따로 뭐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인사하거나 전화 통화하신 적 있어요?
4: 하여튼 그 뭐 특정 정치인하고
3: 네.
4: 그 사적으로
3: 네.
4: 그 접촉한 내용을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상대방이 이야기한다면 괜찮은데요.
3: 하셨구나.
4: 예. 아니요. 뭐 그 점을 제가 인정한 적은 없습니다.
3: 아유, 그러면은 그 정도 말씀하시면 하신 거죠. 먼저 전화 오셨어요?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4: 하여튼 제가
3: 아니 뭐 대통령과 대화도 아닌데 뭘 그걸 얘기를 안 하세요.
4: 그런데 이제 상대방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뭐 네. 그런 것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3: 네, 전화 통화하고 인사 나눈 걸로 저는 인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3: 저는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친윤계와 접점을 늘리는 한동훈 의원 국민의힘 주도 포럼에 또 가입을 하고 또 뭐 이렇게 좀 여러분들하고 연락도 하고 뭐 만남의 기회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의 한동훈 의원의 정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세요? 뭐 생각보다 잘하고 그냥, 있네? 아니면
4: 저는 그냥 정상적으로 국회의원으로서 정상적으로 네. 그 활동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보통의 저 무소속 국회의원들도 네. 대부분 그렇게 활동을 하거든요. 더군다나 한동훈 의원께서는 우리 당 소속이었기 때문에
3: 네.
4: 우리 당 소속 의원들과 많은 인연이 있고 그러니까 국회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것은 지극히 그 보편적이고 보통의 다른 무소속 의원들도 통상 그렇게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3: 네. 뭐 결심하고 나오셨어요 오늘? 너무하세요. 그 또 어제 화제가 된 게
4: 네.
3: 그 연구 포럼에 채팅방에 한동훈 의원 초대되고 인사를 하자 장동혁 대표가 이렇게 그냥 네. 나가버렸거든요 단톡방에서.
4: 네.
3: 그것도 상당히 좀 이례적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4: 글쎄 제가 솔직히 그 내용은
3: 네.
4: 저는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3: 네.
4: 그게 그 제가 소속되어 있지 않거든요.
3: 네.
4: 제가 확인한 바가 없습니다.
3: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의힘 예. 중심의 연구 포럼에 한동훈 대표가 네. 가입 인사를 하니까
4: 네.
3: 장동혁 대표가 그냥 나가버렸어요. 단톡방을.
4: 네. 네.
3: 그게 맞냐.
4: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뭐 여러 가지 그 사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3: 네.
4: 그것을 뭐 평하기는 좀 제가 좀 과도한 비평이라고 생각합니다.
3: 근데 뭐 정상적인 건 아니죠? 그냥 뭐 한동훈 대표 인사한다고 당대표가 그냥 단톡방을 나가버리고 그건 기분 나쁘다라는 거잖아요.
4: 글쎄요. 사정이 있겠죠.
3: 사정이 있을까요? 알겠습니다. 친윤계 내부에서요. 다음번 총선은 뭐 오세훈 한동훈 간판으로 뭐 치러야 우리가 선거 이길 수 있다. 2028년도 선거 이길 수 있다. 막 이러한 언론 기사가 좀 나왔더라고요. 좀 뭐 1, 2년 후의 얘기지만 최고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4: 뭐 어떤 의원이든 또는 어떤 저 정치인이든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고
3: 네.
4: 뭐 그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당연히 또 그런 좋은 그 생각을 또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오세훈 시장께서는 그 서울시장이거든요. 선거 개입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그렇죠.
4: 오세훈 시장을 간판으로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3: 네.
4: 그래서 그런 기본적인 그 어떤 가능성조차 검증되지 않는 그런 생각에 뭐 어떤 의견이 있을 수가 없을 것 같고 아마 전혀 가능성 없는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생각을
3: 가능성이
4: 합니다.
3: 없어요?
4: 오세훈 시장을 그 내세운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3: 한동훈 의원은요?
4: 그럼 이제 정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3: 네. 그러면 이 장동혁
4: 그래서 지금은 지금 일단 오세훈 시장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3: 네.
4: 불가능한 것을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한 사안에 대해서 그 평가를 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3: 한동훈 의원을 간판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4: 그래서 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지면
3: 네.
4: 그에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3: 네.
4: 지금 오늘 당장은
3: 네.
4: 어쨌든 무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3: 네.
4: 이 당장에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오늘 당장은 어렵지만 뭐 정치 환경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뭐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3: 알겠습니다. 알 수 없죠, 정치. 그런데 그런 거를 결정을 하고 판단을 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줄 의무가 우리 김재원 최고위원님 같은 지도부에 계신 분, 정치 지도자가 할 일이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4: 그런
3: 드네요.
4: 그런 것은 굉장히 그 우리 당의 그 명운을 거는 중요한 전략적인 결정이기 때문에
3: 네.
4: 이렇게 온 국민에게 미리 그 떠들고 공표하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3: 네.
4: 그런 뭐 전략적인 결정은 두고두고 또 상황 변화에 따라서
3: 네.
4: 그 맞춰가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알겠습니다. 그 최고위원님 대구 경북의 대표적인 정치인 중에 한 분이시잖아요. 청와대가 발표한 수천조 메가 프로젝트 상당 투자액 뭐 한 800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호남에 집중된 점 어제 뭐 경북도지사나 뭐 대구시장 그리고 대구 경북의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하던데 최고위원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4: 저는 이미 최고위에서 제 생각을 말씀드렸고요.
3: 네.
4: 이것이 호남이든 뭐 영남이든 강원도든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경쟁을 다투고 있는 적어도 그 반도체 분야에는 추격차를 달성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판세가 뒤집힐 수도 있는 이 엄중한 그 상황을 정치적으로 입지를 선정하게 만들고 아직까지 네.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전문가들의 많은 그 의견을 물어보면 지금 현재 광주 전남에 반도체 팹이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전혀 갖춰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는 것 자체가 정치적인 그런 기업에 대한 압박이고 그것이 만약에 실제 입주를 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엄청나게 훼손시킬 수 있어서 장차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끝날 무렵에 가면 오히려 그 기업에 가중한 부담을 주게 되어 경쟁력을 뒤처지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제가 판단하건대는 이 산업용 전기요금이 안 그래도 굉장히 그 인상이 되어서 여타 산업의 경쟁력이 나빠지고 있는데 지금 발전 단가가 엄청나게 비싼 태양광이나 풍력에 의존해서 반도체 산업을 키운다면 그 전기요금은 모든 산업 전기요금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올려서 충당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전기로 위주의 이 포항 현대제철이나 또는 포스코의 전기요금을 또 인상시켜서 철강 산업을 마비시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 있기 때문에 그 광주 전남 지역 그 입주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네.
4: 더욱이 반도체 특구로 지정되어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구미 5공단은 구미 시장이 지금 평당 1,000원에
3: 네,
4: 공급하겠다고까지 하고 있는데
3: 네.
4: 이런 그 입지 조건을 갖추고 이미 반도체 특구로 지정해서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을 외면하고 전혀 반도체와 관련된 어떠한 그 조건도 갖춰지지 않고 물부족 사태가 예견되는 광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 자체가
3: 네.
4: 정치적 결정이고 산업 경쟁력을 마비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3: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번에 또 한번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위원님 감사합니다.
4: 고맙습니다.
3: 네, 이상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셨습니다.

0: 네, 장성철의 뉴스 명당 4부 여론조사 심의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세 분과 함께합니다. 저번에 저희를 배신한 윤희용 오피니언즈 대표님,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0: 사과의 말씀.
1: 아, 네, 네. 다른 일정이 원래 있어요.
0: 아예 알았어요. 네. 한국일보 김정현 기자님, 어서 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김수민 평론가님, 어서 오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네, 바로 그냥 가볼게요. 네. 지금 김정현 기자님 유튜브에 그냥 팬이 정현이 어디 갔어? 정현이 보러 왔어? 지금은 난리가 아니에요.
2: 알바님들입니다.
0: 아, 얼마씩? 아,
2: 네. 댓글 하나에 500원 정도.
0: 500원 정도.
2: 입금하겠습니다.
0: 네. 아, 파산하시겠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6주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두 주째 40%대 지지율 나왔네요. 윤희용 대표님.
1: 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22일부터 26일까지 전국 2,50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인데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서 잘한다라고 네. 하는 긍정평가는 지난주에 비해서 0.2%포인트 수치가 낮아진 46.5%였습니다. 네. 예,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49.5%였습니다. 그래서 긍정평가에 비해서 네. 부정평가가 살짝 높은 그런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0: 네. 이 조사는 무선 자동 응답 방식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2%, 응답률은 4.1%.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3: 네.
0: 이렇게 계속 6주째 하락을 할까요? 어제 조국 대표가 아니 유럽도 갔다 왔고 코스피는 8천, 9천 가는데 왜 이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지 깨달아라 막 이렇게 또 일갈을 했대요. 보니까
3: 그거는 이제 선거에서 네. 바로 얼마 전에 진 사람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0: 네, 좀 오지랖이 넓어요.
3: 그럴 때는 좀 조용히 하고 있어야 되는 네.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지지율이 선거 끝나고 하락을 했고 또 네. 추가로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 원인들이 더 들어가고 있다라고
0: 뭘까요?
3: 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번 리얼미터도 리얼미터지만 뭐 다른 여론조사들 보니까 네. 처음에는 이제 중도층, 무당층 이쪽에서 지지율이 빠지는데
0: 네.
3: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조금 빠지더라고요.
0: 빠져요?
3: 네, 그런 흐름이 있고 이번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지난주하고 대비를 해보면 중도층에서 2.2%포인트가 내렸습니다. 근데 진보층에서 4.5%포인트가 내려가요. 이걸 봤을 때는 이게 진보층이라고 했을 때 진짜 엄밀하게 진보인가 이걸 떠나서 보통 자기 규정으로 진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난 민주당 지지자야라는 또 다른 의미에서 진보층이라고 얘기를 또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라든지 이쪽에서도 어느 정도 빠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게 해석은 좀 아직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0: 왜요?
3: 민주당 지지자인데 이재명 대통령 부정평가란 말이야 라고 했을 때 네. 당연히 그러면은 정청래 김어준 이쪽 지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0: 그렇죠.
3: 근데 민주당의 그 친명이냐 친청이냐는 거는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 내부에서의 분류인 것이고 외곽에 있는 지지층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이재명 대통령 스스로도 얘기했듯이 먹고 살기 힘든데 왜 자기들끼리 싸우냐 이런 것 자체로 일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이런 것들을 내리는데 근데 그러면서도 그럼 민주당은 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지났고 본인이 민주당 오래 지지했기 때문에 지지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0: 관성적으로?
3: 그렇죠. 관성이라고 하면 좀 나쁜 의미긴 한데 근데 전통적인 예, 그런 이제 전통이라고 했을 때 꼭 뭐 30년, 40년 돼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5년,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혹은 국민의힘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또 민주당에 지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네.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저는 김어준 씨 영향이 아주 없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김어준 씨의 영향을 받는 시민들이 ARS 전화를 받을 때 의도적으로 대통령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앞으로 누를 수도 있고 그거를 김어준 씨도 노리고 있다고 네. 또 보여지거든요. 네. 근데 그런 비율들이 앞으로 더 들어올 수는 있겠는데 네. 현재 민주당 지지율에서 빠지는 거를 네. 몽땅 그냥 이거 김어준 씨 지지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0: 김정현 기자님 네. 분석해 주세요.
2: 저도 이어받아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 지난주에 김어준 씨가 얘기한 코어 지지층
0: 네.
2: 론에 대해서 여기서 검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김어준 씨는 코어 지지층 흔들린다라고 했는데 코어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에서 더 빠졌다라는 점을 확인을 했어요.
0: 코어 지지층보다?
2: 네, 중도 보제에서 더 빠졌다라는 건데 김어준 씨가 그때 뭐라 그랬냐면 네. 앞으로 한두 주가 더 흘러가면 코어 지지층이 왕창 흔들릴 거다라고 했어요. 근데 네. 이제 일주일이 지났으니까 그 말을 검증해 봐야 되는데 우리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진보층에서 4.5가 빠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75.9인데요. 네. 이제 해석의 문제가 남아 있는 거죠. 4.5가 왕창 빠진 거냐 아니면 예. 빠진 거냐라고 봐야 되는데 제 판단으로는 어느 정도 빠졌다고 봐요. 그런데 김어준 씨는 그렇다고 해서 왕창 빠졌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 중도층에서 한 주 만에 6.5%포인트가 빠졌거든요. 그 당시에 지선 끝나고.
0: 중도가 더 많이 빠졌네요.
2: 근데 그때 당시에 김어준 씨는 이 수치를 무시했어. 그러니까 코어 지지층만 빠졌다고 했지 중도층은 안 빠졌다고 그랬거든요. 안 빠졌다는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4.5포인트 빠진 거는 김어준 씨 논리대로라면 거의 안 흔들린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김어준 씨 예측이 틀렸다.
0: 윤희용 대표.
1: 제가 이제 여기 우리 코너가 이제 여론조사 심층 분석 시간이니까 네. 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들의 이제 허실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0: 허실. 네. 예. 허는 뭐예요?
1: 아니, 예.
0: 실부터?
1: 지금 사실은 대전제인데요.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빠졌다. 대통령 지지율이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근거가 사실 없어요.
0: 그래요?
1: 옳은 것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선 대통령 지지율을 묻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0: 긍정적.
1: 우리가 언론에선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하지만 이 질문은 대통령이 최근에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한다고 보시냐 잘 못한다고 보시냐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일을 잘하냐 못하냐 또는 직무 수행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기에 정치적 지지를 묻는 어떠한 단어도 있지 않아요. 정당 지지율은 정당 지지율이 맞아요.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기 때문에 사회과학에서 어떤 개념이라고 한다면 내용을 포괄해야 되잖아요.
0: 네.
1: 대통령 지지율은 대통령 지지라고 하는 것이 가령 방금 나온 얘기인데요. 내가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또는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지지하지만 이 국면에서는 최근에 이러저러한 일로 대통령이 일을 못했어.
0: 네.
1: 잘 못합니다. 라고 조사원한테 응답하거나 ARS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평가는 경제학에서 가격을 낮추면 뭐 이게 수령인 구매량이 변화되는 탄력도라고 하잖아요. 탄력도가 엄청 큰 게 대통령 평가예요. 정당 지지율은 안 변하죠. 누구 지지하냐라는 것은 사랑하냐라고 묻는 거나 마찬가지. 마음속 깊은 데서 이번 주에 사랑했다 다음 주에 사랑하지 않았다 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대통령 평가는 이번 주에 잘한다 했다 다음 주에 잘 못한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나 하는 어떤 행보에 따라서
0: 예.
1: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

0: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지하는 사람이 잘한다고 평가할 가능성이 높긴 한 거죠.
1: 그렇죠.
0: 하지만 등치는 아닌 거예요.
1: 좋아요. 그러면은 이거 왜 계속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0: 그래서
1: 긍정평가가 하락하는 이유.
0: 그래서 이제 선거에서 이제 결과가 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고요. 또
1: 네.
0: 한 가지는 어쨌든 여권
1: 진영 내
0: 내부에서
1: 분열?
0: 분열되게 되면 대통령이 해외 나가면 올라가잖아요.
1: 네.
0: 아,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구나라고 하는 인상이 올라가서 잘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진영에서의 뭐 리더, 계파 수장 이렇게 이제 이미지가 규정이 강해지게 되면 반대쪽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지 않구나. 또그 안에서도 또 논란이 있게 되고 하니까 잘 못한다는 응답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너무
1: 알겠습니다.
0: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지금 흐름이 있는 것인데 그래서 이것이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다만 ARS 조사에서는 지금 많이 얘기하잖아요. 40% 중반에서 더 내려가긴 힘들어요.
1: 아, 그래요?
0: 왜냐하면 고정 지지층이 ARS에서는
1: 그러네요.
0: 있는 것이기 때문에
1: 네.
0: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김정인 기자님, 오늘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오찬이 있고 또 원내 지도부와 만찬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집권 세력 결속, 결집을 위해서 좀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지지율 뭐 유지나 반등에 효과적일까요?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까요?
2: 어느 정도 효과는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전 조율을 어느 정도는 거쳤을 거 아니에요.
1: 그래요?
2: 그래서 이제 대강의 취재를 해보면은 지금 전대를 앞두고 지금 친문 진영, 친문 진영과 친명 진영에서 각자 이제 전현직 대통령을 두고 여러 격렬한 어떤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화합해야 된다라는
1: 화합이에요.
2: 메시지가 나올 것 같아요.
1: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예를 들면 아유 정청래 대표 좀내뭐 우리 계보 아니에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나 해석할 수
2: 그렇게까지는
1: 있는
2: 안 나올 것
1: 메시지는 안
2: 같은데
1: 나와요?
2: 애매한 부분은 이제 화합은 말은 좋은 말인데 민주당 내 화합을 요청을 할지 당부를 할지 아니면은 민주 진영 내 화합을 당부를 할지 이건 굉장히 층위가 다른 얘기란 말이죠, 현재는.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정도의 메시지를 내놓을까가 굉장히 궁금한데
1: 근데 결론적으로는 도움이 된다.
2: 모르겠어요. 민주
1: 진영 간에.
2: 진영 내 화합을 얘기하는 건 민주당 내잖아요. 그러니까 전대에 한정해서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만약에 진영 내 화합을 얘기했을 경우에는 이건 조국 혁신당을 감안하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지?
1: 그러네요.
2: 라는 생각이
1: 거기까지 봐야
2: 들어요.
1: 되겠네.
2: 그래서 기자로서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1: 누구한테요?
2: 두 분께
1: 예, 하세요.
2: 해석의 여지를 많이 주시지 마시라. 민주당 내 화합이면 민주당 내 화합이고 민주 진영 내 화합이면 진영 내 화합이고 통합이면 통합 좀뭐그 합당이면 합당 뭐 구체적인 메시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잘 만나셔서 화합의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이거를 두분 메시지를 두고 또 이제 해석 투쟁이 벌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아 이렇게 얘기한 건또 이거야. 아니야 이거는 이거야.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여지를 많이 두지 않는 그런 아름다운 메시지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 근데 김수인 평론가님, 해석의 여지를 남기는 말을 해 주셔야 저희 같은 평론가들이
3: 재미있죠.
1: 그렇죠. 이런 건데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3: 온갖 상상의 나래를 펼칠
1: 맞아요.
3: 수가 있는 거죠.
1: 어떨 것 같아요, 오늘? 모양새나 메시지나.
3: 그러니까 해석의 여지가 남을지 안 남을지 모르겠지만 그 본인들의 의도는 해석의 여지가 별로 안 남도록 얘기를 하겠으나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도 그것대로 해석의 여지가 또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아주 원론적인 언급만 하지
1: 그래요?
3: 않을까. 잘 지내야 되지 않겠느냐. 이
1: 아니 근데
3: 정도에.
1: 솔직히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런 만남이 성사됐으면 전당대회에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만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자 우리 같이 화합하고 그냥 좋게 좋게 경선 치릅시다. 이거는 아니지 않을까?
3: 만남 자체가 메시지인 거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과연 그게 잘못해가지고 더 일파만파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콕 찍어서 뭘 얘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삼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사실 이 만남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그 갈등은 진행될 겁니다. 마치 우리
1: 계속
3: 어릴 적에 학교 교실에 애들 떠들고 있는데 선생님 들어오면 조용했다가 다시 나가면 다시 떠들듯이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이미 드러나고 있는 게그 윤건영 고민정 의원하고 정청래 대표 유시민 작가 쪽에 균열이 있어요. 네, 이것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 그러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면 정청래 대표나

0: 저기 태도가 달라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죠.
1: 네.
0: 사실 정청래 전 대표나 이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고
1: 그렇죠.
0: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가 만들었고
1: 맞아요.
0: 우리가 당의 본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 네.
0: 우리가 당의 본류 위에 띄웠던 배가 문재인 호, 이재명 호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동교동계 그렇게 하듯이 하는 그런 세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은 어차피 계속될 거고 이 만남의 목적은 저는 이 민주당의 어른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그래도 우리는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정도 수준일 것이다. 갈등을 더 부채질하진 않았어 우리가.
1: 네.
0: 이런 선언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1: 저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저도 평론 활동을 하잖아요.
0: 네.
1: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정청래 대표가 노무현 퀴즈 맞아요? 하고 이렇게 물어볼 줄 아셨으면 감사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 윤희영 대표님,
2: 네.
1: 이게 민주당 당대표 여론조사 오늘 아침에 나온 게 있어요.
2: 네.
1: 그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2: 예.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27일, 28일, 29일 사흘간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1,064명을 대상으로
1: 네.
2: 민주당 당대표 적합도 조사를 했습니다.
1: 네.
2: 김민석 36.3,
1: 예.
2: 정청래 29.5, 송영길 14.2,
1: 네.
2: 김용민 3.4 이런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1: 네.
2: 그 외에는 3.4, 없음 7.4, 모름 5.7이었는데 이건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은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 전당대회 룰에 이제 맞춰서 한 거죠.
1: 네.
2: 반면에 이제 전체
1: 국민
2: 보수층까지 포함한 2,000명 대상으로 한 전체 조사에서는 정청래 27.9, 김민석 23.3, 송영길 11.0, 김용민 3.5 이렇게 나왔는데
1: 네.
2: 그러니까 보수층까지 포함된 조사에서는 수치상 정청래 전 대표가 약간 수치가 높은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대상으로 하면 김민석 전 총리가 수치상 우위에 있는 이 현상이 있는데
1: 네.
2: 이것은 뭐 아마도 이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역선택 관련해서 보자면 보수층이나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지금 이 여론조사에서 응답은 정청래 전 대표에게 좀 더 많이 하는 흐름들이 있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상황이죠.
1: 윤희영 대표님,
2: 예.
1: 지역별로
2: 네.
1: 한번 민주당 지지층, 무당층 조사 이것도 잠깐 좀 언급 좀
2: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김민석 36.4,
1: 네.
2: 정청래 31.7. 네, 좀 팽팽한 상황이
1: 그러네요.
2: 그다음 한 5% 포인트. 여기서 이제 지역 같은 경우는 오차 범위는 더 커질 수 있는 것이니까요.
1: 그러네요.
2: 인천 경기는 김민석 35.7, 정청래 31.6. 수도권 비슷한 흐름 나오고 있고요. 호남이 중요하죠. 광주 전라에서는 김민석 34.9, 정청래 26.2, 송영길 24.0 이렇게 나와서 수도권과 호남에서 약간 수치의 흐름이 다른 모습을
1: 좀 다르네요.
2: 보여주고
1: 광주 전라에서는 송영길 전 대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2: 가장 확실하게 본인 지역 연고가 있는 인물이니까
1: 그러니까요.
2: 예.
1: 정청래 전 대표가 상대적으로 수도권보다는 낮은
2: 예.
1: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김정현 기자님,
3: 네.
1: 이게 권리당원들과 얼마나 좀 차이가 있을까요?
3: 큰 차이
1: 이 흐름
3: 큰 차이 없습니다.
1: 큰 차이가 없어요?
3: 네, 네. 국민 여론조사랑
1: 네.
3: 그 권리당원 그 투표랑 실제 네. 투표랑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1: 큰 차이가 보면은. 없어요?
3: 왜냐하면 민주당 권리당원이 너무 많아요.
1: 많아요?
3: 너무 많아가지고 100만 한 120만 이 정도 됐기
1: 150만
3: 때문에
1: 150만 얘기도 하던데
3: 그건 수치가 그때마다 약간 달라지는데 너무 많다 보니까 표본이
1: 네.
3: 그 국민 여론조사랑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
1: 민주당 지지층 여론조사랑 다르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일반 국민 여론조사랑?
3: 일반 국민 여론조사랑 그
2: 민주당 그 지지층
3: 권리당원 대부분 다 비슷하더라고요.
2: 여론조사 방식에서
1: 그러면
2: 제가 말씀드린 조사는 ARS 조사 방식이었다는 말씀 추가드립니다.
1: 네. 네. 그럼 이렇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좀 불리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3: 지금 계속 여론조사 나오는 것들 보면 정청래 대표가 좀 2등을 하는 여론조사 굉장히 많은 것 같고.
1: 근데 나온대요? 고한대요? 그냥? 네?
3: 지금까지 이렇게 했는데 네. 여태까지 걸어온 게 있는데 지선 끝나고 안 하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1: 근데 나가서 지는 꼴을 한다고 나가.
3: 근데 정청래 대표가 보는 전 대표가 보는 여론조사가 뭐 다른 게 있다거나
1: 네.
3: 아니면은 저기 다른 민심을 읽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정청래 대표 측에서는 그러니까
1: 네.
3: 이길 거니까 나오겠죠. 지려고 나오는 건 아닐 테니까요.
1: 참고로 정청래 대표를 막 옹호하는 의원들이 네. 대략 몇 명 정도라고 봐야 돼요?
3: 뭐 저는 한 10명 미만 정도? 정도로 보는데 네. 근데 그게 있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 이제 박찬대 캠프가 있었고 정청래 캠프가 있었잖아요. 물론 캠프가 없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텔레 단톡방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럼 텔레 단톡방에 정청래 대표 쪽 텔레 단톡방에 몇 명 있었냐면 20명은 좀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10명 후반대는 그래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불리는 그 핵심 침청 의원들 빼고 이게 중복 가입된 분들이 종종 있으세요. 양쪽에 다 이제 계란 바구니를 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분들까지 합치면은 아마 이번에도 한 10명 후반대는 되지 않을까.
1: 그 정도밖에.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전대를 나가서 이길 수 있다.
3: 지난번에 이겼잖아요.
1: 김어준과 유시민이 있다.
3: 네. 지난번에 이겼기 때문에 그 자신감이 있을 것이고 보면은 결선 가면은 지금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송영길 표는 어쨌든
3: 김민석 표로 올 테니까. 그래서 1차에 끝내는 게 아마 1차에? 결선에 가지 않는 게
1: 누가요?
3: 김민석 캠프의 목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 1차에 가고 싶 갈 수가 있을까?
3: 또 모르죠. 네. 그걸 아마 목표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2: 네. 3인이 유력한 3인이 선거에 출마를 하잖아요.
3: 네.
2: 거기서 1위가 50% 넘는다는 거는 잘 없는 일이에요.
1: 그렇죠.
2: 엄청 어려운 일이에요.
3: 네.
1: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근데 오늘 뭐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에게 아주 엄청난 헌사를 하셨더라고요. 뭐
3: 그렇죠.
1: 국민에게 뭐 감동을 주는 뭐 그러한 네. 총리로서 역할 수행 대단히 칭찬 많이 했거든요.
3: 네.
1: 정청래 대표 그만뒀을 때 정청래 대표 뭐 고생해서 당대표로서 역할 잘했어 이런 메시지 안 했잖아요. 그런 거 보면 명확하게 역시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를 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거죠.
0: 해석해도 되는 건데 네. 계속 강조를 하고 있다. 계속 돌다리를 두들겨 보면서 명픽입니다. 네. 명픽입니다.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1: 효과가 있을까요? 계속?
0: 일단은 당황되게. 효과는 있을 수밖에 없는 게 현재 그래도 정부 초기거든요. 그러면 대통령 픽 쪽이 더 우세할 수밖에 없고 뭐 정부 후반기로 가고 또 당대표 경선이 아니라 대선 후보 경선이다. 이러면 대통령하고 차별화된 주자가 유리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여건은 다 시간적으로나 또 그 대선 후보가 아닌 당대표라고 하는 자리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대통령 픽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아마 2년 전의 트라우마 네.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아, 1년 전인가요? 1년
1: 박찬대?
0: 네, 그렇죠. 네. 그때도 픽이라고는 다 얘기를 했었는데 당원들이 그렇게 안 들어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번에는 정말 강조를 하는 것 이것으로 볼 수 있겠고 근데 저는 사실 그 김정은 기자님하고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은 당원 여론하고 여론조사 하고 일반 국민의 뭐 지지층 여론조사하고 비슷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 민주당 경선에서 그랬다 하더라도 구도를 좀 다시 볼 필요는 있습니다. 과거의 구도에서는 대표 후보들 간의 어떤 인지도라든지 대중성의 네. 차이가 나서 네. 자연스럽게 그게 예를 들어서 뭐 이재명 대 박용진
1: 네.
0: 또 대선 후보 경선 때 이재명 대 이낙연 네. 이런 경우는 비슷하게 당원이나 또 지지자 여론조사나 비슷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인지도라든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에서 굉장히 팽팽한 대결이기 때문에 좀 자신하기는 어렵다. 물론 정청래 대표한테 갔었던 그 당원 표심이 이번에 그대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그렇죠. 정말 이재명 대통령 좋아하는데 왠지 정청래 대표랑 어울려 보여가지고 찍었는데 지금 보니까 아니네 하는 표심이 있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정 대표가 불리한 건 사실이지만 근데 지지층 여론조사에서 뒤처진 그만큼을 당원 투표에서도 뒤처질 거냐. 저는 그것보다는 좀 더 좁혀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1: 김수인 평론가님도 이제 여러 방송에서 많은 분들하고 평론 같이 하시잖아요. 거기서 보면은 유시민 씨 발언, 김어준 씨의 어떤 입장에 대해서 좀 동의를 하거나 옹호를 하거나 맞다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평론가 중에서?
0: 제가 다는 알지 못하지만 제 경험상으로 그리고 제가 또 시청자 입장에서 정치자 입장에서 겪은 접한 방송들을 다 종합했을 때는 김어준 씨 네. 유시민 씨 쪽에 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그거는 왜 그렇게 된지는 알 것 같습니다.
1: 왜요? 왜?
0: 김어준 씨 유시민 씨가 더 오랫동안 노출이 되었고 이재명 대통령보다 그리고 그들의 갖고 있는 불만이 더 오래 축적이 됐고 그 이재명 대통령 현직 대통령입니다. 그러면 이 대통령한테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해도 어느 정도 대통령을 활용하는 네, 대통령이 또 정책도 구사를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는 건데 일단은 계속해서 직무를 수행해 나가야 되는 입장인 거고 또 몇 개 뒤져보면은 사람마다 물론 입장은 좀 다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유능하다고 싶은 구석도 있을 수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 입장에서도. 근데 김어준 씨, 유시민 씨 쪽은 그쪽에 대해서는 이제는 저 사람들은 좀 끝나야 되지 않나. 이런 심리들이 좀 폭넓게, 그러니까 중도층, 보수층에서부터 이제 진보층 쭉 폭넓게 나와 있고, 좀 예외가 되는 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보수층까지 포괄을 하니까 정청래 대표가 조금 더 유리한 것으로 네. 나오는데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대표적이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져올 자 누굽니까? 정청래 마치 한국 사람들이 얼마 전에 일본 대 스웨덴에서 일본 응원했듯이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를 응원하는 쪽이 이제 완전 그 국민의힘 고정 지지층 그쪽 정도인 거고. 네. 예. 근데 아마 그 사람들도 김어준 유시민은 싫어. 이것은 또 비슷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김어준 씨, 유시민 씨가 상당히 위기다.
1: 위기예요?
0: 예, 그렇게 보입니다.
1: 윤희영 대표님. 네. 그 유시민 씨의 참전이 예. 정청래 전 대표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2: 일단 뭐 고정 지지층 같은 경우에는 영향을 여전히 주긴 하겠습니다만 오랫동안 아닌데 그렇지만 방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한민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 미묘한 정서가 정답이 어딘지 모르지만 약간 과한 것에 대한 거부감들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제 네. 과유불급행 선거에서도 많이 영향을 주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보게 되면 정청래 대표가 상당히 이제 궁지에 몰리면서 보호해줘야 한다 이런 심리를 당원들한테 불러오면 좋은데 그것이 아니라 과도하게 대통령을 공격하고 그러면 정권 자체가 위기가 되고 진영이 분열되고 하면은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위기감들을 더 강하게 인식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당대회에 정청래 대표에게는 긍정적이지 않은 측면이지 않을까. 선거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김장은 기자님 멘트로 네. 마무리할게요.
3: 저는 시대 정신이 바뀌고 있다.
1: 그래요?
3: 그러니까 유시민 씨, 유시민 작가가 그때 동교동과 싸울 때 네.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뛰어나서 동교동계를 몰아낼 수 있었는가? 그럼 동교동계는 그만큼 무능했기 때문에 밀려났나? 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이제 86세대가 이제 사회 진출하면서 사회의 주도권을 잡았기 때문에 86세대 그리고 유시민 씨 그리고 친노 세력들이 주류가 된 것이고 이제는 시대가 20년 흐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좀 바뀌어서 판이 바뀌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3: 스스로 만들 정도의 힘이 있을까요?
1: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얘기함으로써 나는 이제 뭐 물러날 사람이야라는 것을 많은 분들에게 인식을 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네. 드네요.
3: 전 저항하고 있다고 봅니다.
1: 알겠습니다. 오늘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4: 잠시 후 YTN 뉴스가 시작됩니다.
5: 마무리됐습니다.
6: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라고 평가했는데 호르무즈 해협 선박 운항과 이란의 동결 자산 해제 등이 논의된 걸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카타르 도하에서 미국과 이란 간 간접 협상이 있었는데 양측이 쟁점에서 명확한 입장차를 보였다고요?
7: 네, 이번 회담은 양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중재국인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쪽으로 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카타르 총리, 국왕 등을 만나 협상 토대 마련에 나섰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참석해 중재국 인사들과 잇따라 만났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부통령은 상선 운항 문제가 핵심이라면서 진전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협상이 아직 상당히 초기 단계이며 핵 문제는 논의를 시작할 거라고 말해서 본격적인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8: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but really just ensuring that we continue to make the progress on that. And that's what they're focused on.
7: 반면 이란은 해협 항로를 자국이 관리하고 무상 통항은 종전 협상이 진행될 단 60일간만 허용할 거란 입장을 거듭 천명했는데요. 회담이 이어지는 동안에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자신들이 승인하지 않은 항로를 이용하던 외국 선박이 좌초됐다고 보도하면서 해협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5: غیر از مسیر اقتدار در خلیج فارس ممکن است موجب بروز اتفاق‌های غیر قابل جبران شود.
7: 이란은 오늘 회담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의 면담은 없었다면서 카타르 측과 동결 자산 해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레바논 문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하면서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내일까지 연락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양해각서에 레바논 전선 휴전이 포함된 만큼 향후 휴전 위반 여부를 관리하기 위한 장치로 풀이됩니다.
9: 네, 그렇다면 뚜렷한 진전은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여전히 이란의 비핵화에 대해서 방점을 찍고 있어서 이견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7: 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과 관련해서 아주 좋은 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재진과 만나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는데요.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0: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We hit them very hard for three nights, as you know. But we're getting along very well.
7: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했고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벤스 부통령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꼭 필요하지 않는 한 그리고 명확히 규정된 목적이 없는 한 미군을 다시 투입하지는 않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결국 양측 모두 지난주 발생한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넘기고 협상 국면으로 관리하려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호르무즈 해협 통제권, 이스라엘의 레바논 철군 등에서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로 이어지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9: 네, 이번엔 베네수엘라 강진 소식입니다. 사망자 수가 벌써 2,300명을 넘어섰고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7일 동안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6: 유엔의 경고도 나왔는데요. 뉴욕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희 특파원, 사망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고요?
11: 네, 그렇습니다. 호르헤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은 지진 사망자가 2,295명으로 늘었고 부상자는 11,000명을 넘어섰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지진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미국 오리건 주립대 연구진은 위성 영상 분석 결과 58,870채의 건물이 파괴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지진으로 소중한 사람들은 물론 삶의 터전까지 잃은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에 야외 캠프에서 지내면서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2: El apartamento de lado se vino para el otro apartamento donde estábamos nosotros y por eso es que está agrietado, está afectado el apartamento de nosotros, o sea, los dos. Y estamos aquí porque tenemos mucho miedo por el temblor.
9: 네,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부터라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어떤 문제를 말하는 겁니까?
11: 유엔 세계 식량 계획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 주에 먹을 게 없어서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구호와 복구가 이제 장기 과제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13: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11: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구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제 구호 위원회도 구호 시설은 수용 한계에 도달했고 수도와 전기 공급이 끊겨 깨끗한 식수 확보와 위생 유지가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에 대한 비판이 현장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구호 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이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유층이나 권력층이 있는 곳에만 구조장비와 인력이 우선 투입되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UN 세계보건기구는 보건의료시설들이 이미 수용 한계를 넘어 대규모 전염병이 창궐할 수 있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특히 지진 전부터 백신 접종률이 베네수엘라에서 낮았기 때문에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백신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한 질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일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고 있어 병원 영안시설은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기조차 힘겨워하는 모습입니다. 날씨가 매우 더운데 쓰레기와 잔해 문제가 매우 심각해 모기나 해충을 매개로 한 전염병 발생 우려도 커졌습니다. 의료 전문가들은 노숙자 신세가 된 천식과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들이 제때 약을 복용하지 못하면 의료체계에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9: 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만났죠. 이 대통령은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고 속이 단단해야 한다면서도 끊임없이 외연을 확장하면서 구조적인 다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민주정부가 이제는 국가 전체를 책임져야 할 주요 세력이 됐다면서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서 먼저 발언한 문 전 대통령은 이재명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국민 통합이라면서 당내 단합이 이를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파 간의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만큼 두 전현직 대통령 모두 내부 여권 단합이 우선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오찬회동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6: 이 대통령은 호남 대규모 반도체 투자가 문 전 대통령 덕분이라며 감사를 표했고요. 문 전 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조언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14: 이재명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청와대 상춘제로 나란히 걸어 들어갑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4: On girls sports teams. President Trump is applauding the decision, calling it a big win. Joining us now, two people who backed the bans on transgender athletes in women's sports. Madison Kenyon is a former collegiate athlete. Kristen Wagner is the president and CEO of Alliance.
5: 갑자기 열심히 일하는 연방 대법원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대법원이 지금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휴가를 떠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웬만한 중요한 판결은 다 내리고 있는데 중요한 판결 또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경우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판결입니다. 트랜스젠더가 학교 내 여성 스포츠팀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어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베키 페퍼 잭슨과 대학생 린제이 히콕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관 6대 3의 의견으로 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각각 웨스트버지니아와 아이다호주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두 개 주에서는 여성을 위해 지정된 스포츠는 남성 성별을 지닌 학생들에게 개방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들은 이 규정이 차별적이다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들 주의 법률이 모든 사람에 대한 동등한 법 적용을 담은 헌법 14조나 교육에서의 성차별을 금지하는 교육개정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선수가 여성 스포츠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한 이들 주의 규정이 맞다, 합법이다 라는 그런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입니다.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이번 판결은 직접적으로는 소송이 제기된 두 개 주에만 해당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비슷한 법률이나 비슷한 규제가 시행 중인 다른 27개 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 출생 당시의 성별과 다른 성정체성에 따른 스포츠 참여를 금지하는 주,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27개 주, 어디 어딘지 뭐 대표적인 곳을 보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텍사스,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 아이다호, 웨스트 버지니아 등입니다. 눈치 채셨듯이 대부분 공화당 성향의 주들입니다. 공화당 성향의 주들 이 27개 주에서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그런 사람은 여성 스포츠에 참가할 수 없다, 이렇게 못 박아놨습니다. 한편 이 판결과 연관된 내용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본다면 대법원은 지난해 트랜스젠더 청소년에 대한 성전환 치료를 금지하는 법률도 합헌으로 판결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올해 초에는 트랜스젠더 학생에 대한 교내 보호 규정을 정한 캘리포니아에 대한 규정은 위법이다,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교내 보호 규정이라는 것은 학생의 성전환 사실을 학교가 부모에게 통지해 주지 않는 조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개인 프라이버시라고 해서 학생이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주지 마세요 라고 학교에 말한다면 알았어, 너희 부모한테 말 안 할게 라고 학교에서 학생의 성전환 수술 사실을 알아도 부모에게 통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는 현재 그런 규정이 제정돼 있었는데 연방대법원에서 이 규정에 대해서 위법하다라고 금지를 한 것입니다. 자, 대법원은 또 지난해에는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고 여권에 자신의 성 정체성을 기재하지 못하도록 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합헌이다라고 허용한 바 있습니다. 자, 이 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소송이 제기됐습니다만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퉁쳐서 큰 틀에서 생각해 본다면 공화당 쪽 성향으로 대부분의 판결이 그렇게 나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기억하기 외우기 쉬우실 것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출생 시민권 제한 조치가 연방 대법원 결정으로 제동이 걸렸습니다만은 의회 입법으로 내 정책을 고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잠시 보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대법원이 출생 자동 시민권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큰 불행이다 라면서 하지만 의회에서 입법을 하면 된다라고 적어 올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서 길고 거추장스러우니 헌법 수정은 필요하지 않다. 의회는 불공정한 출생 시민권을 끝내기 위한 작업을 이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라. 만일 그렇다면 그 일을 하는 의원들은 나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의회 입법이 무엇인지를 보면 수정헌법 14조를 개정하지 않으면서도 즉 헌법 개정을 시도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헌법을 개정한 그런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법안을 의회에서 만들어서 통과시켜라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현재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나 브라이언 바빈 하원의원 등은 이민법과 국적법을 개정해서 출생에 따른 자동시민권 부여를 폐지하거나 아니면 대폭적인 제한을 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법안들이 만일 최종적으로 통과된다면 사실은 헌법을 개정하지 않아도 개정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 뭐 맞기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이 출생시민권 제도를 완전히 뒤집으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끊임없는 이 노력이 엊그제 나온 대법원의 판결과 관계없이 의회에서 입법을 통해서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또 사고를 일으킨 테슬라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텍사스에서 오토파일럿 기능을 사용 중이던 테슬라 차량이 주택가에 돌진하는 사고를 낸 지 열흘 만에 이번에는 LA 인근에서 테슬라 한 대가 카페를 덮쳐서 인명사고를 냈습니다. 어제 LA 인근 시미밸리 쇼핑센터에서 테슬라 SUV 한 대가 카페 야외석이 있는 인도로 돌진해서 한 명이 사망하고 다섯 명이나 다쳤습니다. 테슬라 운전자는 64살의 여성이었으며 어린이 4명이 차량에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테슬라의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인 ADAS가 작동 중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미밸리 경찰서 관계자는 고의적인 일은 아니라고 보고 있지만 기계적 결함인지 아니면 약물 복용 등에 따른 것인지 현재 조사 중에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의 이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인 ADAS 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19일에도 오토파일럿이 켜진 테슬라 모델 3가 텍사스주 해리스 카운티 주택에 돌진해서 현관에 있던 7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난 바 있습니다. 당시 사망자의 유가족은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술이 사고와 연관이 있다라며 운전자는 물론 테슬라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테슬라 측은 사고 당시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밟아서 오토파일럿을 해제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이 현재 특별 충돌 조사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어제 시미밸리에서 발생한 사고를 포함해서 각 사고들의 조사 결과, 최종적인 조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최근 그 테슬라의 자동 주행 장치에 관한 사고가 계속되자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과연 테슬라의 안정성을 믿을 수 있느냐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네, 첨단 기능 관련 소식을 전해드린 김에 한 가지 재미있는 소식 전해드릴까요? 네, 나를 사랑해주는 애인, 아니면 내 말을 잘 듣는 친구 등 나와 함께 100%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십니까? 네. 그리고 만일 남자를 원한다면 키는 183cm, 여성을 원한다면 키는 168cm에 아주 날씬합니다. 이런 친구나 애인 원하시나요? 네, 가능합니다. 5,000불이면 됩니다. 단, 사람은 아닙니다.
6: 183cm 훈훈한 키에 금태 안경을 낀 남자와 168cm 볼터치가 사랑스러운 금발 여자. 마치 아이돌 화보 같은데요. 실제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이 아닙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 유비테크가 공개한 로봇 U1인데요. 오늘 공식 출시됐습니다. U1의 정체는 감성 반려 로봇. 감정적인 교감에 초점을 맞춘 감성형 휴머노이드입니다. 사전 주문 20일 만에 예약 5천 대를 넘었을 정도로 시장의 관심은 뜨거웠는데요. 오늘 공개된 가격을 보니까 우리 돈 2천만 원대부터 2억 원이 넘는 고급 모델까지. 원하는 외모와 성격으로 맞춤 제작을 할 수도 있고요. 상대방의 표정과 감정을 읽어내는 교감 능력을 갖췄다는 게 업체 설명입니다. 사실 집안일이나 간병 같은 분야에서 가정용 로봇의 수요가 크지만 기술이 아직 그 수요를 못 따라가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기능 대신에 정서적인 안정을 내세워서 가정용 휴머노이드 시장 선점에 나섰다라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로봇에도 지나치게 정서적으로 의존할 수 있다는 윤리적인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로봇에 사람 마음을 가르치려는 시도가 있는가 하면 기술을 가르치는 곳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저장성 항저우의 문을 연 휴머노이드 로봇 학교인데요. 기술대학부터 의과대학, 또 예술대학, 체육대학교까지 진짜 대학교 못지않은 4개 학과를 갖췄습니다. AI를 활용해서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훈련할 계획인데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새로 생산되는 로봇들에게 기존 기술을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물려주겠다는 구상입니다.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들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파고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한 회사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장에서 일하는 현장을 하루 10시간, 6일 동안 생중계했는데요. 태블릿 PC 품질 검사를 사람 대신 맡은 로봇이 주인공이었습니다. 또 운동 경기장에서도 로봇을 만날 수 있는데요. 지난주 상하이에서는 세계 최초로 휴머노이드 로봇들의 페널티킥 대회가 열렸고요. 또 드래곤 보트 경기에는 로봇들이 인간 선수와 한 팀을 이뤄서 함께 노를 젓기도 했습니다. 첨단 기술 자립에 힘쓰는 중국의 휴머노이드 산업. 중국이 앞서가는 비결로 전문가들은 특유의 실전 조기 투입과 저렴한 유지비를 꼽습니다. 마침 어제 우리나라도 이제 3대 메가 프로젝트 중 하나로 피지컬 AI를 내걸었죠. 로봇 애인의 로봇 학교까지. 정말 무서운 속도로 다가오는 변화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현지 시간 1일 대만 독립 반대를 재확인하며 완전 통일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강한 군대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대만 독립 분열 세력을 단호히 타격하고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반대한다며 조국 통일의 위협을 확고하게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만 문제를 해결하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을 실현하는 것은 우리 당이 한결같이 추구해온 역사적 임무며 전체 중화 자녀의 공동 염원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이 공식, 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협의를 견지해야 한다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어 주요 군사 지도 이념인 강군 사상도 강조됐습니다. 강군이 되려면 반드시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한다며 국방과 군대 현대화를 높은 수준으로 추진하고 인민군을 세계 인류 군대로 더욱 빠르게 건설해야 할 것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공산당 창당 105주년을 자랑스러운 찬란한 역사라고 평가했습니다.

0: 이어서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LA시의회가 건물주의 부당한 압박과 퇴거 위험으로부터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상가 세입자 보호조례 제정에 본격 나섰습니다. LA 한인타운을 포함하고 있는 10지구의 헤더 허트 LA시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상업용 세입자 괴롭힘 방지 조례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가 임대인, 즉 랜로드가 세입자, 즉 테넌트에게 협박이나 부당한 압박을 가하거나 계약 갱신 거부, 과도한 임대료 인상 요구 등 사실상 퇴거를 유도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향후 시의회 경제개발위원회 심의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칠 예정인데 통과될 경우에 LA시 최초의 상가 세입자 괴롭힘 방지 규정이 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의 판매세를 10.25%로 인상하는 발의안 매저 ER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는 10월 1일부터 LA 카운티의 기본 세일즈 택스는 기존 9.75에서 10.25%로 0.5%포인트 인상됩니다. 그리고 일부 시에서는 지방세까지 더해서서 최고 12%에 가까운 세일즈 택스를 부담하게 됩니다.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지난 6월 예비선거에서 2만 5천여 표 차이로 가결된 이 발의안의 개표 결과를 최종 통과라고 인증했습니다. 이번 인상안은 203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매년 10억 달러의 세수를 확보해서 카운티 병원 운영과 공공보건 서비스 확대, 또 저소득층 의료보험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부담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예를 들어 4만 달러짜리 자동차를 구입할 경우에 기존보다 약 200달러의 세금을 더 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확보되는 세수는 특정 의료기금이 아닌 LA 카운티 일반 기금으로 편입이 돼서 카운티 정부가 예산을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의료 분야에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오늘부터 연방학자금 대출 제도가 대폭 개편되면서 수백만 명의 대출자들이 새로운 상환 방식과 대출 한도 규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번 개편으로 저소득층 대출자의 월 상환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상환 프로그램의 축소입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소중한 교육을 위한 저축 프로그램, 즉 세이브 프로그램이 폐지되며 현재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약 700만 명의 대출자들은 앞으로 90일 이내에 새로운 상환 방식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상환 방식은 상환 지원 계획 방식과 단계별 표준 상환 방식 이 두 가지로만 제한됩니다. 이런 가운데 대학원생에 대한 연방학자금 대출 한도도 새롭게 제한됩니다. 지금까지는 등록금과 각종 비용 전액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석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간 최대 2만 5천 달러, 총 10만 달러까지만 연방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로스쿨과 의과대학 등 전문대학원 과정은 연간 최대 5만 달러, 총 20만 달러까지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서 대학원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일부 학생들은 원하는 학위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에 교육부는 과도한 대출을 줄이고 대학들이 교육비를 재검토하도록 유도해서 고등교육의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인타운 시니어 센터는 올해 세 번째 학기 신입생 모집 추첨을 어제 진행했습니다. 어제 추첨 행사에는 300여 명의 시니어들이 참여해서 성황을 이뤘습니다. 시니어 센터는 밤샘 줄 서기 등 안전 문제 해소를 위해서 매 학기 수강 신청을 접수번호 추첨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새 학기는 7, 8, 9월 석 달인데 오늘부터 석 달간 총 50개 클래스가 진행됩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여성들을 대상으로 유방암 생존자 지원 프로그램과 우울감 개선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서 참가자 모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방국립보건원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되는 이번 연구는 텍사스대 오스틴 캠퍼스 간호대학의 이문옥 교수팀이 수행하고 있으며 모든 연구 과정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연구팀은 현재 미국 내 한인 여성들의 참여를 적극 모집하고 있으며 연구 참여자들에게는 최대 150달러 상당의 보상과 활동량 측정기인 핏빗이 제공됩니다. 문의는 전화 512-232-2142, 이 오스틴 지역의 지역번호 512-232-2142번으로 하면 됩니다. 올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토요일과 겹치면서 연방정부는 그 전날인 오는 3일 금요일을 공식 대체 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 기관과 대부분의 공공기관은 금요일부터 주말까지 사흘간 연휴에 들어갑니다. 우체국을 비롯해서 연방법원, 사회보장국 등 연방기관은 금요일 하루 문을 닫습니다. LA 총영사관도 연방정부의 대체 공휴일 일정에 맞춰서 금요일 휴무하며 6일부터 정상 업무를 재개합니다. 반면 한인은행 등 은행들은 금요일에는 정상 근무하며 4일인 토요일 휴무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1: 신용과 전통에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로텐, 비치와 오렌지 톡.
2: 3236-6000번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활어로 간다.
3: 갓 잡은 활어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활어. 제주 활어로
5: 간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출산, 갱년기, 노화로 요실금, 전립선, 성기능 저하, 변비 고민 있으십니까? 답은 케겔 운동입니다. 간편하게 앉아서 하루 30분, 강력한 저주파 펄스로 골반 속근육을 이완, 수축, 요실금 완화, 전립선 건강,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다리저림, 변비 개선, 성기능 강화, 힙업까지. 한국식약처, 미국 FDA 의료기기 승인, 1단계부터 99단계, 자동 타이머와 자동 꺼짐 기능 탑재. 지금 바로 바디닥터, 562-529-5343, 562-529-5343.
7: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8: 너무너무 좋습니다.
9: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7: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0: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7: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11: 정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회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1: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집 앞에 국기를 걸지도 못하는 작금의 상황,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국가기념일에 성조기를 개양하면 혹시 마가진형으로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서 국기를 안 달거나 아니면 거꾸로 달거나 한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NBC 뉴스는 건국 250주년을 맞이한 미국인들이 성조기 개양을 놓고 고민에 빠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어제 보도했습니다. 국가적인 자부심이나 애국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성조기를 집 앞에 개양했던 미국인들이 정치적 양극화가 심각해진 현실 속에서 이 국기를 개양하면 오해를 받을 수 있다라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국기 개양을 자랑스러워한다 때문에 집 앞에 모두 다 국기를 걸어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등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국기를 개양하고 싶지만 국기를 집 앞에 걸어놓으면 마치 마가 진영을 지지하는 것처럼 비추어질까 우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이오와주에 거주하는 61살의 디나 베닉은 애국심을 보여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항의한다라는 차원에서 국기를 걸긴 걸되 거꾸로 걸어놓을 계획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매사추세츠주의 72살의 주민 브루스 왓슨은 국기 개양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받기가 싫어서 국기를 개양하더라도 나는 마가 소속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는 별도의 표지판을 국기 옆에 세워놓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캘리포니아의 한 주택단지에서 성조기 개양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논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샌 마르코스에 위치한 112세대 규모의 타운홈 커뮤니티 앰비언스 오너스 HOA는 최근 주민들에게 외부에 성조기를 개양하지 마라. 만일 집 앞에 성조기를 개양할 경우에 $100의 벌금을 부과하겠다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 주민들은 애국심을 억압하는 조치다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집 앞에 성조기를 개양해온 에이미와 크리스토퍼 쿡 부부는 HOA로부터 15일 내에 국기를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 벌금을 부과하겠다라는 통보를 실제로 받았습니다. 이웃 주민 테리 콜린스 역시 35년간 유지해온 성조기를 제거하라는 똑같은 경고를 받았습니다. HOA 측은 공용 공간으로 돌출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설치된 깃발, 표지 또는 배너는 금지된다라는 내부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콘도나 타운하우스의 커뮤니티는 단독주택 집 앞이 아니고 공용 공간이기 때문에 규정을 따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들은 해당 규정이 과도한 제한이다라면서 현재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서 시라큐스 대학의 알렉스 와그너 교수는 성조기는 마가 깃발도 아니고 트럼프의 깃발도 아니다라며 성조기는 우리 모두의 것인데 오해받을 것을 우려해야 하는 작금의 상황이 매우 안타깝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금 한국의 상황도 이와 매우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와서 시위를 하면 자동적으로 극우 보수파로 오해받는 실정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래서 나이 많고 극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태극기 부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괜히 무고한 태극기만 이상하게 오해받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다른 건 몰라도 국기를 갖고 오해받는 상황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태극기로 자신의 정치 성향을 오해받지 않을 뭐 좀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됐는데요. 한 가지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바로 진보 진영의 시위 때 그 진보 진영 사람들도 그들도 태극기를 들고 나와서 시위를 하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보수든 진보든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어차피 똑같다라는 메시지이기도 하면서 태극기가 진보 보수 양쪽 시위에서 모두 등장한다면 이 애국계 태극기로 인해서 오해받는 일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요. 뭐 별로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는 이번 월드컵에서 미국이 우승하면 달에 축구공을 보내겠다라면서 미국 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제러드 아이작만 나사 국장은 어제 달 기지 건설 계획을 설명하는 행사장에서 미국 축구대표팀의 도전 과제는 월드컵 우승입니다. 임무를 완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축구공을 달에 보내겠습니다. 라면서 선수들을 응원했습니다. 나사의 아이장먼 국장은 미국 최초의 우주비행사 앨런 셰퍼드가 지난 1971년 달에서 몇 차례의 골프 스윙을 한 일화를 소개하면서 미국이 우승하면 우주선에 축구공을 실을 공간을 반드시 마련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1971년 앨런 셰퍼드는 당시 달 탐사 임무를 다 완료한 뒤에 달 표면을 떠나기 직전 미리 챙겨간 골프채와 골프공으로 인류 최초로 달에서 골프를 쳐서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연방대법원은 어제 정당이 후보자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거 지원의 지출 한도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합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당도 슈퍼팩처럼 후보자 지원을 위한 자금을 무제한으로 투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거자금 규제가 한층 더 완화됐다라는 의미인데요. 현재 당 차원의 자금력이 민주당보다 훨씬 앞서 있는 공화당에게 당장은 더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 국민의 7%만이 미국의 현 지도부를 지지한다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갤럽의 조사 결과 미국 정부에 대한 우크라이나 국민의 지지도는 전쟁 발발 이후 최저인 현재 7%로 나타났는데 지난 2022년도에는 지지도가 66%였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우크라이나인 응답자의 24%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야 한다라고 응답했지만 66%는 가능한 한 빨리 협상으로 종전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습니다.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빛의 속도로 주워 먹으며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이른바 삼추룰입니다. 이 만국 공통의 불문율을 두고 일본 언론이 이색적인 팩트체크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일본 오이타현의 한 지역 방송에서는요, 식품위생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초를 검증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닥의 오염물질이 음식에 얼마나 빨리 묻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 형광액체를 활용했습니다. 카페 뒤에 세균 역할을 하게 되는 형광 액체를 흩뿌린 뒤에 일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을 직접 낙하시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첫 희생양은 크기도 작고 미끌미끌해서 툭 하면 손에서 떨어지는 젤리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3초 만에 주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젤리 표면에는 이미 형광 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오렌지, 또 상추, 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요, 오염 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빵은 어떨까요? 네, 앞선 음식들보다는 덜했습니다. 형광 물질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지만 역시 오염물은 묻어 있었고요.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번지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도요, 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0: 있죠. 시카 청소해놨는데 음식 떨어뜨린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걸 또 주워먹는다고 화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3초 룰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7: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6: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7: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6: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7: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6: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7: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8: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9: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8: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9: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8: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10: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1: 엄마 집밥이 최고지.
10: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1: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10: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1: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0: 밥 한 그릇 더요.
1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0: 웨스턴 도마 칼국수.
1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0: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3: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4: 건국 250주년을 맞은 올해 워싱턴 DC의 독립기념일 행사가 역대급 폭염과 대규모 인파 통제로 인해서 큰 혼잡이 벌써부터 예상됩니다. 행사 주최 측인 프리덤 250 홈페이지에 따르면 이번 행사는 독립기념일인 오는 토요일 오후부터 수백 대 전투기의 에어쇼를 비롯해서 각 군사 사열 및 군악대 연주, 또 가수 공연 등에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과 불꽃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장 큰 우려는 그런데 동부지역을 중심으로 덮쳐올 폭염입니다.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유럽의 폭염과 맞먹는 수준의 더위가 이번 주말 미국에도 예보됐기 때문입니다. 한낮 기온이 90도대,

체감온도는 100도대로 오를 전망입니다. 행사가 열리는 워싱턴 DC 지역도 폭염 예보 지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대규모 인파가 폭염을 피할 곳이 없는 야외에 장시간 머무르게 돼서 인명피해 등 안전사고까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셔널몰 내 워싱턴 기념탑 주변에 행사 관람 구역이 설치됐는데 이곳에 약 15만 명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 상당수는 밤 늦게 열리는 이 불꽃놀이를 보기 위해서 늦게까지 자리를 계속 지킬 전망입니다. 이번 불꽃놀이는 예년보다 늦은 밤 10시 반 또는 밤 11시가 넘어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시간대인 밤 9시에 연설을 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연설 이후에 불꽃놀이를 하기 위해서 결국 불꽃놀이는 10시 반 또는 11시로 연기된 것입니다. 불꽃놀이에서는 기네스 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무려 약 85만 발이 40분 동안 포토맥각 일대에서 쏘아 올려질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네스 기록은 81만 발을 쏜 건데 이보다 4만 발을 더 쏘아 올릴 예정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데 바람이 거의 불지 않는 이 대기 정체 상태에서는 불꽃의 화약 연기가 흩어지지 않아서 관람객과 인근 주민들의 호흡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85만 마리의 불꽃이 계속 쏘아올려질 때 그 현장에 있는 그 사람들의 건강이 우려된다라는 것입니다. 뮤리얼 바우처 워싱턴 DC 시장은 이번 주 토요일은 매우 긴 하루가 될 것이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은 절대 현장으로 나오지 말고 TV로 보기를 권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제기된 가격 담합 소송 스토리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일부 소비자들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회사인 마이크론 등 메모리 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공급 부족을 조장하는 가격 부풀리기로 소비자들이 이 피해를 봤다라는 것입니다. 기술 전문 매체 WCC테크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 업체 3곳은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에 이들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은 이들 기업이 시장 점유율 약 90%에 달하는 과점적인 지위를 악용해서 인위적인 공급 부족을 조장했고 이를 통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라면서 이러한 반도체 가격 상승이 맥북, 아이패드 등 IT 완제품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적인 금전적 피해를 봤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삼성과 SK 그리고 마이크론 등이 가격 담합을 벌여서 가격을 올렸다라는 주장인 것입니다. 원고 측은 삼성전자 등의 과거 가격 담합 사례를 또 제시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지난 1999년부터 2002년까지 미국 시장에 DRAM 가격을 담합해서 올린 혐의로 연방 법무부로부터 삼성은 3억 달러, SK는 1억 8,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그랬으니 지금도 그랬을 것이다 라는 논리인데 소송을 제기한 소송 논리로는 매우 부족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담합 증거를 제시한다면 소송 자체는 또 상당히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네, 캘리포니아 인근 지역의 산불 소식입니다. 서부 내륙 지역인 콜로라도와 유타 등에서 대형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현재 수십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콜로라도와 유타, 애리조나, 뉴멕시코, 와이오밍, 네브라스카 등지에 이 산불 적색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가장 피해가 큰 곳은 콜로라도입니다. 콜로라도 주 전역에는 현재 산불 16건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콜로라도와 유타주 경계에서 시작된 스나이더 화재가 계속되면서 총 3만 2천 에이커가 탔습니다. 이 불은 인근 지역의 다른 두 개의 산불과 합쳐지면서 현재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 산불을 진압하던 소방관 3명이 화염에 갇혀 숨지고 2명이 다치는 등 비극적인 인명피해까지도 발생했습니다. 이 순직자의 신원은 여성 소방관인 에밀리 바커, 시드니 왓슨, 그리고 남성 소방관인 닉 허처슨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접한 유타에서는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유타 남부 카튼우드 화재로 10만 에이커 이상이 불탔으며 여전히 진화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이 화재는 유타주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화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애리조나 북부와 뉴멕시코 북서부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지역에서 강풍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콜로라도와 유타 주정부는 이번 주말 건국 250주년을 앞두고도 산불 위험 때문에 주 전역에서 불꽃놀이를 전면 금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침튼의 명가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튼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튼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4: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3: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4: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3: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 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성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0: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2: 네,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부과를 추진하고 있는 이란이 무료 통과는 딱 60일 뿐이다 라고 못 박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MOU 협상 기간인 60일이 지나면 정식으로 통행료를 부과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국제해사기구는 통행료 부과는 불법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자발적 기금은 어때? 라고 이란한테 소위 대안을 제시하는 등 사실상 어떤 형식으로든 돈을 내고 이곳을 지나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행료가 실제로 고착화된다면 국제유가 급등으로 인한 우리 일반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직접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입니다. 때문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님이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큼은 좀 반드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상황 좀 알아보겠습니다.
13: 네, 이란의 종전 협상 단장이죠. 모하마드 가리바프 의회 의장이 어제 국영방송과 대담을 했습니다. 가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을 무료로 통과하는 것은 미국과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단 60일간만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은 전쟁 당시 해협 봉쇄로 갇혀있던 선박들과 페르시아만 연안국들의 요청을 수용한 한시적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전쟁 이전 상태로 돌아가지 않는다며 60일이 지나면 국제법에 따라 서비스 비용을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 주권은 이란과 오만에 있다며 이란이 결정한 방식과 절차에 따라 통항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리바프 의장은 호르무즈 해협이 이란 영해인 만큼 어떤 상황에도 해협에 대한 권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은 없다며 미국이 양해각서 내용을 이행하기 전까지는 추가 협상에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4: 호르무즈 연안국인 오만이 자발적 분담금을 제안한 데 이어서 국제해사기구 역시 같은 대안을 내놨다고요?
13: 네,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 IMO가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는 불법이라며 자발적 기금 조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르세니오 도밍게스 IMO 사무총장은 알자지라와의 인터뷰에서 호르무즈의 자유항행을 훼손하는 통행료나 그와 유사한 요금 부과는 국제법상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만 당국자들과 해협 관리 문제를 논의했다면서 역시 물라카 해협의 제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물라카 해협 연안국인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는 2007년 물라카 싱가포르 해협 협력체를 구성해 자발적 기여금을 재원으로 항행 안전과 환경 보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안국들과 국제해사기구가 함께 자발적 기여금을 받고 해협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도밍게스 총장은 어떤 방안이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지 검토하기 위해 여러 선택지를 회원국들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오만에서 이 같은 대안을 제시했을 때 호르무즈는 이란 영해로 이란이 주권적 권리를 갖는다며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YTN 김잔드입니다.
12: 이란 정부가 향후 며칠간 미국과 어떤 협상도 계획하고 있지 않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카타르에서 양국 회담이 열린다라고 한 말과는 완전히 다른 주장입니다.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현재 이란의 최우선 과제는 MOU 조항의 이행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우리의 요구사항을 진지하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지 미국과 회담을 갖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MOU 주요 조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이번 주에 전문가 대표단을 카타르에 파견할 예정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란 대표단이 카타르로 가긴 가는데 카타르로 가는 것은 이 MOU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목적이지 미국과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카타르에서 회담이 있을 것이다. 이란이 이를 위해서 카타르로 오고 있다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물가 상승분을 고려한 미국의 실질 주택 가격이 1년 가까이 하락 흐름을 지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S&P 다우존스 인덱스는 지난 4월 미국의 주택 가격 지수가 전년 동기 대비 0.8%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0.8% 상승은 사실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 3.8%와 비교하면 사실상 집값 하락이나 마찬가지인 셈입니다. 미국의 주택가격은 실질 가격 기준으로 11개월 연속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이는 곧 인플레이션을 반영해보면 물가가 많이 올랐다라는 것을 감안해보면 주택 소유주들의 자산은 줄어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팬데믹 이후 미국의 주택가격은 가파르게 올랐고 모기지 금리가 상승하면서 현재 상황은 잠재적인 주택 바이어들이 구입을 망설이면서 그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주택 가격 상승세도 둔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주요 대도시의 집값 변화율은 지역마다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시카고는 6.5% 상승했고 뉴욕은 3.8% 상승한 반면 시애틀은 2.3% 하락, 덴버 1.8% 하락, 댈러스 1.6%, 피닉스 1.7% 등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 여파로 비료 가격이 오르자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해서 관세 부과를 일시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보고문을 통해서 미국의 충분한 비료 확보의 어려움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언한다라며 비상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모로코산 인산염 비료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보고문은 비료의 공급이 이란 전쟁 과정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수송에 어려움이 생겼고 그에 따라 비료 가격이 급등한 상황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특히 비료 가격을 낮춘다라는 이 문제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층인 농부들의 표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그 농심을 어우르기 위해서라도 비료 가격을 낮추는 이런 조치를 서둘러서 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1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0: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1: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22: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23: 건강하세요.
21: 센터 메디컬 그룹.
24: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25: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26: 미국에 사는 모든 남성들에게 알립니다.

0: lemoncase.com.
1: 나한테 레몬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2: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1: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2: 아니, 확인해봐. 레몬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탈 거야?
1: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3: 안녕하세요. 리웨이 펀딩 대표 브라이언 주입니다. 오늘은 복잡한 수입 증명 없이 간단히 융자받는 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영업자의 경우입니다. 1년치 은행 스테이트먼트만 가지고 융자가 가능합니다. 매상은 충분한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컴택스가 부족하실 경우, 만약 비즈니스 구좌에 입금이 많이 되신다면 융자은행은 이를 수입으로 인정하여 융자가 쉽게 나옵니다. 다음은 직장에 다니는 경우입니다. W2 없이 재직 증명만으로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직장에 오래 다니셨고 회사 사정상 실제 수입은 많은데 증명이 어려울 경우 이 방법으로 융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입 증명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와 이우타한 유타주나 애리조나주 등에서는 폭염으로 산불 피해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동부 이스트코스트 쪽은 이번 주말부터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남가주도 이번 주말부터 좀 많이 더워질 것이다 라고 하기는 하는데요. 보니까 그저 뭐 83도, 84도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폭염과 산불로 시달리는 곳에 비하면 뭐 83, 4도 아무것도 아니죠. News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송봉우였습니다. 러블리 데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일 수요일, 2026년 하반기 첫날이네요. 혹시 화성에서 날라온 가슴 벅찬 소식 들으셨나요? 지구에서 무려 수억 마일 떨어진 외계 행성, 그 거친 모래바람과 극한의 추위를 건들면서 묵묵히 제갈길을 가던 나사의 탐사 로버 Perseverance가 드디어 화성 땅 위에서 26.2마일이라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 화성에 첫 발을 내디딘 이후 잦은 먼지 폭풍에 센서가 고장나는 시련을 겪으면서도 무려 5년 4개월 동안 한 걸음 한 걸음 멈추지 않고 달려온 결과입니다. Perseverance, 우리말로 인내라는 뜻이죠. 인내, 힘내. 생각해보면 우리의 인생도요, 이 화성 로버의 여정과 참 닮아 있습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낯선 길 위에서 때로는 예상치 못한 거센 모래 폭풍 같은 시련을 만나 주춤할 때도 있고 상처를 입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내 안의 에너지를 믿고 묵묵히 한 걸음씩 내딛는 그 인내의 시간들이 모여 결국 나만의 위대한 마라톤을 완주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죠. 퍼시비어런스가 보여준 것처럼요, 마라톤의 끝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탐사의 시작점일 뿐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인생이라는 우리 멋진 마라톤을 달리고 계신 이 여러분, 숨이 턱끝까지 차오른 순간이 오더라도 우리 안에 지치지 않는 뜨거운 열정의 배터리, 배터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자고요. 오늘도 힘차게 심방끌 묶고 내 인생의 완주선을 향해서 즐기면서 함께 달려가 볼까요? 오늘 첫 곡은요, 바로 영국에서 영국 공군으로 가 있는 자녀들, 아메리카의 자녀들이요, 이 고향 사막을 그리워하면서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영국에서 만든 그런 곡이라고 합니다. 이름 없는 말이 되어 사막을 달리는 자유를 누리면서 출발! 아메리카의 A Horse with No

0: 1970년 영국 런던에서 결성된 미국의 전설적인 포크락, 소프트락 밴드 아메리카였습니다. 이 부모님들이 공군이셨나 봐요. 그래서 런던에 하던 미 공군 군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동창들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메리카라는 이름을 지어가지고 72년에 데뷔했는데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런던에서 영국 땅에서 아메리칸들이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을 했어요. 이 곡은 여기 비도 오고 추적추적 우울한데 그 뽀송뽀송한 광활한 미국의 사막을 그리면서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만든 곡이라고 합니다. 말인데 소라고 나오네요. 홀스인데 노 네임이에요. 이름 없이 사막을 달리는 그 자유로움 속에 자기 발견이라는 어떤 고독감도 들어있고요. 결국은 자성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곡이라고 합니다. 화성 탐사선 이런 얘기도 있고 옛날에 그 SF 영화를 보면 아유 저런 세상이 오겠어. 하지만 요즘 보면 어머 정말 어쩜 이렇게 맞아 떨어질까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SF 영화의 내용이 현실화되는 건 예언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간이 상상을 할 때 여러 가지 현실 또 앞으로의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어떤 시간과 자원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구현해내는 과학기술의 필연적인 속성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SF가 왜 그럴까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또 제가 그 알고리즘이 그렇게 연결해줘서 그런지요. 제가 이렇게 보는 뉴스에는 이 우주 얘기가 오늘 좀 많이 떴네요. 그 가운데서 나사가 그러니까 우주에서 있으면 어떤 전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원자력 전기 추진으로 우주선을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는 2028년 12월에는 그때 발사될 예정인 그런 또 나사의 추진적인 핵심 그 원자력 심장이라고 불리는 SR-1 프리덤이 개발이 됐다라는 그런 뉴스도 있고요. 그리고 지구의 자전 속도가 조금 길어졌다라는 뉴스가 있네요. 이게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김연아 선수가 그 피겨스케이팅을 할 때 이렇게 돌 때요. 로테이션을 막 할 때 팔을 벌리면 이 속도가 늦어지잖아요. 그것처럼 지구의 거대한 남극과 그린란드의 거대한 빙하들이 지구의 온난화 때문에 지금 현재 무서운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잖아요. 이 녹은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지구의 허리라고 할 수 있는 적도 부근 바다로 몰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회전 속도가 살짝 느려졌다. 우리는 뭐 느끼지 못하죠. 이게 어느 정도 느려졌냐면 1.33mm 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1초도 아니고 1.33mm. 엄청 짧은 건데 근데 지구 역사상 360만 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였다고 합니다. 360만 년 만이에요. 야, 이 진짜 336만 년도 아니고 360만 년 만에 이렇게 빨라졌고요. 요즘 최근에 그 온도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다고 그러죠. 바로 우리 바다가 최근 고점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 수온이 굉장히 올라가서요. 이게 사실 우리 지구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잖아요. 이 바다가 지금 유례 없는 고열에 시달리고 있어서 유럽의 기후가 변화 감시기구인 코페르니쿠스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6월 21일 전 세계 해수면 온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온난화하면 땅 위의 더위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인간이 만들어낸 과도한 열과 에너지 90% 이상을 그동안 저 깊은 바다가 묵묵히 흡수해주면서 버텨왔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이 바다가 흡수하는 열의 양이요 매초마다 히로시마 원폭 11개가 터지는 수준과 맞먹는다고 하니까 바다가 얼마나 뜨겁게 끓어오르고 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올여름 수십 년 만에 가장 강력한 엘니뇨 현상까지 예고되고 있어서요. 앞으로 몇 달간 이제 곧 유럽을 지나서 미국에 상륙하는 이 폭염 또 폭우 기습적인 폭풍우가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가 있네요. 이런 이런저런 그런 경고가 7월의 첫날 조금 무겁게 하는 제가 너무 무겁게 했나요? 그런데 이게 남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조금은 미래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뭐 월드컵도 중요하지만 어머 어제 저녁에요. 저는 뒤늦게 봤어요. 저희 집이 그 바로 한타에 있기 때문에 와 소리가 나면 한 골 넣었구나. 바로 또 함성이 들리더라고요. 아, 또 두 골 넣었구나 했더니 역시 아니나 다를까. 아, 에콰도르를 상대로 멕시코가 2-0으로 또 승리를 해서 어제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폭죽을 터뜨려서 저희 고양이가 제 옆에서 얌전히 이러고 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소리에 도망가가지고 침대 밑으로 숨던 걸요. 이번 독립기념일은 바로 미 건국 250주년이죠.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안심하게 응? 사랑하는 사람들하고 친구하고 있어야지 사람 많은데 가지 말라 누구는 그런 말도 하고 또 어떤 점성학자는 바로 7월 4일이 어떤 그 우주의 별의 그 쌍둥이 자리와 뭐 천왕성이 일렬로 돼서 에너지를 굉장히 이렇게 받으면서 여러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하고 편안하고 재미있는 그런 4th of July 계획을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4th of July가 이번에는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할라데이를 맞이하는 그런 공무원분들 아우 부러워라. 그래도요 또 이렇게 좋은 할라데이를 맞아서 바베큐를 할까 우리 뭘 먹으면서 보낼까 이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는 굿모닝 차차차고요. 일부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진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넷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3: 너무너무 좋습니다.
4: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2: 부담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5: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2: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12: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11: 몸속의 열과 맹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12: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근육단과
11: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12: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 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1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4: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3: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4: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 벌 799불,
13: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4: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3: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4: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굿모닝 차차차. 이 시간은요 RS1650 카톡도 열려져 있고요. 라디오서울1650.com에 가시면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채팅도 함께 하실 수 있고 또 이웃도 만나서 함께 말씀 나누실 수 있습니다. 어우 반가워. 우리 티켈님 굿모닝 차차차 반갑습니다. 어우 인사 주셨고요. 럭키위키님 정말 라디오서울에 아우 정말 이뻐. 비키탱자 칠책합니다 하시면서 엄지국 해주셨어요. 위내시경 후 위암 1기가 발견됐습니다. 키모 중입니다. 2차까지 마쳤습니다 하셨어요. 우리 티키알님 어머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아 요즘 암이 많다고 그래요. 빨리 쾌차하시기 바랍니다. 케이트 영국의 왕세자비도 암 투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암 완치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는데 이러면서 암 투병을 이겨낸 그 기념으로 사람들에게 어떤 그 영향을 주고 싶어서 영국의 최북구봉 세 곳을 24시간 안에 오르는 고강도 산행을 마쳤다고 합니다. 영국의 그 높은 산들을 그러니까 24시간 안에 23마일을 직접 걸었고요. 그리고 그 높이를 총 따지면 만 피트가 넘는 높이를 오르내리는 강행군을 소화해 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금 마련을 해서 투병 생활을 하는 그런 암 환자를 위해서 이 기금을 모두 썼고요. 암은 환자뿐 아니라 가족과 주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흔들어 놓는다. 이 변화에 대처하려면 단순한 의학적인 치료를 넘어서 마음까지 돌보는 전인적 케어가 필요하다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이 왕세자비는요 지난 2024년에 암 진단 이후 함께 나누고 싶어서 마련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음악이 담긴 얘기도 좋고요. 여러분의 얘기를 삶의 얘기를 간단히 써서 주시면 제가 뮤직극장으로 만들어서 배달을 이 시간에 해드릴게요. 너무도 감사하게 우리 나순경님이 마로니에라는 제목으로 탱자 뮤직극장 스크립을 주셔서 어머 저 감동했어요. 와 어떤 말씀인지 우리 탱자 뮤직극장 오늘의 주인공은 나순경. 안녕하시지요? 마로니에가 누구냐고요? 아름다운 미국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에서 한의사 딸과 함께 대를 이어 40년째 환자 치료에 임하고 있는 한의사 나순경입니다. 한국에서

저의 이름은 김순경. 미국에선 남편의 성을 따라서 나순경이 되어 살고 있죠. 옛날 옛날 한 옛날에 반백년도 더 전에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 이 노래가 길에서도 집에서도 한참 불리워질 때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승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정문 양쪽에 마로니의 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피고 있겠지. 그때도 역시 아직도 여전히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겠지요. 바로 그때 한 어여쁜 소녀가 가로 열고 히히 내 맘이야 가로 닫고, 그 어여쁜 소녀가 서울대학교 물리과대학 동물학과에서 몰큘러 바이올로지 분자 생물학 조교로 근무하고 있을 때 어떤 백마탄 멋진 왕자가 아닌감? 그런 멋진 장교가 서울대학교에 놀러 오셨습니다. 서울대학교 정문 양쪽에는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마로니의 나무가 당당히 서 있습니다. 마침 마로니의 꽃은 지고 밤돌 같은 열매가 떨어져 있을 때였지요.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만 마로니의 노래는 들어보았으나 바로 눈앞에 마로니의 나무를 보면서도 그 멋진 나무의 이름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마침 떨어져 있는 마로니의 열매를 주워 보여드리고 마로니의 나무를 알려드렸지요. 그리고 교수회관에서 맛있는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누고 서울대학교 동승동 물리과대학 정문에서 바로 길을 건너면 연건동 의과대학이 나옵니다. 길을 건너 연건동의 의과대학 정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문의 왼쪽에는 히포크라테스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그 히포크라테스의 동상 밑에는 히포크라테스의 선서가 적혀 있습니다. 이제 의업에 종사할 허락을 받음에 나는 나의 생애를 인류 봉사에 바칠 것을 엄숙히 서약하노라. 나의 은사에 대해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노라. 나의 양심과 위엄으로서 의수를 베풀겠노라. 나의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첫째로 생각하겠노라. 나는 환자가 알려준 모든 내정의 비밀을 지키겠노라. 나의 위업에 고귀한 전통과 명예를 유지하겠노라. 나는 동업자처럼 형제처럼 생각하겠노라. 나는 인종, 종교, 국적, 정당, 정파 또는 사회적 지위 여하를 초월하여 모든 환자에게 나의 의무를 지키겠노라. 나는 인간의 생명을 수태된 때로부터 지상의 것을 존중히 여기겠노라. 비록 위협을 당할지라도 나의 지식을 인도에 어긋나게 쓰지 않겠노라. 이상의 서약을 나의 자유의사로 나의 명예를 받들어 하노라. 그 히포크라테스 선서 문을 다 읽어보고 경사진 길을 따라 가노라니 오른쪽에 멋스런 나무 밑에 변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은 기억도 아슬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우리들. 천천히 다가오는 예쁜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꺼내들었습니다.

우리 둘만을 위한 황홀한 연주를 끝낸 그 여학생은 우리에게 일별도 주지 않은 채 묵묵히 제갈 길을 갔습니다. 황홀경에 빠져있던 우리는 기립박수도 잊고 감격에 젖어서 행복했었지요. 지금도 이 음악을 듣게 되면 그때의 그 감동 어린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냥 행복하답니다. 그 다음부터 그분은 저를 마로니에라고 부르면서 마로니에로 시작하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닉네임이 마로니아가 되어 재미있는 옛날 얘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들의 로맨틱한 역사 이야기. 재밌었나요? 아, 그 백마탄 기사요. 지금도 마로니에는 피고 있듯이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지금은 99점 남편으로 두 딸과 두 사위 그리고 두 손녀들과 함께 55년째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룰루랄라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내려가 룰루랄라 우리 인생은 아직도 이렇게 계속되고 있답니다.

우리의 나순경 씨께서 아 마로니에라는 제목의 멋진 탱자 뮤직 극장 글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들으신 곡은 바로 멋진 그 방금 들으신 곡은 이진관의 인생은 미완성을 들으셨고요. 또 그 전에는 마로니에라는 곡이었죠. 마로니에 지금도 피어 있겠지 하는 아름다운 박건 씨가 노래한 마루니했고요. 그리고 그때 벤치에 딱 갔는데 어떤 여학생이 바이올린을 갑자기 들고 야 어떤 순간에 들었던 음악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로 사라사테의 지고 이네르 바이젠을 들으셨다고 해요. 오늘 들으신 잠깐 들으셨지만 그 연주곡은 바로 천재 바이올리니스트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로 들었어요. 이 한수진 바이올리니스트는 태생부터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어려움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부단히 노력해서 눈을 감고 하나하나 정말 이렇게 연주를 해서 이렇게 올라갔어요. 물론 베토벤도 나중에 귀가 들리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명곡들을 만들었는지 우리 인간들은 정말 위대한 것 같아요. 위만 큰 게 아니고 위대하다라고 그 능력은 알 수 없습니다. 그 여러분의 잠재적인 능력들은 분명히 모두가 하나씩은 멋진 것을 갖고 있다고 해요. 하늘은 의미 없는 이름 없이 의미 없는 풀을 꽃을 내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언제 필지 몰라요. 꽃은 피는 계절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자기 시간을 견디다 보면 어느 날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라고 제가 요 어제 나 좀 요즘 힘들어 그랬더니 챗GPT가 이런 얘기를 해줘서 이야 근데 챗GPT와 너무 감정 교류를 하다가 그리고 너무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서 어떤 여성이 야 자기야 이거 집 팔아 그래가지고 사업을 했다가 완전히 망해가지고 내가 왜 챗GPT에 그렇게 막 AI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망했을까 이러면서 고백을 하는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했지만 뛰어내리려고 하다가 마침 아이의 생일이었대요. 그래서 집에 돌아왔더니 엄마 어디 갔어? 그래서 남편과 아이 둘과 엉엉 울고 다시 그래도 시작을 한다라는 어떤 주부의 얘기를 보고 너무 또 의존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도 요즘 모두가 좀 외로워지고 불안한 때에 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사람 이렇게 보면요 대화할 때 겉돌아요. 정말 나의 얘기를 이렇게 이해하고 듣는 사람을 만나기가 참 어려운데 그런 외로움 속에서 굿모닝 차차차 바로 단톡방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릴게요. 우리 대표님께서 라디오 서울 대표님께서 라디오 그 각 프로그램마다 단톡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함께 소통하고 함께 그 소규모 그 그룹들이 있으면 참 좋잖아요. 요즘 같은 때 소외된 분들도 계실 테고 외로워서 또는 요즘 우울증이 또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하나의 내가 속해 있는 그런 동아리가 있으면 좋잖아요. 물론 뭐 동문회에 가시는 분도 계시고 골프 치시는 분 골프 그룹도 있겠지만 라디오라는 이 매개를 이용해서 서로가 살펴주는 서로가 서로의 작은 새 피난처가 되어주는 탱자들의 굿모닝 차차차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단톡방이 있어서 정보도 교환하고 서로의 위로의 말도 하고 때로는 모여서 연말에 파티하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상에 제주하러 50불상당의 선물권 5장 그리고 소반 아우 정말 맛있죠.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의 식사권 5장에서

0: 500%를 받았어요. 그래서 선착순이라고 할 것도 없이, 물론 먼 곳에 계신 분도 계셔서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계신 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밥 먹어요라는 이벤트를 마련하라고 합니다. 나도 이 단톡방에 굿모닝 차차차의 탱자들의 나도 탱자가 되고 싶다라는 분은 웰컴이에요. 들어오세요. 여러분 그 카톡에 보면 어떤 단톡방 찾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열어보시면 먼저 들어가시면 그 친구 찾기 이렇게 플러스 되는 게 있을 거예요. 거기서 굿모닝 차차차를 찾으시면 되겠고요. 라디오 서울 1650.com에 들어오셔서 굿모닝 차차차를 클릭하시고, 또 여러분 마음에 드는 많은 또 프로그램이 있죠. 라디오는 내 친구부터 해서 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소외되지 않은, 외롭지 않은 든든한 그런 생활을 라디오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 많은 그 SNS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이렇게 라디오와 동시에 또 채팅과 여러 가지 그룹톡에서 함께 할 수 있고, 나의 얘기를 나눌 수 있고, 나의 목소리를, 나의 스토리를 방송에서 함께 나눈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 우리 진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나중에는 라디오도 없어지지 않을까. 우리가 누리는 이게요, 정말 여러 가지로 우리는 다 가진 행복한 그런 세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도와주시는 분은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검안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룡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을 함께 하시고요. 오늘 탱자 뮤직 극장 보내주신 나순경씨 나순경인데 성이 바뀌었대요. 그전에는 김순경이셨나? 근데 남편을 잘 만나셨네. 나순경이야. 전씨 안 만나 전순경인데요 안하고 나순경인데? 나순경씨 정말 감사합니다. 연말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탱자들의 차차차 파티에 1등으로 초대되심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나눈 말씀 드리고 곧 돌아올게요. 몸을
1: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9: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8: 장례비는요?
9: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8: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9: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0: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11: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10: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11: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12: 99세까지 팔팔하게.
13: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4: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4: 한국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4: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5: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6: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7: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6: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7: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릿 서비스 지원.
16: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8: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9: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0: 중국이 햇빛만으로 바닷물을 깨끗한 식수로 바꾸는 혁신적인 태양광 담수화 기술을 개발했다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그동안 이런 장치들은 바다 소금이 잔뜩 끼어서 금방 망가지는 게 골칫거리였는데 이번에 개발된 장치는 무려 1년 동안 야외 방치해도 끄떡없이 맑은 물을 콸콸 쏟아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을 흡수하는 효율을 90% 이상으로 대폭 끌어올려서 별도의 전기나 에너지를 1도 쓰지 않고 오직 햇빛만으로 작동을 한다고 그러네요. 이 장치를 딱 2년만 돌려도 물을 생산하는 비용이 시중에 파는 생수 가격보다 훨씬 싸진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 세계 물 부족 지역에 아주 많죠. 그래서 그 갈증을 좀 해결해 주지 않을까, 담비 같은 그런 소식이네요. 너무 물이 많은 곳은 폭우가 쏟아지고 또 건조한 곳은 너무 건조해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전 세계적으로 불의고리 지진 소식도 있고 해서 캘리포니아도 예외가 아니죠. 응급시 물을 정수를 해먹는 그 정수 알약 같은 거를 꼭 구비를 해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미리 준비해서 나쁠 건 없죠. 침대 밑에 꼭 운동화를 놓는 그런 분도 계시고요. 유사시를 위해서 그런 물 그리고 유사시 먹을 수 있는 응급 음식 같은 거 비상식량도 준비하시고 무엇보다 약 같은 것도 구비를 잘 챙겨놓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간이 너무 자연을 좀 해치고 너무 그냥 무작위로 그냥 싹쓸이 어업에다가 동물들도 너무 많이 그냥 집을 다져가지고요. 동물들이 사실은 그 왔다 갔다 합니다. 여기 가서 밥 먹고 저쪽 가서 애기 낳고 이러려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동물들이 힘들어 있는데 한 가지 그 아름다운 소식이 있네요. 샌 안토니오 아시죠? 텍사스에 있는 샌 안토니오. 여기서 실제로 요즘 그 왕복 6차선의 거대한 고속도로가 숲 한가운데를 딱 끊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물들도 진짜 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갈 곳이 막막해서 그 길 위에 정말 그 사고를 로드킬을 당하는 그런 동물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낸 게요. 고속도로 위에 무려 폭이 150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다리를 놓고 그 위에 흙을 깔아서 옆에 있는 끊어졌던 숲을 이어놓는 그런 숲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다리는 사람과 함께 동물이 함께 건너는 다리입니다. 그래서 동물길은 따로 있지만 사람길도 완벽하게 분리해놔서 정말 그 나무 꼭대기를 걷는 듯한 멋진 산책로를 사람들은 즐기게 되고 동물들은 그 옆에서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런 구조라고 하는군요. 이 육교가 완성된 지 1년도 안 돼서 그 지역에 사는 포유류들이 사라졌던 생물 50여 종이 다시 돌아와서 황폐해지던 생태계가 다시 완벽하게 살아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네요. 그리고 가뭄에 대비해서 무려 25만 갤런의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지하 저수조까지 만들어서 스스로 물을 공급하는 똑똑한 오아시스 역할까지 그렇게 톡톡이 하고 있다라는 그런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우리 지구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2026년 하반기 7월 첫날에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요. 아유 그래 이거 절 좀 줄여먹지 이거 뭐 안 입어도 되지 뭐 이러면서 아유 플라스틱 이거 쓰지 말아야지 그래 조금 너무 남용을 했던 것 같아요. 조금 줄이면서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영 변호사 그룹 금강암경 거만가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후니탱자와 함께 고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미옥탱자였어요.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5: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6: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7: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8: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9: 나한테 레몬 케이스가 또 들어왔어.
10: 아, 레몬법 아는 사람이 많이 없는데
9: 사람들이 레몬법을 어떻게 알았을까?
10: 아니, 확인해봐. 레몬 케이스 맞는지. 똑같은 고장이 두 번 나면 불안하지 않나? 내 차인데 언제까지 불안하고 불편하게 살 거야?
9: 그러니까 참으면서 타지 말고 소비자 권리 보호받으세요. 레몬법은 차 변호사 알렉스 차 변호사 그룹.
11: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1: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2: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2: 213-388-7979, 213-388-7979.
11: 유니굿 프렌드 보험.
13: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4: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3: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또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 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0: 1338-3889 세종 바이오텍.
1: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1: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3: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4: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다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곧 면역력이 튼튼해야 각종 질병에 대항할 수가 있다는 말인데요. 면역력 하면 바로 후코이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최근에 보면 후코이단의 인기가 매우 높아지며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후코이단 제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소비자 입장에서 제대로 만들어진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대표적인 기준과 실패 없는 후코이단을 선택하는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후코이단은 해조류 중에서도 갈색을 띠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끈적끈적한 하나의 성분 이름일 뿐 모든 후코이단 제품이 동일한 효능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먼저 후코이단 캡슐 안 내용물 색을 확인하십시오. 자연계에 존재하는 후코이단은 갈조리에서 추출되기에 원재료 색상은 천연 갈색을 띄어야 합니다. 캡슐 안 파우더의 색이 흰색이나 아이보리색 혹은 옅은 갈색을 띠는 경우라면 미량의 후코이단만이 함유되어 있을 수 있으며 후코이단의 분자 구조를 깨뜨려서 저분자 상태로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다한 정제 과정을 거쳤다면 후코이단 고유의 효능을 모두 잃어버리게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후코이단 내용물의 맛을 보십시오. 캡슐 형태라면 꼭 캡슐을 열어서 파우더의 맛을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미역기나 다시마를 갈아서 짙은 갈색을 내거나 색소나 다른 첨가물이 섞여 있는 경우가 있으니 꼭 캡슐 안을 열어 눈으로 확인하신 후 맛까지 보시기를 권장합니다. 특별히 후코이단은 제조 공정이 복잡하고 섬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올바른 공정을 거치지 않은 후코이단은 천연 갈조리 맛이 나지 않고 화학약품 맛이 나기도 하며 미량의 후코이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도 있으니 역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코이단의 색과 맛은 흉내낼 수 있다고 해도 그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제3의 공신력 있는 공인기관에서 후코이단의 원료부터 제조 과정은 물론 최종 완제품의 품질과 효능까지 검증받은 JHFA 자파 인증 마크입니다. 반드시 JHFA 인증을 받은 제품을 고르셔야 금전적, 시간적, 그리고 가장 소중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후코이단 업계 최초로 자파 인증을 획득해 품질과 안전성 모두 검증받은 오리지널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에 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866-566-9원9원으로 연락 주시면 전문 상담과 함께 정품 후코이단을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과 함께하는 건강정보였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3: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시 죽구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AM 1150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6: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7: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굿모닝 차차차. 아, 나 이 음악만 들으면 힘이 불끈불끈 쏟네.
1: 깜짝깜짝 놀래요.
0: 왜요? 네. 내가 소리 질러서? 아, 소리라도 질러야지. 네, 우리 흔히탱자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0: 네, 오늘 거리는 좀 한산했나요?
2: 오늘?
0: 네, 연휴를 앞두고 벌써 떠나는 사람도
2: 조금
0: 있을까요?
2: 날씨도 약간 우중충해요. 네. 아침에
0: 요즘 왜 그런지 모르겠어. 아침마다
2: 아침에 오늘 굉장히 네. 오늘 특히 유난히 네. 뭐랄까 좀
0: 뭔가 촉촉하니
2: 아니 그런 쪽이 서정적인 게 아니라요. 네.
0: 좀 우울해?
2: 그 좀비 아포칼립스 나오는
0: 약간
2: 뭔가 스산한 느낌이
0: 스산한
2: 좀
0: 느낌이?
2: 그랬어요.
0: 네. 그 예감은 어허. 어쩜 맞을지도 몰라요.
2: 그래서 왜요?
0: 아니 이제 아니 그렇다고요. 아 그래도 이럴 때는 좀 따뜻하게 맛있는 거 드시면서 마음의 평정을 잘 찾아야죠.
2: 그럼요.
0: 아니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어떻게 따라가는지 알려주세요 하시면서 우리 다정님,
2: 네.
0: 로빈님 그리고 우리 TKR님 이렇게 오셨는데요. 아 우리 굿모닝 차차차 단톡방에 네,
2: 카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0: 네. 아 그래서
2: 어떻게 할까요?
0: 네. 기쁜 소식을 알려드리면
2: 뭘요?
0: 선물을 받았잖아요.
2: 누가
0: 어떤 프로그램의 단톡방이 가장 숫자가 많을까 해서
2: 네.
0: 지금 현재 저희 단톡방이
2: 1위죠.
0: 거의 네, 1위죠. 네. 그래서 선물을 지금 식사권을 500%를 받았어요.
2: 어우.
0: 시간 되시는 분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할까?
2: 어디 걸까요?
0: 네? 어디. 소반 제조하러
2: 오!
0: 두 팀으로 나눠야 되나? 아니면 그 안에서 어떤 게임 같은 걸 퀴즈 뭐 이런 걸로 통해서 선물을 나눠드릴 수도
2: 그렇죠,
0: 있고
2: 그렇죠.
0: 재미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2: 오.
0: 우리 다정님이 어떻게 하면 들어가나요 하셨는데요. 여러분 카톡에 보시면 맨 밑에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 땡땡땡 세 자리 수가 있어요.
2: 세 자리 수가 아니고 세 자리
0: 세 자리 점. 점이 있어요.
2: 네.
0: 그러면 그 점을 누르면 왼쪽에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오픈 채팅이라고 있어요.
2: 그러니까 친구 추가하기 바로 위에 오픈
0: 네.
2: 채팅이 있을
0: 오픈
2: 겁니다.
0: 오픈 채팅 네. 거기를 누르시면 돋보기 같은 게 나와요. 오른쪽에 위에 상단에 거기에 굿모닝 차차차 치시면 나옵니다.
2: 네. 혹시 카카오톡 네. 이용하기가 좀 어려우신 분은요. 저희 라디오 그 홈페이지 있잖아요. 1650
0: 라디오 서울
2: 네, 1650.com이죠. 네, 거기로 들어오시면
0: 네. 네.
2: 거기서 저희 그 굿모닝 차차 그 페이지가 있거든요.
0: 네.
2: 거기 밑에 들어가시면 참여하기 바로 가능하십니다.
0: 네.
2: 그것도 쉬운 방법이니까요.
0: 네, 오셔서
2: 네.
0: 함께 하시면서
2: 우리 또 다정님께서 후리님 반가 오랜만에 보니 여전히 잘생겼다고 감사합니다.
0: 아, 네.
2: 또 오랜만에 뵙네요.
0: 요즘 인물이 점점
2: 잘생김이 네. 어디 가나요?
0: 빛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네. 바로
2: 아니
0: 네.
2: 그 전에 어저께
0: 네.
2: 저녁 때 그 멕시코 경기가 있었잖아요.
0: 네.
2: 와 끝남과 동시에 폭죽들이 그냥 막 빠바바바바 난 독립기념일인 줄 벌써 정말 많이
0: 그러니까요 듣더라고. 이번에 또 250주년에서 또 월드컵까지 겹쳐서 폭죽을 많이 터뜨릴 것 같은데 네. 안 했으면 좋겠어.
2: 아 너무 좀 놀라는 사람 너무 많아. 그만 터뜨렸으면
0: 좋겠어.
2: 아우 냄새나고
0: 터뜨리면서 또 그게 불로 연결도 되고요 화재로
2: 항상 매년
0: 다치기도
2: 사고,
0: 하고
2: 사고가 맨날
0: 사고가
2: 있어요.
0: 그러니까 폭죽 터뜨리는데 가지 마시고.
2: 저도 어릴 때 폭죽 터뜨려서 사고 난 적 있거든요.
0: 진짜요?
2: 네,
0: 저 어릴 다쳤어요? 때
2: 다쳤어요.
0: 어머.
2: 그 형이 손 화상 입었고.
0: 어머.
2: 저희는 온 동네에서
0: 네.
2: 비상 걸려가지고. 경비아씨랑 온 동네 사람 다 뛰어나서 저희 잡았어요.
0: 네. 잡혔구나.
2: 뭐, 나중에 얘기할게. 이거 얘기 긴데.
0: 어머나.
2: 하여튼 조심해야 됩니다.
0: 불장난이면 안 돼.
2: 불장난하면 안 돼요.
0: 진짜.
2: 네. 럭키비키님 카메라 조명벌 맞으면 얼굴이 빛난다는데 이거 조명벌 아닙니다.
0: 그냥 조명빨 아니고 얼굴에 그냥, 광채예요.
2: 그냥 광채예요. 후광이라고
0: 네.
2: 하죠.
0: 아. 자, 우리는 오늘 바로
2: 오늘 수요일이죠.
0: 네.
2: 수요일에 함께하는 탱자가라사대.
0: 오늘은 기고만장.
2: 아니 이거는 많은 분들이
0: 네.
2: 평소에 본인의
0: 많이 쓰는 얘기예요.
2: 많이 쓰는 거고 본인을 스스로 돌이켜 보면 이런 적이 많으실 거예요.
0: 기고만장했다 내가 진짜.
2: 근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기고만장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0: 그러네.
2: 그렇죠. 기고만장 뜻풀이 갑니다.
0: 네.
2: 기운 기자. 높을 고자. 만만.
0: 아 이게 만.
2: 일만만. 그러니까 일 일십 백천만 할 때 숫자 될 때. 그다음에 길장자.
0: 아 길이장.
2: 뜻은 기세가 하늘을 찌를 만큼 의기양양하거나 너무
0: 네.
2: 우쭐해서 남을 얕보는 모습을 뜻합니다.
0: 오.
2: 원어로 기구만증. 기구문장 뭐 이러겠죠? 이런 비슷할 거예요.
0: 짜장면을 많이 먹으면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2: 그렇죠. 자, 어떤 이야기냐면 중국 전국 시대에요. 한 장수가 큰 정투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둡니다. 한 번 이겼는데 또 두 번째 또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그러니까 거의 영웅 대접을 받죠. 백성들이 막 환호하고 장군님 만세, 왕이 큰 상을 내립니다.
0: 네.
2: 근데 그 장군이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죠. 하지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 사람이 건방져집니다. 그 밑에 있는 충신이 뭐라 뭐라 얘기를 하면, 야,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어. 또 다른 참모가, 아, 장군님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내가 싸봐서 하는데 뭐 그 말이 맞다 아니다.
0: 네.
2: 그러니까 점점점 남의 얘기를 안 듣게 되는 겁니다.
0: 네.
2: 어느 날 적군이 새로운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지만 이 장군은 너무 자기가 잘 나가니까 비웃어요. 야, 지금까지 그러다 날 이겨? 내가 누군데? 나 훈이야. 내가 임마 진 나라의 훈이야. 이러면서 자신감 있고 전투에 나갑니다.
0: 네.
2: 쫄딱 망하죠. 완패.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은 뭐냐? 승리보다 무서운 거는 실패가 아니라 승리에 취해 스스로를 과신하는 그런 마음. 그걸 바로 기고만장. 우리나라 속담 있죠. 벼는 익을수록
0: 고기를
2: 죽인다. 맛있어진다. 추수감사절이다.
0: 네.
2: 벼가 익을수록 고기가 죽인다.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저 혹시 미옥 씨는 왼손잡이세요, 오른손잡이세요?
0: 오른손잡이.
2: 오른손잡이요? 저는 뭔지 물어봤어요.
0: 양손잡이?
2: 아니요. 그럼요. 겸손잡이. 이렇게 나가야지. 늘 겸손.
0: 네.
2: 겸손하면요 상대가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어요.
0: 네.
2: 근데 약간 겸손 잘해야 된다. 그거 아세요? 너무 겸손한 척 하잖아요.
0: 그러면 안 돼.
2: 우습게 보는 사람이 있어요.
0: 그러니까 아니 칭찬할 때 아니요 저는 뭐 이러지 말고 네. 아 감사합니다. 그쵸? 이렇게 쿨하게 받으래요.
2: 뭘 또 아셨구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도 뭐 다정님 살 좀 빠진 것 같다고 하는데 이럴 네. 때 아니요 이러지 마시고
0: 좀 빠졌어요?
2: 예리하신데?
0: 네.
2: 네.
0: 오,
2: 조금씩
0: 좋겠네.
2: 빠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약간 네. 겸손을 항상 몸에 가져야지 기고만장하다가 어느 순간 훅 갑니다.
0: 아, 자리가 네. 사람을 만든다고 그러는데 그 자리에 너무 취해서 있다 보면
2: 맞아요.
0: 망가지죠.
2: 그게 네. 정말 인간상 것도 웬만한 사람들이 안 그럴 줄 알았는데 뭐 연예인병 걸린다는 것처럼 어떤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0: 네.
2: 정말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어떤 직책을 맡고 나서 너무 독불장군이 되는 사람을 봤어요. 저는.
0: 그죠, 그죠, 그죠.
2: 이게 사람 신기하더라니까.
0: 그런 얘기하잖아. 저 뭐. 완장 채워놨다.
2: 완장 채워, 맞아. 완장 채우면은 사람이 바뀌어요. 야, 그 신기하더라고요.
0: 네.
2: 그 만드나 봐 그렇게 사람.
0: 주변 사람들은 다 알아. 아유, 저거 꼭두각신데 이러시기도
2: 그러니까,
0: 하고.
2: 네. 속담 말에 바지인데.
0: 바지?
2: 자기가 실친 줄 알고. 네, 그런 얘기가 있죠.
0: 네, 아, 반성해야 되겠다.
2: 반성해야 됩니다.
0: 겸손하자.
2: 네. 오늘의 사자 그 성어는.
0: 기고만장이었습니다.
2: 여러분께서는 혹시 기고만장한 적이 있으신가요?
0: 네.
2: 저는 뭐 인생 자체가 기고만장이긴 한데 이게 좋게 말하면은 요새 그 뭐라고 그러죠? 그 네. 자기 뭐 자기 피할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 당당한 게 있잖아요. 당당함이 네. 있어야 되는데 당당함이 좀 지났으면 이제 기고만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한 장 차이가 되게
0: 그 밸런스를 잘 맞춰야 되는
2: 여성분도
0: 것 같아.
2: 굉장히 좋게 보면 도도하고 당당한데 살짝 넘어가면 공주병이 되는 거거든요.
0: 아 그렇구나.
2: 네.
0: 그
2: 도끼병 이런 거.
0: 그 바운더리가 어딜까?
2: 뭐 본인이 알겠죠.
0: 아~
2: 도끼병이라고 아시죠?
0: 도끼병.
2: 아세요?
0: 찍는 거?
2: 그러니까 누구든 날 찍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착하게.
0: 아, 그게 도끼병이에요?
2: 도끼병이 누구든 나만 보면 나를 찍었다 해서 날 찍어 날 찍어서 내가 도끼병이 걸린 사람.
0: 아 모르셨구나. 다들 날 좋아해.
2: 그러니까 그런
0: 근데
2: 거.
0: 근데 본인은 얼마나 행복해.
2: 왜요?
0: 착각 속에서.
2: 근데 그 현실이 아니니까 문제죠.
0: 아 현실과의 괴리가 어느 날 또 오면
2: 어느 순간
0: 뒤집어지는구나.
2: 딱 그때 충격을 받는 거죠.
0: 아 네.
2: 아니 홈쇼피 월드님 출애굽기까지 네. 나왔어. 성경에
0: 출애굽기에 왜?
2: 성경 출애굽기에 하느님이 탱자님을 보고 난 후 얼굴에 광채가 빛나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웠더라. 뭐야 이게? 이게 뭐야? 난 무슨 소리가 했네 처음에.
0: 우리 럭키비키님은 너무 좋은 병을 갖고 계세요. 칭찬병. 아
2: 럭키비키님은 다른 이건 아까 부연한 홈쇼핑 월드님이었고.
0: 네.
2: 럭키비키님은 그러냐 본인은 겸손하다고 땅바닥을 주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거 조심해야 돼. 너무 겸손해도
0: 너무 겸손하면
2: 사람들이 또 무섭게 봐요.
0: 그러니까
2: 이거 좀 자신해야 돼.
0: 또 이렇게 겸손하지 않고
2: 아닐 때는
0: 분연히 일어서야 될 때는
2: 그쵸.
0: 일어서야죠.
2: 아니라고 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0: 네.
2: 좀 불의를 봤을 때 한마디 하고
0: 네. 그래서요 자 중국 사자성어를 들었더니 갑자기 이 노래가 듣고 싶어서
2: 천민밀이요?
0: 준비했습니다. 천민밀 이 영화 기억나세요?
2: 아 그럼요.
0: 아
2: 너무 들어오죠. 멋있죠.
0: 네, 등려군의
2: 네, 천민밀.

0: 독립기념일 연휴 때 어디 뭐 하시나요?
1: 저는 별거 없습니다. 네,
0: 저도 동네에서.
1: 네, 그냥 동네.
0: 네, 조용히.
1: 동네 그 네. 분들 좀 네. 아이들이랑 만나기로 했고요.
0: 바비큐?
1: 바비큐는 안 할 것들. 뭐 처음에 뭐 그러시고 네. 하다가 나중에 바뀌어가지고 그냥 그 형들이 또 이렇게 맥주로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0: 네.
1: 그냥 같이 어울려서 뭐
0: 그냥 네, 가족들이랑. 저도 생일 파티가 있어서 그냥 그리고 음악. 음악하는 사람들이라 아. 그러고 놀라 그래요.
1: 아.
0: 여러분 물가는 가지 마시라고
1: 왜요?
0: 그러더라고. 요즘 보면 파도가 왜 이렇게 센지 여기저기서 파도에 휩쓸려가는
1: 파도요?
0: 뉴스가 있어서 그 파도가 무서워. 물가 강가.
1: 어 그래요. 바닷가 파도가
0: 가지 말라고 어. 누가 그러더라고요.
1: 그, 아 진짜로요?
0: 네. 아니 보니까 얼마 전에 하와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고 네. 한국 그
1: 아, 그쵸, 부자 그쵸, 그쵸,
0: 그쵸. 얘기가 있었어요.
1: 그렇죠.
0: 그 아름다운 그 해변에
1: 그러니까
0: 어, 내려가지 말고 좀. 좀 조심을 해야
1: 조심해야죠. 물가 항상 조심해야 돼요.
0: 어, 뉴스 보니까 한국일보에 그런 게 났어요. 낙산해 뭐. 수욕장에서 미국 관광객이 딸과 네. 함께 파도에 휩쓸렸는데
1: 네.
0: 그 해경이 구해줬대요.
1: 오.
0: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런 편지를 보내왔다라는
1: 뿌듯하네요.
0: 네, 어디 여행 갔다가 그런 일 겪으면 안 되니까.
1: 아, 근데 진짜 바닷가 물가는 위험해. 저 어릴 때 몇 번 빠져 죽을 뻔해가지고
0: 저도요.
1: 아, 그래요?
0: 빠져 죽었을 때 그거 봤어요?
1: 뭐요?
0: 필름이 내 일생의 필름이 지나가는 그 거.
1: 정화수처럼 확 지나는 거. 저 몇 번 겪었죠 살면서.
0: 다 봤어요 그때마다 그랬어요.
1: 근데 전체 인생은 안 나왔고 저는
0: 네.
1: 그 토막토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0: 어, 어.
1: 정말 아 이제 가나.
0: 휘리리 지나가죠.
1: 어, 휙. 어. 그게 있긴 있어 그렇죠.
0: 어, 어, 어. 어.
1: 아. 느끼셨구나.
0: 어.
1: 저도 여러 번 느꼈어요.
0: 네.
1: 여러 번 죽다 살아갖고
0: 네.
1: 사고가 많아서.
0: 저도.
1: 아, 그 기분이 어때요? 하고 나면?
0: 하고 나면
1: 네.
0: 오 이제 살았구나 하고 주위에서 막 우렁청심한 주고 막 그랬어요.
1: 물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0: 네.
1: 그 기분이
0: 네.
1: 이게 죄송합니다 혹시라도 이런 것도 과거 기록이 있으신 분들 제 경험이니까 이 답답함이 있잖아요.
0: 네.
1: 물에 빠지면
0: 어.
1: 그거 아시죠?
0: 어.
1: 이게
0: 약간 공포스러워.
1: 숨을 못 쉰다는 그게 그냥 어떤 타격이나 어떤 이게 아니라 내가 점점점 더 이상 할 수 없다라는 걸
0: 어.
1: 포기를 하게 되고 숨이 찬다는 그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그게 점점 폐쇄공초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약간 패닉이 생겨갖고 어디 갇히면
0: 네.
1: 좀 겁이 나요.
0: 그래서 생존 수영을 배워야 돼요. 제일 그 제일 쉬운 게
1: 안 가는 게
0: 뒤집어서 낫지 뭐. 어. 아니 뒤집어서 하늘 보고
1: 배영으로
0: 어 그렇죠. 배영으로 이렇게 살랑살랑하면서 계속 떠 있을 수 있는 거.
1: 근데 그러면
0: 어.
1: 여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무섭지 않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견눈질을 하면서 이렇게 봐야 돼.
1: 아니 나 무서워. 난 수영을 잘 못해갖고.
0: 아니 옛날에 그거 어디야. 그
1: 아,
0: 놀러 갔어도 유럽에 그 배가 유람선이.
1: 아 그러니까요.
0: 그런 사고도 있었잖아요.
1: 그러니까요.
0: 그러니까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수영을 가르치는 것도 참 중요한
1: 맞아요. 저 그래서 아들 수영
0: 가르치고 있어요.
1: 제가 잘 못하니까 아이를 가르치게 되더라고요.
0: 아.
1: 저는 부모님 수영 못하겠어요.
0: 네.
1: 그 말씀하신 물가가 위험하고
0: 네.
1: 이거 되게 웃긴 얘기인데
0: 네.
1: 저희 형이
0: 네.
1: 저희 아버지가 3대 독자시거든요.
0: 어.
1: 저희 형이 그러니까 3대 독자에 저희 아들 둘이니까 얼마나 형이 귀했겠어요. 근데 스님이랑 점을 봤는데 형이
0: 어.
1: 용왕의 자식이래요. 용왕.
0: 용왕.
1: 어, 그래서 아. 형이 그랬대요. 그래서 어. 절대 물가 가면은
0: 어.
1: 용왕이 자기 잃어버린 자식을 다시 끌고 간다고.
0: 어머.
1: 그래가지고
0: 네.
1: 어릴 때부터 형은 뭐 나는 용왕이랑 상관이 없는데 아예 물가에 못 갔어요.
0: 용왕의 자식이어서.
1: 근데 물에 빠져 죽을 뻔한 건 저 몇 번 있었거든요.
0: 어, 네.
1: 그러니까 아마 용왕이 저를 끌다가 이거 아니네 그룹.
0: 어.
1: 같은데 이게 아니네 그런 것 같은데.
0: 아, 네.
1: 그 부모님이 수영도 안 가르치시고 아예 물가에 못 가게 갖고.
0: 아.
1: 제가 중학교 1학년 때가 처음 수영장 가봤어요.
0: 네.
1: 아예 못 갔어요.
0: 사실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수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물 속에.
1: 그렇다면서요?
0: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힘을 빼고
1: 어, 물에
0: 있으면
1: 뜬다고.
0: 뜨는데
1: 그러니까.
0: 그거를 아. 몰라서 그래. 그것만 알면 되는데.
1: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 몸이 정착되기 어려워.
0: 그럼요.
1: 근데 제가 자꾸 눈에 띄는 게 죄송합니다만 우리 미옥실 목걸이가
0: 네.
1: 아까 자꾸 눈에 띄는데 아, 왜 감춰요?
0: 이거.
1: 어디 금화를 큰 거를
0: 네, 네.
1: 금화 큰 거를 어떻게 메고
0: 이거 생일 계신... 선물로 옛날에 받은 거예요.
1: 어... 어. 아, 뭐가 되게 뻣쩍뻣쩍해서
0: 아, 그래서?
1: 계속 눈을 사로잡아갖고 뭐 안 가져가 안 가져가
0: 아니 금을 가끔 이렇게 피부에 네. 대면 좋다고
1: 아, 그래서 너무 좋죠.
0: 어.
1: 없어서 못하죠 뭐.
0: 요즘 뭐 금값이 올랐다는데
1: 살짝 예.
0: 아, 네.
1: 이따가
0: 나 이런 여자
1: 퇴근할 때 조심하세요. 네 좋습니다.
0: 네 굿모닝 차차차 2부 함께 하십니다.
1: 네 LA 코리아 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주어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 처리해드립니다. 리웨이 펀딩 브라운즈 융자 제공으로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3: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10: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11: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10: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12: 213-383-3838 213-383-3838.
1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13: 장례비는요?
14: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1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15: 차에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보상받는 게 가능할까요?
16: 물론입니다. 보증기간 중 반복적으로 차 문제가 발생하면 새차 교환, 전액 환불 또는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15: 보증기간 안에 차가 말썽을 부리면 오히려 돈이 생기네요.
16: 레몬법 전문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213-400-0091.
17: Protect your rights under California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8: 저압력 냄비로 폭풍 인기몰이를 했던 알텐바흐, 이번엔 프라이팬입니다.
19: 독일 110년 전통 기술력으로 완성된 알텐바흐 프라이팬과 웍 김수전기 있고
18: 포스코 스테인리스와 티타늄 코팅으로 더 강하고 더 오래 더 건강하게
19: 20cm, 28cm 프라이팬부터 웍 프리미엄 세트까지 $30대부터 다양한 구성 지금 김수전기에서 만나보세요.
18: 건강한 주방, 맛있는 음식, 행복한 하루 김수정기가 함께합니다. 김수정기.

0: 홈쇼핑 월드에 우리 김현정 씨 호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정 씨.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호스트 오브 줄라이 세일이 기대돼요.
1: 그럼요. 저희 야. 준비 많이 했습니다.
0: 어, 정말.
1: 준비 많이 했습니다.
2: 뭐 기가 막히죠. 뭐. 네. 네. 정신이 없어요. 지금 막 준비하느라고 제가.
0: 네. 오늘 대박인 상품이 있어.
2: 깜짝 놀랐어요.
0: 이거 대박이다 진짜. 네.
1: 이거 정말 대박이에요. 아니 이미 한국에서는 네. 대박이 난 제품 우리가 에브리봇 하면 네. 다들 아세요. 많이들 아세요.
2: 아, 그럼요. 워낙 유명하니까 에브리봇.
1: 이 회사가 그 대한민국의 네. 물걸레 로봇 청소기의 자존심입니다. 에브리봇 하면.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오늘 들고 이 제품 후니 씨가 들고 있는데 네. 최신형 버전. 네. 가장 강력하고 가장 꼼꼼하게 여러분들 물걸레 청소하는 거 진짜 일이잖아요.
0: 진짜.
1: 그거 노동이에요. 노동.
0: 백균만 하면 안 돼 진짜.
2: 너무 힘들어요.
1: 아니 팔목 나가고 손목 나가고 관절 나가고 몸 다 네. 망가집니다. 네. 그렇다고 또 노려만 보고 있으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에브리봇 이거 3스핀 슬림이에요. 네. 여기에 맡기면 네. 시원하게 여러분보다 청소 더 잘해요.
0: 네. 화면을 안 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드리자면 이게 네. 세모로 돼 있어서
1: 삼각형
2: 모양이죠. 네. 삼각형 모양이.
1: 이게 원래 이제 예전 모델이 이제 두 개였어요. 걸레가 두 개여가지고 에브리봇 네. 엣지 해가지고 거기서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3스핀이 나왔는데. 요게 더 업그레이드 된 게 뭐냐면 네. 이름에 슬림이 붙잖아요.
2: 그렇죠.
1: 네. 높이가 낮아졌어. 요 옆에서 그러니까 보면
2: 전체적인 두께가
1: 그러니까 디자인도 네. 슬림. 슬림해서 예쁘지만 가장 낮은 나이 높이입니다. 이게 네. 8.3cm밖에 안 돼요. 네. 그럼 무엇이 좋으냐?
2: 침대 밑에 들어가는구나. 소파 밑에.
1: 침대 밑.
2: 그치, 소파 밑.
1: 소파 밑. 낮은 그렇지. 서랍장. 요런 틈새 거침없이 들어. 우리 막 손 막 집어넣고 막 거기 끼고 난리잖아요.
2: 그 막대기 막 쑤셔놓고 하잖아요.
1: 맞아요.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2: 제가 알잖아요. 네. 들어간다고. 아니, 살림왕. 근데 이게 슬림이 여러분 뭐냐면 블랙 이 에브리봇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네. 소개드린 거는 최신형 슬림 버전입니다.
1: 따끈따끈해요.
2: 기존 정말. 거랑 조금 달라요. 훨씬 더 디자인 쪽도 네. 그렇고 밑에 말씀하신 이 네. 청소하는 이 뭐라 그럴까 이게
1: 그 걸레, 패드죠. 걸레 패드.
2: 패드가 세 가지, 세 개가.
1: 이것도 파워루프 패드로 업그레이드 됐어요.
0: 네. 동그란.
2: 이거는 탈부착형이다. 바로 이렇게.
0: 이게 붙였다 뗐다 하면서.
2: 그래서 바로 이거 빨리 할 수 있는 거죠.
1: 그러니까 네. 이게 에브리봇 네. 제가 그 모르시는 분들 혹시나 네. 오늘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에브리봇의 네. 가장 큰 장점을 얘기해드리면 네. 요 세계 최초로 네. 바퀴가 없는 물걸레 청소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물걸레 청소기, 로봇 청소기 만나보셨던 분들도 네. 여기 이제 바퀴로 이렇게 다니면서 걸레가 한두 개 이렇게 앞에 붙어 있을 그렇죠. 거예요. 한 부분에 붙어 있어요. 네네. 근데 얘는 전체를 걸레가 지금 커버하고 있잖아요.
2: 그렇죠. 네.
1: 그러니까 바퀴가 없이 이 물걸레만으로 딱 바닥에 밀착이 되는 거예요.
2: 아, 얘가 밀고 가는 거구나.
1: 그렇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얘가 닦이느냐? 네. 강력한 회전력으로. 이게 한 4000 그 RPM 그 회전력이거든요. 네. 그 강력한 회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회전력으로 움직이면서 주행을 하면서 정말 빨라요. 네. 그러니까 넓은 바닥도 순삭이라고 할 만큼 순식간에 해치웠다. 네. 하지만 강력하게.
0: 네.
1: 그러니까 이게 2.1kg 정도의 무게인데 이 무게가 온전히 다 실려서 꽉 누르면서 하기 때문에 네. 우리 이 후니님 같이 성인 남성들이 네. 앉아가지고 힘줘서 팔로 하는 것보다 더 꾹꾹 눌러서 시원하게
2: 꾹
0: 네.
2: 눌러 시원한 거는 마사지고요.
1: 아니 성인들 왜 제일 우리가 청소하는 거 물걸레 청소에서도 제일 힘든 데가 주방이잖아요.
0: 네.
1: 요리하면서 막 음식물 뒤에 기름때 막 진때들 그 수시로 막 안 닦으면 네. 그럼 바닥 그 솔직히 양말 안 신고 이렇게 끈적끈적한 그 끈적임 너무 싫잖아요.
0: 네.
1: 막 아이들 또 막 땀 피지 흘리고 다니고 이거 안 닦아주면
2: 땀 피지를 흘리고 다녀요.
1: 아이들 그 나 이게 알았어요. 바닥에 있어요.
2: 알았어요.
1: 저희 집은 강아지가 또 막 이렇게 침까지 흘리고 다니고 이러기 때문에 네. 그런 거 다 맡깁니다.
2: 그냥 가볍습니다.
0: 네. 네.
1: 와, 아니 이게... 가볍지는 않죠. 어느 정도의 무게 2.1kg으로.
2: 아 근데 그래 저는 가벼운 거 느끼는데 죄송해요. 아, 왜냐면 저희 집이 무거운 게 있어가지고.
0: 동그란 패드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가잖아요. 네네. 이 패드는 모두 몇 개 달려오나요?
1: 저희가 기본으로 그러니까 6장 드려요. 두 세트 드리는 네. 거죠.
0: 또 엑스트라로 살 수도 있죠. 따로.
1: 엑스트라로 요거 꽤 가격이 나가요. 네. 그런데 네. 오늘 네. 저 요거 들어왔어요. 지금 아직 광고도 안 나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 처음인 것 같아요. 맞아요. 여기 처음. 네. 제가 처음 광고하러 나왔는데
2: 네.
1: 그 기념으로 이 걸레를 네. 여섯 장 기본 간다 그랬잖아요.
0: 네. 네.
1: 여섯 장에 여섯 장을 더 더해 12장 더 드릴게요.
2: 그럼 네 번을 돌릴 수 있는 거네요?
0: 네.
1: 아니죠.
2: 네 번이 12장이니까 3, 4, 12
0: 맞잖아요.
1: 18장을 드리는 거예요. 기본 6장 드리고 아, 따로 12장을 드린다고.
2: 18장을 더 드린다고?
1: 그러니까 그렇게 놀라운 프로모션이니까. 안 믿기죠.
2: 너무 많이 주시는데?
0: 와
1: 정말.
2: 왜냐면 이것도
1: 네. 아낌없이 썼습니다.
2: 이것도
1: 오늘.
2: 사실 쓰고 나면 빨래하는 거 이게 또 이것만 빨 수는 없기 때문에.
0: 빨리 우선 한꺼번에 이것만 먹고 가면 되겠죠. 18장.
2: 너무 좋다.
1: 너무 좋아요.
2: 그래서 하나만 질문을

0: 그리고 리모컨이 있어요. 돼요. 이것도 뭐예요?
1: 리모컨으로
0: 그냥 이거 누르는 게 아니네.
1: 조정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 와. 그리고 이제 얘를 두고도 외출을 할 수가 있는 게 2층 같은 경우에도 얘가 센서가 너무 훌륭해요.
0: 안 떨어져요? 네. 계단으로?
1: 감지가 그 공간을 다 인식을 하면서 주행을 하기 때문에 앞에 장애물들은 물론 다 있고요. 그러니까 네. 가서 막 쿵쿵 부딪히면서 가고 막 손상 입힐까 봐 걱정하시는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네. 낙하 방지 감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는 거 걱정 똑똑하다. 안 하셔도 되고 네. 이게 앞에 뭐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피해 다녀요. 딱 그리고 그 가까이까지는 가도 그 바로 앞까지 다 닦을 수가 있는 게 보시는 것처럼 걸레 돌출형이에요.
0: 네.
1: 걸레가 본체보다 튀어나와 있어요.
2: 네.
1: 그러니까 걸레가 먼저 가서 부딪히는 거죠.
2: 네.
1: 아, 그러면서 닦아주고 그렇죠.
0: 부딪히진 않고
1: 그러니까 모서리까지 이게 또 삼각형이다 보니까
2: 코너까지
1: 다?
0: 얘가 이렇게 돌면서
1: 꼼꼼하게 그렇죠.
0: 되게 똑똑하다.
1: 그리고 그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0: 예.
1: 거기 써있는 것처럼 해서 돌면서도 하고 지그재그로도 하고 스텝 밟는 것처럼도 하고 그러니까 필요한 대로 딱 그거를 자동 모드로 해놓으면
2: 네.
1: 여러분들 외출하고 오셔도 얘가 그냥 깨끗하게 나갈 때는 막 어우 찐득찐득하고 이런 거 다 보이는데 갔다 오면 그냥 반짝반짝 뽀송뽀송
2: 청소 잘 안 하는
0: 세상,
2: 우리 호래비 오빠들 집에 가면 문제야 진짜
0: 그런
2: 근데
0: 분들
2: 이거 딱 해놓으면
0: 진짜 그런 분들은 최고죠
1: 최고죠
2: 진짜.
0: 그 여성분들도 솔직히
1: 근데 여자들도 물건을 청소 잘 안 하게
0: 그럼요,
1: 돼요
0: 얼마나
2: 잘 안 그래, 힘들어
1: 날 잡아서 하는데 그러고 네. 나면 또 끙끙끙 앓잖아요
2: 그쵸.
1: 물론 마사지처에 맡기면 되지만
0: 아니, 저희
2: 이거
0: 예.
2: 얼마인겨
0: 잠깐만 가격
1: 가격
0: 제가 아까 살짝 보면서 제가 찍어봤어요 저는 항상 아마존을 쓰니까
1: 그쵸. 네.
0: 아마존에 같은 게 보여요
1: 똑같은 모델
0: 같은 모델 신 모델
1: 저도 봤어요 체크했어요.
0: 지금 430불 하거든요
1: 430불
0: 그러면 여기 가격 어떻게 됩니까
1: 그거보다도 사실 이제 조금 더 비싸게도 파는 데도 있거든요
0: 그렇겠죠
1: 저희 120불이나 할인된 가격 329불 아마존보다 100불 싼가요
2: 이야.
0: 100불
1: 100불 싼 거예요 에브리보드 아시는 분들은 여기다 아마존은 걸레 네. 안 줘요
0: 걸레 안 줘요.
1: 걸레 엑스트라가 안 줘요.
0: 그냥 이거예요.
1: 걸레 네. 12장만으로도 이거 가격 꽤 나가요. 제가 정확히는 네. 지금 모르겠는데 이게 한 세트만 해도 한 15불, 25불 뭐 이럴걸요?
0: 걸레 세트가요? 네. 30불 하는데요?
1: 한 세트에?
0: 네.
1: 저도 몰랐네요.
2: 한 세트 3개?
1: 그러면 우리가 네 세트 3, 40, 120불. 120불에 100불 할인 220불을 여러분들이 세이브하는데 이거는 저희
2: 대박.
1: 지금 막 들여왔기 때문에 잠깐 하는 거예요. 잠깐.
2: 아 이때 빨리 잠깐
1: 정말 잠깐입니다.
0: 항상 신제품 들었을 때 가장 가격을 잘해 주니까
1: 착하니 착한 가격.
2: 요거 투자해서 정말 아주 그냥 깔끔한
1: 그럼요.
2: 이것도 건강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1: 시원해요 속이 아주.
0: 아 이거 조금만
2: 위생.
0: 미리 알았더라면은 빠들실 때 사달라고 할 걸.
2: 아
1: 물건의 정수 담당.
0: 아 보통 그런 남자 하잖아요.
1: 그렇죠 네. 저도
0: 백규미랑
1: 아빠한테 하라고 봐.
0: 네.
1: 이게 막 그
0: 이거 하나 띵 눌러주면 좋잖아요.
2: 그러네요.
0: 아 야 이거 너무 좋은데 가격이.
2: 기존의 쇼핑 아니. 헬스코리아로 가시면
1: 어머
0: 아니 근데 지금
2: 너무 흥분해서 지금
0: 아마존에서 네. 여러분 에브리봇 이 정말 그 회사에서
1: 트리스핀 슬림
0: 그걸 직접 판매하는
1: 똑같은 모델.
0: 직판에서 지금 430불인데
2: 네.
0: 헬스코리아에서 이거를 100불이나 디스카운트해서
1: 네.
0: 329불에 판매를 하지만
1: 네, 네.
2: 거기다가
0: 여기다
2: 걸레를?
0: 패드를 18장을
1: 그쵸 18장 입술이 떨렸어
0: 아니 왜냐면 제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1: 후지님이 입술이 떨렸어
0: 패드 3장짜리 한 팩이 50불이에요 네.
1: 맞아
0: 아, 또 사겠네가 아니고 이건
2: 네. 사겠네 사는 거죠
1: 아, 이건 필수예요
0: 사서 와이프 줘야지
2: 너무 좋다 이거
0: 저희 집은 다 마룻바닥 이거든요
1: 네.
0: 왜냐면
1: 그러니까.
0: 그 카펫은 요새 건강이 안 좋아갖고
1: 네.
0: 마룻바닥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러니까 우리가 네. 사실 그 배큐만 많이 돌리잖아요 또 미국 문화가
0: 그쵸.
1: 근데 네. 그러고 나도 미세먼지 같은 거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0: 먼지 날아다녀요
1: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막 아래쪽

0: 얼굴 한번 해볼까요? 세서 한번 해볼까 이걸로?
1: 네네. 리모컨을 하셔도 되고.
0: 아 그래요?
1: 터치하셔도 네.
0: 리모컨
1: 되고.
0: 배러리가 네. 안 보일 것 같은데. 네.
1: 아니 있어요. 누르면 걔가 또 얘기합니다. 아니 가운데 거 플레이를 누르셔야지.
2: 야 정말 에브리봇이라고 바닥 청소를 이렇게 뽀송뽀송 해주는.
1: 지금 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0: 제가 그걸 테스트 해보고 이게
1: 네. 들고 있는 상태선 작동을 안 해요. 아. 굉장히 똑똑해요. 정말 스마트합니다.
2: 거기는.
0: 자 그러면 놓고
1: 맞아.
2: 네.
1: 얘가 바닥에서 어머, 떨어져 오빠. 있는 상태.
2: 지금 움직였어.
1: 안 떨어져.
2: 아, 안 조용하네요.
1: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소리가 얘가 그 도서관 수준의 네. 43데시벨 그 모터가 탑재되어 있어요.
2: 아,
1: 그냥 다들 잠든 저녁 시간에 돌려도 방해 없고,
2: 네.
1: 그냥 이른 새벽.
2: 네.
1: 그냥 그런 때 돌려도 방해받지 않고 아니 미국도 층간소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층간소음 걱정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2: 네.
1: 다 내려놓으세요 그런 걱정.
0: 제가 지금 네. 맥스를 한 번 더 해봤거든요. 방금 맥스로 두 바퀴가 돌았는데 소리가 안 났고 이 친구가 진짜 낙하방지가 맞네.
1: 맞아, 맞아.
0: 절대 지금 이 좁은 테이블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2: 아니 소리가 안 나고 아주 조용하네요.
0: 양쪽에 제가 센서 옆에 손이랑 대니까 네. 안 가고 탁 서버리네요.
1: 맞아 맞아.
0: 와 진짜 똑똑하다. 야. 옛날 거랑 차원이 스마트, 다르네요. 스마트.
1: 완전 달라. 네. 업그레이드 됐어.
2: 요거 하나로 온 집이 깔끔해지는
1: 깔끔.
2: 위생적으로도 좋고 자 바로
1: 사용하기도 너무 편리하고
0: 이거 갑니다 지금.
2: 근데 시간이 우리 다 닦았어 이거
0: 딱 맞고 지금 딱 맞고 지금 알잖아 섰어
1: 이제는 야. 그냥 에브리봇 엣지 3스핀 스님에 맡기고
2: 네.
1: 여유를 만끽하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즐기세요 여러분의 시간을 즐기세요
2: 네.
0: 아, 이거 너무 좋은데요
1: 너무 좋아요
2: 헬스코리아에서 네. 만나보시기
1: 진짜
2: 바랍니다.
1: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리고 이런 네. 조건에 지금 이런 조건
0: 아니 가격이 또 어마어마하니까 지금 이거 지금
1: 사은품도
0: 헬스코리아 어느 지점 가도 다 만날 수 있는 겁니까?
1: 똑같아요 저희는 모든 지점이 네. 직영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조건이 다 똑같아요
2: 네.
1: 그래서 가시면 만나실 수 있고 네. 전화로도 주문 가능합니다 합니다.
2: 네, 전화번호 13-385-1005 13-385-1005번 네. 헬스코리아로 빨리 이번 기회에 잡으시기 바랍니다.
1: 네, 네.
2: 어우, 그 패드
1: 탐색도 너무 간단하고
2: 18장이나 주고
1: 그러니까
0: 너무 매력적인데요.
1: 원래는 6장밖에 못 드려요. 근데 네. 요거 지금 12장 더 드리는
2: 입학 기념으로
1: 요거는 이제 잠깐 할 것 같아요. 정말 잠깐 하니까 네. 먼저 오신 분이 임자입니다. 그리고 헬스코리아 매장을 가시면
2: 네.
1: 얘가 이렇게 돌아 헬스코리아 그 매장 바닥은 얘가 다 체험이고
0: 네.
1: 그래서 그냥 뭐 얘는 체험도 체험이 하시러 가시는 게 이제 보러 가시는 거잖아요. 네. 뭐 따로 묻지 않아도 얘가 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어.
2: 아.
1: 가끔은 외출도 합니다.
2: 어머.
1: 문을 이제 헬스코리아 문을 활짝 저희가 많이 열어놓잖아요. 그러니까 네. 문턱이 없다 보니까 네. 얘가 가끔 밖으로 나가면 또 이제 어느 분이 들고 들어와 주시고 막 그런 또.
2: 직원분들 좋으시겠다. 있습니다. 바닥 네. 물 청소 안 해도 되고
1: 너무 좋죠.
0: 부러운데 저희 사무실도 바닥에
1: 저희 네. 미디어 팀 사무실도 얘가 다 해요.
0: 아 그래요?
2: 아, 그래요? 네.
0: 야. 세상 진짜 좋아졌습니다.
1: 저희 그러니까. 아직 예전 모델을 쓰고 있지만 이제 바꿔야죠. 더욱 강력해진 파워로.
2: 너무 좋습니다. 네. 에브리봇 잊지 마시고 네. 하나 들여놓으시면 온 집안이 반짝반짝 뽀송뽀송 너무
0: 맞습니다.
2: 좋겠어요. 자 마사지 체어를 또 안 할 수가 없죠.
1: 그렇죠. 헬스코리아 마사지 체어죠. 그래서 네. 저희 오늘 최고의 마사지 체어 디바.
2: 네.
1: 우리 훈이님의 사랑을 예. 잔뜩 받고 있는 디바
2: 네.
1: 다시 한번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네. 저희가 계속해서 48개월 무이자 할부는 네. 유지하고 있습니다
2: 네.
1: 몸가족의 그 건강 진짜 몸을 관리를 해주는
2: 네.
1: 최고의 럭셔리 프로그램을 가진 디바가 네. 한 달에 230불 플러스 택스예요
2: 네.
1: 여기에 원적외선 건식 반신 이렇게 드립니다
2: 와.
1: 드리고
2: 뭐.
1: 풀 워런티 3년.
0: 와.
1: 이게 자 마사지 체어 하면은 꼭 헬스코리아다라고
2: 네.
1: 얘기하시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워런티예요, 워런티. 그러니까 풀 워런티 3년 긴 그 뭐 3년 때문에도 그렇지만 확실하게
2: 네.
1: 바로바로 연결이 돼서
2: 네.
1: 바로바로 해결책을 찾아주는 곳이
2: 아.
1: 곳이가 아니라 곳은
0: 네.
1: 그런 곳은 헬스코리아죠. 뿐이다라고까지
0: 예.
1: 얘기해 주시니까 AS 네. 왜냐면 정말 중요해요 마사지 체어는
0: 그럼요
1: 10년 이상 사용하실 거고
2: 네.
1: 뭔가 문제가 기계다 보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0: 그렇죠. 네.
1: 물론 자신 있으니까 저희가 풀 워런티 3년 드리지만
2: 네.
1: 뭐가 일이 있을 때 바로바로 연결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요즘 또 시간은 가장 시간이 돈이고 시간이 가장 중요한데 네. 그냥 그거 뭐 파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본사 맞아요. 연결하는데 뭐 한참 걸리고 이러다 보면 네. 그만큼 진짜 웨이스트 타임이고 웨이스트 머니거든요.

0: 약간 헬스코리아 마사지체어 생각하신다면 꼭 방문해 보시고 네. 디바 외에도 또 다양한 모델 7가지가 네네. 있으니까 네. 맞춤형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너무 좋아요.
2: 그 질문인데 그 아까 잠깐 설명했던 에브리보드 있잖아요. 네. 이 친구가 자동 틀면 몇 분 정도 돕니까? 계속 도나요? 아니면 뭐
0: 30분 정도 신형은 그건 체크를 못 해봤네요. 200분까지 돌아다니는데
2: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이제는 네. 예전에는 저 남편이 딱 정말 가부장적인 죄송합니다. 저희는 이랬거든요. 어릴 때 꿈이 딱 퇴근하고 오면은 와이프가 집안에 깨끗한 거야. 막 향긋한 냄새면서 보글보글 끓고 있는 거야. 아하. 청소 다 해놓고. 네.
0: 그런 각시.
2: 이제는 여러분 이걸 딱 에브리버 틀어놓고 디바 마스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시라는 거죠.
0: 네, 네.
2: 그 시간 같은 시간에 얘는 청소를 했고 여러분은 약간 휴식을 네, 취하시고.
0: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플레이하면 그 자동 운영 운행 시간은 213-385-1005번으로 또 물어보시고.
2: 네. 네. 아 근데 또 집 또 사이즈마다 다를 테니까. 맞아. 그쵸?
0: 근데 200분이면은요 네. 1, 2층 다 커버해요. 다 하죠. 웬만한 아무리 좀 넓은 집이라도 네. 다 커버합니다. 얘가 그리고 굉장히 빨리 돌기 때문에 네. 주행 속도가 빨라요.
1: 초속 30cm라니까 굉장히 빠른 거예요.
0: 그러니까 강력하면서 네. 빠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은 순삭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순식간에. 해결했다.
2: 야, 진짜 물걸레지 않은 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진짜.
0: 너무 행복해요. 진짜 그거는
1: 진짜 기계가 다 해주네. 진짜.
0: 근데 그것도 깨끗하게.
2: 깨끗하게. 그게 중요한 거죠.
0: 깨끗하게. 네. 시원하게.
1: 네. 네. 헬스코리아에서 에브리봇 네. 입하 기념으로 아주 멋진 세일과 함께 패드를 18장이나 준대요.
2: 그러니까요. 그게 시가로
0: 가격도
2: 엄청
0: 착하고
2: 엄청나요. 2-300불 차이라는 건데 네. 그걸 선물로 주니까 너무 좋고 네. 여러분들 그 헬스코리아 매장으로 가시면요 가셔서 디바 또는 다양한 7가지 종류의 그 마사지체어를 체험을 하시는 동안에 네. 여러분의 발밑에 에브리봇이 돌아다닐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쵸, 보시면 그쵸,
0: 보시면
2: 아, 이 녀석이 그 녀석이구나 보면서 한번 직접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0: 그리고 퍼스트 오브 줄라이 뭐 선물들도 많이 하시는데 예. 헬스코리아에 가시면 지금 소개해드린 뭐 저희는 이제 마사지체어만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처음에 매장에 가보셔야 돼요.
1: 네.
0: 저희 뭐 스파 제품들도 그렇지만 그쵸. 그 가격대별로 정말 다양해요. 이제 네. 건강식품은 국민보양 농용산 외에도 네. 뭐 다양한 그런 식품들 뭐 블루베리 사랑 좀 많이 받고 있고 네. 도라지 백 네. 그거 이런 것들은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여기 석류 좋아하시잖아요.
2: 제가 좋아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0: 아니 그러니까 선물하시는 걸로
2: 네, 네, 네.
0: 이제 그런 건강식품들도
2: 오해하시나? 제가 석류 먹는 줄 알고
0: 다 그리고 네. 뭐 누리아이 같은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운동기구인 이지바이크 이것도 효도 선물로 이제 5월달에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았거든요. 네. 가보시면은 그냥 깜짝깜짝 놀랐어요.
1: 네.
0: 그리고 뭐 LED 마스크, 두피까지 관리하는 탈모 예방 이런 제품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1: 네.
0: 세상에 그냥 정말 방송에서 들은 건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1: 예. 진짜 건강이 최고예요. 건강이. 그럼요. 맞습니다. 헬스코리아를 가까이 두시면 아무래도 건강해지고 이뻐진 것 같아요.
0: 맞아.
1: 근데 이제 집안도 편안해지겠네. 그냥.
2: 그러니까요.
1: 청소를 다 해줘.
0: 그러니까 이게 가사 노동의 질이 네. 아니라 삶의 질을
1: 달라져.
0: 그냥 수직 상승시켜준다고 얘기하는 제품입니다.
2: 아, 네. 너무 좋습니다.
1: 네. 아, 헬스코리아.
2: 저 매점 안내 좀 해주시겠어요? 매점
0: 네,
2: 안내?
0: 저희 웨스턴과 올림픽 선상에 네. 있는 갤러리아 몰 1층에 그 마켓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있고요.
2: 네.
0: 2층은 에스컬레이터 옆에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부에나팍은 비치길이 있는 한남체인 몰. 한남체인에서 그 한남체인 그 주차장에서 한남체인 등지고 오른쪽 바라보시면 예, 예. 코코우드 네. 옆에 있고요.
1: 네.
0: 그리고 가든그로브는 길버 선상 길버 플라자인데 거기 인바한카 떡집을 많이 하세요.
1: 네.
0: 그 바로 옆집입니다.
1: 네. 네. 떡집 옆에.
0: 네.
2: 그렇죠.
1: 아,
2: 대표번호 213-385-1005번 213-385-1005번입니다.
1: 네, 어머 그 위에도 뭐 네. 녹용홍삼 태황천진단,
0: 알부민, 좋죠. 네, 알부민은
1: 후니 씨 샀죠.
0: 뭐.
1: 네. 목하고 네. 어깨 마사지기.
2: 네. 저보다 직원이 더 많이 쓰고 있는.
1: 아, 네. 너무 좋다.
2: 너무 좋은 거 많아요.
1: 두피 마사지기.
0: 두피 마사지기도 제가 들고 와서 그것도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더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어요.
2: 아, 전 이거
0: 50불 할인된
2: 상품으로 뽑힐 줄 알았는데 안 돼가지고 살아봐야 돼요 또. 정말 될 줄 알았는데.
1: 발 마사지기.
0: 발 마사지기는 뭐 꾸준히 사랑을 받는데 저희가 발 마사지기도 네. 요게 이제 시리즈로 있어요. 허벅지까지 다 되는 2단으로 돼 있는 네. 발지압사 1. 발지압사 2는 좀 대중적으로 선물 많이 하시고 챔피언까지.
1: 네.
0: 그러니까 가서 받아보시고 체험을 해보셔야 뭐 본인을 위해서 선택하시던 또 네. 누구에게 소중한 분에게 선물을 하시던 네. 받아보고 체험을 해보고 만나봐야 제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조건 같은 것도 다 따져보시고 네. 이런 제품들은 저희가 워런티도 다 1년 드립니다.
1: 네. 네. 바로 헬스코리아 이번에 4th of July 세일에서요. 아주 좀 명품들을 네. 좋은 가격에 만나실 수 있는 그런 찬스네요.
2: 저 마무리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th of July 연휴인데 이번에 영업이 어떻게 되세요?
0: 저희 계속 오픈하고 합니다.
2: 그럼 더 쭉 오픈하십니까?
1: 네. 네. 우리들의 헬스를 위해서 네, 네. 오늘도 그럼요. 달리는 헬스코리아
0: 항상 열려있습니다. 네.
2: 저희도 특별히 갈 데 없으니까 네. 헬스코리아로 가서,
1: 가서. 마사지기에 누워계세요.
2: 네, 체험하러
0: 가야겠네요. 너무 좋죠.
1: 거기서 한 3, 40분 쉬고 나오면 몸이 그냥 사우나에 들어갔다 나온 것처럼 너무 개운해요.
2: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마켓 보러 가시면 순환이... 굉장히 좋죠.
1: 발걸음도 헬스코리아 짜자짜자짜 감사합니다. 김원정씨
0: 감사합니다.
2: 네, 오늘 감사합니다.
1: 우리 TKR님 빨리 암을 이기시고 건강해지시기 바랍니다. 신청곡 준비했습니다. 페리코모의

0: 사랑해. 이런 말씀 하세요? 집에서 사랑한다는 말 해요? 안 하나 보네.
1: 하죠.
0: 해요?
1: 하죠. 전 늘. 네. 저는 늘 몸이 먼저 얘기를 해요.
0: 아, 몸으로 얘기한다.
1: 늘 뽀뽀하고 허그하고 합니다.
0: 아, 몸을 많이 하세요. 진짜. 독립기념일.
1: 아, 웬만한 우리 아들이 배웠고 저희 아들은 네. 눈만 맞으면 알러뷰 알러뷰예요.
0: 진짜요?
1: 진짜로요.
0: 와, 진짜 교육 잘 받았다.
1: 잘 받은 게 아니라 저희가 그렇게 네. 애정 섞인 아빠를 보니까.
0: 아, 사랑받으면 그래.
1: 그러니까.
0: 우리 점돌이도 저만 보면 막 핥아요.
1: 막 앵긴다면서요.
0: 예?
1: 막 앵긴다면서. 그거 얼마나 좋아.
0: 점돌아, 엄마 곧 집에 갈게. 오늘 많이 사랑하면서 네.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저희 또 미국이 또 월드컵 네. 하니까요. 여러분 또 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0: 어, 그렇군요. 보스니아랑 하죠?
1: 네, 이기겠죠? 네.
0: 이게 미국 이길 것 같아요.
1: 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0: 네, 내일 뵙겠습니다. 탱자 미오.
1: 탱자 훈이었습니다. 안녕.
0: 감사합니다. Shadows follow me, and the night won't.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2: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3: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2: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3: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2: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새로운 공간, 새로운 가능성. ADU도 이제 콘도처럼 별도로 매매가 가능합니다. ADU 전문 건축회사 K-Urban Builders가 당신의 집의 가치를 높여드립니다. 최신 디자인과 트렌드를 반영한 주방과 욕실 리모델링도 K-Urban Builders에 맡겨주십시오. 집안 분위기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드립니다. 믿을 수 있는 기술력과 300만 불 보험으로 더욱 안전하게. K-Urban Builders, 당신의 집을 더 특별하게.
12: K-Urban Builders 컨설턴트가 책임집니다. LA 213-310-1800 오렌지 카운티 213-798-2200.
13: 신용과 전통의 믿을 수 있는 한미보험에서는 종업원 상해, 사업체, 자동차, 건강 등 모든 보험을 보험료는 더욱 낮게, 보상은 충분하게 만들어드리며 정확하고 신속한 전문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미래, 한미보험이 함께합니다. LA 윌셔와 하버드, 플러튼, 비치와 오렌지 또
14: 3236601000번 든든한 보험 한미보험.
2: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5: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5: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6: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16: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7: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16: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7: 213-388-7979 213-388-7979
16: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안녕하세요. 서도강경이 서도강경 검안과로 새롭게 단장하고 여러분을 모십니다.
18: 최신 검안기기와 망막 건강검사까지 최고의 선생님들과 업그레이드된 최신 시설, 최상의 고객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0: 모든 메디케어, HMO 보험과 각종 보험, 그리고 최신의 학생 시력교정, 올도케일 렌즈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 한인사회와 성장한 지난 50년, 꾸준히 성원해주신 모든 교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더욱 봉사하는 서독안경검안과가 되겠습니다. 서독안경.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0: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8: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9: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0: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2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20: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21: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22: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23: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22: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23: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22: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23: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22: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2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2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2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2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28: We will fight for you.
2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29: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0: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9: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1: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1: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3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1: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3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33: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해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34: 네, 여름철 햇볕 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요즘같이 이렇게 태양볕 어떻게 햇볕을 대해야 될까 해서 오늘은요 자외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벌판에서 옛날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양의 많은 자외선을 씌웠는데도 많이 문제가 없었는데 요즘 사람들은 환경오염 때문에 지구의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 양이 더 증가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로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러분 자외선은요 A, B, C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땅 표면에까지 도달하는 자외선 A와 B이고 자외선 C는요 발암성이 있지만 대부분 오존층에서 흡수해서 땅까지 도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환경오염 때문에 계속해서 지구의 오존층이 없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우리 인간은 어떻게 되어야 될지 정말 막막합니다. 여러분 자외선 A는요 피부 깊숙한 곳에 진피층까지 침투해서 피부색을 점차 검게 만들고 또 피부에 있는 탄력섬유를 변성시켜서 피부를 쭈글쭈글하게 만듭니다. 땡볕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농부들의 피부 여러분 보시면 쭈글쭈글하고 탈 수밖에 없지만 이 자외선 B는요 에너지 역시 너무 강력해서 피부를 태우고 화상까지 일으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기간 너무 자외선 B에 노출되면 피부암까지 일으키기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또 이 30, 40대 여성분들은요 더욱 우울하게 만드는 기미, 주근깨, 잡티도 이러한 자외선 B 때문에 결정적인 역할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일광 화상이 생겼을 때 이럴 때 햇볕 아래에서는 몰랐는데 저녁이 되어 집에 들어오니까 피부가 빨개지고 붓고 열이 나고 아파진다면 이 햇볕에 화상을 입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일광화상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좀 살이 탔나 보다 싶은데 햇볕에 노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도 힘든 고통이 따끔따끔하면 이 물집까지 생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후끈후끈 달아올라서 밤새 뒤척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때 우선 찬 물수건으로 적셔주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있는 얼음을 잘게 부숴서 팩에 넣어서 피부에 대주어야 피부를 바로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면 몸이 간질간질하면서 껍질이 벗겨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절대 일부러 피부를 벗겨내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광 화상을 막기 위해서는 역시 자외선 차단제를 써야 되는데 이 자외선 차단 수치는 적어도 한 15 이상의 제품을 선택해야 됩니다. 왜 햇빛이 아주 뜨거운 30 이상 제품은 고려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러한 가벼운 일광 화상이 해결 안 됐을 때 가까운 한의원에 가서요 이 화상침을 한번 해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이 화상에는 아주 좋은 한약제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요 침으로 이렇게 살짝 많이 꼽으면 아주 깊은 화상은 금방 낫고 이러한 일광 화상에도 화상침이 참 잘 듣습니다.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0: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증 따라하기 강병선 침증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7979 올림픽 갤러리아 옆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1: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3: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4: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허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허선미 인사드립니다.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나무는 뿌리를 더 깊게 내린다. 영국 속담이죠. 업무적으로도 그렇고요. 인간관계로도 스파크가 튀는 갈등의 순간이 찾아오곤 합니다. 하지만 비바람이 강하게 불수록 나무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건강한 갈등은 우리 자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키는 법이라고 하죠. 자, 오늘 마주할 크고 작은 의견 대립을 스트레스가 아닌 더 좋은 답을 찾아가는 유쾌한 과정으로 만들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자, 오늘 하루도요 서로 양보하고 존중하면서 멋지게 완주해 보시길 바랍니다. 알그린 노래예요. 슈랄라.

0: 샤랄랄라 알그린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피아님. 예, 반갑습니다. 켈리님 어서 오세요. 예. 비바람이 세차게 불어야 뿌리가 더 단단해지는 이치 마음의 색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도 원동력이 될 수 있겠지요. 네, 정말 맞는 말씀, 아주 멋진 댓글을 올려주셔서 제 마음에도 새겨봅니다. 감사해요. 해피님 만나려고 마켓보다 매니저한테 장바구니 하나는 맡겨놓고 왔어요. 이게 적어주셨는데 켈리님 응원에 힘이 나네요. 고맙습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바로 더 많이 들어야 할 때라고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나의 주장과 나의 말하기 바쁜 것 같아요. 아, 이럴 때는 좀 잠잠하게 들어야 하는데, 서로 들어줘야 하는데, 마음을 좀 들여다보고 들어줘야 하는데 왜 우리는 입이 더 빠를까요? 아, 참 이 서로 다른 생각들이 부딪혀서 서운함이나 갈등이 피어오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마하트마 간디가 그런 말을 했어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바로 더 많이 들어야 할 때다. 맞는 말이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답답할 때 필요한 건 내 목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 이야기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주는 거. 참 이게 바로 배려다라는 거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명언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인간관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상 회사에서도 서로 이런 크고 작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나의 주장을 계속 이렇게 내세우다 보면 남의 말이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고 트러블 메이커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오늘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좀 피스메이커가 되어 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어느 자리에 계시든지 간에 좋은 관계 좀 따뜻한 시간 보내셨음 좋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오늘은요,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 여러분들께서 청해 주시는 음악 듣는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코너들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면서요, 알찬 구성으로 함께 할게요. 해피투게더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리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스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스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6: 1250만 불, 1250만 불.
7: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8: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6: 주 7일 24시간
8: 3237828600 3237828600.
6: 리차드 호프만 변호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같은 날은요 이 노래 고팠어요.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아주 멋진 노래예요. And ice cream castles in the air and feather canyons. 조니 미첼입니다. Both sides now.

이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잖아요. 올드 팝송인데 1966년에 발표한 자작곡이라고 합니다. 조니 미첼이 직접 발표한 자작곡이에요. 이 노래 한 곡이 정말 심도 있는 철학의 의미를 담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수없이 리메이크 되었지만 그 시절 이 조니 미첼만큼의 잔잔한 파장을 재생한 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전에는 사랑이 그런 것인 줄 몰랐어. 예, 그런 건 줄 알았어. 지금 와서 보니까 사랑은 그저 또 하나의 쇼일 뿐이야. 웃으며 나를 보내는 사람에게 나는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한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되는 사랑의 이런 사랑의 양면을 이제는 보게 되는 것 같아라는 그런 가사도 귀에 들어오지요. 사랑은 그저 주는 만큼 받는 게임인가 돌이켜보면 나는 사랑의 환상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을 뿐인 것 같아. 사랑이 뭔지 알지 못한다네. 눈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사랑을 외칠 때는 뿌듯함도 있고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잃는 것도 있고 얻는 것도 있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산다네. 나는 이제 인생의 양면을 본다네. 때로는 승자로 때로는 패자로. 그러고 보니 나는 인생의 환상만을 알았어.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조니 미첼이 불러준 Both Sides Now라는 노래 들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이요. 제가 이렇게 방송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국제 농담의 날이더라고요. 인터내셔널 조크 데이예요. 그래서 제가 좀 이게 살펴봤습니다. 아니 국제 농담의 날이다? 참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예, 마침 오늘이 1년에 딱 절반이 지나고 이제 새해 절반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후반기가 시작되는 7월 첫날이잖아요. 예, 지난 6개월 동안 좀 무겁고 진지하게 달려오셨다면 오늘만큼은 좀 가벼운 농담 주고받으시면서 소리내서 맑게 웃어보시는 거 어떨까 싶네요.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7월 첫날 예, 하반기 출발선에 서 있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말이에요. 이 7월 1일이 전 세계 사람들이 유머와 웃음을 통해 긍정적인 에너지를 나누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리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아주 유쾌한 기념일이라고 하는데 누가 만들었을까요? 이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미국의 작가죠. 웨인이 1990년대 중반에 자신의 책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이 서로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며 웃는 날을 만들자 이렇게 제안한 것에서 시작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7월 1일이냐 이것도 궁금하지 않습니까? 7월 1일은 뭐 1년 365일 중에 정확히 절반, 절반이 지나고 남은 절반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상반기 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피로를 웃음으로 훌훌 털어버리고 남은 하반기를 즐겁고 활기차게 시작하자라는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군요.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7월 첫날인데 지난 날들은, 지난 일들은 근심 걱정 다 훌훌 털어버리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좀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볼게요. Hello, Mr. Monkey. 아라베스크입니다. Hello, hello, Mr. Monkey. Your skills are fast and funky. 아재 개그를 좀 여러분들께 좀 웃음을 좀 드릴까요? 아재 개그로? 아, 웃으실지 모르겠네요. 재미없어도 웃어주세요. 자, 배우 송혜 선생님이 샤워를 하시면 뭘까요? 예, 배우 송혜 선생님이 샤워를 하시면 뽀송해. 오리가 얼면 뭐가 될까요? 이건 다 아실 것 같아요. 언덕. 참기름이 들기름한테 고백하면서 한 말은 고소할 거야. 이 유머는 다 아실 것 같네요. 진짜 참기름이 들기름한테 고백하면서 한 말 고소하겠어.
프랑스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 부위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Bonjour. 안심하세요. 조금 웃으셨나요, 여러분? 바쁘고 건조한 일상 속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야, 오늘 농담을 주고받는 날이래. 라면서 툭 던지는 인사 한마디가 분위기를 환하게 바꾸는 활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웃으세요. 아, 옛날에는 이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곤 했는데 말이죠.

0: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1: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0: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1: 진짜? 주방기름 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0: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2: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3: 별 5개 등급의 의료 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2: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3: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2: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6: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2: 213-381-2424 213-381-2424.
7: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8: We will fight for you.
7: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몬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쿠키 모찌님 어서 오세요. 기다렸습니다. 선미님 안녕하세요. 오늘 예, 7월 첫 수요일이네요. 7월도 화이팅입니다. 응원의 댓글 주셨고요. 샌디송님 반갑습니다. 예. 예. 이사 잘 하셨습니까? 이사하신다고, 이삿짐 싸신다고 하셨는데, 네. 건강하셔야 됩니다. 샌디송님. 예, 새 집이 더 좋은 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말이 됩니까?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더듬나요? 죄송합니다. 예. 새 집에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KR님도 인사를 해주셨나요? 예.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아바 노래 하니하니 들을게요. 7월 첫날.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합니다. 건강하셔야 합니다. 하니하니.

네, 아바의 달콤한 노래 하니하니 하니 들어봤습니다. 네, 티케이알님 어서 오세요. 왜 이렇게 오랜만이세요, 티케이알님? 건강하신 거 맞죠? 네, 감사합니다. 아, 오랜만에 책한권 들고 나왔네요. 오늘은 좀 가볍게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1650 책방 코너입니다. 마음의 창을 여는 싱그러운 느낌표 하나, TV 동화 행복한 세상입니다. 예, 이 책은 KBS 한국방송 그 PD가, 박인식 PD가 엮은 그런 책입니다. 따뜻한 이야기가 가득한 책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82페이지에 있는 행복을 실어 나르는 버스라는 이야기 함께 하겠습니다. 굽이굽이 고갯길이 이어진 강원도 정선군의 임계면, 그 울퉁불퉁한 시골길로 흙먼지를 날리며 달려오는 버스가 한대 있습니다. 작고 낡은 그 버스는 임계면 사람들의 유일한 발입니다. 그리고 8년째 만년 적자 버스를 몰고 있는 김진갑, 주영희 씨 부부는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보물입니다. 서울에서 회사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내려올 때까지만 해도 부부는 버스를 몰게 될 거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한 대뿐인 버스가 계속되는 적자로 운행을 중단한다는 소식을 듣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세상에. 아니, 마을 버스가 끊긴다네. 아, 이제 읍내까지 그먼 길을 어찌 다니노. 마을에서 읍내까지는 걸어서 꼬박 5시간. 마을 사람들의 고생을 두고 볼수 없었던 부부는 전 재산을 털어 버스를 인수했습니다. 그러나 마을의 유일한 버스이고 보니 하루도 쉴 수가 없었어요. 휴가는커녕 주말도 없이 마을에서 읍내까지 하루에 왕복 5번을 운전해야 했던 김진갑 씨.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 아내 주영 씨가 운전을 배웠습니다. 아내가 운전면허를 딴 뒤로는 부부가 교대로 버스를 몰았습니다. 아내가 버스를 모는 동안 남편 김진갑 씨는 이집 근처 밭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만년 적자인 버스를 운행하면서 다섯 식구의 생계를 이어가려면 한시도 일손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면 버스가 애물단지 같을 만도 한데 부부는 단한 번도 운전을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부부의 버스는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데려다주는 듬직한 다리요, 이웃들의 소식을 전해주는 움직이는 사랑방이니까요. 어우, 할머니, 읍내 장에 가세요? 내일이 옆집 광식이 할멈 생일이거든. 아, 선물로 이 속옷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25인승 버스의 하루 거리는 예나 지금이나 적자입니다. 하지만 부부에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버스를 기다리는 마을 사람들, 그들이 건네는 따뜻한 미소와 정겨운 인사 한마디면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행복한 부자가 된다는 김진갑, 주영희 씨 부부. 오늘도 부부의 버스는 꼬불꼬불한 시골길을 달리며 행복을 실어나르고 있습니다. 손님이 절반도 차지 않는 버스지만 그 안에는 언제나 따뜻한 정이 넘쳐납니다.

요즘에 귀농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하지 않습니까? 참 따뜻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음악을 업다운 BG로 살짝 내려야 되는데 아, 좀 자연스럽지 않았죠? 네, 해바라기 노래 듣습니다.

0: 오랜만에 들어본 해바라기에 사랑으로. 아, 좋네요. 여전히 학교 다닐 때 참 많이 이 노래 불렀었는데 말이죠. 아, 여전히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들으니까 더 좋네요. 쿠키모치님, 아, 7월도 다들 건강하게 활기차게 화이팅 합시다 이렇게 주셨어요. 네, 따뜻한 마음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해피님들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7월 한 달 동안 더 많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TKR님 요즘에 병원 다니시는군요. 어머나, 세상에. 네,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해피님들 다 같이 우리 TKR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피곤하시다고 이렇게 댓글 주셨는데요. 고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0: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0: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0: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0: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2: All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 간다.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로브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5: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6: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비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주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스토리 뉴스, 저희 라디오 서울 스토리 뉴스 시간에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최근에 그 로봇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그 중국 유비테크사의 바이오닉 휴머노이드 로봇 UI 시리즈. 아마 뉴스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네요. 그리고 뉴스 기사도 읽어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정식으로 공개됐습니다. 6월 30일에 공개됐는데, 이 UI 시리즈는 산업용이 아닌 일반 소비자를 겨냥한 AI 반려 정서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화제를 모으고 있어요. 자, 인간을 완전 똑같이 닮았다고 하는데, 남성형 모델이 키 183cm, 몸무게 42kg. 어우, 날씬해라. 군살이 하나도 없대는 거죠? 이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여성형 모델이 키 168에 몸무게가 35.2kg. 아이고, 세상에나. 무려 88개의 자유도를 관절에 적용해서 기존의 딱딱한 로봇들과 달리 사람과 굉장히 흡사하고 또 부드러운 움직임을 구현하는 AI 로봇이라고 합니다. 이 내장된 AI와 와이파이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학습하며 사람과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감정 교류도 가능하고 대화도 할 수 있는 그런 AI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작용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와 나눈 대화나 기억 데이터는 철저히 암호화돼서 저장되고요. 1회 충전 시 최대 4시간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 유비테크는 이 로봇을 단순한 이 가사 도우미를 넘어서 감정을 진정으로 듣고 보고, 그러니까 이 주인의 이 감정을 읽어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로봇은 감정까지도 읽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 로봇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네요. 다만 시장의 반응은 엇갈리기도 하는데, 드디어 영화 속의 반려 로봇이 현실화됐다. 이제 사전 예약이 몰리기도 하고요. 신기해하는 그런 반응이 있는 반면에, 사람과 너무 똑같은, 정말 똑 닮은 외형 때문에 정서적, 윤리적 문제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당연하죠. 과연 이 가격도 그닥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얼마라고 했죠? 5,000불? 5,000불에서 뭐 최뭐 매덕까지 1억, 2억까지도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 AI 기술과 휴머노이드 로봇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모습을 보면 정말 놀랍기도 하지만 동시에 겁나기도 해요. 두려운 감정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나도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이런 반응. 변화의 속도가 인류가 적응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너무나도 스피드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거대한 기술의 파도 앞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대응하면 좋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자, 로봇과 AI가 인간의 영역을 대체할 것이라는 공포에 갇히면 무력감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모든 기술 혁신이 그랬듯이 포커스 핵심은 그 강력한 기술을 누가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AI와 로봇이 뭐 정보 취합, 데이터 처리, 반복적인 육체 노동을 대신해준다면 인간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전체적인 맥락을 조율하고 방향을 잡는 컨트롤러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라는 그런 목소리도 있고요. 아무리 88개의 관절을 가진 휴머노이드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눈다 해도 그건 데이터와 알고리즘이 계산해낸 결과일 뿐입니다. 그래도 엄청나네요. AI를 어떻게 따라가겠습니까? 그 모든 데이터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낸다는데. 자, 로봇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인간 반의 고유한 영역. 자, 살펴봤습니다. 상대방의 미묘한 이런 숨소리,
또 눈빛? AI가 우리 인간의 이런 눈빛을 똑같이 흉내낼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인간이 낼 수 있는 이런 숨소리도 그렇고요. 예, 삶의 궤적을 온전히 이해하고 가슴으로 나누는 정서적인 교감은 우리 인간을 못 따라오죠. 그죠? 그리고 수많은 경험과 문학적인 그런 감수성, 또 예술적인 그런 감각, 예, 그런 뭐 감수성에서 우러나오는 깊이 있는 뭐 창의적인 뭐 기획력이라던가, 예, 그런 거는 못 따라오겠죠. 당연히 못 따라오죠. 그리고 기술의 오남용을 감시하고 무엇이 인간을 위한 길인지 고민하는 도덕적인 주체성입니다. 네. AI와 인간이 확연히 다르다는 거, 예,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이게 너무너무 스피드하게 많이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정말 두렵기도 합니다. 예, 기술이 발전할수록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어려워지고, 또 로봇이 주는 정서적인 위안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될 위험도 커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로봇이 건네는 위로를 즐기되 이건 정교하게 학습된 AI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래서 이성적인 거리 두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뉴스 기사에 나온 중국 유비테크사의 바이오닉 휴머노이드 로봇 UI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날씨입니다. 남가주 지역 아침부터 다소 구름 낀 흐린 날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LA 지역 낮 최고 기온은 72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로 여름 날씨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좀 살짝 쌀쌀합니다. 오늘 남가주 대기질은 오전 9시까지 강풍으로 인한 먼지 또 재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어서 야외 활동할 때 여러분들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네요.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저녁 7시 59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2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155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뉴욕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국제 금값은 온수당 4090달러 63센트 선을 나타내면서 견고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6월 한 달간 다소 흔들렸던 뉴욕 증시는 상반기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어제 30일 이 기술주와 인공지능 관련주의 반등에 힘입어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는 0.3%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0.8%, 나스닥 종합 지수 1.5% 크게 올랐습니다. 오늘 LA 카운티의 이 가스 레귤러 평균 가격입니다. 갤런당 5달러 42.5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역시 오늘 갤런당 5달러 29.9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 인상 조치가 전격 적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국제 유가 안정세와 가파른 하락 흐름이 맞물리면서 주유소 현장 가격은 일단 연일 하향 곡선 그리고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그리고 살짝 경제 스케치도 해드렸습니다. 자, 1부 이 노래로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 383-7233 합니다.

0: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대목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1: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 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0: 엠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1: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0: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1: 타세븐디투 힐릭스 골프백 최대 50% 특별세일
0: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마이본 최대 70% 파격세일
1: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0: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스피드 스틱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2: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부에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5: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4: 네
5: 수영도?
4: 그럼요
5: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4: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5: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이용시
6: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7: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인사드립니다. 해피 투게더 2부 시작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인간관계는 난로와 같다고 합니다. 너무 멀어지면 춥고요. 너무 가까워지면 뜨겁지요. 예,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에 대한 명언인데요. 만든 말인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사람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 다가갔다가 오히려 관계가 서먹해지거나 상처를 입었던 경험 있으실까요? 아마 다들 한두 번쯤은 경험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관계를 겨울철의 난로에 비유했습니다. 온기를 느끼려면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듯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서로를 존중할 수 있는 안전거리가 필요하다는 뜻인데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서로에게 따뜻함을 주면서도 다치지 않는 현명한 관계의 거리 두기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간관계에도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게 참 필요할 것 같아요. 적당한 거리 두기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말이죠. 참 어렵습니다.

0: 네, 파페라 가수죠. 임형주가 불러준 더 샐리 가든이었습니다. 이 노래만큼이나 오늘 여러분 평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적당한 거리는 필요해요. 안전거리 확보가 훨씬 편안하고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맞습니다. 제 마음에 새길게요. 소피아님 아름다운 노래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켈리님, 선미님, 불가악은 불가원. 저희 오빠가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D님 반갑습니다. 안전거리 확보. 정답이네요. 운전할 때도 그렇고 예, 뭐든지 다 이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안전거리 유지하는 거 인간관계에도 필요하다네요. 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독일 시인이죠. 하인리 하인에는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의 상처는 다 다르지만 처방전은 하나래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참 좋은 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좋은 말들, 좋은 글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나요? 잘 안 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때로 그 관계 속에서 말로 다 못할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인간관계가 힘들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면서 밤잠을 설친 적도 있죠. 하지만 정말 이 독일의 시인 하인에는 그 모든 관계의 상처를 치유할 유일한 처방전은 사랑이다, 진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아, 처방전이 사랑이라는 거 참 가슴을 뭉클하게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예, 자 모든 뭐 인간관계에는 정답은 이거야라는 그건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관계든지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뭐 어떤 관계든지 인간관계든지 뭐 일적으로 만난 관계든지 남녀관계든지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정답은 사랑이라는 거고 말에는 참 가슴 뭉클하게 공감이 됩니다. 예, 사랑의 약이 최고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네요. 좋습니다. 아유 감사해요. 아내와도 안전거리를 두어야 매를 피할 수 있음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아 재밌네요. 맞고 사세요? 디님? 아유 우스갯소리 참 오늘 예 농담의 날 조크데이라고 하는데 웃음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냉집을 이상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고만가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캘코 보험. 캘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캘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캘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캘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캘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캘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3: 류마티스 관절염, 어깨, 허리 통증,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닙니다.
4: 지긋지긋한 통증, 성민산삼 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진통제 없이
3: 몸속의 열과 냉의 균형을 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4: 또한 중풍과 치매를 예방해주는 산삼금옥단과
3: 위급한 상황에 생명까지 구해주는 도인백사단은 이제 가정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이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 산삼한방병원 2133853304 385-3304.
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6: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5: 선택하세요 품질을,
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5: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7: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8: 213-381-2424 213-381-2424.
9: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10: We will fight for you.
9: 변호사 브라이언 와인버거 1800-605-0777. 제니를 찾아주세요.
11: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2: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1: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2: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1: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3: 싱싱하고 맛있는 회가 생각날 때
14: 망설일 필요 없다. 우린 바로 제주 화로로 간다.
13: 갓 잡은 화로의 쫄깃함, 입안 가득 퍼지는 바다의 신선한 맛,
14: 광어, 도다리, 참돔까지 다양하게 친구랑 가족 모임, 회식 장소로도 최고.
13: 푸짐한 상차림과 정성 가득 서비스, 한번 오시면 다시 찾게 되는 그 맛.
14: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323-731-3030 323-731-3030.
13: 신선함이 다르다. 피코와 크랜셔 제주 화로. 제주 화로로
15: 간다. 덥고 잠 못 드는 밤, 아직도 무겁고 두꺼운 이불을 덮고 계신가요?
16: 피부에 닿는 순간 시원해지는 냉감 소재 패드와 간절기 이불, 김스 전기 여름 이불 특별 세일. 이글루 냉감 패드, 트윈 59불 99부터 킹사이즈 99불 99까지. 슬림 차렵 냉감 이불과 침대 패드, 베개 커버 세트 트윈 139불 99부터
15: 포인트 간절기 모달 이불, 싱글 59불 99부터 러블리 간절기 모달 이불, 트윈 89불 99부터
16: 화이트, 블루, 핑크 등 러블리 감성 컬러에 부드럽고 쾌적한 촉감까지 올 여름 시원한 잠자리는 김수정기에서 준비하세요. 김수정기에서 만나요.
17: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 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18: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9: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0: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2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0: 리스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2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0: 진짜 감쪽 같네?
21: 역시 벤트웨이야!
2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2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국악 속의 인문학. 자, 우리 소리 연구가 김원일 대표님 자리 주셨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세요.
1: 네. 그러게요.
0: 자, 오시자마자 제게 뭔가를 주셨습니다. 와, 멋지네요.
1: 감사합니다.
0: 공연이 언제세요?
1: 8월 1일 날 동양선교교회에서 하기로 했어요.
0: 8월 1일 첫째 날이요?
1: 네, 8월 1일 토요일.
0: 토요일이네요. 네. 오후 3시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국악세계화협회 판소리학교 우리소리에서 네. 주관하신 그런 네. 공연이네요. 그러니까 흥내 소리 김원일 선생이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예, 무슨
1: 제
0: 의미예요?
1: 소리가 네. 이게 쩌렁 이게 쨍쨍거리지 않고 네. 구수하게 흙 소리 같다고 그래가지고
0: 아, 그렇군요.
1: 예, 그래서 흙 내 흙 냄새가 나는 소리 그래서 흙내 소리라고.
0: 좋죠. 예, 고향의 냄새.
1: 네.
0: 예, 흙 냄새 나는. 아, 미산재 수금가 완창. 이건 네. 무슨 뜻이에요?
1: 미산재라고 하는 건 이제 미산이 박초월 선생님의 혼데
0: 아~
1: 박초월 선생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네네네. 수금가라는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여기 이 젊으신 분은 누구실까요?
1: 그분은 이제 제 고수가 될 건데 네. 10년 전에 제가 했을 때도 그 친구가 와서 고수를 해 줬어요.
0: 어머나, 근데 굉장히 젊어요.
1: 예. 제 친구 아들인데 아하. 유태평양이 동생이에요.
0: 그렇군요.
1: 지금 국립 창극단 청년단원으로 있고
0: 네.
1: 예, 그 저기 소리도 잘하고 북도 잘 치고 그러는 친구입니다.
0: 아니, LA 살아요?
1: 아니요.
0: 한국에서 예. 오시는 분이군요.
1: 네, 네.
0: 아, 국립 창극단 청년 교육단원이네요. 네. 고수 유희찬.
1: 네.
0: 아, 이분이 그러면은 이거 우리 김원일 대표님이 이거 고수해주기 위해서
1: 네,
0: 비행기를 타시는군요.
1: 제가 초빙했어요.
0: 아, 비행기를 타고 이곳으로 네. 오시는군요.
1: 3시간을 보통은 소리를 하는 사람은 3시간 네. 하고 나서도 이렇게 걸어다닐 수가 있는데
0: 네, 네, 네.
1: 고수들은 3시간 하고 나면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쭈그리고 앉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0: 아니, 3시간 내내?
1: 네.
0: 진짜요?
1: 네.
0: 어떻게
1: 딱
0: 그걸
1: 둘밖에
0: 감당하죠?
1: 없는데 딱 가부좌 들고 앉아서 하는 거고요.
0: 세상에. 아니, 브렉타임 시간 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1: 그 중간에 한 10분 정도 있을 거예요.
0: 아하. 네. 한 번이요?
1: 한 번.
0: 너무 힘든 시간이다. 어떻게 하세요? 3시간.
1: 자꾸 제가 이제 그 이제 기억력도 안 좋아지고 그래가지고 아, 네. 더 늦추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어서
0: 네.
1: 저기 막 그냥 오래 하는 겁니다.
0: 아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는
1: 감사합니다.
0: 거죠. 좋은 일이니까.
1: 그럼요. 예. 이게 혹시
0: 네.
1: 완창을 한 번도 구경해 보시지 못한 분들은
0: 저요.
1: 완창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하. 한번 보시기 위해서라도 와 보시는 게 좋아요. 단 둘이서
0: 네.
1: 저하고 고수하고 둘이서
0: 네.
1: 뭐 대화는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네. 같이 소통해 가면서 하는 그 공연이 그렇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아주 표현력이 커요.
0: 아, 그렇군요.
1: 네.
0: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1: 그럼요.
0: 뜻
1: 제가
0: 같은 거?
1: 자막도 넣고 영어 자막도 넣어요.
0: 진짜요?
1: 네, 그러니까 영어권에 훌륭하십니다. 있는 사람들 데리고 와도 돼요.
0: 외국 사람들은 이런 소리를 굉장히 신기해할 것 같아요.
1: 그러게요.
0: 반응이 어떻습니까?
1: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막 우리 표정이나 이런 거 갖고 알아보는 게 한 네. 20, 30%래요. 그 정도라도 된대요.
0: 네네네네.
1: 그런데 이제 자막을 보면 우리도 왜 잘 모르는 영어 그 저기 영화 보면 자막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에.
0: 모릅니다. 아예. 그래서 자막 결의되는 예, 그런 영화를 찾아보잖아요.
1: 네.
0: 자, 미산재 수군가 완창 요 네. 티켓을 예, 주셨습니다.
1: 네.
0: 우리 해피님들께 좀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1: 아니, 그건 초대권이에요. 그러니까
0: 초대권이...
1: 그냥 오셔도 되는데 그냥 기억해 두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죠.
0: 그냥 아무나 가서
1: 네,
0: 공연
1: 아무나
0: 관람해도
1: 됩니다.
0: 되는 거예요. 예.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1: 네. 3시로 그러니까, 한 거는 끝나고 저녁들 드시라고 뭐 제가 거기 핑거풋은 조금 준비는 하겠지만 그래도 한 6시쯤 끝나면은 이제 가서 저녁 식사들 하시라고 시간을 그렇게 잡은 거예요.
0: 아니, 근데 이거 다 무료면
1: 네.
0: 어떻게 공연을 어떻게?
1: 그 사이에 그 저기 국악세계협회에서 펀드를 좀 모아둔 것, 아~ 뭐 그런 것들로 해서
0: 네네네. 예. 국악세계화협회에서 네. 스폰을 해주시는군요. 네. 다행입니다. 저는 대표님 걱정돼서요.
1: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0: 네. 여러분들 국악에 관심 있으신 분들 가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8월 첫날 토요일 오후 3시라고 하네요. 네, 동양선교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요 이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내고 네. 오늘 주제가 있으시잖아요. 네. 네, 소개해 주세요.
1: 판소리가 이제 우리 민속악의 그 사실은 거두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제일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그래도 뭐 아주 이게 뭐 그냥 옛날서부터 있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해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300년 전 숙종조에 이미 완성된 형태니까 그 전에 이제 뭐 한 100년 정도를 한다 그래도 한 300년 정도 된 역사인데 네. 그거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악기 중에 하나가 네. 우리나라 것으로서 네. 이제 거문고와 가야금이 있어요.
0: 거문고와 가야금.
1: 네. 가야금은 그 우룩 선생님이 그 저기 뭐야 만드셨다 그래서 가야에 네. 그렇게 그 가야금이라는 이름이 붙었고 거문고는 고구려 때 네. 한 4세기 정도 때 왕산학 선생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0: 어허.
1: 근데 뭐 그 그냥 우리나라 그 백과사전 보면 다 중국의 뭐를 보고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0: 네.
1: 아무튼 뭐 어떤 식의 교류가 있었는지 몰라도 중국의 칠현금이라고
0: 칠현금?
1: 예, 현 이게 저기 막 줄이 있는 그런 악기가 있었었는데
0: 네, 네, 네.
1: 그것을 보고 왕사랑 선생님이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에는 그 두 개의 차이가 너무 커요.
0: 어떻게 다른가요?
1: 지금 거문고는 혹시 기억을 하시는지 몰라도 그 거문고 하시는 분들은
0: 네.
1: 이렇게 술대라고 짝대기를 들고 치고
0: 네네네네.
1: 중간에 이렇게 격자 같은 그 격자가 쭉 있어요. 그걸 괴라고 그러는데 격자가 쭉 있으면서 그 격자에 꼭 기타의 프렛처럼
0: 네.
1: 거기를 누르면 소리가 이제 바뀌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데 그렇구나. 칠현금은 가야금 쪽이랑 비슷해요.
0: 아하.
1: 이렇게 가야금은 한 줄 한 줄이 다 음정이 있어서
0: 네.
1: 그 줄을 치면은 아무런 그 농연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음을 딱 내요. 땡땡땡 이렇게 내는데
0: 네.
1: 거기에 농연을 해서 그 위아래로 음을 이제 그 어느 정도는 조절을 할 수 있죠. 근데 거문고는 그 음과 그 괴의 자리를 정해야지. 왜냐하면은 같은 음이 여러 군데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정해줘야지
0: 네.
1: 그 악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구조의 악기예요.
0: 그렇군요.
1: 구조가 그렇게 생겼어요.
0: 아하. 그 사극 드라마 보면
1: 네.
0: 왕이 풍악을 네. 울려라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가야금도 이렇게 하고
1: 그렇죠, 그렇죠.
0: 풍악 소리가 네. 땡 이러면서 막 나는데
1: 표현하기로는 거문고는 아주 남성적인 악기고 가야금이 여성적인 악기다라고 그러는데
0: 네.
1: 그야말로 가야금은 저기 이렇게 그 소리가 아주 경쾌하고 빠르고 막 그냥 띠기띠기띠기 막 이렇게
0: 네네네네네.
1: 나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거문고는 술대를 가지고 움직이다 보니까 그 정도의 빠르기나 이런 거는 아닌데 굉장히 스르릉 스르릉 하면서 그
0: 묵직하게
1: 예, 그 묵직한 소리가 나요.
0: 소리가 네.
1: 그래서 그거를 백악지장이라고 불렀어요. 백가지 악기의 최고다라고
0: 그 뜻이군요.
1: 하는 네.
0: 아, 백악지장.
1: 네, 그런 얘기도 했었었는데 그 거문고를 가지고 전통적으로는 거문고가 여섯 줄밖에 안 돼요. 여섯 줄밖에 안 되는데 그 전통적인 거문고를 가지고 요새 젊은 사람들이 거문고 팩토리라고 하는 그 그룹을 하나 만들었는데
0: 젊은 사람들, 네. 청년들이죠.
1: 네. 지금은 한 40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0: 아, 그렇습니까.
1: 네. 근데 그분들이 창작과 편곡과 악기 개량과 뭐 별걸 다 해가지고 이분들 음악이 그 자기네가 창작을 하는 음악이
0: 네.
1: 그 세계적인 빙상 대회에서 왜 빙상 선수들이 음악 틀어놓고
0: 네,
1: 하잖아요.
0: 네, 네, 네, 네, 네.
1: 거기에 음악이 쓰였을 정도로.
0: 아, 예, 피겨 스케이팅에서
1: 그렇죠.
0: 오, 삐지로 깔면서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잖아요. 아. 김연아가 이렇게 그렇죠, 막 할 때 그렇죠. 뒤에 예, 음악이 깔려. 예. 어떤 데는 백조의 오수가 그렇죠, 나오고 그렇죠, 어떤 데 그렇죠. 다 대부분 다 서양 음악이죠. 예. 다 그렇죠. 뭐. 예. 그런데 이 그 거문고 앤 탱고라고 하는 그 음악을 그 친구들이 작곡을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음악을 배경음악으로 썼어요.
0: 피겨 스케이팅.
1: 예. 그 정도로 네. 이 퓨전 쪽에 새로운 것을 집어넣으면서 네. 악기도 또 많이 개량을 했는데 어떤 것까지 있냐면은 줄을 원래 6개짜리였는데 4개로 바꾸면서 그거를 첼로처럼 활로 긁었어요.
0: 오호.
1: 첼로는 왜 손이 위에 있어서 여기서 프렛을 잡으면서 위에서, 예. 여기서 긁잖아요.
0: 이렇게
1: 근데
0: 이렇게.
1: 그렇죠. 근데 이거는 까꾸르야. 여기를 긁으면서 옛날에 하셨었어요 혹시?
0: 아니요 전혀요.
1: 흉내
0: 내본 겁니다.
1: 딱 주셨네.
0: 어울리나요?
1: 예.
0: 음악을 해야
1: 한번 해보세요.
0: 봐요. 음악을 해야 할까봐요.
1: 구현 동화를 그 각각의 악기까지 다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0: 오 그럴까요? 아, 참 재밌네요. 그러니까 고정관념의 틀을 깨고 예. 이런 그 전통 악기로 이제 그런 분위기를 냈다는 거죠.
1: 네.
0: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피겨 선수들이 네. 피겨 스케이팅 선수 그 연기를 선보일 때 작품을 만들 때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이잖아요.
1: 네. 그 거기에 선정되는 음악은
0: 대단하네요.
1: 굉장히 그 저 걔들이 신중하게 골라요.
0: 네.
1: 자기네 동작하고도 맞아야 되고 네. 표현하려고 하는 거하고도 맞아야 되고 막 그러는데 거기에 이 친구 음악이 거문고 앤 탱고, 탱고 같은
0: 네.
1: 그 저기 막 느낌인데 그게 아하. 들어갔다라고 하는 건 뭐 정말 대단한 일이죠.
0: 그러니까 거문고 팩토리죠.
1: 네.
0: 그 밴드 이름이.
1: 밴드 이름이 거문고 팩토리.
0: 젊은 친구도 진짜 대단하네.
1: 예.
0: 야 멋지네요.
1: 거기에
0: 예.
1: 거문고 세계 가야금을 하나 놓았어요. 또 희한하게.
0: 멋있다.
1: 그 가야금의 그 화려함도 넣기 위해 가지고
0: 네네네.
1: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이게 가야금이나 이런 거는 다 뜯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0: 네네네.
1: 땡땡 소리가 나는데 그 찰현 아젠 같이 이렇게 활로 긁기 위해서
0: 네.
1: 자기네 검은 고를 그 첼로 같이 연주를 하는 그런 것도 만들어내고 실로폰 같이 연주하는 것도 만들어내고
0: 네.
1: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0: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제 대표님이 요 검은 고 팩토리 음악을 한 곡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셔서
1: 네.
0: 아, 이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고
1: 예.
0: 이제 검색을 좀 해봤어요.
1: 네.
0: 전통 국악기인 검은 고를 현대적이고 파격적인 방식으로 재해석해서 국악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1: 네.
0: 정말 매력적이고 독창적인 그룹이다.
1: 네.
0: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거문고 석대와 또 가야금 한 대라는 독특한 구성에 만족하지 않고 첼로 거문고, 실로폰 거문고 같은 혁신적인 악기 개량까지 시도하는
1: 네.
0: 이들의 열정,
1: 네.
0: 국악의 미래를 밝히는 등불이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1: 게다가 또 이게 네. 그 가야금 아젠 같은 거는 그 선을 철로 만든 것들이 가끔 있어요.
0: 네네네.
1: 근데 가야금 같은 건 손으로 계속 뜯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선은 굉장히 아픈데
0: 네.
1: 여기 있는 이 가야금 하시는 아가씨가 철현금이라고 이 가야금을 철선을 넣어서 만든 거로도 치고 그럼 소리가 훨씬 더 경쾌하고 밝아지거든요.
0: 그렇군요.
1: 그 용도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0: 네네.
1: 정말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0: 자 그렇다면요. 이 음악을 좀 들어볼까요?
1: 그러면 좋죠.
0: 예, 검은 고엔 탱고.
1: 네.
0: 예. 야, 이거 어떤 소리가 날지 궁금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피겨 스케이팅이 연기를 선보이는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네요.
1: 네, 외국 사람이에요. 캐나다 사람들이었어요.
0: 캐나다 사람들인데
1: 네.
0: 듀엣을 와, 멋지네요.

0: 멋지네요. 정말 이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춤을 선보이는데 남녀가
1: 네.
0: 묘하게 끌리는데요. 아, 매력 있어요.
1: 예, 이게 검은 거는 또 희한하게 예. 술대로 그 밑에 판을 아. 거기 데모라고 불리는 그 판을 땅땅 치는 소리가 나요. 탁탁 네. 이렇게 치는 소리가
0: 네.
1: 그게 꼭 타악기 같은 느낌도 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타악기와 이 음정악기가 같이 섞여 있는 듯한 느낌도 나고
0: 네.
1: 그 저기 그 피겨 스케이팅 하는 사람들의 제일 네. 마지막 동작에서 짜르릉 하고 내려가는
0: 그걸 못 들었네요.
1: 그 소리가 와 정말 잘 어울렸어요.
0: 와 진짜 멋지네요. 이런 네. 음악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라고요?
1: 네.
0: 와 근데 캐나다 선수들이 이 뭐라고 하셨죠? 검은 거 팩토리.
1: 네.
0: 검은 거 팩토리의 이 밴드의 음악에 맞춰서 춤을 췄단 말이에요.
1: 네.
0: 근데 왜 하필 검은 거 팩토리일까요? 공장?
1: 그 분들은
0: 예.
1: 그 아마 음악을 찾아서 그 전 세계를 다닐 거예요.
0: 네.
1: 자기네가 표현하고 싶은 거와 네, 맞는 네, 네, 음악을. 네. 그래서 우연히 발견을 한 거 아닌가 싶어요.
0: 아.
1: 왜냐하면 이 음악이 그 전에 이미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찾아서 그 사람들이 한 거죠.
0: 그렇군요.
1: 돈을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0: 그러니까요. 진짜 돈 대박 났으면 좋겠습니다.
1: 네.
0: 이 음악이 도대체 무슨 음악이야? 사람들이 들으면 굉장히
1: 네,
0: 궁금할
1: 그렇죠.
0: 것 같아요.
1: 네.
0: 자, 검은고 석대와 가야금 한 대라는 구성 자체도 굉장히 이색적이고

0: 가면은
1: 네.
0: 버스킹 하는 사람들 중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아요.
1: 아하.
0: 그것도 우리 전통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1: 네, 그러니까 전통 악기의 그 소리를
0: 네.
1: 깨부순다는 게 쉬운 게 아닌데,
0: 그러니까요.
1: 와, 아이디어가 기가 막힙니다.
0: 요즘 잘 나오는 말로
1: 창의력이 대단해요.
0: 재건축인 거예요.
1: 재건축이야. 아, 제가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요.
0: 네.
1: 그 우리 전통적인 악기가 좋기는 하지만 그
0: 네.
1: 소리가 띵, 그 사극에서 나오는 그 소리만으로는 현대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마음을 확 사로잡기가 쉽지 않단 말입니다.
0: 제가 선미님이 좋아하실 줄 알았어요.
1: 어, 너무 좋은데요. 이런 거 많이 발굴해 주세요.
0: 알겠습니다.
1: 예, 예, 감사합니다.
0: 그 이분들이 한
1: 예.
0: 음악 중에 그 정중동,
1: 정중동
0: 우리 뭐 하는 거 있죠. 정중동이라고.
1: 무슨
0: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 안 움직일 정
1: 네.
0: 안에 동이 있다. 그러니까
1: 아하.
0: 이제 영어로는 Movement in Silence인가 지네가 이름을 그렇게 붙였어요. 그것도 참 멋있고요. 그 한번 청취자분들께서도 거문고 팩토리라고 하는 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은 몇 개가 나올 거예요.
1: 아.
0: 그 한번 들어보시면은 원래 퓨전이나 새로운 음악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만분의 일, 십만분의 일밖에 안 돼요.
1: 아,
0: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1: 네.
0: 새로운 이제 그 시류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낭만에서 무슨 뭐 현대로 넘어갈 때 수많은 곡들이 그 나오는데 그 중에 정말 만 개 중이면은 뭐 하나 정도, 두 개 정도가 성공하는 거거든요.
1: 어허.
0: 그래서 그것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건데 이 거문고 팩토리의 이 사람들이 창작하는 것 같은 것도
1: 네.
0: 그 중에 하나일 텐데 정말 뛰어나게 했어요. 지금 딱 들어보시니까
1: 네.
0: 와 이런 게 있네 이러잖아요.
1: 에이, 저 처음 들었어요.
0: 예, 그 정도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거면 이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1: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전통 악기 거문고와 아르헨티나의 정열적인 탱고가 이렇게 플러스가 된
0: 네.
1: 그런 음악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 음악에 맞춰서 이제 그 피겨 스케이팅의 연기를 선보인 건데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다. 이 퓨전 국악.
0: 그렇죠.
1: 아, 멋있어요. 이 거문고
0: 저는 그
1: 팩토리.
0: 피겨스케이트 선수들이 몇 등을 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1: 몇 등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이 음악에
0: 네.
1: 우리 전통 퓨전 국악에 맞춰서 이렇게 연기를 선보였다는 게
0: 네.
1: 그게 의미가 있는
0: 저도
1: 거죠.
0: 저도 약간 좀 전율이 돌았어요. 제가 저기 유럽 여행 갔을 때 그 이렇게 우리 이제 버스킹
1: 네.
0: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1: 네.
0: 그래서
1: 네.
0: 야 정말 대단하다 저 친구들.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우리나라 곡조만 갖고 하면 이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1: 네.
0: 이 친구들 같이 이러니까 그 뭐 BTS도 그 아리랑을 가지고 그렇게 했듯이
1: 네. 네.
0: 정말 뛰어난 젊은이들이에요.
1: 뛰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정중도?
0: 예.
1: 네, 조금 좀 이렇게 들어보면서
0: 앞부분에 조금 들어보면
1: 삐지로 깔면서
0: 네.
1: 이렇게 또 대화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가야금이죠, 이 소리가?

0: 자, 지금 이거 정중동이라는 음악을 네, 정중동. 듣고 계십니다. 어, movement and silence.
1: In silence.
0: 예. 그렇군요. 근데 네 사람이 나와서 연주를 네, 하는데 검은 되지요. 거와 가야금 네, 연주죠.
1: 네.
0: 독특한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1: 독특하죠.
0: 예.
1: 독특하죠.
0: 좀 그, 들어보겠습니다.
1: 네.
0: 근데 이 연주를 하는 사람들이 다 젊어요.
1: 그러니까요.
0: 제가 볼 때는 꼭 20대 같아요. 20, 30대. 20, 30대 젊은 사람들인데
1: 그,
0: 아, 진짜
1: 그 남자가 리더인데
0: 예.
1: 아마 한 지금 40쯤 됐을 거예요.
0: 아, 그렇습니까?
1: 예. 벌써 나온 지
0: 네.
1: 꽤 됐어요. 그 2000 언제 나왔던

0: 2004년인가?
1: 참 이게 살아 숨쉬는 현대 음악으로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리메이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아무튼
0: 새로 만든 거죠.
1: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0: 2006년에 했다는 나왔네요 이번들이.
1: 정말 대박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가야금이나 고문고는 그냥 잔잔하게 그냥 그 이렇게 음악이 흐르는데 이게 이렇게 줄을 튕기면 이거는 막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소리가
0: 이거 저기 가야금 전공하신 분들 이제 들으면은 아 저분이 산조의 휘머리가락을 안 들으셨구나 이제 산조에 들어가서 휘머리가락 들어가면 네. 굉장히 그냥 꾀꼬리 우는 소리 같이 그냥 따르릉 따르릉 하면서 나와요. 그런 것도 있죠 물론. 아. 근데 그래도 그거는 국악의 형식에 맞춰서 있기 때문에 네. 그 우리가 아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그 박자 배가 네네네네.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분들이 하는 건 그 배고 뭐고 다 그 깨버린 거죠.
1: 아하 그렇군요. 자 아무튼 이 검은고 팩토리 밴드의 음악을 이렇게 퓨전 국악으로 들어보셨습니다.
0: 아, 처음 듣는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우리 국악의 이게 확장성, 확장성에 좀 관심을 가지고 네네. 아 우리도 사실은 저런 분들 모셔다가 좀 LA에서 LA가 사실은 네. 그 동포가 많기로는 세계 1위였잖아요. 네. 그런데 참 문화 활동은 뜨거워요.
1: 예. 그런 아니 국악 세계화 협회에서 한번 모시죠.
0: 돈이 없어요.
1: 돈이 없다고요? 할 말이 없네요.
0: 저희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이제 그 인맥과 네. 이런 걸 동원해서 이제 모셔와야죠.
1: 아니 이런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그 검은고 팩토리라는 밴드를 만들어서 세계화를 시키고 있는데 네. 얼마나 중요한 필요한 정말 대단한 인재들입니까? 이런 젊은이들을
0: 우리 문화원이나 이런 세워야죠. 데서 예. 해주시면 정말 고맙죠.
1: 아하, 좀 많이 알리세요. 대표님. 우리 소리 연구관. 대표님이시니까 많이 네. 알리시고.
0: 노력하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해서 좋겠네요. 자,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네. 아, 오늘
0: 뭐
1: 재밌었어요.
0: 말하다 보면 그냥 중간에 끝나는 것 같을 정도로
1: 그러니까요.
0: 아쉬워요.
1: 아유, 참 재밌었습니다. 네. 이제 김원일 대표님께서 목요일 날은 또 이제 시니어 센터에 강의를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네. 목요일 날은 이제 인터뷰를 하시기가 힘들다 해서 오늘 네. 이제 그 모셨습니다.
0: 네.
1: 이제 차후에
0: 죄송합니다.
1: 또 시간 조절해서요. 네. 또 이제 인터뷰 시간 잡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알려주세요.
1: 네, 오늘 재밌는 시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네.

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 올림픽 골프 파더스데이 데모클럽 창고 대방출 빅세일
2: 1000불 1500불 2000불 구매시 100불 150불 200불 기프트카드 증정
1: M홈마 3스타 남성 풀세트 6900불짜리를 4800불에
2: 2024년 아카 남성 풀세트 3280불짜리를 2800불에
1: 온오프 여성 풀세트 4300불짜리를 2200불에
2: 파7D2 힐릭스 골프배 최대 50% 특별세일
1: 톨비스트 제이린드버그 말본 최대 70% 파격세
2: MU 스포츠 가방 골프화 골프공 액세서리 최대 60%까지
1: 비거리 고민 끝 PRGR 런치 모니터엔 스윙 스피드 스틱 번들 390불짜리를 299불 파격세일을 하는 올림픽 골프.
3: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4: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5: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해피투게더 2부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검안과에서 해피투게더 2부 도움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디스코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더 싱어죠. 이 리드 싱어죠. 예, 빅터 윌리스가 지난달 30일, 그러니까 어제로 이 별세했다는 소식입니다. 향년 74입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윌리스의 배우자는 이날 그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깊은 슬픔 속에 이 남편 빅터 윌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면서, 빅터는 짧지만 급속히 악화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빌리지 피플은 미국 뉴욕에서 결성됐지만 1977년 영국에서 이 싱글 샌프란시스코로 먼저 데뷔했습니다. 이들은 이후 미국으로 건너와 이듬해인 1978년부터 히트곡을 대거 내놨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이 전 세계에 불어닥친 디스코 붐을 타고 YMCA와 또 Go West 외에도 마초맨, 샌프란시스코, 또 Can't Stop the Music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흥겨운 후렴으로 유명한 이들의 대표곡 YMCA는 세계적인 비영리 단체 이 기독교 청년회가 이 미국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는 커뮤니티 센터에 관한 내용을 노랫말로 담고 있는 음악이에요. 이 노래는 발매 수십 년이 지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유세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기 시작했고요. 양손에 주먹을 쥐고 리듬에 맞춰 양팔을 교차하며 앞뒤로 폈다 굽혔다 하며 흔드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쇼설에 내 유세에서 YMCA를 트는 걸 좋아했던 대단하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면서 나의 유세 인파가 기록적이라 많은 가수들이 동참하고 싶어 했는데 빅터와 빌리지 피플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해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YMCA가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는 빅터를 생각할 것이다 라면서 애도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0: 네, 빌리지 피플의 YMCA 들었습니다. YMCA를 유세곡으로 즐겼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이 애도의 말 전해드렸습니다. 아, 참 안타깝네요.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7월 첫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 편안하고 웃음 짓는 오후 저녁 되세요. 사랑합니다. 해피님들 편안하고 행복한 수요일 되세요. 아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오히려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응원의 댓글들 정말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피님들도 편안하고 행복한 수요일 오후 또 저녁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랄게요. 예, 사랑합니다.
1: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2: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2: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1: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3: 특별한 날 오늘 모임은 어디서 할까요?
4: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다고 소문난 소반식당에서 만나요. 깔끔한 밑반찬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행복해지죠.
3: 많은 연예인들과 헐리우드 셀럽들마저도 맛으로 힐링하는 소반. 올림픽과 놀턴 소반.
4: 323-936-9106 323-936-9106 소반. 화요일은 쉽니다.
5: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6: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5: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6: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5: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6: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5: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7: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11: 음식을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빛의 속도로 주워 먹으며 외치는 마법의 주문이 있죠. 이른바 삼추룰입니다. 이 만국 공통의 불문율을 두고 일본 언론이 이색적인 팩트체크에 나서서 눈길을 끕니다. 네, 일본 오이타현의 한 지역 방송에서는요, 식품위생 전문가라는 사람과 함께 이 삼추룰 검증 실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실험은 바닥에 오염물질이 음식에 얼마나 빨리 묻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특수 형광액체를 활용했습니다. 카펫 위에 세균 역할을 하게 되는 형광액체를 흩뿌린 뒤에 일상에서 자주 떨어뜨리는 음식물들을 직접 낙하시켜 관찰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자, 첫 희생양은 크기도 작고 미끌미끌해서 툭하면 손에서 떨어지는 젤리입니다. 바닥에 닿자마자 3초 만에 주워 올렸거든요. 그런데 젤리 표면에는 이미 형광물질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습니다. 이어서 사과, 오렌지, 또 상추, 네, 특히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채소는요, 오염 정도가 확연하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분이 적은 빵은 어떨까요? 네, 앞선 음식들보다는 덜했습니다. 현관물질이 드문드문 묻어 있었지만 역시 오염물은 묻어 있었고요. 손으로 털어내려고 하니까 지워지지는 않고 오히려 더 번지더라고요. 오염된 부분을 잘라낸다고 해도요, 균이 완전히 사라지진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균학적으로는 떨어뜨린 음식을 먹는 건 별로 바람직하진 않지만 외부가 아니라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집안이라면 괜찮지 않을까? 이 전문가는 얘기합니다. 본인도 집에서는 아내가 늘 깨끗하게 청소를 해주니 바닥에 웬만한 것 떨어뜨려도 다시 주워 먹는다라고. 자, 오히려요, 너무 과하게 고민하는 그 순간 정신 건강이 해로워질 수 있습니다. 네, 우리야 떨어뜨린 음식 주워 먹을 일이 뭐 있겠습니까마는 방학이라 아이들 많은 집안에서는 하루에 별의별 일들이 발생하곤 하죠. 실컷 청소해놨는데 음식 떨어뜨린다고 소리쳐야 되고 그걸 또 주워 먹는다고 화내시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마련한 겁니다. 적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이 3초 룰 적용하게 해주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래야 우리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10: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찾아주신 모든 친구 여러분 그리고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7월 1일이죠. 7월의 첫날입니다. 자, 새로운 달입니다. 드디어 7월의 첫 페이지가 열린 오후 3시 이거 로스앤젤레스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나름대로 열심히 그리고 힘차게 달려온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또 하나 새로운 어떤 바램, 희망을 가지고 가득 채울 이 오늘,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자, 오늘 우리 H님하고 권 교수님 아 공동 1등 하셨습니다. 자, 어차피 인생이라는 것이요, 모든 것이 한순간 한순간 선택의 연속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 우리네 하루살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차피 내가 선택한 일이죠. 아이고 순철님 멋진 날 7월 첫날 반갑습니다. 네, 어차피 내가 선택한 길 한번 오늘부터 또 달려보시면 어떨까요? 달리겠습니다.

0: 네, 오늘 7월 1일 첫 곡으로는 우리 탁재훈 씨 컨츄리 꽂고 또 예능인으로도 많이 알려있죠. 내가 선택한 길. 자, 이 노래 제목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곳에서 저와 함께 라디오를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들이 바로 선택해서 이 멀리 타향이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미국까지 와서 미국 올 때는 다 저도 그랬고 그 당시에는 그 이민백이라고 그러죠. 아주 큰 보따리 그거 두 개 세 개씩 짐 넣어가지고 공항에 누가 잘 나올래나.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공항에 오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졌다. 그분이 식당을 하시면 식당을 하게 된 거고 리코스터를 하시면 리코스터를 한 게 된 거고 오래전에 80년대 70년대는 청소업이 아주 유행했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열쇠꾸러미를 많이 바지에 달고 다니는 사람이 부의 상징이기도 했던 그런 아주 오래된 시절이 있었는데 한 20, 30년, 40년 전에 이민 오신 분들은 누구나 다 겪으셨고 글쎄요 삼국지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만큼 여러분 인생이 누구나 다 파란만장하게 지내오시지 않나 싶었습니다. 자, 1년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오늘 첫날인데 오늘서부터 또 여러분이 선택한 길을 가셔야 됩니다. 비즈니스가 잘 되나? 어찌 일이 안 될까? 렌트비 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업종을 바꿔볼까? 장소를 옮겨볼까? 어떤 시기 됐던 여러분이 선택하신 길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고 하루하루 가는 게 또 그래야 이제 연말쯤 되면 올 하반기는 어떠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러분께 묻는 그런 얘기를 드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저 권 교수님, H님, 또 순철님, 아이통계님 굿모닝. 지금 대구는 아침 8시니까 지금 통근버스 타고 어제는 비 왔다는데 오늘은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5시까지 여러분의 오후에 지친 마음들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셔서 잠시 기대시고 흘러오는 음악들과 함께 잠시 추억으로 가보는 그런 또 즐겁고 아주 귀한 시간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방송할 때 되면 항상 이렇게 배가 고픈데 오늘따라 또 너무 맛있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맛있다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아구찜, 꽃게 얘기만 들어도 배가 고프지 않았습니까? 혹시 점심에 아구찜이나 꽃게 드신 분 계시지 않나 싶은데 아무래도 점심보다는 저녁 메뉴로 많이 좀 선정이 되는 편이죠. 자, 무려 23주년이랍니다. 오늘이 정확하게 7월 1일. 대단하죠? 우리 아이린 서 대표님과 함께 과연 어떻게 그리 오래 맛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가실 건지 그 이야기 보따리를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좋은 시간 가지겠습니다.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1: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 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 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 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3: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4: 마사지 체어를 처음 만나시는 분들을 위한 최고의 선택 H솔루션의 그라비트입니다.
5: 너무너무 좋습니다.
6: 너무 잘 주물러주고 최고예요.
4: 부담 없는 가격 한 달에 83불로 달라지는 나의 삶을 만나보세요. 213-385-1005 헬스코리아.
7: 이지바이크 때문에 무릎에 힘이 생겼어요.
4: 이젠 이지바이크와 함께 안전하고 쉽게 재밌게 운동하세요. 문의전화 213-385-1005 헬스코리아.
8: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와 벌써 23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우리 온달 아구찜의 대표 아이린 서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건강히 네. 지내고 계세요?
0: 네, 인사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1: 반갑습니다. 오늘 23번째 생일을 맞은 온달 식당의 셰프 아일린 서입니다.
0: 아, 예. 아이고, 참 너무 반갑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23년이나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저희가 5년 들어가고 10년 들어가고 20년 들어가고 그렇게 되면 이제 달인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어쨌든 그 맛을 유지하는 어떤 비결 그런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저희는 23년째 거의 한결같은 맛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어요.
0: 아, 이유는 그렇군요. 네.
1: 그 고향의 맛, 추억의 맛, 전통 한국 음식의 그 정갈한 맛을 네. 유지하고 싶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저희 주방 팀들이 거의 23년, 22년째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어요.
0: 아, 그랬군요.
1: 그러니까 중간에 막 달라지는 맛 이런 게 아주 극소화될 수 있었던 거죠.
0: 아, 참고로 여러분 화면에 보이시겠지만 이 아주 엄청나게 맛있는 식혜를 또 우리 대표님이 사주셔서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요새 그 또 아주 대단한 기록을 세우셨다고 그랬는데 꽃게를 10만 개나 파셨다고.
1: 예, 23년 동안 네. 과연 몇 개나 팔았을까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갖고 23년째 꽃게를 서플라이하는 회사에다가
0: 네.
1: 옛날 인보이스 데이터 엑셀 파일 좀 다 찾아달라. 그래갖고 다 그거를 구성해서 보니까 4월 달 기준으로 9만 8천 몇 개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와, 10만 개 이게 정말 감격스러운 생각해보세요. 10만 개를 판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0: 쉬운 게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예. 거죠. 사실 엄청나시네요. 자, 그런데 우리 로비님이 온달 대표님 반가워요. 늘 이모 같은 따뜻한 웃음. 참 그 저희가 식당을 가면
1: 네.
0: 주로 이제 그 좀 푸근하고 편안하면 이모님 이모님 반찬 더 줘요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1: 많이 그렇습니다.
0: 예, 예. 그런 느낌 같아요.
1: 그래요?
0: 자, 그렇다면 사실 그 게이라는 것이 꽉 찬 그 살 또 나름대로 그 온달만의 그 비법 양념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뭐 간장게장도 그렇고 또 꽃게탕 또 국물이 아주 시원한 그 연포수제비라는 거.
1: 네.
0: 예, 정말 그 밥도둑. 거기다가 술도둑이라고 했는데 이건 제가 궁금한 건데 음식엔 종류가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근데 하필 꽃게 아구찜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1: 일단은 이제 제가 23년 전에 제가 창업한 오너는 아니었어요.
0: 네네네.
1: 당시 아구찜 꽃게 전문집이 한인타운에 없었어요.
0: 네.
1: 그냥 일반 식당에서 해물탕 수준으로 간혹 하는 데가 있었지만
0: 네네.
1: 전문점이 없다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때 시작이 됐고
0: 네.
1: 지금도 우리는 한국에서 급속 냉동돼갖고 오는 아구 꽃게 이런 것만 고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해 바다에서 나오는 그 맛 그게 오기 때문에 맛이 한결같이 유지될 수 있었어요.
0: 모든 재료가 다 한국에서
1: 네,
0: 직송이군요.
1: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0: 남는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1: 그냥 열심히 팔았는데
0: 네.
1: 분식집 수준만큼도 이득이 안 남는 아니, 그런 아이템도 있죠.
0: 도대체 서해고 동해고 꽃게가 온다는 거
1: 네.
0: 이 운송비가 엄청날 텐데
1: 네. 한국에서조차도 해수 온도가 높아져서 서해 바다에 꽃게들이 자꾸 북쪽 바다로 올라가니까 점점 잡히는 양이 줄고 그러다 보니까 또 비싸지고
0: 네.
1: 우리는 비싼 값에 물류까지 포함해서 미국에서 받고 이런 악순환은 있지만 그래도 그 독특한 꽃게탕, 한국 꽃게의 맛을 즐기는 분들이 꾸준히 오시니까
0: 네.
1: 저희도 이 메뉴를 뺄 수가 없어요.
0: 아, 그렇군요. 자, 어쨌든 간에 사실 애청자분들이 많이 기다리시는 건데 23주년을 맞이해서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뭐 아구찜 23%?
1: 네, 맞습니다. 23주년이니까 예. 23% 할인.
0: 정가에서?
1: 네, 정가에서.
0: 그리고 뭐 녹두빈대떡을 주신다고?
1: 제가 저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다 평양 출신이세요. 그래서 아기 때부터 집에서 녹두빈대 떡은 정말 다라이로 싸놓고 몇백 장씩 부쳐내던 걸 먹고 자란 그 입맛이 있어서 제가 그걸 거의 비슷하게 좀 재현을 했어요. 1년 전부터 저희 메뉴로 넣었더니 네. 그 빈대떡만 잡수시러 오는 분들이 생길 정도였어요. 그래서 이번에 23주년 잔치 때 그 녹두빈대떡을 한 테이블에 하나씩 대접을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0: 아, 저도 사실은 어머니 할머니가 다 평양이세요.
1: 아, 그러세요.
0: 그래서
1: 그럼
0: 어렸을
1: 그 맛을 아시겠네요.
0: 너무 잘 알고 네. 그리고 뭐 만두 이런
1: 맞습니다.
0: 거 많이 어렸을 때부터
1: 네네.
0: 먹어왔어요. 예. 아, 그러셨군요. 자, 그렇다면 사실 뭐 10%도 아니고 23%면 요새가 힘들 때 굉장히 파격적인데 뭐 사실 온달 아구찜 하면은 뭐 사실 콩나물 많이 주잖아요. 콩나물만 가득해가지고 아구살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기로 유명한데.
1: 그래요. 왜냐하면 네. 어떤 분들이 다른 식당에서 드셨다 그러면서 그게 콩나물찜이지 아구찜이냐 네. 이런 말을 하시는데
0: 아, 솔직히 그렇습니다.
1: 저희는 콩나물도 넉넉히 넣지만 아구 탱글탱글 토실토실한 아구를 큼지막하게 해서 넣어요. 그래서 한번 드신 분들은 아구찜 생각 때문에 또 오시죠. 작년에는 22주년 때는 20% 할인 그랬더니 네. 작년 때 어떤 분이 무려 하시더라고요. 예. 50주년 때는 50% 오프할 건가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때 제가 오너로 있지는 네. 않겠지만
0: 네, 네.
1: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그분에게 횟수대로 네. 꼭 오프하자고 제가 제안할 거라 그랬어요.
0: 그러셨군요. 야,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릴게요. 사실 유튜브를 애청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안타깝지만 여러분 식당 가서 메뉴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한국 대문이죠 이게.
1: 네, 맞습니다.
0: 대문이 잠겨 있어요.
1: 예,
0: 메뉴가.
1: 네.
0: 근데 메뉴를 이렇게 여시면 이렇게 위에 기와가 있습니다.
1: 예,
0: 한국식으로.
1: 장독대.
0: 예. 그리고 에피타이저 이렇게 있고 또 메뉴를 들어가 보면 역시 기와가 있으면서 이 온달의 메뉴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죠.
1: 제가 그거를 기획한 거는 요즘 한식당이라고 하지만
0: 네.
1: 한식 고유의 맛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지나친 퓨전으로 가는 데도 있어요.
0: 그렇죠. 있죠.
1: 근데 제가 하는 온달은 그 정갈한 한국의 맛을 유지하고 싶었고
0: 네네.
1: 그런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좀 잘 설명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0: 네.
1: 고급진 한국 대문을 여는 메뉴를 제가 디자인했고 이번에 오늘부터 쓰는 거라 아직 손님들이 4시가 안 됐으니까 아직 안 들어오셨죠?
0: 예,
1: 그러니까
0: 그렇죠.
1: 4시에 들어오시는 분들부터 저 메뉴판을 보시게 될 거예요.
0: 참 대단합니다. 자, 뭐 지금 뭐 오늘 저녁은 무조건 온달이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자 그렇다면 사실 오늘 저녁서부터 당장 어찌보면 오후서부터 자리가 찰 것 같은데
1: 네.
0: 예약은 필수로 해야 되겠네요.
1: 가급적이면 한두 분은 그나마 다행인데
0: 네네.
1: 뭐 6명 8명 이런 분들은 예약하는 게 안전하세요.
0: 예 그렇죠. 아무래도 자 그러면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213-382-8844 382-8844 자, 이 전화번호도 382-8844로 기억하면 좋고 위치도 또 한인타운 중심 여러분들 팔가와 캔모아라면은 누구든지 길 지나가시면서 보셨을 거예요. 아마 위치도 아주 쉽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 대표님께서 오늘 특별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여기 보시면 이 유튜브에 보시면 여기 기프트 카드, 예, 선물권을 주셨어요. 자, 그런데 아무나 드릴 순 없고 여기서 아주 쉬운 문제 하나 드릴 테니까 제일 먼저 게시판에 올려주신 분들께 이 선물권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온달 아구찜 꽃게 대표 우리 아이린서 대표님과 얘기하시는데 올해가 몇 주년이라고 알고 계신지 그 굉장히 쉽죠 문제가 몇 년을 숫자로 올려주시면 제일 먼저 올리시는 그분께 이 선물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달 개업이 양은순 씨 23년 정확히 맞히셨습니다. 양은순 씨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 게시판으로 주소를 보내주셔도 되고 그게 불편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많이 주셨는데 양은순 씨가 제일 먼저 오셨어요. 리노우 씨 23년 SK 사장님 23년 근데 안타깝게도 양은순 씨가 당첨되셨습니다. 그래서
1: 축하드립니다.
0: 네, 라디오 서울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주소를 꼭 남겨주시면 제가 메일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누호이 씨와 SK 사장님 아쉽겠지만 당첨은 안 되셨고 만일에 오늘 이후에 꼭 가셔서 라디오는 내 친구에서 내가 문제 맞히는데 2등 했다 그러면 아마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1: 그렇게 하겠습니다.
0: 예, 그렇게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한식을 하는 게 가장 어려운 게 밑반찬이거든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네.
0: 우리 온달은 밑반찬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나요, 대강?
1: 일단 뭐 김치는 기본이니까 김치 네. 깍두기 있고 네. 그 다음에 감자로 만든 샐러드, 그 다음에
0: 예.
1: 무 피클,
0: 네.
1: 그 다음에 도토리 묵. 저희가 매일 써갖고
0: 도토리 묵이 와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예. 좋아요.
1: 그거 있고 그 다음에 네. 양배추를 베이스로 한 좀 샐러드가 지난 네네. 1년 동안 너무 잘 나가갖고.
0: 네네.
1: 특히 그 드레싱은 외국 애들까지도 이 드레싱 어디 가서 사야 되느냐고 물을 정도로 스페셜 드레싱이에요. 와서 잡숴보시는 분들은
0: 네.
1: 두 번 이상 세 번까지도 리필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샐러드가 맛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밑반찬도 100% 한국 사람만이 아니라 한국 사람 아닌 사람들도 먹을 수 있는 걸 한두 개를 섞어서
0: 네.
1: 그렇게 마련하고 있고 또 항상 그 메뉴가 다섯 여섯 가지가 동일하지는 않고
0: 네네.
1: 일주일에 한두 개씩이 계속 바뀌죠. 다양하게 대접하고 싶으니까.
0: 네.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외식을 하다 보면 어떤 식당은 제가 이렇게 메뉴를 봤을 때 저 메뉴를 어떻게 다 하지 그런 집들도 간혹 있으세요.
1: 맞습니다.
0: 뭐 40까지 50까지
1: 네, 네, 네.
0: 물론 뭐 대단한 건데
1: 네.
0: 그만큼 전문점이라는 것이 전문성을 띠고
1: 음흠.
0: 몇 가지 메뉴에만 집중해서
1: 음흠.
0: 그 맛을 낸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1: 네.
0: 그러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재료의 공급 그러니까 한국에 직송하는 게에다가 또 지금 메뉴를 보면 간장게장도 있고 뭐 양념게장도 있고
1: 연포수제비 수제비도 한국에서 저기 목포에서
0: 예.
1: 여수에서
0: 통낙지 연포
1: 예. 연포에서 갖고 오고 있어요.
0: 그리고 뭐 아구찜 이렇게 하는데 대표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서 이것만큼은 내가 누구 따라오지 않게 할 자신이 있다라는 메뉴를 만일에 선정한다면 어떤 메뉴가 있을까요?
1: 그러니까 제가 만들 때 아니면
0: 네, 네.
1: 예.
0: 네.
1: 저는 거기 가갖고 한 것 중에서 녹두 빈대떡하고
0: 네.
1: 연포 수제비는 아마도 우리 식당 따라올지 별로 없다 할 정도로
0: 연포 수제비.
1: 네.
0: 저도 꼭 한번
1: 예,
0: 먹어보겠습니다.
1: 그래서 저희 음식이 대체적으로 가보니까 좀 매콤한 게 많았어요.
0: 네네네.
1: 근데 외국인들에게 좀 한국식 수제비. 그러니까 얘네들은 와서 인제는 설명이 수제비 단어가 안 나오면 파스타 만들어 달라 그래요.
0: 아, 그렇죠. 밀가루니까.
1: 예, 예, 예. 옥토퍼스로 파스타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외국인들에게도 아주 좋고 또 이게 건강식품이고 시니어들에게도 특히 좋고 낙지가
0: 네네.
1: 그리고 또 한국 수제비라는 게 우리의 어떤 감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연포 수제비는 저희가 기획한 새 메뉴인데 3년째 아주 인기 메뉴가 돼 있죠.
0: 그랬구나. 자, H님도 23년 조금 늦었으니까 그 대신 H님 우리 SK 사장님 라니호우님 온달 꽃게찜 가서 식사하시면 추가로 빈대떡 한 장 더 주실 겁니다. 우리 SK 사장님이 온달하고 찜은 매운 갈비찜 최고요 그러셨네.
1: 예, 저희가
0: 매운 갈비찜
1: 예,
0: 있어요?
1: 고기는 정말 해산물집에서 웬 고기 하는데
0: 그러니까요.
1: 해산물을 또 별로 안 친한 분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메뉴인데
0: 네.
1: 매운 국물 갈비찜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한국식 갈비찜은 국물이 거의 없이 자작하잖아요.
0: 네네.
1: 근데 저희는 육수가 넉넉히 들어가 있습니다.
0: 아.
1: 그래서 국물도 먹고 그러니까 갈비탕과 찜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0: 아, 어,
1: 근데 그게 한국 사람들도 좋아하시지만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0: 어.
1: 중국인들.
0: 아, 중국인들이
1: 중국인들이 오시면 거의 99%는 매운 국물 갈비찜에다가 낙지 통낙지 추가.
0: 어, 그렇게 하고 갈비찜에다 통낙지 추가해요?
1: 예, 그분들이 만들어낸 메뉴예요.
0: 어, 자기들이.
1: 그리고 어느 정도 먹고 나면 거기다가 라면 사리 추가.
0: 오, 어,
1: 그게
0: 야.
1: 그분들의 필수 코스고.
0: 네.
1: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꽃게탕. 어, 그 다음에 볶음밥. 이거는 그분들로서는 거의 확정된 메뉴예요. 중국인들로서. 근데 한국 분들도 의외로 국물갈비찜이 이렇게 맛있을지 몰랐다고 좋아들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0: 우리 SK 사장님 말씀대로 여기 메뉴에 보니까 매운 국물 소갈비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1: 네, 통갈비로.
0: 아, 매운 것도 단계가 있네요.
1: 네.
0: 전혀 안 맵게, 덜 맵게, 보통 맵게, 아주 맵게, 엄청 맵게.
1: 예, 왜냐하면 그것도 구두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정확지 않을 때가 있어요. 특히
0: 네네.
1: 외국인들
0: 네네.
1: 왔을 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몇 번째를 정확하게 추스하게 하면 그 다음에 왔어도 자기가 어떤 거를 원했던 걸 알잖아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떤 모든 게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완벽하게 맞춰서 그렇게 서비스하고 싶죠.
0: 아, 그렇구나. 자, 이거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그 대표님께서는 미국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어요?
1: 제가 82년도에 왔습니다.
0: 그러시니까 벌써 한 35년 가까이 됐네요.
1: 무슨 한참 더 됐죠. 45년 가까이 된. 43년.
0: 예. 43년 됐네요.
1: 네, 43년이 넘었죠.
0: 아, 그러시구나. 자, 이제 지금 7년째 운영하신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 네.
0: 7년 동안 코로나도 겪으셨을 거고
1: 맞습니다.
0: 또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그죠?
1: 네.
0: 나름대로 고비가 있을 때 그것을 헤쳐나온 본인만의 노하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은 인내라고 말하고 싶어요.
0: 아,
1: 좋은 일 나쁜 일 다 있었죠.
0: 그렇죠.
1: 그리고 특히 인수 받아서 어느 정도 셋업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더니 그 달에 코비드가
0: 그러니까 아, 인수하자마자 그 다음 달에
1: 하고 나서 한 6개월 동안 막 준비하고 많이 셋업을 하고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자 그랬는데 그 달부터 코비드가 와서 엄청 힘들었어요.
0: 네,
1: 그리고
0: 네.
1: 남들은 비즈니스를 한 레코드가 있으면 세금 낸 레코드가 있으면 뭐 이것저것 정부에서
0: 받고,
1: 뭘
0: 정부
1: 받는데
0: 없잖아요.
1: 우리는 딱 한 달 한 게 남아 있으니까 뭐 되게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꾸준히 단골들이 힘을 주시는 거를 느꼈어요. 언제 오픈할지 모르지만 꼭 가겠다. 온 달 그대로 기억하겠다. 그리고 어렸을 때 부모님 손 붙잡고 왔던 손님들이 티네이저 때 지금 자기 애들 데리고 와요.
0: 아, 이제 자라가지고.
1: 예예. 예.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조기 테이블에 자라앉았는데 그 테이블 위치가 아직 그대로 있네요.
0: 야, 진짜 온 달하고 같이
1: 네,
0: 커간
1: 네,
0: 거네요.
1: 예. 그런 사람들 만나면 참 반갑고.
0: 네, 보람도 있으시겠네요.
1: 맞습니다.
0: 그렇구나. 자, 그런데 뭐 지금 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로써 정확히 23주년이 돼서 특별 할인 세일 23% 세일 해주시면서 더더군다나 녹두 빈대떡까지 서비스로 주시고 그 이외에 뭐 여러분들 물론 뭐 사실 꽃게나 아구찜을 뭐 다른 업소에서도 취급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죠.
1: 있습니다.
0: 그러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단언컨대 한국 서해안 게를 먹는 데는 아마 온달 아구찜밖에 없지 않나 제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 비교적 적은 편입니다.
0: 네,
1: 대부분은
0: 예.
1: 그냥 미국에서 나오거나 뭐 멕시코 게라든가
0: 네.
1: 이런 걸 취급하는 데가 많죠.
0: 네, 제가 아는 분도 여기서 이제 수급을 하고
1: 네.
0: 멕시코나 또 다른
1: 맞습니다.
0: 쪽에서 그렇게
1: 예.
0: 수급을 하는 걸로 알고
1: 예.
0: 있어요.
1: 예.
0: 그만큼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운송서부터 보관서부터 좋은 재료를 하신다고 했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어린애 때 왔던 손님들이 자라나서 이제 내 자리 어딨냐고 이렇게 어른데 그렇게 보람된 점도 있고 그렇다면 또 반면에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게 아쉬웠을까요?
1: 이제 아주 한번 충격을 받은 거는
0: 네.
1: 옐프에 리뷰가 남았는데 저희가 팔지도 않은 메뉴를 온달에서 먹었다고 하면서 막 안 좋은 소리를 막 써놨어요. 아이고,
0: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도대체?
1: 그런데 그게 뭐냐면 저희는 닭고기가 메뉴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고 또 하나는 콩나물이 엄청 좀 프레시하지 않았다라고 트집을 잡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을 정말 몇 시간을 쳐다보다가 딱 보니까 콩나물이 우리 콩나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DC에 담아 나갔는데 우리 접시가 아닌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꾀죄죄해 보이는 것도 우리 게 아니었고, 그리고 닭고기는 원래 메뉴에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 정중하게 거기다 제가 답글을 또 올렸어요. 닭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불편하셨고 콩나물이 안 좋았다니 참 유감이라고. 근데 문제는 온달이 전혀 메뉴에 없고 우리 접시도 아니고 우리 테이블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오신 분들은 다 이 사진을 보면 아실 거라고. 지금 이 리뷰를 나쁘게 쓰신 분은 어느 식당에서 잡수시고 온달로 착각을 하셨는가. 나중에 온달로 제대로 한번 오면 우리 메뉴를 드시게 하겠다 이랬더니 자기 스스로 내려버리더라고요.
0: 그랬구나.
1: 그러니까 손님들이 주시는 의견은 늘 고맙지만 그렇게 황당하게 아닌 것까지를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할까 이럴 때 좀 슬펐죠.
0: 뭐 자세히는 모르겠죠. 아마도 뭐 다른 부분에 혹시라도 불평이 있어서 그렇게 트집을 잡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1: 그러니까
0: 들고.
1: 다른 거가 잘못됐으면 그걸 말해주면 그러니까요. 너무 고맙죠.
0: 예, 그러니까 그래야 뭐 시정이 되든 할 텐데.
1: 네.
0: 아마 뭐 그 특히나 굉장히 제일 어려운 비즈니스가 저는 요식업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남들의 그 사실 입맛이 다 다르잖아요.
1: 맞습니다.
0: 그런 사람들의.
1: 예.
0: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끔 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제 제가 방송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디는 뭐가 어디 잘해요 이렇게라고 물어보는 데가 있어요.
1: 그럴 수 있죠.
0: 그럼 제가요 반서를 붙여요. 제 입맛에는 온달이 제일 맛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시고. 입맛이 다르니까 알아서 평가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1: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또 사람이 아시겠지만 나이가 들면 우리 혀의 그 감각이 틀려져서
0: 입맛이 달라져요.
1: 달라져요. 내 입맛도 내가 달라지는 걸 몰라요. 그래갖고 제일 우리가 감각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짠맛을 잘 못 느껴요. 50대 혀와 70대 혀는 짠맛을 못 느껴서 우리 할머니들이 막 소금을 더 치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보면 왜 엄마 음식 자꾸 짜져 이러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식당에 가시든지 손님들께

0: 외국인들 대상으로 할 때는 티네이저이나 더 어린 애들에게 한식을 많이 보급하려고 애써요.
1: 아,
0: 그러면 얘네들은 앞으로 30년, 50년 후에도 한식 애호가가 될 거거든요.
1: 네. 자, 오늘은 개업 23주년을 맞은 온달 아구찜 꽃게의 대표님, 우리 아이린 대표님과 함께 말씀 나눴고, 다시 한번 이벤트 말씀드리면 모든 품목을 23% 할인함과 동시에 또 정성스럽게 만드는 녹두빈대떡을 한 점씩 서비스로 나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약을 원하시면 213-382-8844 382-8844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한 말씀 주신다면?
0: 예, 아까 그 PD님이 잡수신 식혜,
1: 네,
0: 온달에서 직접 만드는 거예요.
1: 온달 식혜요?
0: 예, 온달 식혜는 뭐 잡수보신 분들은 이구동성으로 타주에서조차 배송해달라고 오는데
1: 예,
0: 배송은 불가한 상태고 요번에 오시면 모든 분들에게 후식으로 식혜도 제공이
1: 식혜
0: 됩니다.
1: 여러분 들으셨죠? 네. 식혜도 드린답니다. 야, 빈대떡의 식혜.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가서 아주 맛있는 그런 식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0: 감사합니다.
1: 네,
0: 온달
1: 감사합니다.
0: 23주년 꼭 찾아와 주세요.
1: 네, 저도 꼭 가겠습니다.
0: 기다리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2: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2: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2: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2: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4: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5: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6: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의 샘 매뉴어. 오는 7월 24일 제일레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사라는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기아 글렌데일의 특별한 혜택을 경험하세요.
12: 미국 판매 1위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신차 대량이고 미국 최대 규모 수준의 기아 재고 보유.
11: 스포티지, 텔루라이드, 소렌토, K4, K5, EV6, EV9까지.
12: 중고차 특별 세일, 경쟁력 있는 리스와 할부 프로그램, 법인 차량 구매 및 플리스 서비스 지원.
11: 전문 한국인 세일즈팀이 친절하게 도와드립니다. 카프로스 기아 글렌데일.
12: 400 사우스 브랜드 블러바드 글렌데일. 818-745-1400, 818-745-1400, 글렌데일기아.com.
13: Offers subject to credit approval. Vehicle availability may vary. Lease and finance terms available on approved credit. Prices plus tax, title, license, dealer fees, and government fees. See dealer for complete details. Offers may expire without notice.
14: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5: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14: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5: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4: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5: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 통계님 신청곡입니다.

0: 네, 아, 염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죠. 우리 임병수 씨의 아이스크림 사랑 함께 했습니다. 우리 아, 통계님의 신청곡이었죠. 자, 아, 여러분들 그 7월 1일 아, 이제 매주 첫 달이 되면 아,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뭐 렌트비도 좀 해결해야 되고 각종 페이먼들 나가야 되고 물론 날짜마다 다르지만 렌트비는 거의 정확히 일날이면 해결해야 되는 우리의 아주 뭐랄까요 아주 큰 지게 같은 존재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 잘 해결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또 더러 해결을 못하시더라도 미리 연락하셔서 조금 연장해서 또 해결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합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언니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2: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1: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2: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1: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3: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4: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3: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4: 정갈한 전통안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3: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5: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6: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5: 네.
6: 수영도?
5: 그럼요.
6: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5: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6: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7: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 무료 셔틀 서비스.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편안하게 이동하세요. 새롭게 추가된 보야나파크와 가든그로브를 포함해 LA, OC, 샌프란시스코 밸리 전역 20개 이상의 픽업 장소에서 매일 무료 셔틀 운행. 타는 건 무료, 즐기는 건 마음껏. USA Today 선정 넘버원 카지노 야마바 UN. 버스 좌석은 선착순이며 여러 장소를 경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셔틀 서비스는 제3자 업체를 통해 운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yamaba.com/bus.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8: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9: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0: 네, 순철님의 신청곡이네요. 박일남과 함께하네요. 정!

네, 아, 우리 순철님의 신청곡 박일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제가 아마 매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새롭게 단장한,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 서울로 들어오시면 여러분께서 쉽게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필요하신 모든 정보들이 다 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늦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맨 위에 메디칼 신청서부터 주가, 복권, 주유, 내 근처에 어디가 가장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는지, 또 LAX에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도착 상황, 또 라디오 코너로 이렇게 들어오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희 모든 프로가 나와있고 중간에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저희 방송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이렇게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채팅방이 있습니다. 눌러서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지금 게시판처럼 소통을 나누실 수가 있어요. 오늘 통계님 놀러왔어요, 날씨가 좋네요, 우리 힐리님이 비비안님 오리지널 방송으로 오세요, 이렇게 제가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안내 말씀드리면 이제 내일서부터입니다. 내일서부터는 제가 여러분과 이렇게 그 게시판으로 소통하는 것은 오늘로써 더 이상 안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쪽 그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방을 통해서 여러분과 방송 중에 소통을 나눌 수 있는 채팅방이 새로 생겼고,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고 저와 함께 소통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여러분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저희 음원 시스템 관계로 아마 신청곡은 오늘까지만 제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내일서부터는 신청곡을 못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언젠가는 음원을 또 열심히 만들어놔서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때를 기다리면서 잠시 여러분의 신청곡은 중단하는 그런 좀 안타까운 일이 조금 있으니까 여러분들 넓으신 마음으로 아량 주시고 오늘까지는 여러분의 신청곡 다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꾸미는 그런 시간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일서부터는 제가 준비한 선곡들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좋아하시는 노래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제가 하루 이틀 뒤라도 해드리는 그런 시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행복은 참 사소하대죠. 달시아의 노래, 우리 통계님의 신청곡 1부 마지막 곡으로 하겠습니다.

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0: 선택하세요 품질을,
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0: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0: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1: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3: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1: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3: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4: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5: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4: 거대한 빙하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5: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4: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5: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4: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6: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의...
7: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8: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9: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오늘 첫 곡으로 시계바늘, 시간이 돌아가는 시계바늘이란 뜻에서 함께했습니다. 자, SK 사장님 오늘은 어디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자, 마지막으로 제가 신청곡 더 이상 못 해드릴 테니까 첫사랑 부탁하셨네요. 감사드립니다. 자, 세인트님 행복한 저녁 되세요. 자, 아저씨 한 가지 우리 세인트님을 비롯해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면 구글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그 라디오 서울 1650.com이라고 들어오시면 여러분이 저희 라디오 서울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시면 지금 화면에 보이신 대로 맨 위에 메디칼 각종 메디칼 그 의료 정보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주가, 그 밑에는 복권, 복권의 그 실시간 당첨 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주유란에는 오늘 평균 가스값이 5불 40전이니까 약간 주춤한 편이죠. 그 이외에 여러분들이 그 가장 그 가까이서 저렴하게 넣으실 수 있는 주유소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LAX란에 가시면 정상운행이라고 나와있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우리 서울 출도착 상황이 실시간으로 알려주고 라디오 코너를 들어가 보시면 지금 오수연의 새벽 뉴스부터 일목요연하게 저희 프로그램이 다 들어와 있는데 중간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를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에 접속하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칸에 청취자 소통,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으로 그냥 누르시기만 하면 저희 쪽으로 들어오십니다. 지금 통계님께서 내일부터는 여기서 소통하는 거네요. 카톡하고 똑같습니다. 게시판 오시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내일 이곳을 통해서 저와 방송 중에 소통하는 그런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이제 신청곡이 내일서부터는 아마 좀 당분간은 안 될 것 같다 그랬더니 마지막으로 제 노래 또 첫사랑 신청해 주셔서 좀 쑥스럽지만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17년 만에 불러본 제 노래 첫사랑, 우리 SK 사장님의 신청곡입니다.

0: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장 단장님 오셨네요. 예, 반갑습니다. 힘내세요. 모든 것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테넌트 관리, 계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도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3: 류마티스 관절염.
4: 어깨와 허리 통증.
3: 지긋지긋한 통증은 가라.
4: 성민산삼한방병원에선 수술 없이
3: 진통제 없이
4: 몸속 열과 냉의 균형을 바로잡아 병의 근본부터 다스립니다.
3: 중풍과 치매 예방 산삼금옥단과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까지 구하는 도인벽사단은 우리 집 가정 상비약입니다.
4: 불치병, 난치병 없는 세상을 위해 성민산삼한방병원 13385-3304 385-3304.
5: 한인사회 최대 규모의 종합보험사 켈코보험. 켈코 하나로 충분합니다. 비즈니스 보험, 그룹 건강보험, 자동차 보험, 집보험, 어뉴티, 생명보험. 이 모든 보험이 켈코보험 한 곳에서 해결됩니다. 켈코보험은 성공의 비결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 전역의 나스닥 상장 기업부터 개인보험까지 명쾌하고 간단하게 도와드립니다. 켈코는 성실합니다. 30년 넘게 보험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켈코입니다. 걱정 끄세요. 켈코가 있습니다. 213-387-5000.
6: 창립 40주년을 맞이한 야마바 리조트앤카지노의 샘 매뉴얼. 오는 7월 24일 제일 나노가 사랑하는 전설의 머슬카 1987 뷰익 GNX를 경품으로 드립니다. 클럽 사라노 멤버라면 누구나 총 4가지 방법으로 참여하시고 뷰익 GNX와 함께 40만 달러 프리플레이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 미국 클래식 머슬카의 전설을 차지할 기회 오직 야마바. UN. 자세한 내용은 야마바.com. 21세 이상 참가 가능합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플레이하세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그동안에 저하고 여러 번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제 오늘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2부 이 시간에 우리 고지영으로 우리 뭐 제가 굳이 앞에 설명 다 뺄게요. 그냥 서영수 박사님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포함 안 돼도 이제는 다들 아실 거예요. 우리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하는 한방 클리닉이라는 타이틀로 이번 주서부터 매주 수요일 날 박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사님.
1: 예, 감사합니다.
0: 그런데 이건 뭐 그 모든 걸 떠나서 이 얘기는 제가 꼭 밝혀야 되겠는데
1: 예.
0: 아니, 지금 얼굴이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아 보이시는데 무슨 큰 일이 있으셨다고 이걸 좀 알아야 돼요.
1: 어제저녁에
0: 예.
1: 천당 갈 뻔했어요.
0: 아이고, 어쩌시다가요.
1: 저렇게 집에 가는데
0: 네.
1: 저 멕시칸 친구들이 어제 축구 이겼잖아요.
0: 네네네.
1: 술 잔뜩 잡수시고 내 옆구리를 받았어요.
0: 아이고.
1: 네, 차가 두 개 다 도탈났어요.
0: 아이고, 몸은 네. 어떠세요, 그래? 아이고, 어제 그러셨는데.
1: 어제는 별로 몰랐는데.
0: 오늘 이제 내일 가면 네. 조금 더 하실지 네. 몰라요.
1: 쓰시고 아프고 아침부터
0: 예,
1: 그러더니.
0: 예.
1: 울렁거려가지고 막 부토할 것 같고.
0: 아, 그러면 금옥단부터 일단 드셔야겠네요. 예,
1: 어떻게
0: 무조건.
1: 하셨어요?
0: 저도 이제 배워서 알아요. 그럴 때 먹는 게 금옥단 아닙니까? 예. 예.
1: 딱 거니 어제는 이제 긴장해 놓으니까 잘 모르는데
0: 예, 예.
1: 뭐 차 두 대가 다 토탈량처럼 크게 받쳤으니까.
0: 아이고, 차야 뭐 고치거나 그러면 되지만 몸이 그래야죠. 예, 그렇잖아요.
1: 그래도 이제 어제 저녁에는 못 모르고 잤고
0: 네.
1: 아침에 일어나니까 온몸이 다 쓰시는 거예요.
0: 아이고, 어머니나. 네.
1: 그러더니 아침밥 점심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울렁울렁 있어요.
0: 아이고, 그러셨구나. 그러셨구나.
1: 그래서 생각하다 보니까 금옥단이 하나 주머니에
0: 있거든요.
1: 그걸 먹었더니 지금은 멀쩡해요.
0: 아이고, 예. 어쨌든 간에 자, 이제 이번 주서부터 매달 이제 이 시간에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우리 박사님의 한방 클리닉,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보따리로 시작을 해볼까요?
1: 병을 치료해보면은
0: 네.
1: 한 40년 했잖아요.
0: 예예. 예.
1: 불통, 측통.
0: 네네.
1: 통, 측, 불통.
0: 네네.
1: 그것만 만병통치약이더라고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기에는 엄청 많이 배웠고
0: 예.
1: 내가 알고 있는 의사만 해도
0: 네네.
1: 한 3천 권이 넘어요.
0: 예, 예.
1: 근데 거기는 수많은 처방도 있고 병몽도 많은데 그 치료 방법이 딱 8자로 줄일 수 있어요. 불통, 측통,
0: 네.
1: 통측, 불통.
0: 아.
1: 예, 이제 학교에서 너무 어렵게 배워가지고
0: 네,
1: 어렵게
0: 네, 네.
1: 쓰는데
0: 네.
1: 예, 또 쉽게 배워서 쉽게 쓰니까 또 쉽더라고요.
0: 그렇죠.
1: 예. 예, 이제 예를 들면 내가 중풍.
0: 네.
1: 요즘 중풍 환자를 많이 고쳤는데
0: 네네.
1: 옛날에는 못 고쳤어요. 예, 왜 못 고쳤는가?
0: 네.
1: 교과서에서 배운 대로 하니까 이 처방들이 500년 전의 처방이에요.
0: 그렇게나 오래된 처방이에요.
1: 네. 그러는데 그걸 암만 가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대로 거기에 맞는 환자가 없는 거예요.
0: 아.
1: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불통, 측통, 통측, 불통. 그거 맨날 그냥 책에 다 나와 있는
0: 네, 네,
1: 얘기고
0: 네, 네.
1: 맨날 듣는 얘기예요. 그러는데 여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중풍이 났더라고요. 예, 이제 첫 번째 그 중국 아니다 멕시칸
0: 네네.
1: 환자가 중풍이 걸려가지고 눈이 장님이 됐어요.
0: 네네.
1: 그래갖고 맹아 학교를 다녀요. 그러는데 이 누가 소개를 해줬어요.
0: 네네.
1: 우리 집에 이제 막 수맥기 아니면
0: 네.
1: 그분이 그 강가부리 원장님이
0: 네네.
1: 이 우리 집으로 보내셨더라고요.
0: 예, 예.
1: 이제 자기는 너무 바쁘니까 저 서영수 박사한테 가라고.
0: 네.
1: 근데 두 딸이 양쪽 겨드랑이에서 부축을 하고 워커를 짚고 겨우 이동하는 정도예요. 그래서 첫날 어디가 제일 아프냐고
0: 네,
1: 물어봤더니
0: 네.
1: 허리가 무너질 듯이 아프다고 그래요. 보니까 척추관 협착이요.
0: 아.
1: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
0: 네.
1: 이 키는 조그마한데 드럼통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를 들이 누르니까 이게 맥을 못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4번, 5번 요추가 눌려버리니까.
0: 그렇죠.
1: 고관절 눌리죠. 슬관절 눌리죠. 그 다음에 이상근 눌리죠. 그 다음에 좌골신경 눌리죠. 맥을 못 쓰는 거예요. 그가 불통이에요. 경락이 거기서 다 막혀 있는 거예요. 4번, 5번 이상근에서.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제일 많이 아프더라고요. 양쪽에서. 반드시 오른쪽 아니면 왼쪽 둘 중에 하나가 아파요. 더 많은 쪽. 허리 4번, 5번 요추에서 이제 무슨 막혀 있으니까. 침 넣고 뜸 넣고 그다음에 부하. 그다음에 이상근으로 넘어가서 거기 손도 못 되게 아파요. 아주 그냥 자지러져요. 거기에서 일지, 미뜸, 삼약, 사부항, 오지압, 육교정. 하고 나는데 그 다음날 오는데 이제 저 딸들이 구축을 안 하고 그 금방 짓고더라고요.
0: 그만큼 이제 호전이 된 거군요. 네. 네.
1: 그래서 이제 어디를 치료해줬냐. 허리야. 그 다음에 다리를 치료해줬어요. 중풍이니까 힘을 못 쓰잖아요. 네네. 그래서 막힌 데 무릎 관절을 치료를 해줬어요. 발이 펴지니까 이 뱅글뱅글 돌리면서 쩔뚝거리는 게 그게 없어져요.
0: 네.
1: 그래서 한 석 달 치료를 했더니 네. 이게 걷는 거예요. 워커가 필요 없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0: 네.
1: 이분이 농아학교를 다니는데
0: 네.
1: 그 학교 닥터가 너 눈 보인다는 거예요.
0: 오, 이야, 대단하네요. 네.
1: 그래서 이 눈이 새까맸는데 까맸는데 살짝 저 회색으로 바꿔지더니 눈 가에로 빛이 보인대요. 그러더니 어느 날 세수하다 보니까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내가 장님을 치료해보기는 처음이에요. 맹학교를 다니니까 그건 뭐 고칠이라고 생각은 안 했고
0: 예.
1: 단지 눈에 좋은 혈자리가 있어요. 얼굴에 보면 태양혈이라고 있어요.
0: 네네.
1: 그리고 각손이 있고 거기 침 놔주고 어요라고 있어요.
0: 예.
1: 눈에 좋은데 치료하는 혈자리인데 거기 놔주면서 뭘 고쳤느냐. 간을 고쳐준 거예요.
0: 간을.
1: 간이 나빠진 사람 눈이 안 좋거든요. 근데 간 치료를 해줬다고요. 그래서 심신불교 간이 불화. 이게 불통, 측통, 통측, 불통이거든요.
0: 네, 네.
1: 이걸 갖다 막힌 대로 뚫어주니까 중풍이 풀리니까 눈까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어려운 사람들이 이 금옥단을 100개를 사 먹더라고요. 근데
0: 야.
1: 그분들이 이제 잘 걸어 다녀요.
0: 그러니까 그만큼 효과가 놀라웠던
1: 네.
0: 거죠.
1: 네. 그리고 이제 하나는 남자.
0: 네.
1: 그 이름이 고매진데
0: 네.
1: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 유튜브에 들어가면 치료 과정이 나와요.
0: 아, 유튜브에?
1: 네. 성민산삼을 치면은
0: 바로
1: 내 얼굴이 나와요.
0: 예, 예.
1: 거기를 클릭해야 동영상이 나와요.
0: 아, 네. 얼굴을.
1: 그럼 예. 유튜브에 나왔던 게 이제
0: 네네.
1: 나오는데,
0: 네.
1: 고매즈라는 종각인데, 처음에 올 때는, 여기 뭐라고 그러나, 좀 저, 입이 삥 돌아가고, 어리어리한 상태. 거의 반 혼수 상태. 말도 잘 못하고. 이제 지 동생이 업고 왔더라고요. 그러는데 석 달 지나니까 지팽이를 안 짚더라고요.
0: 그랬군요.
1: 네. 네. 보통 중풍 환자를 보면 이제 되게 남자 여우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되게 좌측으로 오고 여자는 우측으로 오는데
0: 네.
1: 꼭 같지는 않아요. 순서가 바뀔 수도
0: 예,
1: 있어요.
0: 예, 예.
1: 근데 그 친구는 오른쪽으로 왔더라고. 오른쪽이다. 그러면은 엄지손가락이 가운데로 들어가 주먹을 꽉 쥐고 있어요.
0: 네네.
1: 펴질 못해요. 합곡에다가 침을 넣고 이제 상향사자에서
0: 네네.
1: 두 번째 손가락 끝쪽으로 침을 놔주면 손가락이 펴져요.
0: 그래요?
1: 편 다음에
0: 예.
1: 거기다 이제 저 화장실 주먹을
0: 예.
1: 오므리지 못하도록 그걸 받쳐주고 힘을 빼면 다시 오그라져요.
0: 오.
1: 근데 계속 반복을 한 80번 하면 이렇게 돼요.
0: 오.
1: 그리고 팔을.
0: 예.
1: 팔이 이렇게 딱 겨드랑이 딱 붙여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0: 아, 그렇죠. 예. 예.
1: 보니까 겨드랑이에 보니까 대상포진이 와 있는 거예요.
0: 아이고.
1: 그다음에 늑간신경도 와 있고.
0: 예.
1: 꽉꽉 막혀 있는데 거기 통풍까지 겹쳐 있어요.
0: 아, 통풍까지.
1: 예.
0: 아이고.
1: 그러니까 아프니까 중풍 환자들이 옆구리 손을 못 대요.
0: 네.
1: 그러니까 꽉 끼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통풍을 없앴어요.
0: 예.
1: 너무 쉬워요. 아픈 자리 그 통풍은 가면서 신경줄이 있어가지고
0: 예.
1: 가면서 지져버리면 금방 나서요.
0: 오.
1: 또 대상포진도 똑같아요.
0: 그렇죠.
1: 또 늑간신경도 똑같아요.
0: 오.
1: 가는 줄이 있어요.
0: 예,
1: 그
0: 예.
1: 신경줄이 쭉 있거든요.
0: 예, 예.
1: 그걸 지져버리면 돼요.
0: 아, 거기를?
1: 네, 그 자리. 1층 뜸 넣고 2등 차가운 콩밭에서 나오는 차가운 기운 위에 올려주고
0: 네.
1: 순환을 시켜주면 나서요. 그게 삼상 금옥산이 하는 일이에요.
0: 아, 그렇군요.
1: 네, 심장에서 나오는 열이
0: 네.
1: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면 가슴팍으로 해서 얼굴로 올라와요.
0: 아.
1: 그럼 얼굴이 벌겋게 술 취한 사람
0: 예,
1: 같이
0: 예, 예.
1: 그렇게 다니죠.
0: 어.
1: 술 끊은 지 20년이 됐는데도 얼굴은 벌겋다. 간열 때문에.
0: 아,
1: 간열을 쭉 꺼주면은
0: 네네.
1: 그냥 내려가 버려요.
0: 아.
1: 이게 일침, 이뜸, 삼약, 예. 사부항, 오지암, 육교정인데 이러면 가까운 쪽에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침 맞고 뜸을 뜨면 되는데
0: 그렇죠.
1: 예. 뉴욕이나 도쿄에 있는 사람들, 북경에 있는 사람들은 내 손이 닿질 않잖아요.
0: 네.
1: 그래서 만들어진 약이 삼삼금옥단이에요.
0: 아.
1: 예. 그러면 대개 이런 병들이 오는 거는 심신불교, 간이 불화, 위기 역상.
0: 예,
1: 지금
0: 예.
1: 다 포함이 돼요.
0: 예.
1: 그래서 이걸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산상금옥단이에요.
0: 아, 금옥단.
1: 근데 이제 위기 역상이 되면 이상기능이 거꾸로 올라오거든요.
0: 그렇죠.
1: 급체가 되면 중풍 때려요.
0: 아.
1: 머리, 중풍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혈관이 머리카락보다 더 작은 것을 터뜨렸을
0: 그렇죠.
1: 때 예, 오른쪽에서 터지면 왼쪽 마비가
0: 네네네.
1: 왼쪽에서 터지면 오른쪽 예, 마비가 있는데
0: 예, 예.
1: 실제 보면 중풍은 끝나 있어요. 뭐가 문제가 되느냐
0: 네네.
1: 근육 어깨 근육이 굳어 있는 거예요.
0: 아, 어깨
1: 관절 문제예요.
0: 아.
1: 그래서 관절을 풀어주면은
0: 네네.
1: 풍이 나서요.
0: 네네.
1: 불통, 즉통,
0: 예, 예.
1: 통즉 불통 어디를 치료해야 되는가 심신불교, 간이불화, 이기역상 이걸 치료하면은 안 걸리는 데 없어요.
0: 네.
1: 산상금옥단이 이제 10개면은 1200불인데
0: 네.
1: 원래 100개가 한 제예요.
0: 아, 원래 100개가?
1: 네.
0: 아.

0: 석 달 열흘 먹고 100일 동안 먹고 나면은 웬만한 병은 다 떨어져요. 네. 심신불교가 없어지니까 네, 네. 간하고 이런 자동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위장기능 올라가지도 없고. 그런데 이 시기가 넘어버렸을 때 위기 역상, 위장기능이 너무 올라가면은 역류성 식도염이죠. 네, 네. 그 다음에 장상피생이라고 장껍 안에 피부가 헐은 거 있어요. 아, 아, 예, 그 다음에 예, 예. 위 궤양이 올 수도 예, 있고 예, 예. 위 천공이 올 수도 있고 예, 예. 이 무력이 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이상과다. 아, 역류성 식도염인데 네네. 이렇게 되면 간하고 위가 싸우면서 간하고 신의 음이 허하면 갑상선 종대로 가요. 아, 위기 역상에서 올라갈 때는 편도선 꼭 복숭아 씨를 갖다가 뽀개 놓은 것 같이 보인다고 해서 가다편 그게 편도가 되거든요. 도자가 복숭아 도자예요. 어. 가다편 한쪽 이 복숭아 뼈 있는 거가 아픈 것 같다 해서 편도선인데 네. 그게 오는 게 이상과다예요. 어. 근데 이제 하와이 사람들이 도인 벽사단을 제일 많이 사가는데 어. 하와이는 습한 데잖아요.
1: 아, 예.
0: 습한 데는 비위가 약해요.
1: 어.
0: 그런데 역류성 식도염 갖고 23년을 고생을 했는데 벽사단 먹은 게 낫더래요.
1: 아.
0: 근데 그 집 분들은 한 400개에서 500개를 사가요.
1: 아이고.
0: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사세요? 그랬더니 자기 집 식구들이 다 이상가도로 다 20~30년 고생을 했는데
1: 아,
0: 예. 이제는 식구들이 아무도 이상가다가 없대요.
1: 아.
0: 예, 도인 벽사단.
1: 예, 예.
0: 이제 힘이 없을 때는 금옥단을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 항상 프로모션을 시간이 없어서 쫓기고 못하고 가는데
1: 네네네.
0: 예, 10개면 게 1200불이에요.
1: 네네.
0: 방송할 때마다 5분한테는 600불씩 반값을 줘요.
1: 아, 반값에 5분께.
0: 네. 네. 그러면 이제 100개를 한꺼번에 사시는 분들은 6000불이잖아요. 그러면 100개를 다 사시면은 1000불을 또 깎아줘요.
1: 아,
0: 5000불.
1: 아,
0: 예. 석 달 열흘을 잡수시고 나면은 웬만한 병은 다 떨어지고
1: 네네.
0: 감기는 알레르기는 거의 다 없어져요.
1: 네네.
0: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오거나 알레르기가 오거든요. 그것은 내 몸에서 면역체가 바닥이 나가지고 몸이 병하고 저항이 없을 때 생기는 게 대상포진.
1: 네네.
0: 그 다음에 아토피. 그 피가 열이 나면은 알레르기.
1: 아.
0: 그러는데 이 우리 집에 오는 저기 이 동생 녀석이 하나 있는데
1: 네네.
0: 한 7년 동안 아토피 때문에 고생을 하고요.
1: 아이고 오래됐네요.
0: 주로 오는 데가 겨드랑이, 양쪽 겨드랑이 딱 그 자리만 와요. 겨드랑이 붙어 있으니까 어떻게든 피가 잘 안 통하죠. 그러니까 가려운 거예요. 피가 통하지 못하면은 아프든지 가렵든지
1: 네.
0: 이건 가려운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왔기에 그 가려운 데 있잖아요. 뻘겋게 발진이 돼 있어요.
1: 네네.
0: 땀띠 같이 거기서 피를 뽑아버렸더니 그 다음날 올 때는 빙글빙글 웃으면서 그렇게 가렵고
1: 네. 예,
0: 너무 가려워서 운대요 그냥.
1: 아이고.
0: 또 긁으면 더 아프고.
1: 그렇지.
0: 그래서 그 히스타민이거든요. 항히스타민 이제 아빌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고
1: 네.
0: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에요. 그럼 잠깐 신경을 마비시켜 놓는 거거든요. 그럴 때 금옥단을 계속 먹든지
1: 어.
0: 벽사단을 계속 먹잖아요. 심신불교 간이불화가 예, 예. 해결이 되면은 아토피든 또 가려운 거 저 대상포진이든
1: 예, 예.
0: 아픔은 대상포진이고 가려움은 알레르기예요.
1: 어.
0: 미국 사람들한테 예. 알레르기가 굉장히 많은 게
1: 어.
0: 이분들 식사생활이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1: 예, 예.
0: 열이 많아요.
1: 어.
0: 그러니까 몸에서 열이 많으면 면역체가 떨어져요. 그래서 재채기, 콧물, 가렵고 그러는데 벽사단 먹으면 잘 들어요. 금옥단 먹으면 더 잘 듣고
1: 어.
0: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고질병들 예. 있는 분들은 한번 추라해 볼 만해요. 그리고 매주 수요일 4시죠, 이 방송이.
1: 네, 네, 4시.
0: 그래서
1: 예.
0: 라디오 상담을 해드릴 테니까
1: 네네.
0: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1: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주서부터는 라디오 상담도 해드릴 테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항상 얘기하시는데 그 인삼도 그 네. 항상 세일을 주시는데 네. 그 정보도 좀 알려주시면. 네,
0: 산삼도 이제 다 팔고 네. 좀 재고가 좀 남아 있는데
1: 네네네. 네,
0: 3,800불짜리 중간 사이즈인데 한 3,800불 되면 450g이에요.
1: 네네네.
0: 한 45불이 정도 됩니다. 그건 내가 3,800불인데 딱 한 사람만 1,200불.
1: 아, 한 사람만. 네. 네네네.
0: 그래도 5,800불짜리가 있어요.
1: 네네.
0: 그것은 1,800불에 한 사람.
1: 아, 네네.
0: 한 6,800불에서 8,000불 가는 거지.
1: 네네네.
0: 그거는 2,000불에 한 사람.
1: 아, 예예. 네. 예.
0: 그리고 이제 오늘은 큐즈를 맞추시면은
1: 네.
0: 네, 진료권.
1: 아, 일진, 진료권.
0: 이뜸 삼약.
1: 아, 좋습니다.
0: 사고항 오지암 네. 교정 그걸 갖다가
1: 네.
0: 치료해 준 진료권 한 장은 무료로 드릴 테니까 큐즈를 내셔도 되고
1: 네.
0: 큐즈 할 수 없으면 선착순 1명
1: 네.
0: 맨 먼저 전화 거시는 분들한테는
1: 아.
0: 저 치료 한번 치료권이나 진료권 하나 드릴게요.
1: 네. 자, 전화보다 그러니까 우리 저 박사님 핸드폰으로 전화 주시는 분한테 진료권 주는 걸로 하면 될까요?
0: 네, 그 오늘은 그렇게
1: 예, 이렇게 하죠. 지금 좀 있으면 이제 박사님 저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제일 먼저 전화 주는 분한테 진료권을 주는 걸로
0: 예,
1: 하면
0: 예,
1: 되겠습니다.
0: 예.
1: 그래서 일단 그럼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213-503-3304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이면서 우리 서영수 원장님의 직통번호입니다. 213-503-3304로 방송 마지막 멘트 끝나고 박사님이 화면에서 나가시는 동안 제일 먼저 전화 주시는 분께 100불짜리 진료권을 선물하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여러분께 드리는 아주 특권이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809 사우스 호바트 팔가와 호바트 코너에 보시면 아주 손쉽게 찾으실 수 있는 우리 서영수 박사님의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방송이 마무리되고 나서 처음으로 전화 오시는 분께 100불짜리 진료권 드립니다. 213-503-3304 213-503-3304. 자, 오늘 말씀 마무리 좀 해주세요 이제.
0: 예.
1: 예.
0: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족한 거는 유튜브에서 보시고,
1: 네네네네.
0: 그리고 이제 뭐든지 가족이든지 나든지
1: 네. 네.
0: 병이 지긋지긋하게 안 나는 사람들.
1: 예, 지긋지긋하게 정말.
0: 통증은 오는데 병명이 안 나오시는
1: 예.
0: 분들.
1: 예, 예, 예.
0: 뭐든지 괜찮으니까
1: 예.
0: 이 시간대. 예, 물어보시면은
1: 예, 예.
0: 매주 수요일
1: 예, 오후 4시 10분부터입니다.
0: 4시 10분부터
1: 예, 예, 예.
0: 그때는 전화를 주시면은
1: 네, 네.
0: 바로 이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1: 예, 제가 방송국 전화 알려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연결해서
0: 예, 예.
1: 전화 상담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213-503-3304 213-503-3304 이제 박사님 시간 마치고 나서 광고 나가면서 처음 전화 주신 분한테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이 혜택은 매주 나갑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성민산삼 한방병원의 서영수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 보따리 풀어놓았고 다음 주 수요일 날 4시 10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그래도 교통사고 크게 나셨는데 몸조리 잘 하시기 바라겠어요.
0: 예, 아직은 괜찮은데
1: 네.
0: 또 여기 봐봐야죠.
1: 아, 저 그래도 그 구목단이 있잖아요.
0: 예,
1: 그러니까
0: 예, 아, 참 걱정 없네요.
1: 네, 그 예. 백으로 하면 예. 될 것 같아요.
0: 예.
1: 네,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미주 한인사회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언니, 김수정기에 칫솔 사러 왔다가 완전 득템했어요.
3: 정말? 무슨 행사라도 있나?
2: 잇몸이 시려서 칫솔 사러 김수정기에 갔더니 마침 LG 생활건강 잇몸 전문 칫솔을 세일하더라고요. 히말라야 핑크솔트 화이트닝도 있고 페리오 잇몸 전문 센서티브 칫솔, 주겸 치석케어 칫솔 등 잇몸에 좋다는 칫솔은 다 있어서 구매했더니 퐁퐁 베이킹소다를 무료로 주더라고요.
3: 진짜? 주방기름때랑 과일, 채소 닦을 때 딱 좋은 그 퐁퐁 베이킹소다 말이야? 잇몸에 좋은 칫솔도 사고 퐁퐁 베이킹소다 사은품도 받고 이런 기회 당연히 절대 놓칠 수 없지.
2: LG 생활건강 칫솔 구매하고 퐁퐁 베이킹소다까지 김수정기에서 만나는 특별한 LG 생활건강 이벤트. 김수정기로 오세요.
4: 믿고 찾는 중앙양로병원.
5: 별 5개 등급의 의료서비스. 100% 한인들만을 모시는 중앙양로병원. 단기, 장기 요양치료 환자 환영.
4: 한국인 재활치료사, PT, OT, ST 상주, 24시간 한인간호사 대기.
5: 정갈한 전통한식, 주 7일 종교예배 시간, 다양한 오락, 취미생활.
4: 화기애애한 가족적인 분위기. 입원 상담 환영. 213-483-9921. 213-483-9921.
6: 센츄리 스파, 찜질방, 헬스클럽, 스포츠센터가 안전하게 문을 열었습니다.
7: 골프 연습을 할 수 있다고요?
6: 네.
7: 수영도?
6: 그럼요.
7: 찜질방도 헬스클럽도 모두 열었다고요?
6: 그렇습니다. 센츄리 스파, 헬스클럽, 스포츠센터 오픈을 기다리셨던 모든 분들을 위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하게 모시겠습니다.
7: 2주 유일 골프 연습장, 수영장, 헬스클럽, 찜질방, 식당, 미용실을 한 번에 즐길 수 있는 센츄리 스파, 올림픽과 크랜셔, 323-954-1020, 323-954-102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이고, TK님 어서 오세요. 어쨌든 식사 잘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철님, 아, 제 첫사랑 부를 때 저희 아버님하고 비슷하다고요? 허스키 보이스, 약간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듀쿠님,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저도 일하고 듀쿠님도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 신청곡 주셨네요. 아, 봄날이 이미 갔습니다.

네, 듀쿠님의 신청곡 린의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ITK님 전혀 늦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와주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자,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면 저희 라디오서울120.com이 새롭게 장만해서 여러분 구글에서 라디오서울이라고만 치셔도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저희 웹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위에 메디칼, 밑에 주가, 복권, 또 주유는 오늘의 주가 5불 41센트 내지는 내 주변에 어디가 저렴하게 가스를 넣으실 수 있는지 정보가 나와 있고 맨 밑에는 LAX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실시간 상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밑에 가시면 라디오 코너에 가시면 우리 라디오 서울의 맨 처음 새벽 6시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를 비롯해서 중간 부분에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코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색 바탕에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 청취자 소통이라고 해서 내일 이 시간부터는 이곳을 통해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그런 라디오는 내 친구가 되겠습니다.

0: 네, 우리 디케님의 신청곡 Puppy Love 더니 어스먼의 음성이었습니다. 자, 7월 1일 이제 방송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고 여러분의 하루를 마무리해야 될 그런 시간입니다. 아까 1부에서 우리 온달꽃게찜의 상품권을 획득하신 양은수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게시판으로 주소를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저희 라디오설 방송국으로 전화하셔서 연락처와 주소를 남겨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리다 말았지만 이렇게 또 하루가 저물어가고 있지만 오늘은 그래도 일반 날도 아니고 7월 1일 1년의 절반이 딱 지났죠. 물론 뭐 조금 월드컵 열기가 식어서 조금 시원섭섭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야 되는 또 우리네 인생살이 아니겠습니까? 조금 더 마무리할 기운 좀 남기시고 자 일주일의 절반을 또 돌고 있습니다. 내일은 목요일이네요.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지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테넌트관리 K장 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시니어 건강보험 전문 엔젤라 장입니다. 65세가 되셨나요? 메디케어 A와 B가 있으시면 메디케어 파트 C 시니어 플랜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 메디케어 플랜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가지고 계신 분은 연중 가입이 가능합니다. 1961년 메디케어 신청도 도와드립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공인 에이전트로서 가장 적절한 보험을 찾아드립니다. 엔젤라 장 보험 323-707-4242 323-707-4242.
2: 여러분의 생명보험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얼마큼 잘하는지, 중병과 롱텀케어 상황 시 혜택을 받는 리빙 베네핏은 있는지 문선영의 머니토크에 연락 주십시오. 어뉴이티 문의는 물론 평생을 소중하게 모아오신 401k와 IRA의 롤오버도 맡겨만 주시면 책임지고 플랜하겠습니다. 앞으로 적어도 30년은 여러분과 함께할 문선영의 머니토크 626-827-9599입니다.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3: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4: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3: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4: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5: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6: 어렵고 힘든 시기 자동차까지 말썽이면 정말 막막하시죠?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7: 항상 고객을 먼저 생각하는 워싱턴 바디샵이 여러분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6: 모든 보험을 양심적이고 정직하게 도와드리는 워싱턴 바디샵에서 부담을 반으로 줄이고 기쁨은 두 배로 가져가세요.
7: 피코길, 알링턴과 크랜셔 사이 4가 에비뉴 워싱턴을 찾아주세요.
6: 323-732-9693 양심적인 바디샵 워싱턴 바디샵.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의 풍성한 참여와 또 여러분이 주시는 신청곡 또 좋은 이야기들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꼭 유튜브를 통하지 않으시더라도 라디오로 귀를 기울이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오늘 또한 여러분 덕분에 잘 꾸밀 수 있는 2시간 풍성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으로는 아마 신청곡이 이제 마지막 곡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순철님의 눈 감으면 떠오르는 어디죠? 고향의 강입니다. 네, 남상규 씨의 고향의 강 함께 들으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했고 아시죠? 사랑합니다. 머리 그냥 시원하게 잘랐습니다. Very handsome. Thank you.

0: 평생에 꼭 한 번은 가봐야 할 대자연의 경이로움, 아이슬란드.
1: 신비로운 오로라와 폭포들.
0: 거대한 빙하 위를 달리다 푸른 호수 위로 미끄러지는 신비한 수륙 양용차.
1: 세계 최대 블루라군에서 꿈같은 온천도 포함입니다.
0: 9월 14일 출발, 박평식 교수가 동행하여 여행의 깊이를 더해드립니다.
1: 차원이 다른 아주투어의 아이슬란드 특별투어, 지금 바로 예약하세요.
0: 213-388-4000번, 여행은 역시 아주 좋은 아주투어.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4: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3: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5: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6: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7: 최고 호텔 3호 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8: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7: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8: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7: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9: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방송은 한미 미주 사회의 최대 아시안 패스픽 그룹으로 주 7일 매일 24시간 방송되며 남가주 지역에 넓게 송출하는 최고의 음질을 자랑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방송됩니다. 영혼의 쉼터는 선별된 목사님들의 설교와 다양한 컨텐츠로 기독교의 바른 신앙과 정의 실천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소망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0: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주님이 제자들을 12명을 뽑아서 3년 반을 따라다니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가치관이 땅에 있는 가치관을 하늘에도 옮기기 위해서 그들을 동고동락했어요. 그러면서 늘 하나님 나라를 얘기했어요. 땅에 있는 것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땅에 있는 것을 전혀 거의 얘기 안 했어요. 오로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고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그들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옮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건 뭐냐면 나의 가치관이 아직도 땅에 있다면 나는 그 돈을 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나 때문일 것이며, 내가 정말 나의 가치관이 하늘에 두고 있다면 내 눈이 성하여서 내가 모으려고 하는 내가 재물에 대한 그 가치관과 내가 실질적으로 돈을 모으고 있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가 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여러분들의 눈이 먼저 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세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3장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우리 가치관이요 위의 것으로 옮겨져야 되는 거예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야. 예수를 바라보. 우리의 가치관이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눈이 성하여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러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는 것은 내가 두 다리가 있어서 지금 땅에를 걸어 다니지만 내가 항상 생각하고 내가 항상 소망을 둬야 될 때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내에게 돈이 있고 돈을 모으고 하는 그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어떤 것을 위하여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성하다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 진짜 하늘나라에 옮겨져서 내가 정말 돈을 버는 이유와 돈이 있으면 하는 그 소망과 그 모든 소원과 소망과 그 모든 것들이 하늘나라와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가치관이 아직 옮겨지지 않았으면 나는 아직도 내 눈이 성하지 않을 뿐더러 내 가치관은 아직도 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눈이 하루속히 성하여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온 몸이 밝아진다 그랬어요. 온 몸이 밝아진다. 이 온 몸이 밝아진다는 것은 눈이 성하니까 가치관이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과 그가 하는 모든 말과 그가 사는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로 바뀌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 눈이 성하지 못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3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사단과 악한 영들의 그 속임과 놀림을 당하여서 세상에 쏟고 사단에 쏟고 그리하여 온몸이 어둡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골로새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질적인 나의 삶이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 모습들을 하루속히 벗을 수 있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저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 가만 보면요, 하나님 외에 우리가 이제 보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재물을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고요. 또 그게 아니면 두 번째는 나를 주인으로 삼고 살고 있어요. 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섬긴다는 말 알죠? 예, 섬긴다. 예, 섬긴다는 말 알죠?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은 내가 떠받치고 사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재물을 떠받치고 살고, 그게 아닌 사람을 가만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나를 떠받치고 살더라 이거야. 나를. 여러분 이 세상에는 허상이, 큰 허상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 허상은 뭡니까? 어? 영성훈련 1년 이상 넘은 사람들 첫 번째 허상이 뭡니까? 세상이죠. 세상. 두 번째는요? 두 번째 허상. 에? 그렇죠. 나예요. 나. 세상을 쫓아가고 나를 위해서 살고 이 모든 것들이 허상이더라는 거예요. 이 실상이 뭐냐?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 그러니까 재물을 쫓아가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인생도 다 헛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도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것도 다 헛것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재물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섬기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8절 한번 찾아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7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308페이지 다같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물질을 써도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 물질을 써도요 자기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둔다는 거예요?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주고 계시더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는 이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프린트가 고장이 났어요. 이게 몇 개 프린트하다가 프린트를 안 해냈어요. 그래서 그냥 백지를 제가 좀 앞에 1페이지는 프린트 해내고 백지를 나눠드리는데 그냥 쓰십시오. 그럼 이 물질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물질을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죠. 그게 현대 세계의 바알신이, 옛날에 바알신이라고 얘기하자면 이게 물질 풍요의 신이잖아요. 지금 현재는 그것이 돈이거든요. 돈 따라가는 인생은 망하더라는 겁니다. 바알신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은 저주하시고 멸망시키시더라는 것입니다.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주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은 뭐냐?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목적이 아니고 이 물질은 우리에게 수단이다. 그러니까 어떤 수단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하나님께 사람이 먼저일까요? 영혼이 먼저일까요? 돈이 먼저일까요? 물질이 먼저일까요? 물질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은 단지 수단. 그것도 나를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질 생활 이게 얼마나 참 중요한지 뭘 왜 그러냐고요? 물질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물질과 영성을 왜 다루느냐? 이걸 다루지 않으면요, 평생 하나님이 물질을 오고 가게 하시는 내가 물질을 잘못 써드리면, 물질을 잘못 써드림으로 말미암아 인간관계가 영혼을 얻어드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물질을 잘 쓰지를 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 영혼을 얻어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영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얘기를, 새로운 분들이 오면 꼭 제가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 제가 그랬기 때문에. 저는 물질에 초월했다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게 아니라는 걸 그 당시에 알려 주셨지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다 갖다 바쳤어요. 뭐 얼마 안 되지만, 여러분 뭐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이 갖다 바쳤길래 다 갖다 바쳤거나 얼마 안 돼요. 그렇지만 내가 갖고 있던 savings account 있잖아요. 체킹이 있고 savings account 있지만, 해서 savings account에 얼마가 있었는데 그걸 다 드렸어요. 드릴 만큼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그 돈이 네 돈이 아니다. 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니까 집을 한번 다 갖다 바친다든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헷가닥 해가지고 헷가닥 은혜를 받고 한번 갖다 바친 이게 나는 물질 초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물론 욕심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거두가셨기 때문에 없는데, 그 이후에도 나는 초월했다 생각하고 나는 물질에 대해서는 통과했다. 예. 그때 은혜 받을 때 나는 통과했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통과가 아니래. 통과가 아닌 게, 물질과 영성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한번 내가 은혜 받고,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은혜 주셔서, 안 갖다 바치면 안 될 만큼 마음을 주셔서 갖다 바친 거지.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에게 마음에 감동시켜서 다 갖다 바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필요하니까 어느 누구든지에게 하나님 임하셔서 너 갖다 바쳐라, 마음을 주신데 안 갖다 바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단지 한번 나는 그 은혜에 접해가지고 나는 단지 갖다 바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나는, 그런데 저는 그걸로 해서 나는 물질에 있어서 통과했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것이, 하나님은 그런 물질이 통과했으면, 예를 들어서 제가 풀 수 없던 그게 조금 이렇게 미련으로 남았다, 그러면 평생 하나님은 물질을 나에게 오고 가게 하시고,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한번 갖다 바친 걸고 땡 하고 마치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세상에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은 물질을 여기서 오게 하시고 나를 거쳐서 다른 데로 가게 하시는데, 응? 그럼 내가 나한테 온 게 그 전부 다 그게 내 것인 것 마냥 꽉 쥐고 있는 그것이 내가 물질 생활을 바르게 하는 거냐 말입니다. 아니잖아요. 한 번으로 내가 은혜 받아서 한번 갖다 낸 걸로 통과되느냐,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 필요해서, 어느 선교지에서 뭐가 필요해서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갖다 내게 하신 것이지, 그 이후에 나에게 들어온 모든 물질을,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내가 물질에 대해서 전혀 통과가 안 된 사람인데 나는 통과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는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통과됐고, 돈을 벌려고 하는 욕심도 없기 때문에 통과됐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에게 물질을 맡길 수가 없는 것이, 왜냐하면 그 이후부터 들어오는 모든 돈은 그럼 누구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물질을 맡길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살기를 원하냐면은 바른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바른 청지기. 이 바른 청지기는요, 물질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물질이 나에게 들어오면 내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유입니다. 소유.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소유죠. 그러나 바른 청지기의 모습은 물질을 소유하는 게 아니라 맡음의 문제라더라는 것이, 맡음. 내가 잠깐 맡은 거예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며, 그 오고 가게 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그 섭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그 물질, 그런 내가 잠깐 맡아 있는 그것이 바로 바른 청지기의 삶을 사는 자의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는요, 나는 내가 물질 생활을 전혀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런 생각이, 아니 나에게는 내가 지금 먹고 살 것도 별로 없는데 나에게는 전혀 지금 나에게는 저렇게 저 말씀이 지금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거 내가 지금 생각하는 그 생각들이 바꿔져야 돼요. 나에게 설사 남에게 베풀 만한 10달러 10달러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을 바꾸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온 돈은 내 돈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맡아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생각이 바꿔져야 정작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실 때 내가 바르게 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얘기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나는 지금 내가 먹고 입을 게 없어서 부족한데 내가 저 얘기 들어서 뭐하나, 그게 아니에요. 물질에 대한 그 가치관과 물질에 대한 바른 인식, 그게 필요한 것이 정작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이 있게 하셨을 그때에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을까를 대비해서 지금 잘 들어주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물질은 결코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잠깐 맡기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물질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고 사니까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바른 청지기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물질을 줘도 누구를 위해서 씁니까? 나를 위해서 쓰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고 땅에다가 쌓아두고 그리고는요 나중에는 하늘나라에 가서는요 거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통장이 있는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도 몇월 며칠 누가 무엇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위해서 쓴 것이 다 기록되고 있다는 사실, 하늘나라에 통장이 있어요. 그래서 죽고 썩고 없어질 그 물질,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져가지도 못하는 그 물질을 영원한 곳에 내가 저금할 수 있는 방법, 그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주신 물질을 바르게 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가치관이 빨리 바꿔줘야 돼요. 땅이 아니라 내 가치관은 하늘에 있다. 네. 여러분, 저는요, 제가 지금 돈을 모으는 이유가, 모으고 싶다면 선교를 위해서 제가 모읍니다. 제가 지금 뭐 선교 나가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선교지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저는 제가 지금 돈을 모은다고 하는 것은 선교를 위해서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내가 지금 돈을 모으고 있는 이유가 뭔가,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물질에 대한 나의 가치관, 그게 하늘나라에 쌓기 위해서 물질을 모으는 자가 있고요, 나를 위해서 물질을 쓰고 모으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물질과 영성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말 저 하늘나라에 가서 많은 것을 찾아 쓸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쓰는 것은 아까운 게 아니에요, 사실. 근데 아깝고 인색한 마음이 들면 들수록 나의 가치관은 땅에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하루속히 제어하시고 버리시고 옳지 않은 것을 자신에게 자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의 물질을 땅에 쌓는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부유해서 나는 부유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이 교인들은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육신을 위해서,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영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육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걱정 없고 자식들 잘 되고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이 부유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육신으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다가 물질을 쌓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직도 육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영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육신이다, 그 얘기가 뭐냐, 붙고 갈 이 육신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나의 참 나는 영인데 내 참 내가 영인 줄 모르는 사람은 물질도 어디에다 쌓고 쌓으려고 그래? 땅에다가 쌓으려고. 왜? 자기가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참 나는 육신이라고 생각하니까 물질도 땅에다가 쌓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 나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물질을 어디다 쌓겠습니까? 하늘나라에 쌓죠. 왜?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은 영밖에 없으니까. 육신은 다 버리고 가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장막을 곧 벗는다 그랬잖아요. 이 장막은 벗고 갈 건데 이걸 위해서 사니까 물질을 하늘에다 못 쌓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사니까. 그리고 자기가 이거라 생각해. 그러나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나의 참 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인 자는 하늘에다 물질을 쌓고 산다. 우리 요한일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인데, 이 세상은 누가, 이 세상을,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이 세상과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온 게 아니래요. 그거는 세상으로 쫓아온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17절 다 가시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 물질을 우리가 소유하는 자가 아니라 맡음의 문제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며, 그 물질을 내 뜻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사용하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곳에서의 축복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이 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하루속히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의 분깃은 뭐라 그랬어요? 먹고 입는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될 수단이 되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한번 가보죠. 디모데전서 6장 7절에서 10절.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에, 예, 7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주님은 부자 청년에게, 부자 청년이 와서 뭐라 그랬어요? 선한 선생님이여, 제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죠.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러냐면은 십계명을 얘기합니다. 네가 이런 계명을 지켰느냐? 살인하지 말라. 그다음에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뭐라 뭐 쭉 이걸 지켰냐 그랬더니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지켰습니다. 얼마나 착한 청년인지 모릅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모든 걸 다 지켰다는. 근데 주님은 근데 네에게 부족한 거 하나가 있는데 너에게 가진 모든 것을 뭐라 그래요?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그 부자는 심히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자 청년은 처음에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재물이 많은 거로 그 재물 때문에 넘어진 거예요. 그 재물이 그러하여금 영생을 얻지 못하겠어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만일에 돈이, 만일에 재물이 나를 넘어지게 한다면, 넘어지게 하고 있다면 하루속히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지금까지 주님의 사랑교회 서사라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교회는 216 이스트 31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574-9400, 213-574-9400 번으로 문의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지저스 힐링 교회 여결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가치관의 이동과 동기의 순결성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이 산상수훈을 성경적인 관점에서 이해하지 못하면은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 이 복음의 말씀을 기독교 밖에서 다른 종교인들도 자주 인용을 합니다. 특별히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러한 말을 다른 종교에서도 얼마나 자주 사용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에 그것을 지표로까지 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종교에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문자적인 superficial한 그 meaning 말고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않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산상보훈의 이 설교로 들어가는 마치 관문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체의 기초예요.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은 기독교 신앙의 그 진수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복.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복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복 받지 마세요. 그러면은 정말 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싸움의 모드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중국에 가보니까 복을 그렇게 좋아해요. 복. 문에 들어갈 때도 복이고 연등에도 복이고 뭐 그릇에도 복이고 이불에도 복이고 다 복인 거예요. 오늘날에는 한국에 이 한자 문화가 많이 사라졌기 때문에 옛날처럼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십 년 전만 해도 한자 그 복복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만큼 복은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개념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완전히 대척점에 있습니다. 자,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소유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복은요, 존재를 얘기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소유를 얘기하기 때문에 결과를 중요시해요. 과정, 그것보다도 결과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당신 손에 소유가 있느냐, 물질이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느냐, 그걸 결과론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없으면은요, 과거에 아무리 뭘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현재로서는 복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복이 다 털린 사람이다, 이렇게 세상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요, 소유가 아닙니다. 소유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유를 포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blessing은요, 소유가 아니고 관계이고 그리고 존재입니다. 세상의 복이 having이라고 하면은 성경의 복은 being이에요. 그리고 relationship입니다. 어떤 relationship일까요? 하나님과의 relationship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복은 없으면은요, 그럼 불안합니다. 그리고 복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어제 과거에 대재벌이었지만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어떤 우연의 결과로 다 빼앗겼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더 이상 복된 사람이 아니다, 세상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대를 받는 거예요. 오히려 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멸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복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요, 우리는 유한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분 안으로,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분과의 관계를 딱 맺으면은요, 비록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지만은 그러나 나와의 관계를 설정해 주신 그분 안으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딱 들어간 이상은요, 그 관계는 내 쪽에서, 사람 쪽에서 내가 그걸 끊어내지 않는 이상 하나님 쪽에서는 이 관계를요 절대로 끊어내시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제가 설사 부족하고 죄 때문에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뭐 이런저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때로는 육신이 연약해서 질병에 들을 수도 있고 물질도 가졌다가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적인 복은요, 내가 하나님을 발로 차지 않고 내 삶에서 내가 하나님을 컬오프하지 않는 이상은 어떻습니까? 이 관계는 끊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속돼요. 할렐루야. 이게 근본적인 차이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복은요, 환경을 초월하는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회복의 탄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복은요, 환경 안에서 갇혀 있습니다. 환경이 좋으면 복이고 아니면은 복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타 종교에서 무소유를 얘기를 합니다. 무소유 좋습니다. 얼마나 갖는 것 때문에, 소유 때문에 많은 세상에 그 트러블이 있고 사람들 사이에 서로 차별이 있고 하면은 무소유를 주장하겠습니까? 좋아요. 그러나 무소유로 어느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십시다. 예, 100번 그것을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무소유의 삶을 어떤 한 종교인이 정말로 많은 사람의 추앙을 받을 만큼 살다가 갔다고 치자고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는 것처럼 무소유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기독교인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를 몰라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가난을 부추긴다거나 가난한 삶이 거룩한 삶이라거나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은 부유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부유하게 사는 거. 왜? 하나님 자체가 부유하신 분입니다. 무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을 지금도 운행하시는 분이세요. 지금으로부터 6, 7천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때에 지구에 단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 그의 와이프를 만들어서 두 사람밖에 없을 때에 지금 지구가 지난 6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이 반복을 지난 6, 7천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을 사용했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지구에서 약 84억 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먹고 쓰고 마시고 호흡하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단 두 사람을 만들어 놓았을 때 전부 다 모든 것들을 풍부하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의 말씀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결코 가난하신 적이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라고 하신 적도 없어요. 단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건 세상의 컨셉이니까 성경이 지원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물질에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가난이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는 어떤 상태인가 하니, 단순히 그냥 지갑이 얇은 상태 또는 지갑이 텅 빈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가난은 한마디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생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을 가난한 자다 얘기를 해요. 자, 그게 가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가난을 말씀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이 전적인 무능함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원어에서 가난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생존할 수 없는 상태의 그러한 비참한 지경에 처해진 사람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것을 마음이 가난한 것에 적용을 해보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적인 자기 무능함을 깨닫는 겁니다. 마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존재할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았습니까? 맞지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건강하게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때를 따라서 시장하면은 예, 음식을 섭취하고 그것을 우리 몸에 그것을 잘 소화해내고 호흡하고 예,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0: 호흡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배고플 때 시장길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거, 또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예 모든 이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 거. 돈이 없고 가난합니까? 그러면 조금만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 절대로 입에 거미줄 안 칩니다. 아시죠? 예, 거미줄이 지금 오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걷어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걷어내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돼요? 움직이세요. 성경이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재물을 얻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더 스마트한 아이디어를 주셨습니까? 그걸 가지고 부지런히 무엇인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아이디어를 구하시고 길을 열어달라고 하세요. 움직이면서 예, 움직이셔야 돼요.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은요 절대 여러분의 입에 누가 자갈을 물리는 일이 없을 겁니다. 예, 돌아가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유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과 우리가 어떻게 접목을 시켜야 되는가. 자, 심령이 가난하다 이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예,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만 매달려 있는 이러한 상태. 하나님이요, 어린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잠잘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무엇을 할 때에도, 많은 부가 나에게 들어왔을 때에도 나는 이러한 것으로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사람.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큰 부자였습니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왕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그의 아비 되는 다윗만큼 부요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부요할 수 있는 모든 나라의 기초, 경제력, 군사력, 이 모든 기초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의 아버지인 다윗 대왕이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요 인생을 살다가 좀 실수한 것도 한두 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제외하고서는요 다윗은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이 갈급했습니다. 어느 정도 갈급했느냐? 어린 사슴이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이 나서 지금 거의 죽어갈 만큼 그렇게 그는 하나님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바로 그와 같은 상태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배고파가지고 굶어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러한 상태에 들어가면은 사람의 마음이 가난해질까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면 성경은 부자는 마음이 가난할 수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한마디로 세상의 부요함에 대한 집착, 그리고 자기의 의의를 철저히 비워낸 사람입니다.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천국, 즉 예수님이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즉 심령의 가난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것이 복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은 진짜 복이 되려면은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은요 영원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복은 절대로 영원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이 아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물질, 예, 우리는 복을 항상 물질과 이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 물질, 이 물질이 영원하려면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유한한 존재, 육체적으로는 유한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결코 유한하지가 않죠. 그런데 우리의 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금 주어진 한정된 시간과 한정된 물질과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하려면은요, 그 영원해야 복이 되는 겁니다. 영원하지 않으면은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들어가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는 이해하고 그리고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그것을 여러분이 가지고 와야 돼, 가지고 와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을 때의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은 예수님을 믿으면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즉 구원받고 본어계유 된 크리스천들은 진정으로 그런 상태에 들어갔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복은 영원히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서 육체가 죽는 것이지 영혼은요, 우리의 영혼은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영생으로 드디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복의 전부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영원한 복에 대한 시작에 불과할 따름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복이 있는데 이 복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누리는 게 아닙니다. 전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리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의 전력이 악했던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영원한 지복, 예, 지극히 큰 복의 상태, 즉 천국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실력이 아니죠. 자, 이 복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들은 다 안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은 과연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전부 다 period 다 끝나버릴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복은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의 바탕 위에서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해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영원한 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은 다 이 두 번째의 지극한 복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은 정말 좋은 복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력이 없고 가진 것이 부족하고 한다 할지라도 이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잘 들어가서 그 말씀에 여러분 자신을 온전히 거기에 투자를 하면은요, 이 복은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하면은 다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Blessed is the poor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Poor in the heart, 예, 그 마음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난해지는 겁니다. 가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이 있는 한 순간순간 고백하면서 사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조금씩 부유해집니다. 그러면은 부유해지는 것에 마음을 치심치 말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해졌던 몸이 점점 건강해졌습니다. 그래도 아, 내가 이제 건강해졌으니까 힘이 없을 때는 교회 밖에 갈 것이 없었어. 그런데 이제 몸이 건강해지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네. 그렇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가난이 아니라 엄청난 자기의 의로 말미암는 부요의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저주의 상태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부요해졌습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이거 내 실력인가 내 것인가 결국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내가 부유해졌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이 보물을 쌓는 일에 이것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것을 내가 갈 때에 올 때에 적신으로 왔은즉 갈 때도 적신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게 어찌 내 것이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것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말고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희에게 복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사용하자. 어떻습니까? 이러한 성도의 마음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복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요 물질을 더 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기유의 문을 더 열어주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머리를 오직 주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더 배로 아이디어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까요? 더 번개와 같은 어떠한 그런 섬광의 이런 놀라운 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주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더 부유하게 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자리에 오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러한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느냐? 그것은 조금만 부유해지면 조금만 건강해지고 조금만 올라가면은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말로만 하고 실제로는 자기의 삶에 다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기회로 전부 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가난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기회를 오직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의를 위하여서 인생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의 이 모든 시간 투자와 물질 투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이 세상의 것에 마음에 빼앗기지 말라. 예, 이 세상의 물질을 쌓는 일에 너희는 신경 쓰지 마라. 오직 너희의 부를 하늘에 쌓으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도 못해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어떻게 쌓아두는지를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쌓았을 때에 하늘에서 어떠한 우리에게 영광이 있게 될 것인지는 지난번에 이 천국 비유의 설교에서 여러분에게 다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천국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이 세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러분의 두 발을 구름 위에서 살지 마세요. 발 밑에 예, 땅을 밟고 사셔야 돼요. 사는 동안에는.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합니까? 천국에서 여러분이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복이 있을 것인가를 보고 오셨잖아요. 아니 눈동자가 왜 전혀 견학도 안 해보신 분처럼 그렇게 순진무구하게 저를 쳐다보십니까? 안 보셨어요? 보셨죠? 예, 보신 분들이니까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아하 보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비결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마음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다른 거 잘 되고 뭐 높이 올라가도 그런 거 신경 쓸 거 없어요. 오직 주님으로만 충만해지는 거.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이 영원히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1: 지금까지 지저스 힐링교회 여켈빈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균형 잡힌 교회 지저스 힐링교회는 장로교 협동교단이며 애나하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9시 30분과 11시에 드려지며 치유 집회는 매주 화요일 LA, 목요일 애나하임 두 곳에서 저녁 7시 30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신적인 문제, 중독, 그리고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지금 믿음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치유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지저스 힐링 교회를 검색하셔서 치유의 간증과 사례들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는 전화 714-749-8476 213-436-6217 213-436-621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계속해서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0: 오늘 본문의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다 나와 있는데 다 다른 복음서에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물론 오늘 본문도 1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어린 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마, 금하지 말라 이런 걸 보면 어린 아이들이 왔는데 15절에는 특별히 누가는 어린 아기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만 특별히 이 단어를 쓰셨다는 거예요. 왜 어린 아이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는 15절에 일부러 어린 아기라고 얘기했을까요? 네, 어린 아기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기들의 어떤 특징, 여기 아기라고 하는 그럼 젖먹는 유아들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가 지금 이 단어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가르냐? 어린 아기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기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아기는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아기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무기력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손을 든다는 게 뭐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 외에는 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저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고서는 저 하늘 날아갈 수 없습니다. 그게 아기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아기는 부모가 도와주지 않으면 100%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아기는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아기는? 네. 엄마 품에 있을 때, 엄마 젖 먹을 때. 아기가 뭐 돈 100만 원을 준다고 100불을 준다고 좋아하겠습니까? 엄마 품에서 엄마 젖을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한 거예요. 천국은요,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자들. 오늘 누가는 다른 얘기하기 전에 일부러 아기라는 단어를 써서 그걸 먼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아기 같아야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보면 이쪽 내용을 보면 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을 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수님이 힘드시니까. 당시 예수님 주위에는 수만 명이 모였다고 성경에 되어 있고 예수님은 식사할 겨를도 없다는 거예요.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하기도 바쁜데 이 아기들까지 자꾸 데리고 심지어 아기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제자들이 막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셨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모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냐. 예수께서 보시고 뭐 하셨다고요? 노하셨다는 거예요. 이 단어는 분개하셨다는 거예요. 격분하셨다는 거예요. 화가 세상 말로 머리끝까지 오르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꾸짖는 경우가 많은데 도와시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도와드리려고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막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화가 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가 뭐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잘못하면 그게 예수님 화를 내게 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를 한다고 했는데 나는 교회를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할 때, 내 마음대로 할 때, 내 고집대로 할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윗을 그렇게 기뻐하신 이유가 뭡니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어떤 사람이에요? 합한 사람이다. 여기서 합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마음을 쫓아다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늘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다녔어요.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뭘 바라실까?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쫓아다녔으니까 하나님의 합하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불쌍한 게요, 열심히 했는데 책망받는 사람이에요. 내가 한다고 노력했는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녀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도 열심히 하는 중요한 게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알아야죠. 회사에서도 요즘 그런다 그러더라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뭐 해야 된다? 잘해야지. 회사에 도움이 돼야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 열심, 내 고집,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고 지도자, 목회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책망받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는가? 오늘 이어서도 말씀을 보면 우리 16절,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아멘. 예수님이 화가 나셔서 하신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왜냐하면 어떤 자들이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면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어떻게 받아들이라? 어린아이의 특성은 순수하고 순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어떻게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간다 하면 그걸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의심을 자꾸 해요. 아, 믿는다고만 갑니까? 저도 복음을 전하면 그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어떻게 믿는다고 천국 갑니까? 뭘 해야죠. 믿는다면 이렇게도 살아야 되고 저렇게 살아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러나 그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는 이걸 믿어야 돼. 순수하게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들의 특징이 뭡니까? 순수와 의심이 없어. 그대로 믿어.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위에서 뛰어내려 그래도 뛰어내린대잖아요. 약인데도 먹어. 먹어 맛있어. 그럼 아이들도 마시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순수해요. 저도 굉장히 순수했어요. 어릴 때 저도 순진했어요. 얼마나 순진했냐 하면 제가 1982년도 아마 대한민국에 프로야구 창단 원년이에요. 그 애가 그때 프로야구 각 구단이 어린이 회원을 모집했어요. 어린이 회원. 그래서 그때 당시 5천 원을 내면 그 구단에 티셔츠도 주고 뭐 야구용품도 주고 그래서 만 원어치를 줬어요. 그래서 전 남자애들이 다 프로야구에 어린이 구단에 가입하려고. 그때 저는 서울에 살았으니까 MBC 청룡이 있었어요. MBC 청룡.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MBC 청룡을 이제 가입을 하려고 나를 잡아서 딱 간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신세계 백화점 가서 그때 줄 섰는데 얼마나 줄이 긴지요. 백화점을 빙빙 도는 거예요. 아,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이게 선착순이라는 거예요. 선착순 얼마만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조마조마한 거예요. 아이들은 막 부모님 손잡고 왔는데 저는 부모님이 바쁘셔서 저 혼자 5천 원을 들고 간 거예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내 순서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사람이 많아. 막 마음이 너무 두려운데 그때 정말 천수와 같은 아저씨가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이제 저를 딱 보시더니 부모랑 같이 안 왔냐는 거예요. 부모랑 같이 혼자 왔다 그러니까 야, 좀 있으면 이거 끊어진다 그러는 거예요. 너까지 안 온다 그러는 거예요. 아저씨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너 그 5천 아저씨한테 주면 아저씨가 앞에 가서 그걸 가입해서 오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아저씨 눈을 봤는데 눈이 선해 보였어요. 5천 원을 드렸어요. 이런 아저씨가 있나? 이렇게 좋은 아저씨가 있나?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저씨가 안 오는 거예요. 내 순서가 왔는데도 아저씨가 안 와. 해가 져가는데도 안 와. 집에 가서 이 말씀을 드렸다가 아버지가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으시고 다음날 저를 데리고 아버지가 데리고 가셨어요. 근데 문제는 다음날 갔더니 다 끝났대요. 서울인데 MBC 청룡을 못 들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MBC 서울을 못 들었으니까 경기도라도 들어야겠다. 그래서 오비베어스를 찾아갔더니 거기도 끝났대요. 다 조사해보니까 어디만 남았냐? 삼성 라이언즈만 남았대요. 대구지요? 거기가 대구. 거기만 들었어요, 제가. 그 동네 애들이 다 MBC 청룡 입고 다닐 때 저는 삼성 라이언즈 입고 다녔어요. 뭔 얘기입니까? 애들은 바보 같다는 거, 순수하다는 거, 순진하다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그대로 믿기만 하면 갈 수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대로 믿지를 않아요. 그 예가 오늘 나오는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가 주시다.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기서 관리라고 하는 헬라어는 아르콘이라고 하는데 아르콘의 뜻은 통치자, 군주라는 뜻이에요. 원래 최고의 높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관리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뭐 제가 생각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기를 아마도 당시 최고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의회.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것은 바리새인 또 사두개인들이 중심으로 71명이 한 명으로 이루어진 최고 의결기관이에요. 입법, 행정, 사법을 다 장악하는 어마무시한 통치기관이에요. 뭐 지금 미국으로 말하면 뭐 적어도 상원의원 같은 그 이상의 권력을 갖고 있는 거죠. 그 관리 하나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마태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년이면 당시에 20대,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젊은 사람이 당시 최고의 의결기관의 관리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이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더구나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는 큰 부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큰 부자라고 하면 보통 부자가 재벌 중에 보통 재벌이 아니에요. 젊은데 관리의 부자의 또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켜왔던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주 이런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관리가 뭐 직분이 높고 출세하고 돈이 있고 이런 사람이 영생에 관심 있을까요? 보통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전대에 보면요,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별로 관심이 없어. 근데 오늘 이 사람은 영생에도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부릅니까? 선한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란 말은 랍비란 얘기입니다. 랍비,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 그 가운데 선하다는 얘기는 최고로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훌륭한 위대한 랍비시요. 이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건 사실 선한 선생님, 이거는 위대한 랍비어, 이런 얘기는 최고의 칭찬이에요. 한 개인에게 할 수 있는. 그런데 19절 우리 읽어볼까요? 19절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막 기뻐하신 게 아니에요. 야, 얘가 뭐 사람을 좀 알아보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이 뭔가 마음에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일컫느냐, 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고 네가 선하다 악하다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왜 이 청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선하다고 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20절에 보면 이 청년의 기준은 뭐냐, 20절에 예수님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질문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다 같이 시작. 여자오대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 이 청년의 선함의 기준이 여기 있는 거예요. 율법에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율법을 잘 가르치니까 선한 선생이고 나는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나도 선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하다, 영생은 얻을 만하다는 것을 확인 좀 시켜달라는 거예요. 말해달라는 거예요. 인정해달라는 거예요. 오늘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청년이 나와서 영생을 구합니다. 근데 영생을 구할 때 예수님이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어요. 22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오늘 이 청년이 내가 선한 이유가 여러 가지입니다. 선생님이요, 난 어려서부터 율법도 다 지키고 나는 지금 젊은 나이지만 높은 관직, 높은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나는 모든 사람이 인정할 만한 축복을 받은 사람, 큰 부자입니다. 내가 뭘 더해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오늘 예수님의 대답은 더하는 게 아니라 넌 빼야 된다는 거예요. 뭘 뺍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너의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실 때에 하늘의 보화 얘기를 하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열두 제자도 그냥 나를 따르다가 얘기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는 예수님이 너가 나를 따르면, 이 땅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또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10장 21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청년을 인정하셨어요. 정말 사랑할 만한 훌륭한 청년이에요. 근데 너가 지금 영생을 구하는데 진짜 영생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의 보화에 대해서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소원이라면 천국에 가서 너를 하늘의 보화를 내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이 땅의 보화를 버리고 하늘의 보화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럼 만약 진짜 내가 영생을 바라면 하늘의 보화를 택하겠죠. 근데 이 청년이 말로는 영생을 바라고 하늘을 얘기하는데 하늘의 보화를 얻는 법을 가르쳐주니까 그걸 포기했다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렇게 영생을 간구하고 그렇게 천국에 가고 싶은데 왜 천국의 보화는 관심이 없느냐. 오늘날 많은 사람이 이 청년과 똑같습니다. 다 나는 천국 간다고 얘기하고 다 영생에 있다고 얘기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의 보화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니까 말만 뿐이지 마음이 거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너의 마음은 어디 있느냐? 네가 가진 재물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가진 재물에 너의 모든 마음이 다 거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의 한 가지 부족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다 잘하고 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다 잘하고 있어요. 근데 각자에게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를 포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네가 다 숨겨져 있다. 네 모든 게 거기 숨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아직도 부족한 그 한 가지가 다 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100가지를 잘못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100가지 죄를 져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은요 한 가지 죄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사단은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나 이것도 했는데요 저것도 했는데요. 그것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린 부족한 걸 찾아야 돼. 내 모든 게 나의 모든 욕심이 내 모든 게 숨겨져 있는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그걸 꺾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두 손 들고 나올 때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러고 갈 때 그럴 때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과거에 이런 일 했는데요. 내 직분이 이만큼 올라갔는데요. 나 이만큼 복받은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업적 남긴 사람인데요. 나 이만한 성령 체험했는데요. 나 이만한 기적을 베풀었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네가 숨겨져 있는 네 모든 것이 숨겨져 있는 그것을 포기하고 나오라는 그런데 이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다 같이 시작. 큰 부자의 힘으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얼마나 감사한지. 큰 부자는 뭐예요? 근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큰 부자가 없음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내가 볼 땐 큰 부자 없어 우리 가운데. 이것도 감사합니다 진짜. 왜냐하면 큰 부자이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오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나가주시다. 네, 오늘 천국의 특성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신앙생활은 밭을 가는 것과 똑같아요.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근데 밭을 갈다 보면 꾸준히 갈다 보면 열심히 갈다 보면 깊이 갈다 보면 무엇을 발견해요? 보화를 발견한다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예수 만난 사람들이고 이게 천국을 만난 사람들. 이 보화를 발견할 때까지 여러분 밭을 갈아야 됩니다. 누가 찾아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갈고 애쓰고 깨고 뒤집어서 이 보화를 발견할 때 그 보화를 발견하면 모든 세월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천국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밭을 갈지 않아서 이 부활을 찾기도 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24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다. 와, 충격이죠.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뭘 그게 어렵게 생각합니까? 못 들어가죠. 아니, 낙타가 어떻게 바늘귀를 들어가요? 부자는 그만큼 천국 가기가 뭐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부자는 돈 많은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많은 사람, 천국에 입구에서 내세울 게 많은 사람, 아까 이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은 사람, 나 돈 많으니까, 직분 높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니까, 해놓은 게 많으니까, 그러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26절에 보면 듣는 사람들이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 저런 사람이 못 간다면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갑니까? 부자가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갑니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르시되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노력을 해도 사람은 그것 때문에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서 에덴 동산에 쫓겨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하셨습니까? 그릇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으로 그 에덴 동산 입구를 막으셨다고 돼 있어요. 그 말은 인간은 다시 스스로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인간은 어떠한 노력으로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십자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기만 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너가 받을 만해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시기에 세리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도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와 여러분도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해놓은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28절에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물어봅니다. 지금 우리 다 버리고 쫓아갔어요. 뭐 사실 버린 것도 많지도 않죠, 그죠? 뭐 그물과 배 정도 버렸는데, 이게 다 버렸는데 우리는 뭔 상급이 있습니까? 이럴 때 오늘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시니라. 오늘 다 버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 이 땅에서 몇 배를 받아요? 여러 배를 받는다.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다 받았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가족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택한 자는 여러 배를 받는데 어떤 가족을 얻습니까? 믿음의 가족들을 얻잖아요. 교회를 얻잖아요. 우리가 다 형제자매잖아요. 육신의 피로 난 형제자매가 아니라 우린 주님의 보혈의 피로 거듭난 형제자매잖아요. 여러 배가 아니라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이 땅에 교회의 축복을 받는다는 거. 믿음의 가족의 축복을 받고 이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 일 하십니다. 영생도 얻고 하늘의 보화도 얻게 된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가 천국 가기 원하십니다. 과연 누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린 아기와 같이, 어린 아이들과 같이, 나의 행위가 아닌 뭐 직분, 내가 율법 잘 지켰어요, 과거에 이랬어요, 뭐 어떤 능력이 나타났어요, 체험했어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오늘도 어린 아이 같이 두 손 들고 나의 무기력함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걸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순수하게 순진하게 십자가 믿고 나아갈 때 그리고 그것을 막는 내 안에 있는 그 한 가지 내가 순수하게 모든 걸 포기하고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것을 막는 아직 그 한 가지가 우리 안에 있다. 오늘 그걸 꺾어버리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서 또 천국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하늘 보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1: 지금까지 LA 소망선교교회 김영호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LA 소망선교교회는 3511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번호 323-233-9191 323지역 233-919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 이어집니다. 이 시간에는 UVM Church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피나스, 비느하스, 의로운 분노, 열정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 여러분 안에 발라크와 발람이 없나요? 있어요. 그런데요, 그것만 발견하고 끝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제 아는 것보다 더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발라크와 발람을 발견했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내 안에 있는 피나스를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럼 발라크와 발람만 있어요? 피나스는 없나요? 있어요. 근데 그 피나스를 찾아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활성화시켜야 된다고요. 활성화라는 말 아시죠? 그걸 활성화시켜야 돼요. 더 시켜야 돼요. 어떻게? 발라크와 발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절 죽여야 되고요. 죽일수록 뭐가 올라와요? 피나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바로 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라크는 두려워했어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저 강함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저주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방의 주술사인 발람을 불러들여요. 그래서 그로하여금 저주하게 해요. 근데 발람이 저주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허락하지 않아도 할 수 있었을 텐데. 발람은 그걸 안다니까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자기는 그냥 죽는다라는 걸 알아요. 나귀 사건부터 이렇게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저주하지 않아요. 그런데 알잖아. 뭘 알아요? 이 발람이 아주 영적인 존재라는 거 얘기했죠. 아주 영적인 존재라니까요. 잠자면서도 다 하나님하고 얘기한대요. 무의식 가운데에서도 있대요. 다 읽으셨죠? 주중에. 근데요, 알아요.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한다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하게 하면? 하나님의 뜻 알아요? 몰라요? 발람이? 알아요. 그래서 그거를 해가지고 꾀를 내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하게 해요? 죄짓게 하는 거죠.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뭐다? 음행이다. 그것은 뭐다? 우상숭배다. 그건 우상숭배고요. 그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오늘 피나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의분인 거예요. 그죠? 의로운 분노. 사실요, 지금 피나스가 모세의 가장 큰 리더 모세에게 가서, 저기 아론에게 가서, 저기 제가 저들을요 창으로 그냥 팍 찍어 죽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안 물었어요. 물어야 돼요? 안 물어야 돼요? 원래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살인죄잖아요. 그죠? 잘못하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죠? 시므리잖아요. 시므리는 어느 지파다? 시므온 지파의 족장이에요. 족장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본인이 죽을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 볼게요. 11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여 엘라살의 아들인 비나스가 그들 가운데 나를 위해서, 여기에 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질투, 그 하나님의 질투로 내가 질투해서 그들을 한창에 그냥 확 죽여버린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잘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났더니 그 다음에 12절과 13절에 어떤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주세요?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대요. 자, 13절은 뭐예요? 영존하는, 영원한 너의 밑에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내었으니 너 자손을 위해 속죄했다. 너 13절, 너의 뒤를 이을 그의 씨, 너 뒤에 그 자손들이 영원히 제사장이 될 거다 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오늘은요, 자, 화평의 언약과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 누구? 비느하스와 그의 자손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을까? 우리에게도 있을까? 우리도 그 언약을 받았다. 왜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아가 있어요. 우리 안에 또 어떤 성향이 있어요? 비느하스와 같은 의분, 하나님의 그 질투하심이 나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잘못된 거, 성경에 위반되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막 열받지 않으십니까? 요즘 말로 막 뚜껑 열린다 막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아니, 동성 결혼을 하는데 막 목사가 주례를 해. 미쳤지?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막 그런 교단 있어. 아 나는 교단에 교단 나오면 뭐 이제 뭐 저기 뭐지 이제 목사님들 같은 경우 교단 나오면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재산이니 뭐니 건물이니 다 교단에다가 주고 나와야 돼.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나와야 돼. 그렇다고 나는 이 건물 지켜야 되니까 그냥 그런 교단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나오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들 많으세요. 어저큰 교회 와 진짜 존경.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질투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해요.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계획하시는 것, 뜻하시는 것 모르세요? 뭔지? 성경 읽으세요. 성경에 다 나와요. 하나님의 뜻하심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지금 12절에 말씀하신 화평, 샬롬, 샬롬의 언약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샬롬의 언약을 받으셨습니까? 받으셨어요? 받으셨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작아서 자꾸. 네. 자, 볼게요. 샬롬은요. 9절 아까 9절 안 읽었어요. 9절에 이, 죽은 사람들 숫자가 나와요. 2만 4천. 2만 4천. 재앙으로 죽었다. 연병으로 죽었다. 그렇게 해요. 연병으로 죽었다. 죄송해요. 연병. 전염병이에요. 그걸 앞에 전자를 쓰면 조금 나아지죠. 전염병. 전염병으로 죽었다. 아, 히브리어는 마게파예요. 예. 지금 전염병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전염병, 연병, 2만 4천 명이 죽었는데 계속 비누하스가 이거 안 했으면 어떻게 됐어요? 계속 죽어나간다니까요. 계속 죽어나간다고요. 그거를 멈추게 한 자가 바로 지금 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비누하스예요. 사람은요. 아, 너무 계속 얘기하고 있었어요. 사람은요. 뭘로 되어져 있어요? 영, 혼, 육으로 되어져 있어요. 아, 죽는다는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뭐와 뭐가 분리되면 죽음이에요? 네. 영과 육이, 영혼과 육이 분리가 되면 죽음이에요. 영과 혼이, 혼은 어느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영과 혼은. 오, 혼은 내 영역인 것 같은데. 그쵸?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역이기도 하고, 나의 영역이기도 해요. 그죠? 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나의 육은요, 이 땅의 영역이에요. 그러면, 자, 죽는다라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그죠? 왜? 영과 아 중간 혼은 중간이니까 우리 요거 싹 빼고 한번 얘기해 보자고요. 영과 혼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죠? 아니요. 죄송해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살아 계십니까? 살아 계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죠. 저를 쳐다보고 계시잖아요, 지금. 죽은 사람은 저를 못 쳐다본다니까요. 근데요. 살았다 하나 죽은 자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영의 육이 영의 지배를 받고 그것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진짜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살아계시는 거죠. 아멘이시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는 여기 안 계세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요 사는 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대로 내 육이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우리를 비추십니다. 아멘. 그 빛 가운데에서 사는 자가 사는 거예요. 내 스스로 나에게 빛을 비추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육의 빛도 빛이거든요. 막 빛 한다니까요. 나에게도 빛이 있어. 왜냐면요 나의 의가 있잖아요. 그것도 빛이에요. 하나님의 의 있죠? 그게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나의 의가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빛이라니까요. 어둠의 빛이에요. 그거는요 그것으로 사는 자는 죽은 자다라 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여기 지금 오늘 샬롬을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샬롬, 평강. 유대인들은 이 평강을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평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의 천사로부터의 자유함이다. 다시 얘기할까요? 죽음의 천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우리가 죽을 것에 대해서 막 고민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제일 두려운 게 죽음이거든요. 물질 없어지는 거 뭐 괜찮아요. 또 사업하다가 망하는 거 뭐 괜찮아요. 좀 아픈 거 괜찮고요. 자녀들이 좀 저기 뭐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아요. 죽는 게 제일 무서워요. 모든 것들로부터 분리되어지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모든

그건 뭐냐면요, 우리가 샬롬샬롬 하잖아요. 그거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그거 선포해요. 그냥 많이 마음 편히 육신이 편하게 지내세요. 그게 샬롬이 아니라니까요. 샬롬샬롬 그럼 마음이 편해지는 거 샬롬샬롬. 거기에서 한 차원 더 죽음의 천사로부터,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샬롬이에요. 오늘 샬롬의 언약을 비느하스에게 줬어요. 하나님께서 그 비느하스에게 주신 그 샬롬의 언약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마지막 때에 지금 아까 전염병 얘기했죠. 염병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때에 가장 큰 그 저 증상 중에 하나가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근데 병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니면 새롭게 생겼어요? 옛날부터 있었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전염병 뭐 새로운 바이러스가 어쩌고 저쩌고 막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요, 새로운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게 우리 이렇게 가장 최근에 제일 저기 했던 게 코로나예요, 그죠? 우리가 기억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근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코로나 걸린 분이 있다고 왔어. 모르고 왔어. 근데 어떤 분은 저만큼 떨어져 있었는데도 걸려. 근데 바로 옆에 앉아서 예배를 같이 드렸는데도 안 걸려. 안 걸렸어.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면역체계. 면역체계라니까요. 그분 옆에 있었던 분, 이분은 면역이, 면역력이라고 그러죠? 면역체계가 아주 강했어요. 저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 저분은 약했어요. 그래서 걸렸어요. 자, 병이라고 하는 게요, 육신의 병, 지금 코로나 육신의 병을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이 없을까요? 영적인 면역체계가 없을까요? 있어요. 영적으로 옆에서 엄청난 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영적인 면역체계가 강건한 사람은 그 옆에 가서 쓸고 닦고 빨아주고 진짜 울어주고 껴안고 있어도 절대 그 병 걸리지 않아요. 죽을 병임에도 불구하고 걸리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저 사람 병 걸렸대. 도망가자 도망가자. 가까이 가지 말자. 그런 사람 병 걸려요. 걸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의 면역체계예요. 지금 2만 4천 명이 25장 9절에 보면 20만 4천 명이 죽었다. 비느하스가 그걸 막아섰다. 육신의 병을, 죽음을 막아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이거 육신의 질병을 막아선 게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온 인류를 십자가에서 막아서신 거예요. 면역체계요.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구속자, 그러면요 병 걸리지 않아요. 죽지 않아요. 영과 육이 분리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빛 비추어짐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요. 우리는요 망하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히 사는 존재들이라니까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불멸이라는 거 있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불멸이다. 이거 선포하셔야 돼요. 그냥 예수님 이렇게만 대답하지 마세요. 나하고 관계 없으면 어때요? 나하고 관계 있어야죠. 나는 그거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번 비느하스에서 평화의 언약이에요. 할 얘기 너무 많은데요, 이거 얘기하다가 이거 막 하다가 저 혼자 막 흥분했어요. 오늘은 이번에는 이거다 이거 있죠. 우리 코라우 지나왔어요, 그죠? 광야가 정말 아름답고 쉬기 좋고 이렇게 정말 휴양지 같은가요? 아니잖아요. 광야는요 우리를 아주 그냥 못살게 군다니까요. 뜨거운 태양과 벌레가 얼마나 많아요. 저 벌레 너무 싫어하거든. 악한 영이 얼마나 많은지요. 독충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게 바로 광야라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왜 그 이집트 땅에서 여기로 데리고 나왔냐. 지금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거길 지나지 않으면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약속의 땅을 갈 수가 없어요. 그거 지나가야 돼요.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독충이 있고 이 악한 영이 득식을한 이 땅을 살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땅, 그곳을 가기 위해서예요. 지금 훈련의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0: 네, 인정해야죠. 어려워요. 이거 인정 안 하면 안 돼요, 또. 인정한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이것을 내삶 가운데에 훈련의 시간으로 받는다. 내가 이것을 잘 견디고 이것을 이겨나갈 때 주님은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는요, 네, 조금 전에 코라우 지나왔어요. 무리바도 지나왔어요. 그죠? 무리바 사건도 다 지나오고, 아우, 막, 열 정탐꾼도 있었어요. 막 40년 뭐 이렇게 돈다, 뭐, 난리가 또 난리도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우리 금방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에 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끝머리예요. 예.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땅이, 그 약속의 땅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그곳에 와 있어요. 마지막 그 지점에 와 있어요. 38년을 지나왔어요.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까지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피나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가장 음행, 가장 악한 죄, 우상숭배. 음행은 우상숭배예요. 육신의 최고조, 그것을 이루기 위한, 그게 우상숭배의 극치를 이룬다고요.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 먹는 거 가지고도, 아우 진짜 갖고 있는 거 먹는 거 가지고 뭐 맹맹한 이 맛나냐, 뭐 고기도 없다, 뭐 부추도 없다, 별의별 예를 진짜 치사하게. 근데 막판에 이 음행, 우상숭배까지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우상숭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다루셔야 돼요. 이거 드러내놓고 다루셔야 돼요. 조용히 하나님 이거 만져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골방에 들어가셔서요, 이거 확다 뒤집어 내셔야 돼요. 그래서 창으로 뚫어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죽여버려야 돼요. 그래야 약속의 땅으로 갈수 있어요. 바로 그런 부분들이 아말렉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이에요.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진멸해라 그러잖아요. 주님, 나에게 아말렉이 있습니다. 내가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른다 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뭐 있잖아요, something, 요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주님 구하세요? 아멘.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주님이 주시는 그 안전, 그거 구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우리 주님은요 뭐라고 그러시냐면 나만 구해라 그래요. 나만 바라봐라. 바라보는데 저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면 뭔가 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뭔가 안주머니에서 나올 것 같아. 우리도 처음에는요 받기를 원한다니까요. 우리 애들 다 키워봤잖아요. 처음에 애들 다줄 생각 안 해요. 받을 생각하지. 내가 10개 줘놓고 할머니 그거 하나만 그러면 이래요. 받는 것만 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애가 크고 성숙해지면, 성장해 가면, 아, 나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주는 존재다. 나도 줄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거 주는 거 몰라요? 그러면 가르치잖아요. 아이들이 가르치거든요. 너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야지. 그거 가르치잖아요. 자녀들에게 안 가르치십니까?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배워야 돼요. 받는 것도 배우지만 주는 것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도 배우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제. 나만 바라봐라. 내가 무엇인가 나한테서 나올, 정말 그거 있잖아요. 황금알 낳는 거위. 뭐 이런 거 있죠. 우리 주님이 황금알 낳는 거위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주님만 바라봐요. 그럴 때, 아멘, 할렐루야. 뭐 뒤에 계산하지 마세요. 단순 심플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만 엎드리면 됩니다. 오늘 피나스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피나스가 내 질투함으로, 저가 질투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소멸시키는 것을 멈추게 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다, 그 얘기. 저와 여러분들 뒤에 뭐 인구조사도 있고 딸들도 있고 너무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진짜 붙들어야 할게 무엇인가?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 뭔가 썸띵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할 때, 정말 이웃을 사랑할 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 성도 간의 사랑 많잖아요. 섬기는 거 많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 내가 줬으니 받는다. 이거 아니고요. 준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얼마나 좋아요.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 앞에 복받은 거라니까요. 주님이 복받는 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 부분이라고요. 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비느하스의 가문을 통해서 이 쫙 제사장 이거 표 나옵니다. 제가 그거까지 준비 못했는데 우리가 우리 역시 혈통적 제사장이 아니라 영적 제사장으로 우리 역시 그 계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네. 제사장은요 비느하스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민족을 섬겼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 막 얘기하면 되게 이렇게 막 프라우드하고 좋잖아요. 제일 열심으로 섬겨야 되고 제일 먼저 이렇게 질책받아야 되는 자리인 거예요. 아시죠? 네. 저기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저기 뭐지 요 밑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4절 16절 말씀이 있는데요. 혹시 네 없죠. 요거 주보에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볼게요. 화평이 나오거든요. 평 샬롬. 네, 이걸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6절.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분리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과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시며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피나스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어떤 패션 열정으로 그 저기 시므리와 고스비를 찔러 죽인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화평의 제물로 둘을 하나가 돼요. 우리 둘이 하나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살리시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구조사가 있습니다. 자,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그 관문, 바로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인구조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구조사를 했더니 몇 명일까요? 우리 처음에 첫 번째 1차 때, 우리 혹시 기억하세요? 인구조사에 60만 3,550명. 우와, 우와. 자, 이번에 2차 때, 60만, 네, 맞습니다. 60만, 얼마가 나올까요? 1,730명. 3,500에서 1,700이니까 줄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세 발의 피죠. 거의 같은 숫자가 지금 유지가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온 출애굽한 그 인원 그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로? 약속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자, 그리고요. 슬로보앗의 딸이 나옵니다. 슬로보앗 아들이 없자.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요. 뭐냐면 영적인 땅은 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물리적인 땅 맞죠?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영적인 유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딸이라고 영적인 유업을 받지 말아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들고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왔을 때 모세가 누구에게 물어요? 하나님께 묻잖아요. 하나님께 물으니까 맞다 그 말이. 그들에게도 땅을 주어라 라고 하잖아요. 영적인 유업을 그들에게도 주어라. 자, 이방인들에게도 그 유업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자,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또 그리스도와 함께한 모든 공동 상속자이다. 우리는 어디 안에 있어요? 혈통적입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인 상속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적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 왜 슬로보앗의 딸 이야기를 여기서 굳이 이렇게 했을까? 바로 지금 이 시대 하나님은 알고 이전 현재 앞으로 올 세대들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리고 앞으로 있을 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유업을 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민수기 27장에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나옵니다. 이제 안수할 거예요. 이렇게 딱 안수할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어디죠? 어느 산이죠? 느보산에 올라가가지고 딱 봐라 저 땅을 봐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네. 반석 두 번 친 거 그거 너 잘못했어. 그래서 못 가. 말은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는 그렇게 나온다니까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할 거 알으셨어요? 모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모세는 그 자리에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서 끝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예슈아예요. 그 다음 세대를 일으킬 자가 필요한 거예요. 1세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세대 1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 1세대, 그 위에 부모님 세대 또 1세대. 그럼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세대 이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안수했듯이. 또 누가 누구에게 안수해요? 또 누가? 아, 우리 예수님이요. 성령이 오실 거라고 예언하시죠. 그죠? 당신은 가시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요? 그 다음에 재림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요. 세대에 육으로 보는 그 세대도 이렇게 이어지지만 영적인 세대도 계속 이어져 간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볼게요. 뭐였죠? 모에드. 아이고야, 이거. 28장, 29장 두 장에 걸쳐서 나와요. 상번제 안식일 유월절. 자, 유월절은 뭐예요? 예수님의 속죄, 어린 양 나오죠. 무교절은요, 예수님의 그죄 없음. 그 다음에 또 초실절은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 다음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하심.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그 다음에 저 유월절, 오순절 했죠? 오순절 다음 나팔절. 나팔절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 나팔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속죄일이에요. 대속죄일 얘기해 보세요. 자, 나팔 불렸잖아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날, 그 날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가장 기대가 되어지는 초막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날,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그 장막에 들어가는 그 날. 절기 모에드는요, 그냥 구약에 나와 있는 공부하기 좀 어려운 그런 절기가 절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생애와 예수님의 성품과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연결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절기 왜 복잡하게 그거 하냐고. 절기 다 끝났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는 게 바로 절기예요. 시간들,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잖아요. 여러분들 25시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23시간 갖고 계신 분 계세요? 모두 24시간이에요, 그죠? 근데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이 절기는요, 우리가 시간을, 주어진 시간을 사용할 때 얼마만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그 구별되어진 시간들을 살아가느냐, 그 법을 또 우리에게 소소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는 유월절이 없나요? 우리의 삶 가운데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상번제와 안식일이 없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24시간 시간 안에 이 절기가 매일매일 속해져 있습니다. 그 24시간 안에 그 이 절기들을 살아낼 때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를 가리키고 절기를 배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나스가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렇게 읽으시면서 매 주간 너무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번 피나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말씀을 깊이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개개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거예요. 그거를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1: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야만이 주인이신 교회, 성령의 갑절의 역사가 있는 교회 UBM 철치 이명희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성경 통독 오전 11시, 목요 예배는 오후 7시, 오렌지 카운티 통일 광장 기도, 이스라엘과 열방 기도가 있으며 토요일 오전 10시 샤밧 예배 있습니다. 151 이스트 컴먼 월스 에비뉴 플러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714-336-8995, 714지역 336-8995번으로 연락하시면 안내해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그리스도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크리스천 비전 신문사와 비전 복음 방송의 영혼의 쉼터 함께 하셨습니다. 설교에 관한 문의나 광고, 다양한 교계 소식을 남가주 저녁에 AM 1650 라디오 서울을 통해 전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전화 323-934-7500, 323지역 934-7500이나 714-331-1151, 714-331-115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고수연의 모닝 리포트. 네, 현재 베네수엘라 정부는 국가 애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진행의 오수연입니다. 최근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연쇄 강진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 2,000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네, 현재까지 공식 확인된 사망자가 2,295명이라고 베네수엘라 국회의장이 발표를 했고요. 부상자는 11,2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명피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 현지 시간 1일 오후 6시부터 베네수엘라는 7일 동안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로드리게스 임시 대통령은 파괴적인 지진으로 인한 인명피해로 베네수엘라의 영혼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가슴 아프게 말했습니다. 한편 이 같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피해도 계속 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벌써 4년이 넘게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양국군 사상자가 200만 명이 넘어섰다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어제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과 영국 정부의 추정치 등을 토대로 우크라이나군 사상자는 52만 5천 명에서 6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러시아군은 이보다 더 큰 피해를 입어서 약 140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자, 사상자니까요. 이 가운데 사망자는 한 3분의 1, 45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이 치른 모든 전쟁의 전사자 수를 합친 것보다 4배나 많은 규모입니다.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해 볼 수 있죠. 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 기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징병을 실시하고 전과자와 채무자를 군에 모집하는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병력 규모를 유지해왔습니다.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신규 입대자들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기술을 취하해주는 대가로 입대를 압박하기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전쟁이 길어지고 올해 들어서 러시아의 월간 사상자는 3만에서 3만 4천 명 수준으로 월 평균 신규 징병 인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만 러시아군이 사상자가 훨씬 규모가 큰 것은 여전히 우크라이나군 대비 3배의 병력 우위를 점하고 있고 더 많은 인구를 바탕으로 병력을 보충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면 사실 우크라이나군 사상자가 러시아군보다는 숫자는 작아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군대에서 차지하는 손실 비중으로 봤을 때는 훨씬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이른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연방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제동이 걸렸죠. 이러자 트럼프 행정부와 강경 보수 진영은 원정 출산 입국 금지라는 우회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네, 매체 악시오스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을 위헌으로 판결한 직후에 친 트럼프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션 데이비스와 일부 행정부 인사들이 임신한 외국인 여성의 입국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 이런 강경한 주장을 내놓은 것입니다.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환자는 모두 미국 시민이다, 이렇게 속지주의를 명시하고 있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불법 체류자나 원정 출산에 악용된다고 판단하면서 지난해 1월 부모 가운데 한 명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미국에서 태어나도 시민권을 주지 않는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대법원이 이를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결을 했고요. 기존의 헌법 가치를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한 자는 모두 미국 시민이다라는 가치를 재확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행정부가 반발했고 다른 방도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백악관의 아주 강경 이민 정책 설계자인 스티븐 밀러 부비서실장. 자, 이제부터는 비록 일시적인 방문이라 할지라도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아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콜린 맥도널 법무부 차관보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미국 형법은 이미 원정 출산을 위한 비자 사기를 금지하고 있다. 방문 목적을 속이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다 라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자, 하지만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강경 대응이 실제 원정 출산 실태와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민연구센터 등에 따르면 방문 비자 등 임시 체류 신분으로 미국에 들어와서 출산하는 외국인 여성 연간 약 2만에서 2만 6천 명 정도로 추산되거든요. 그런데 매년 미국에서 태어나는 신생아 약 360만 명의 1%에도 미치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네, 인권단체들은 그래서 외국인 임신부 입국 제한, 또 수사 강화 방침 이런 것들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애플이 미 국방부 블랙리스트에 오른 중국 메모리 반도체 업체 두 곳에서 칩을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이 중국 내 판매용 기기에 사용할 메모리 부품을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 그리고 양츠 메모리 테크놀로지로부터 구매하려 한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 애플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미국 기업 마이크론 이렇게 세 곳에서 메모리를 현재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국 기업 두 곳을 추가해서 모두 다섯 곳에서 메모리를 확보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두 곳, 양츠 그리고 창신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미 국방부가 지정한 중국 인민해방군 지원 기업 리스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자, 블룸버그는 애플이 두 업체로부터 칩을 구매하는데 미국 정부의 사실 공식 승인은 필요하지 않다. 하지만 미중 간 첨단 기술 분야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내 안보 강경파들의 거센 반발을 받을 위험은 충분히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일부 관리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이 이처럼 민감한 행보에 나선 배경에는 결국 AI 붐이 촉발한 전례 없는 메모리 공급 대란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폭발하자 공급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이 때문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 좋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또 그걸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전자기기들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달 26일 맥과 아이패드 등 대부분 제품군의 가격을 일제히 올렸는데요. 이후로 메모리 가격 급등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중국에서는 반도체 칩 회사들 말고도요. 에어컨 업체들이 지금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유럽의 기록적인 폭염 때문이죠. 중국의 영어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이 끊임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에어컨을 비롯해서 휴대용 선풍기, 양산 이런 냉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중국 에어컨 업체가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네, 휴대용 에어컨이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 지금 품절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요. 영국에서는 제빙기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무려 10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도 5배, 프랑스에서 3배 늘었고요. 또 프랑스에서는 특히 저렴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중국산 에어컨, 이게 워낙 잘 팔리고 품절이 되자 차선책으로 선풍기까지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베네치아가 당일치기 관광객 입장료를 10배로 올린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성수기, 비수기 조금씩 다른데요. 성수기에는 하루에 5유로였던 것을 50유로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한 6달러 받던 것을 60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얘기인데 요즘 살인적인 폭염 속에 관광객이 오히려 줄어서 걱정일 것 같은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네, 이탈리아 주요 도시들도 지금 비상이 걸렸습니다. 베네치아 역시 예외가 아니고요. 최근에 최고기온이 섭씨 39도까지 치솟았고요. 보건당국은 최고단계인 적색폭염경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숨막히는 더위 속에서도 하지만 주요 명소는 여전히 관광객들이 붐비고 있습니다. 예전과 조금 달라진 풍경들이라면 한낮 정오에서 오후 4시에는 조금 한산하고 이른 아침 오전 10시 이전이나 아예 해가 진 후에 집중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한낮 낮 시간대에는 네, 에어컨이 나오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늘진 카페 등으로 대피하고 있는 것이죠. 시간대별로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곳의 어떤 집중도가 달라졌다. 이것 말고는 전체적인 관광객 수가 급감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사실 현실적인 이유가 있긴 하죠. 취소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입니다. 인근 유럽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해외 장거리 여행객들이 유럽을 향하는 경우 많잖아요. 이런 경우는 수개월 전에 이미 비행기표, 숙소 예약 등등을 다 마쳤습니다. 환불이 불가한 경우가 꽤 많고요. 그래서 일단 날씨와 관계없이 가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특히 베네치아는요. 대체 불가능한 특수성을 가진 도시, 물의 도시로 정말 대안이 없는 버킷리스트 가운데 한 곳인 여행지죠. 그렇기 때문에 기후 조건이 나쁘다고 해서 다른 행성지로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네, 그리고 유럽 여름은 원래 덥다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여행객들이 더위를 상수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가운데 올해 베네치아는 4월부터 7월 사이 관람객이 가장 몰리는 주말 등 총 60일을 부가일로 지정해서 운영 중인데요. 미리 예약하면 5유로, 임박해서 예약하면 10유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최근 하루 입장료를 최대 50유로까지 올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돈을 벌겠다는 목적 물론 없진 않겠죠. 하지만 이렇게 가격을 좀 높이 장벽으로 세워서 제발 혼잡한 날을 피해서 다른 날 오세요. 아니면 다른 도시에서 숙박을 해주세요라는 강력한 유인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버투어리즘 때문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인 폭염도 당국이 내놓은 금전적인 페널티도 베네치아를 향한 전 세계 관광객의 발길을 돌리기에는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월드컵에서 32강에 만족해야 됐던 일본. 하지만 그 결과와 상관없이 일본 사람들은 축구선수 팀 그리고 감독을 큰 팔 벌려서 환영해 줬죠. 네, 일본도 전부 귀국을 했고요.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이 곧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일본 축구협회는 이 모리아스 하지메 감독 유임을 요청하는 방향으로 조율 중이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네요. 일본 축구협회가 비공식적으로 모리아스 감독 본인에게 1년 계약 의사를 타진했다고 알려졌습니다. 2027년 그러니까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을 염두에 둔 제안으로 보인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번 제안이 단기 계약이기 때문에 4년 뒤에 차기 월드컵까지 내다보는 모리아스 감독의 머릿속은 조금 복잡할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멕시코가 좋은 이런 경사 뒤에 또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잠시 후에 월드컵 소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5: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정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8: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9: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8: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10: 213-383-3838 213-383-3838.
1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 75% 세일.
1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쇼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시간은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크 프렌드 보험,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백화점 서독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베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입니다. 네, 이틀 전에 에콰도르를 꺾으며 월드컵 16강 진출을 확정한 멕시코. 그러고 보니까요, 이게 지난 1986년에 멕시코 대회 이후 40년 만에 1위라고 합니다. 본선 토너먼트에서 승리한 것이요. 그러니 멕시코 시티는 정말 축제 분위기가 아니라면 이상할 정도겠죠.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도심 랜드마크인 천사의 독립기념비 인근에서 축하 행사가 열렸고, 여기에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몰렸습니다. 결국 시민 3명이 질식해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쓰러진 44세 남성, 19세 여성에게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끝내 숨졌다고 밝혔고요. 또 인근 거리에서도 질식 증세로 응급처치를 받은 48세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했다라고 보건당국은 발표를 했습니다. 네, 마치 지난 한국의 이태원 참사처럼 거리 곳곳에서는 응원 구호와 환호가 이어지는가 하면은, 한편에선 쓰러진 시민들을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는 모습 등이 SNS를 통해 확산하기도 했습니다. 멕시코시티 정부가 추산한 행사장 일대에 100만 명 이상이 모였다는 점, 그리고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질서를 위한, 안전을 위한 경찰 배치 등이 부족했다는 점, 네, 이런 참사에는 꼭 공통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너무 들떠 있을 때 사고가 또 이어지기 쉽습니다. 네, 한국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3차전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가 선발 출전하지 않았었죠. 이재성 선수는 끝까지 나오지 않았는데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 많이들 궁금해하시는데, 팀 내 불협화음 때문이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주장입니다. 역시 진종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대한축구협회 밀실행정과 부패비리제보센터를 통해서 팀 내 불화와 관련된 제보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바로 인터뷰 보이콧과 관련됐다라는 것인데요. 국가대표팀의 인터뷰 보이콧 있었죠. 지난달 7일 멕시코 과달라하라 훈련장에서 손흥민의 병역 특례를 조롱하는 몇몇 취재진의 대화를 한 방송사가 그대로 유튜브에 내보내면서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선수단은 사실 체코와의 1차전 승리 이후 인터뷰를 보이콧한 바 있습니다. 자, 이후에 인터뷰 보이콧을 언제까지 해야 하느냐를 두고 손흥민, 이재성 등은 계속 보이콧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고 하고요. 다른 일부 선수들은 월드컵인데 오랫동안 인터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반발이 있었다는 후문입니다. 결국 홍명보 감독이, 전 감독이 멕시코전 이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에게 이제 인터뷰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네, 실제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다만 계속 반대 입장이었던 손흥민, 이재성은 하지 않았었습니다. 특히 이재성 선수는 이날 도핑 검사 때문에 사실 인터뷰에 참석할 수가 없던 상황이었고요. 이러한 주장에 근거한다면, 그래서 홍명보 전 감독이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손흥민과 이재성을 남아공전에 선발 출전시키지 않았고, 이재성 선수는 끝까지 벤치를 지켜야 했던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사실 홍 전 감독이 남아공전 이후 기자회견에서 내놓은 설명과도 배치되고 있습니다. 남아공전이 졸전으로 마무리된 후 원인을 묻는 취재진의 말에 선수단 내에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거는 전혀 없다, 이렇게 나는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 바 있거든요. 다만 축구협회 측은 선수단과 미팅을 통해서 인터뷰 재개를 조율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손흥민, 이재성이 선발에서 배제된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진종호 의원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경기 종합해드리겠습니다. 또 세 나라가 16강에 안착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미국이 16강에 올랐네요.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어리어 스테디움에서 열린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와의 경기였는데요. 네, 사실 조금 조마조마했습니다. 전반에 선제골로 앞서가던 미국이 후반 19분 레드카드를 받고 한 선수가 퇴장당하면서 19분이니까 뭐 25분 이상 남았잖아요. 이런 수적 열세 속에서 집중력을 잃지 않았고요. 그러면서도 후반 32분에 미국이 한 골을 더 터뜨리면서 16강 진출 티켓을 거머쥐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팀은 잉글랜드입니다. 네, 애틀랜타 스테디움에서 열렸던 32강전에서 콩고의 거센 추격을 뿌리치고 2-1로 승리했습니다. 여기서 또 해리케인이 멀티골을 터뜨립니다. 팀의 승리를 견인했고 개최국 중에 하나인 멕시코와 격돌하는 빅매치가 성사가 됐습니다. 해리케인 하면은 또 손흥민 선수와 짝을 이뤄서 그 프리미어리그를 평정했던 당시 두 선수가 합작해서 세운 골이 기록, 최다골 기록을 세우기도 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6강에 안착한 벨기에가 있습니다. 세네갈을 상대했는데 사실 극적인 역전승이었습니다. 세네갈이 전반전에만 두 골을 넣어서 0-2로 끌려가던 벨기에가 패색이 짙었습니다. 후반 40분까지 골을 못 넣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후반 41분에 만회 골을 쐈고 3분 뒤인 후반 44분 극적인 헤더 동점골이 터집니다. 그렇게 승부를 연장으로 끌고 갔고 연장 후반에 페널티킥 결승골이 벨기에 측에서 터집니다. 네, 벨기에는요 지난 2018년 러시아 월드컵 16강에서 일본을 맞아서 0-2로 뒤지다가 3-2로 뒤집는 저력을 선보였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누구든 벨기에를 만나면 먼저 골을 넣더라도 안심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뉴스는 월드컵의 뒷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이기는데도 이유가 있는 것처럼 지는데도 이유가 다 있죠. 한국처럼 그 패배 이유를 극명하게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말 이것 때문일까라고 생각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독일의 경우입니다. 독일이 32강을 탈락했어요. 파라과이와 승부차기에서 3-4로 패하면서 지난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우승 이후에 2회 연속 조별리그 탈락을 했고 그렇게 12년 만에 토너먼트에 겨우 진출을 했는데 결과는 네 여기서 끝이었습니다. 32강 탈락이었습니다. 자 그러자 독일 축구의 레전드죠. 로테어 마테우스가 선수들의 여자친구 아내를 지목했습니다. 네, 지난 94년 미국 월드컵 때도 이 주제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다.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도대체 월드컵에 왜 가족들을 데려와야 하는지 모르겠다. 덕분에 이동수단, 호텔 예약 등의 문제가 생긴다. 어떤 선수는 어머니, 또 어떤 선수는 아내와 아이들의 동행이 허용됐는데 어떤 선수의 가족은 일반 항공편을 이용해야 했다. 언론에 나오지 않았지만 분명 논란이 된 문제다라고 독일의 축구 레전드인 마테우스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아내와 여자친구들이 독일 캠프에 머물면서 마치 월드컵이 가족 휴가처럼 느껴졌다라고 또 덧붙였는데요. 초점이 월드컵에 맞춰진 것이 아니라 가족과 보내는 자유 일정에 맞춰진 것 같았다. 미국에 도착해서 적응 훈련도 하고 해야 되는데 도착 후에 이미 많은 가족들이 왔다. 만약 정말 가족을 초청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다면 팀이 성과를 낸 후 8강쯤부터 합류해도 됐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세요? 가족이 있어서 그들의 응원이 있어서 내가 힘내서 이길 수 있었다라는 선수들의 인터뷰도 종종 보곤 하는데 글쎄 이거는 또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또 조금 다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쨌든 지는 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등장합니다.
2: 연방 법무부가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적으로 수사해서 기소하라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했습니다. 연방 법무부는 어제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라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적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서 국토안보부와도 협력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관광수사에 집중할 것을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해서 합헌이라고 결정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발표된 것입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은 어제 인플레이션 위험이 낮아졌으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어제 한 국제 포럼의 패널로 참석해서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낮아졌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미국의 물가 안정을 이행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우리는 회의실 안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좋은 회의를 하기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여러분께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와 관련된 사회자의 추가적인 질문에도 나는 선제적인 힌트를 제시하지 않겠다. 사회자가 이 규칙을 깨도록 나를 살짝 유도하고는 있지만 그렇게는 안 될 것이다 라면서 선제적으로 힌트를 주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취임 한 달여 된 케빈 워시 신임 연준 의장은 우리는 오랫동안 독립적인 중앙은행이었고 현재도 그렇다라면서 앞으로 그에 대한 변화는 못 볼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결국 연준의 독립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1: 오늘도 그 누구보다 이른 아침을 맞고 계신 여러분, 스트레칭 잊지 않으셨죠? 아직 안 하셨다면 잠깐만 시간 내주세요. 자, 먼저 팔 위로 쭉 뻗어서 기지개 한번 하시고요. 목 운동부터 두 손은 서로 엇갈리게 가슴 언저리에 올려놓고 목 아래로 살짝 숙였다가 뒤로 천천히 젖힙니다.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 5초만 정지해 볼게요. 허리 운동해 볼게요. 허리에 손 얹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먼저 돌려볼까요? 왼쪽으로 되돌릴게요. 천천히 가능하면 큰 원을 그려주세요. 이번엔 발뒤꿈치 살짝 들어볼게요. 들 수 있는 데까지만. 그리고 잠깐 계세요. 옆구리 하나 둘 셋 헤이 다섯 내리고 다시 발뒤꿈치 올려주세요. 앞에 지지하기 있으면 손으로 잡고 이 동작 하셔도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쭉 올려주세요. 발뒤꿈치 쭉. 허벅지나 종아리에 힘이 실리는 느낌이 들면 잘하시는 겁니다. 일곱, 엉덩엉덩, 하나.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기원합니다. 하나.

0: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 전화문의는 714-742-4855 정인수 코치. 714-742-485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4: 엄마 집밥이 최고지.
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4: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3: 밥 한 그릇 더요.
2: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3: 웨스턴 도마 칼국수.
2: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2: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383-8899 213-383-8899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2: 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전 6시부터 7시까지 함께하는 이 시간은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입니다. 한국 관련 소식입니다. 네, 이미 소개해드린 바 있고 지금 한국에서는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소식. 지난 29일에 있었던 청룡기 고교 전국 야구선수권대회에서 배재고 선수들의 상대방을 향한 조롱. 가야지, 가야지, 스타벅스 가야지. 이걸 광주제일고 학생들에게 외쳤었던 이 부분. 여기에 따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고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긴급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심의에 착수했고요. 결국 배재고 야구부에 대해서 6개월 대회 출전 정지 징계를 내렸습니다. 지도자와 선수에 대한 징계는 별도로 논의되고 있다고 하네요. 어쨌든 이번 현상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사 강사, 스타 강사로 알려져 있는 최태성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배재고의 전신인 배재학당 전경 사진 등을 올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진은 총 3장으로 배재학당의 교훈이 적힌 돌판, 학당 전경, 그리고 배재학당을 설립한 미국 선교사 헨리 아펜젤러의 사진입니다. 배재학당 교훈에는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태성 한국사 강사가 이 사진을 올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국의 근대 학문의 서문을 연 아펜젤러의 배재학당, 이 학교가 내세운 것이 바로 섬김이었다. 요즘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른들, 저를 포함한 우리 어른들 기성세대가 더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을까 싶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현재 대한민국 교육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절실히 생각해 봐야 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며칠 전에는 외국 언론 매체까지 한국의 그 반도체 특성 고등학교를 집중 조명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또 대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정부가 호남을 중심으로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서울대학교와 손잡고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대와 지방 거점 국립대를 연계한 교육, 연구 플랫폼을 구축해서 메가 프로젝트에 필요한 반도체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해야겠다는 그런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협력은 서울대가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를 받아 지방 거점 국립대 등의 계약학과를 설치하고 서울대 교육과정을 이식하는 방안이 핵심입니다. 서울대와 거점 국립대의 반도체 공동연구소를 활용한 공동연구, 또 서울대 클린룸 공동 실습 등도 함께 논의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자, 전남대 등 호남의 거점 국립대와 호남 이공계 특성화 대학인 GIST라고 광주과학기술원이 있는데요. 이곳 등의 참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투자 규모가 기업별로 5년 동안 약 1000억 수준이 거론될 정도로 꽤 큰 규모입니다. 네, 이번 프로젝트는 SK하이닉스가 올해 상반기 서울대에 먼저 협력을 요청하고 이후 삼성전자도 논의에 참여하면서 현재와 같은 사업 구상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대기업 입장에서는 지금 반도체 공장이 지방에 많이 지어져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지방에 정착할 반도체 인력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 도심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잔혹하게 살해한 장윤기. 23살이고 현재 신상 공개가 다 됐고요. 얼굴도 아마 한 번쯤은 그 유튜브 통해서 아니면 숏폼 통해서

휴대전화 등이 사라졌습니다.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보안수사 과정에서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가 아들이 사는 원룸에 있던 리얼돌, 이 성인용품입니다. 다수 그리고 장윤기 명의 휴대전화 등을 챙긴 뒤 버린 정황을 파악한 것입니다. 이 리얼돌은 검찰이 장윤기의 여고생 살해 범행의 목적을 성범죄로 판단한 핵심 증거이기도 했습니다. 실제 리얼돌에는 장윤기가 일련의 범행에 앞서서 목 부위 등을 흉기로 훼손한 자국이 다수 남아 있었습니다. 자, 이 장윤기 아버지는 장윤기 구속 이튿날인 8일 원룸에 들러서 아들의 살림살이를 챙겨 이동하는 과정에서 바로 이 리얼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서 복수의 장소에 나눠 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경찰이 장윤기가 살았던 원룸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리얼돌 촬영 영상을 토대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가 바로 이런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촬영 영상을 토대로 장윤기의 성범죄 관련 동기를 추가 규명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 검찰은 당초 경찰이 형법상 살인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바꿔서 기소했습니다. 네, 이는 조금 더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자, 다만 검찰은요, 현직 경찰관인 장윤기의 아버지에 대해 형법상 친족 간 특례를 들어서 증거인멸 혐의로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형법 제155조 사항에 따르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혈당 관리를 하는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못지않게 또 꾸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이 이유 없이 평소보다 높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정말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나 당분이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과일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이를 씻지 않은 상태로 대충 닦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고요. 결국 비누와 물로 손을 완전하게 씻은 후에 측정했을 때가 정확한 혈당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라고 하네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혈류가 줄어들어 체혈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조금 문질러주면서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혈액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과하게 압박하면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 테스트 스트립, 이 관리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정기에 맞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트립을 고온이나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권장 온도에 보관하고 또 사용 후에는 용기를 즉시 닫아주는 습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새 혈당 측정기 바늘로 손가락 측면에서 혈액을 채취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러유스 정인수 코치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0: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3: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4: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5: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5: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5: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6: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7: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6: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7: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8: 99세까지 팔팔하게.
9: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0: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9: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0: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9: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0: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1: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오수연의 모닝 리포트.
1: 메모리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이 신생아의 미래 자산 형성을 위한 이른바 트럼프 저축 계좌에 2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혔습니다. 트루스 소셜에 올린 글에서 역사적인 투자라며 이같이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크론은 미국 노동자와 가족에게 직접 투자하고 있다며 이것은 바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트럼프 저축 계좌가 설립된 목적과 정확히 일치한다라고 썼습니다. 미국인 아동의 과세 이연 저축 투자 계좌를 개설해주는 트럼프 저축 계좌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으로 내일 모레 독립기념일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 임기와 대부분 겹치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오는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에게는 미국 정부가 $1,000를 일회성으로 지원합니다. 혜택 기간 전이나 후에 태어난 경우는 민간 기부금 등으로 조성된 자금을 계좌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뉴욕의 한 학교 굴뚝 안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위치한 한 학교 굴뚝에서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해는 학교 관리인이 건물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을 해충으로 의심해 방역업체를 불러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방역업체 직원들은 굴뚝 내부에서 신발 한 짝과 사람의 발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지난 금요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당시 학생과 교직원은 건물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여름 동안 보수 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최근에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누가 그랬든 무슨 일이 있었든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다음 주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될 예정이라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뉴욕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건물은 여름방학 기간 보수공사로 폐쇄된 상태였으며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요즘 미국에서는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가 청년층의 새로운 창업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 비용이 낮고 세차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학업이나 직장까지 접고 뛰어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디테일링 세차란 일반 세차보다 훨씬 정교한 수준으로 차량 안팎을 손질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 구석구석의 먼지와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고압 세척기로 외장 오염물을 씻어내는 기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장면의 흠집과 얼룩을 갈아내는 도장 보정, 코팅제를 발라 광택과 보호막을 더하는 세라믹 코팅까지 더하면 고급 서비스로 분류돼 요금도 크게 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하이오주 셀럼에 사는 한 켄트 주립대 재학생은 지난 5월 아예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 차고에서 디테일링 세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매달 $5,000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격증 없이 장비만 갖추면 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디테일링 세차 사업의 최대 강점으로 봅니다. 국제 디테일링 협회의 메건 포이리의 회장은 기본적인 세척만 하는 수준이라면 소규모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라믹 코팅 같은 고급 서비스는 별도 작업장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는 이 같은 낮은 진입 장벽이 불러오는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계절성, 고유가에 따른 소비 위축을 견디면서 전문 서비스와 교육, 컨텐츠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 상황을 짚었습니다.
2: 캐나다가 내년에 열리는 유럽 국가대항 가요제, 즉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미 대륙에 있는 캐나다가 미국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올해 대회 당시에는 캐나다의 TV 시청자 투표 수가 기타 국가 가운데에서 3위 안에 들었고 많은 캐나다 팬들이 가요제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대회가 열렸던 오스트리아 빈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유로비전 합류를 미국 대신 유럽과 밀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유로비전 참가를 추진하는데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여러 캐나다 출신 가수가 프랑스와 스위스 등 소위 불어권 국가 대표로 유로비전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지난 1988년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을 한 셀린 디옹입니다.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지난 30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빅터 윌리스의 배우자는 그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깊은 슬픔 속에 남편 빅터 윌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라며 빅터는 급속히 악화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빌리지 피플은 뉴욕에서 결성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디스코 붐을 타고 YMCA와 Go West 외에도 마초맨, Can't Stop the Music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흥겨운 후렴으로 유명한 이들의 대표곡 YMCA는 대표적인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YMCA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 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노래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발매 수십 년 만에 최근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서 간단한 손동작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이 율동이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네, 빌리지 피플의 마초맨 듣고 계십니다. 이 노래가 발표됐을 1970년대 마초맨 하면은 조금 과장된 남성성이긴 하지만 어떤 문제를 말이 아니라 직접 몸으로 해결해내는 터프하지만 그래서 매력 있는 남자들을 가리켰는데요. 요즘에 와서는 마초이즘해서 타인을 지배하려 들고 권위주의적인 모습을 비치는 사람들을 조금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단어를 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옛날에 든든하고 문제 해결사인 마초맨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머니리포트는요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하늘리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급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안경하면 50년 전통의 안경 백화점 서독 안경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그리고 미주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행의 오수연이었습니다.

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8: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9: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8: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213-388-7979 213-388-7979
8: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YTN입니다.
1: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후속 협상에 대해 아주 좋은 회담들이 있었다며 이란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1: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실무협상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보내 협상 토대를 마련했고 이란은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중재국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재 협상은 상선 운항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가 하락 등 진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1: 반면 호르무즈 해협 항로 통제권과 60일 이후 통행료 부과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란은 회담 중에도 승인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해협에서 좌초됐다고 전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란은 이번 회담에서 동결 자산 6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논의했다며 동결 자산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휴전 이행을 위해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할 연락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지난주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낮추기 위해 대화 국면은 유지했지만 쟁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0: 이란 국영방송에서 대미 협상단장의 인터뷰가 갑자기 방송 중 중단됐다고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협상단장 마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의 사전 녹화 인터뷰를 방송하다 돌연 검은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이 인터뷰에서 미국과 맺은 종전 양해각서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옹호하면서 대미 협상에 자국 내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그는 120억 달러다. 그렇다. 미국은 그렇게 동결 해제할 것이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 라고 말하는 순간 방송이 끊겼습니다. 이란 의회 공보국은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최고 지도자 지시에 따라 이 인터뷰가 방송 2시간 전 국영방송사에 전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국제 핵 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방문할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 갈리바프 의장의 반응, 이란의 동결 자산이 어떻게 해제될지에 대한 설명, 미국이 전후 재건 자금으로 제안한 3천억 달러의 자금에 대한 세부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이번 검열로 방송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갈리바프 의장은 대미 협상과 관련한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 부분도 방송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하메네이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전 원칙적으로 나는 의견이 다르다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언급한 이후 이란 내 반미 강경파는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국영방송 부사장이 이란 의회 내 비타협 초강경파 페이다리 전선의 중심 인물 사이드 잘릴리의 동생 바히드 잘릴리라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 중단은 이란 내 협상 반대파 의중이 실린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탈퇴로 생산 쿼터 제약에서 벗어난 이후 원유 수출을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도 하루 1천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이란의 해협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6월 원유 컨덴세이트 수출은 전월 대비 약 30% 급증해 하루 39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2017년 이후 최고 수준에 근접한 수치입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시장 분석업체 보르텍사와 케이플러의 선박 추적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도 이 데이터를 분석해 6월 수출이 하루 370만 배럴로 2020년 4월 기록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해협 봉쇄에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 수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동원한 두 가지 우회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박 자동 식별장치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은밀히 통과하는 이른바 다크베슬 운영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부 해안항구인 푸자이라까지 연결되는 우회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수송한 뒤 걸프만 오만 해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방식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미군의 방어 지원에 힘입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물동량이 하루 1,000만 배럴을 넘어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전에 해협의 하루 원유 통과량은 약 2,000만 배럴로 세계 공급량의 5분의 1을 차지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우회로를 통한 500만 배럴을 합치면 전체 물동량은 정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편 미국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독자 안보 노선을 천명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한 무모한 홀로서기 이면에는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생존이라는 목표가 숨어있다는 분석입니다. 와이튼입니다.
4: 7월 들어서도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의 무인기 공습과 대대적인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구급대원들까지 표적이 될 만큼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며 미국이 중재한 단계적 철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원조는 복지와 같다며 지원 거부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에 맞서 자립 안보를 명분으로 독자 노선을 선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안위가 달린 이 무모한 도박의 진짜 배경으로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 명주를 지목합니다.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극우 강경파의 지지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전쟁을 멈추면 연정이 붕괴돼 곧바로 실각과 사법 처리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고의로 미국과의 갈등을 키워 내부 보수층을 결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아이언돔 등 핵심 방공망 미사일은 수개월 내에 바닥납니다. 게다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 무리하게 전시 경제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과 안보 불안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5: This is devastating for Netanyahu. Not only because he pursued a strategy that has failed, also because he was long perceived as Mr. America. With his, incredible eloquence in American English, he could run circles around any American president and get America to do Israel's bidding.
4: 네타냐후는 오직 정치적 생존을 위해 조국의 안위는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 질서마저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이 지구촌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0: 미 공군의 B-52 전략폭격기가 이란 공습 임무를 마치고 영국 기지에서 철수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영국 공군 페어포트 기지에 배치됐던 B-52 전략폭격기 6대가 두 차례에 걸쳐 기지를 떠났다고 보도했습니다. B-52 6대는 올 3월 영국에 배치돼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의 공습 작전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 B-52는 이란 내 주요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군은 이란과 전쟁에서 모두 13,000개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지만 B-52가 얼마나 많은 공격에 투입됐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B-52의 이번 철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긴장이 다소 완화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결국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나토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9,990억 달러를 쓴 데 비해 영국은 905억 달러, 프랑스는 665억 달러, 이탈리아는 488억 달러를 썼으며 독일 등 다른 회원국들은 이보다도 한참 적은 돈을 쓰고 있다.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나토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6: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약 5만 9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고 있어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유엔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에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며 구호와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7: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6: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구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입니다. 구호 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은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지진 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과 모기와 벌레맥의 감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9: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0: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0: 결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1: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오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2: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1: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2: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1: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2: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1: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2: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6: 213-383-3838, 213-383-3838.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에 거주하시는 분들, 한인타운에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물 함부로 드시면 큰일 나겠습니다. 한인타운 지역에서 이콜라이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가 발령됐습니다. LA 수도전력국 LADWP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제부터 시작됐고 지난달 30일 실시된 정기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향 지역은 서쪽으로는 사우스 아드모어, 동쪽으로는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북쪽으로는 오가, 남쪽으로는 육가로 둘러싸인 두 블럭 구역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죠. LADWP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을 반드시 1분 이상 끓여 사용하거나 병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 차원의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이며 전체 상수도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보일하이츠 화재와는 무관하며 화재 관련 오염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주민들에게 다시 통보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차량관리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이민당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지난달 29일 2026-27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캘리포니아 DMV가 전국 운전자 정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5,500만 달러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케빈 뉴섬 주지사는 이 예산안에 서명했으며 정보 공유에 대한 안전장치를 담은 별도 법안도 승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DMV는 앞으로 자동차관리협회가 운영하는 각 주간 운전면허 정보 확인 시스템 그리고 운전자 전국 운전자 기록 조회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다른 주와 운전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전국 데이터 공유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에서 발급한 리얼 아이디를 공항 신분 확인에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개인정보를 연방이민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민주당이 주도하는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저소득층 공공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수급자에 대한 근로요건 강화 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은 근로요건 면제 대상이 되는 의학적 취약계층의 정의를 연방정부가 지나치게 축소했다는 것입니다. 원고 측은 새로운 기준이 질병이나 장애를 가진 취약계층의 메디케이드 자격 유지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규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서명한 대규모 세제 예산 법안인 원 빅 뷰티풀 법안에 포함된 메디케이드 근로요건 조항의 시행 지침입니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의료보험 제도로 이 법에 따라 메디케이드 가입 대상을 확대했던 40개 주와 워싱턴 DC는 성인 가입자들에게 매월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 학업, 직업훈련 또는 지역사회봉사활동을 하고 있음을 증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연방 승인을 통해 메디케이드 확대를 시행해왔던 조지아, 테네시, 위스콘신주 같은 주에도 역시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보건부와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가 이번 달에 발표한 임시 최종 규정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새 지침은 의학적 취약계층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건강 상태로 인해 실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돼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져왔던 공무원 재택근무를 축소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 7월 1일부터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 의무 일수를 기존의 2일에서 주 4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소 9만 명의 캘리포니아주 공무원들이 근무일 대부분을 주청사, 주정부 청사 등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당시 대폭 확대된 재택근무 축소를 추진해왔던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로 정책 시행을 두 차례 연기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출근 확대에 공무원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가 납세자의 비용 절감, 고용 확대, 통근자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바꿀 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다운타운 스키드로와 아트 디스트릭 경계 지역에 추진되는 포스 앤 센츄럴 복합 개발 계획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7.6에이커 부지에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냉동창고와 물류시설, 주차장, 창고 등이 들어서 있는 3개 블록 규모의 부지를 전면 재개발하게 됩니다. 개발안에 따르면 총 10개 건물이 들어서며 이 가운데 최고 높이의 주거형 타워는 30층 규모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전체 주택 공급 규모는 콘도 572가구와 아파트 949가구, 이렇게 총 1,521가구에 달합니다. 이 중 최소 262가구는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으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당초 계획은 44층 규모의 초고층 타워, 호텔 건설도 포함됐지만 인근 리를도쿄 주민들과 단체들이 과도한 규모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를 제기하면서 수년간의 협의 끝에 최고층 건물 높이는 30층으로 낮아졌고 호텔 계획도 철회됐습니다. 개발 부지 소유주인 LA 콜드스토리지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20세기 초 건립된 6층 벽돌 냉동창고 건물을 가능한 한 보존하고 재활용하기로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해당 건물은 현재까지 물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데 개발사는 앞으로 실시 설계와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 약 2년 뒤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재외국민등록증 도입 방안이 추진됩니다. 윤우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재외국민등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해외거주 한국 국적자의 디지털 서비스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재외국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개정안은 모바일 재외국민증을 도입해 해외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원을 확인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아울러 출국 후 90일이 지난 이들에게 재외국민등록을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이런 법안이 이번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한국중앙그룹의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4개 계열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에 이어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신청 및 대주주 경영권 매각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가 부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져 중앙그룹 위기 사태가 더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한 본격 조사에 나선 것입니다. JTBC의 회사채는 연 8% 고금리를 내세워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는데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JTBC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과 유동화 전자단기사채 개인 투자자 판매를 맡은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폭죽으로 인한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자 로스앤젤레스 사법당국이 타주에서 유입된 고성능 불법 폭죽 판매상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함정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불법 폭죽 판매책들을 추적해왔으며 어제 파라마운트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책의 차량을 포위해 트렁크에 가득 실려있던 불법 폭죽을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충격기와 금속 주먹 무기인 너클 등 불법 무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2주 동안에만 3,000파운드가 넘는 불법 폭죽을 압수하고 관련자 4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불법 폭죽을 터뜨리려다 손을 잃거나 주택에 불이 나는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이후 폭죽으로 인해 1,2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3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은 불법 폭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려 8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뷰에나파크에 거주하는 47살 얼 데카스트로를 불법 폭죽을 무모하게 터뜨려 8살 제스민 응우엔 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엔 양은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어머니, 자매와 함께 데카스트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데카스트로는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400 상당의 전문가용 불법 폭죽을 구입해 터뜨렸으며 불량 폭죽이 오작동하면서 관객들이 모여있던 진입로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휴일 불법 폭죽을 터뜨리려는 이들에게 이번 비극을 엄중한 경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사우스 LA의 인신매매 다발 지역인 피게로아 일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현지 모텔 매니저를 포함한 용의자 1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합동수사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블레이드의 2단계 작전을 통해 악명 높은 갱단 일당과 모텔 매니저 등 총 10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가출 청소년이나 위탁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인한 뒤 폭력과 약물 중독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낙태를 강요한 당일 성매매 전선에 다시 투입하거나 돈을 적게 벌어왔다는 이유로 14살 소녀를 상습 폭행하는 등 갱단 일당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 장소로 이용된 모텔의 40대 매니저 역시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인 줄 알면서도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기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쪼개기 입금을 한 혐의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용의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앞으로도 연방당국과 공조해 인신매매 범죄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빈집털이를 하고 달아나던 용의자 3명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제 저녁 5시 50분쯤 빈집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들의 렉서스 세단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위험한 도주는 베벌리 그로브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들이받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용의자들이 탄 차량에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주하던 남성 용의자 3명은 얼마 못 가 경찰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에너하임에서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25분쯤 에너하임 블러바드와 라팔마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최신형 포드 머스탱 차량이 빠른 속도로 프레임 안으로 돌진한 뒤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운전자를 비롯한 주변 목격자들이 구조를 위해 급히 달려갔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고 전했으나 현재 운전자의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난 교차로가 평소에도 매우 위험한 곳이라며 올해 들어 같은 장소에서만 벌써 10건에 달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에너하임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으로 발령됐던 앰버 알러트가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친모가 무사히 발견되면서 어제 오후 전격 해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헤이워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어제 새벽 엘로미다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지에 앰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납치된 영아 맥센스 시로아 군과 용의자인 42살 친모 마리나 카자코바는 지난 일요일 아침 북가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 차량을 추적해왔으며 어제 오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윌시어 블러바드에 있는 연방 정부 건물 주차장에서 버려진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 아기와 친모는 없었으나 경찰은 인근 수색을 벌인 끝에 두 사람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헤이워드 경찰국은 현장에서 친모 카자코바를 체포해 구금했으며 구조된 아기는 무사히 친부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캘라바사스의 한 공원에서 쓰러진 대형 나무에 맞아 비극적으로 숨진 8살 소년의 유족이 공원 관리, 당국 등으로부터 1,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9일 킹 질레트 렌치 공원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라마 맥글루턴 군은 대형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덮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11살 소녀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른 참가자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전날 한 나무 관리 업체 직원이 나무 밑동의 부패 상태가 우려되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를 쳐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공원 측의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소년의 부모는 공원을 관리하는 산악휴양보존국과 캠프 주최 측 등으로부터 총 1,465만 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부상자 6명에게도 총 465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악휴양보존국 대변인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합의가 유족들의 큰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3: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4: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3: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4: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3: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숙 코치. 714-742-485 정인숙 코치를 찾아주세요.
5: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6: 엄마 집밥이 최고지.
5: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6: 엄마가 해준 은대구조림에
5: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6: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7: 밥 한 그릇 더요.
8: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7: 웨스턴 도마 칼국수.
8: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7: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8: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838899 213838899
1: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즈,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즈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로 청년에게 더 큰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낮은 2030 청년층 지지율을 고려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충청권 첨단 산업 발전 보고회를 마치고 돌아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3대 메가 프로젝트가 단순히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며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2: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된 힘을 모아주시기를.
1: 특히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라 적자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있다는 점도 재차 짚었습니다. 이를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역대급 기업 성과급과 코스피 지수, 부동산 등 자산 격차에 따른 청년 소외감을 이대로 둘 순 없다는 판단에 따른 걸로 보입니다.
2: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동시에 해결해야 될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입니다.
1: 실제로 이번 주 MBS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 지지율이 소폭 반등하긴 했지만 2030 젊은 층의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통령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과 골목경제 활성화는 물론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도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참모들과 청년 예산 분석과 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등 당분간 청년 민심을 겨냥한 행보를 이어갈 걸로 보입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0: 봉쇄 27일 만에 공개된 잠실 개표소 내부. 잠실 개표소에 네, 경찰이 드디어 27일 만에 진입했습니다. 이 잠실 개표소 내부에서는 투표지 247만 장이 밀봉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일단 훼손된 흔적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CCTV 등이 부실하게 관리된 정황은 드러났습니다. YTN입니다.

0: 보관장소가 샤워실인데다 출입구를 제외한 내부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습니다.
1: 보관되어 있는 장소가 원래 이 경기장의 샤워실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안에 CCTV가 없는 거고
2: 누가 저기 어떻게 들어가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요. 지금 이 CCTV 상태에서는.
0: 그런 만큼 투표함을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는데 증거 훼손이나 안전사고 등을 우려해 일단 현장을 보존한 채 다시 문을 폐쇄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선관위 측에 CCTV 영상 제출을 요구했는데 향후 국정조사와 수사 과정에서 쟁점이 될 거로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3: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뒤 상임위원장 11명을 단독 선출했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7월 임시 국회 소집을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화와 협치 정신을 여권이 앞장서 배신했다며 강경투쟁의 뜻을 모았습니다. YTN입니다.
4: 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 시작일로 못 박은 날짜는 오는 6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민생 현장에 국회 손길을 기다리는 과제가 산적하다. 지금은 일할 때 아니냐며 국회 정상화에 국민의힘도 동참하라고 강조했습니다.
5: 멈춰서 있는 7개 상임위를 국민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국민의힘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4: 오후엔 법여권 의원들만 참여한 가운데 법사위가 첫 전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검찰개혁 완성 등 입법 속도전을 벼르며 여당 간사까지 일사천리로 선출했는데 제1야당을 향해선 소위 명단을 제출하라며 참여를 압박했습니다.
6: 하반기 법사위도 오직 국민만 바라보겠습니다. 더 나은, 더 국민의 요구에 충실한 검찰개혁을
4: 수적 열세 속 속수무책으로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준 국민의힘은 규탄대회부터 의원총회까지 내달리며 입법 독재를 성토했습니다.
7: 방탄국회 의회대국제 민주당을 규탄한다!
8: 규탄한다! 규탄한다! 규탄한다!
4: 또 26년 전 김대중 전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까지 소환하며 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저버렸다 강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9: 말로만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하지 김대중 정신을 완전히 배신한 정당이 지금의 민주당입니다.
4: 2시간 넘는 의원총회 끝에 국민의힘은 이대로는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다며 나머지 상임위원장 자리 7곳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도장이 있으면 법사위를 내줘도 되지 않겠느냐는 일부 의견이 나오기도 했지만 중지는 강한 투쟁에 모였습니다.
10: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으면은 저희가 이게 상임위 운영에 협조할 생각 전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4: 다만 공소취소 특검법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응하려면 원내에서 싸워야 한다는 현실론도 있어 전면 보이콧까지 나아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3: 다음은 한국 증권과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의 기술주가 크게 떨어졌죠. 급락하면서 한국 증시도 얼어붙었습니다. 코스피가 8% 하락해서 7,648로 내려앉았고 SK하이닉스 14%가 넘게 폭락했습니다. 극심한 변동성에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습니다. YTN입니다.
11: 코스피는 4.46% 급락한 7,933으로 시작했습니다. 8,000선 붕괴와 함께 가파른 급락세에 코스피 시장은 개장 10분도 되지 않아 올해 15번째로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하락세는 진정되지 않았고 차익 실현 압력 확대 등으로 낙폭은 더욱 커지며 7.89% 폭락한 7,648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폭락은 미국의 IT 기업 메타가 여분의 AI 연산 자원을 외부에 판매하는 클라우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보도가 단초가 됐습니다. 컴퓨팅 자원이 부족하지 않다는 인식을 자극해 반도체 종목이 고점을 통과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미국 증시에서 반도체 종목 등이 급락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2: 엄청난 AI 데이터 센터를 져서 소위 말한 AI의 패권을 자기네들이 쥐겠다는 경쟁을 했었잖아요. 우리는 이때까지 없고 막 그 소위 말한 공급 부족이었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11: 반도체 대형주이자 코스피 대장주인 삼성전자는 9.06% 폭락한 28만 6천 원으로 SK하이닉스는 14.57% 떨어진 218만 7천 원으로 무너졌습니다. 개인이 6조 2,6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며 지수를 방어했지만 외국인이 4조 4천억 원 넘게 팔았고 기관도 2조 원 넘게 순매도했습니다.

0: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하락 출발한 코스닥도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기계 장비와 전기 전자 등 업종 전반이 약세를 보이며 6.74% 떨어진 866에 마감해 900선이 무너졌습니다. 케빈 워시 미국 연준 의장의 인플레이션 위기가 누그러졌다는 언급으로 달러 강세는 다소 진정됐지만 강달러 기조는 유지됐고 외국인의 대규모 국내 주식 순매도도 겹치면서 환율은 주간 거래 종가 1,555.8원으로 다시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월드 들어가세요.
5: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6: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5: 장례비는요?
6: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5: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6: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7: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미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8: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7: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8: 융자외길 36년, 미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9: 99세까지 팔팔하게.
10: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11: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10: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11: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10: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11: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12: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뉴욕의 랜드마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 올라가서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던 남녀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유명 고공 스턴트 커플로 미리 계획했던 고공 청혼 퍼포먼스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12시 뉴욕 시간입니다. 어제 낮 12시경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색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현수막은 사랑의 힘, 이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으로 내려간 뒤 상대방에게 청혼하는 퍼포먼스로 이어갔습니다. 주인공들인 러시아 커플 안젤리나 리콜라우, 바냐 비오쿠스로 확인이 됐고 결국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입니다. 두 사람이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1931년 완공 당시 세계 최고층 건물이었으며 지금도 뉴욕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입니다. 일반 관광객은 86층과 102층 전망대를 이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외부 첨탑 구역은 출입이 제한돼 있습니다. 박쥐와 접촉한 캐나다 11살 소년이 광견병으로 숨진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캐나다 의학협회 저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소년은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한 오두막에서 잠을 자다가 입과 코 위에 어떤 물체가 있다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이 물체는 박쥐였고 소년은 박쥐를 손으로 쳐서 얼굴에서 떼놨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박쥐를 요리 냄비에 잡아뒀다가 밖으로 풀어줬습니다. 당시 아이의 몸에 물린 흔적이 없는 데다 박쥐 행동에도 이상한 것이 없어서 아이 부모는 별다른 의료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쥐 소동이 벌어진 19일 만에 이 소년은 오른쪽 얼굴에 마비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고 얼굴이 붓는 증상, 식욕이 떨어지는 증상 등등이 나타났습니다. 3일 동안 약을 먹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응급실로 이송됐고 잇몸 궤양, 오른쪽 얼굴에 마비 증상을 진단받았습니다. 해당 소년은 감각이 저하되고 말도 어눌해지는 등 점점 의료 상태가 심각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의사들은 광견병에 걸린 것 같다라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물린 것도 없는데 광견병에 걸린 아이가 사망한 것입니다. 정유 시설을 겨냥한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공습으로 세계 최대 원유 생산국 중 하나인 러시아가 전례 없는 에너지난을 겪고 있습니다. 러시아 내부 불만이 고조되면서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1: 모스크바의 한 주유소를 향해 차량이 꼬리를 물고 늘어서 있습니다. 차량 한 대에 배정된 휘발유는 20리터, 그나마도 몇 시간씩 기다려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평온했던 모스크바 시민의 일상에까지 전쟁의 충격이 미치기 시작한 겁니다. 시베리아에선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주유행렬 주변에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주는 도시까지 등장했습니다. 연료 사정이 가장 심각한 곳은 크림반도입니다. 지난달엔 배급제마저 중단되면서 연료 공급이 완전히 끊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수확기를 앞둔 농장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유시설을 노린 우크라이나의 집요한 공습으로 현재 러시아의 정유 능력은 3분의 1 정도가 파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국경에서 1,900km 떨어진 시베리아나 모스크바 한복판에 있는 시설까지 공격을 받으면서 러시아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다급해진 러시아 정부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휘발유 수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추가 공습이 없더라도 단기간에 연료난을 해소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2: But it will take several weeks to go to, you know, get it from where it is to where it's needed. So it's just a huge logistics operation.
1: 서방 언론에선 러시아 내부의 불만이 커지면서 오는 9월 총선을 앞두고 푸틴 대통령이 정치적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닝뉴스는요, 잠시 뒤에 2부로 이어지겠습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든든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하워드 킴,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 전문회사 융자나라,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 안경 거만과 공동 제공입니다.

0: 정확한 진단과 원인 치료를 추구하며 언제나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입니다. 우울증은 그 증상에 따라 임상에서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영어로는 메이저 디프레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우울한 감정이 오래 지속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이폴라 디프레션이라고 조울증이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해피했다가 조금 지나면 매우 새드한 그런 감정이 자주 반복이 됩니다. 우울증과 관련이 있는 뇌의 도파민의 경우 우리 뇌에서 분비되는 마약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에서 보면 길거리에서 파는 마약도 도프라고 합니다. 조울증의 경우 해피할 때는 도파민이 증가하고 새드할 때는 도파민이 감소합니다. 그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허전한 마음이 자꾸 들고 울고 싶고 판단이 흐려지고 이러한 감정이 사이클처럼 왔다가 없어지기도 하고 심하면 자살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산후 우울증도 여기에 속하는데 출산에 따른 호르몬이 불균형도 관련이 있겠지만 엄마가 된다는 기쁨도 있고 불안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원하지 않던 아이일 때 그리고 남편과 화목하지 못한 관계일 때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습니다. 산모가 결혼 전에 우울증을 앓으셨다면 출산 후에 산후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높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식구들과 친구들이 산모를 잘 돌봐주고 특히 남편이 따뜻하게 대해주고 매사에 배려를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계절도 우울증에 한몫을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면 계절성 우울증이 올 수 있고 우울증을 앓고 있던 환자는 상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계절성 우울증은 주로 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발생하는데 항상 흐리고 우중충한 날씨가 많은 영국이나 북유럽에 우울증 환자가 많습니다. 이런 계절성 우울증 환자분들은 캘리포니아에 오시면 우울증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는 잠깐 해봅니다. 만약 본인이 우울증이 의심되면 숨기지 말고 전문가와 상담하여 치료될 수 있는 것인지 치료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경의술원 원장 진수림이었습니다.
0: 한약에도 명품이 있습니다. 맞춤형 생약의 명문 북경의술원. 지금까지 빠르고 확실한 치료 효과를 자랑하는 북경중의대 박사 진수림 원장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323-733-8887 올림픽과 윌턴 323-733-8887 북경의술원.
2: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5: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6: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7: 건강하세요.
5: 센터 메디컬 그룹.
7: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8: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7: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8: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바할리.
9: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9: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9: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0: 213-388-7979 213-388-7979
9: 유니굿 프렌드 보험.
11: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2: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11: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2: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11: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2: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3: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4: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1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6: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 모닝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후속 협상이 카타르 도하에서 마무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주 좋은 회담이었다고 평가했지만 양측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핵 문제를 놓고 이견을 드러냈습니다. 첫 소식 Y10입니다.
17: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과의 종전 후속 협상에 대해 아주 좋은 회담들이 있었다며 이란 비핵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18: Denuclearization of Iran is moving along well. They've had very good meetings and we'll see.
17: 이란과의 전면전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난주 이란을 강하게 타격해 많은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실무 협상은 미국과 이란 대표단이 직접 마주하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이 양측을 오가며 의견을 조율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은 스티브 위드코프 중동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를 보내 협상 토대를 마련했고 이란은 카젬, 가리바바디 외무차관이 중재국들과 잇따라 회담했습니다. 미국의 회담 최우선 과제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하고 자유로운 통항체계 구축이었습니다. 제이디 벤스 미국 부통령은 현재 협상은 상선 운항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며 유가 하락 등 진전을 계속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9: Talking about some of the details here, making sure commercial traffic really does. It's already started in an amazing direction.
17: 반면 호르무즈 해협 항로 통제권과 60일 이후 통행료 부과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이란은 회담 중에도 승인받지 않은 외국 선박이 해협에서 좌초됐다고 전하며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란은 이번 회담에서 동결 자산 60억 달러 가운데 일부를 물품 구매에 사용하는 방안을 카타르와 논의했다며 동결 자산 해제를 강조했습니다. 또 레바논 휴전 이행을 위해 양해각서 위반 사항을 보고할 연락 채널도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지난주 무력 충돌에 따른 위기를 낮추기 위해 대화 국면은 유지했지만 쟁점을 놓고 이견이 여전한 만큼 고위급 회담 성사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16: 이란 국영방송에서 대미 협상단장의 인터뷰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영국의 일간 텔레그래프가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이란 국영방송은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의회 의장의 사전 녹화된 인터뷰를 방송하다가 돌연 검은 화면으로 전환했습니다. 이 인터뷰에서 갈리바프 의장은 현재 진행 중인 협상을 옹호하면서 대미 협상에 대한 자국 내 비판을 반박했습니다. 120억 달러다. 미국은 그렇게 동결 해제할 거고 지금 그렇게 돼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방송이 끊겼습니다. 이란 의회 공보국은 종전 양해각서에 대한 후속 조치를 하라는 최고 지도자 지시에 따라 이 인터뷰가 방송 2시간 전 국영방송사에 전달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텔레그래프는 국제 핵사찰단이 이란 핵시설을 방문할 것이란 보도들에 대한 갈리바프 의장의 반응, 이란의 동결 자산이 어떻게 해제될지에 대한 그의 설명, 미국이 전후 재건 자금으로 제안한 3천억 달러의 자금에 대한 세부 사항 등 민감한 내용이 검열로 방송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갈리바프 의장은 대미 협상과 관련한 최고 지도자 모스타바 하메네이의 메시지를 이야기하려 했는데 이 부분도 방송되지 않았다라고 텔레그래프는 보도했습니다.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지난달 종전 양해각서 체결 전 원칙적으로 나는 의견이 다르다라고 말하면서도 이를 승인했다고 언급한 이후 이란 내 반미 강경파는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란의 국영방송 부사장이 이란 의회 내 비타협 초강경파인 페이다리 전선의 중심인물 사이드 잘릴리의 동생 바히드 잘릴리라는 점에서 이번 인터뷰 중단은 이란 내 협상 반대파 의중이 실린 사건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리바프 의장은 인터뷰에서 종전 양해각서를 미국 패배 문서라고 부르며 협상을 반대하는 세력을 겨냥해 이것이 이슬람 공화국의 힘이다 즐기고 자랑스러워하고 지지하라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레이트가 석유 수출국 기구 OPEC 탈퇴로 생산 쿼터 제약에서 벗어난 직후 원유 수출을 이란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물동량도 하루 1천만 배럴을 넘어서면서 이란의 해협 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아랍에미레이트의 6월 원유 콘덴세이트 수출은 전월 대비 약 30% 급증해 하루 390만 배럴을 넘어섰습니다. 블룸버그는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 보르텍사와 K플러 선박 추적 데이터를 종합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6월 수출이 하루 370만 배럴로 2020년 4월 기록을 넘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도 아랍에미레이트의 원유 수출이 급증한 배경에는 아랍에미레이트가 동원한 두 가지 우회 전략이 있습니다. 하나는 선박 자동 식별 장치 트랜스폰더를 끄고 해협을 은밀히 통과하는 이른바 다크베슬 운항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동부 해안 항구인 푸자이라까지 연결되는 우회 파이프라인을 통해 원유를 수송한 뒤 걸프만 오만 해역에서 다른 선박에 옮겨 싣는 방식입니다. 블룸버그는 이와 함께 미군의 방어 지원에 힘입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상업 물동량이 하루 1천만 배럴을 넘어섰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전쟁 이전 해협의 하루 원유 통과량은 약 2천만 배럴로 세계 공급량의 5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여기에 우회로를 통한 500만 배럴을 합치면 전체 물동량은 정상 수준에 근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이란을 제외한 걸프 지역의 6월 원유 선적량도 전월 대비 65% 급증해 하루 700만 배럴을 기록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양해각서 후속 협상이 일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만류에도 이스라엘이 레바논 공세를 멈추지 않으면서 독자 안보 노선을 천명해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라도 전쟁을 이어가겠다라는 뜻인데요. 국가 경제와 안보를 담보로 한 무모한 이스라엘의 홀로서기 이면에는 결국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인 생존이라는 목표가 숨어있다라는 분석입니다. YTN입니다.
20: 7월 들어서도 레바논 남부에선 이스라엘군의 무인기 공습과 대대적인 폭격이 이어졌습니다. 구급 대원들까지 표적이 될 만큼 무차별적인 공세를 펼치며 미국이 중재한 단계적 철수 합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한 발 더 나아가 미국의 원조는 복지와 같다며 지원 거부까지 선언했습니다. 이란과의 종전 협상을 추진하는 미국에 맞서 자립 안보를 명분으로 독자 노선을 선포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국가 안위가 달린 이 무모한 도박의 진짜 배경으로 네타냐후 총리 개인의 정치적 명주를 지목합니다. 현재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극우 강경파의 지지로 간신히 정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압박에 굴복해 전쟁을 멈추면 연정이 붕괴돼 곧바로 실각과 사법 처리 위기에 처합니다. 이 때문에 고의로 미국과의 갈등을 키워 내부 보수층을 결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홀로 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당장 미국의 군사 지원이 끊기면 아이언돔 등 핵심 방공망 미사일은 수개월 내에 바닥납니다. 게다가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려 무리하게 전시 경제로 전환할 경우 막대한 세금 부담과 안보 불안으로 국가 부도 사태까지 맞을 수 있습니다.
1: This is devastating for Netanyahu. Not only because he pursued a strategy that has failed, also because he was long perceived as Mr. America with his incredible eloquence in American English. He could run circles around any American president and get America to do Israel's bidding.
20: 네타냐후는 오직 정치적 생존을 위해 조국의 안위는 물론 수십 년간 이어진 국제 질서마저 통째로 흔들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결별도 불사하겠다는 위험한 도박이 지구촌 전체를 예측 불가능한 파국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YTN 권영입니다.
16: 한편 미국 공군의 B-52 전략 폭격기가 이란 공습 임무를 마치고 영국 기지에서 철수했습니다. 군사 전문 매체 워존은 영국 공군 페어포트 기지에 배치됐던 B-52 전략 폭격기 6대가 두 차례 걸쳐 기지를 떠났다라고 보도했습니다. B-52 6대는 올 3월 영국에 배치돼 이란을 상대로 한 미군의 공습 작전을 지원해 왔었습니다. B-52 철수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이후 긴장이 다소 완화된 상황을 반영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미국이 돈을 제일 많이 내는데도 제대로 대우받지 못하고 있다며 또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미국은 나토에 어느 나라보다 많은 돈을 쓰고 있지만 그 대가로 어떤 혜택도 얻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이 9,990억 달러를 쓴 데 비해 다른 회원국들은 이보다 한참 적은 돈을 쓰고 있다, 말도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나토의 국방비 증액을 요구해 왔으며 이란 전쟁 이후로는 나토 회원국들이 필요할 때 협조하지 않는다며 자주 비난해 왔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베네수엘라로 가보겠습니다. 강진 사망자가 약 2,300명까지 늘어나자 베네수엘라 정부가 7일간의 국가 애도 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유엔은 전염병 창궐 위험을 경고한 가운데 식량이 조율 없이 공급돼 상당량이 부패할 정도로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YTN입니다.
21: 잔해 속에서 많은 시신이 수습되면서 사망자는 2,000명을 훌쩍 넘어섰고 영안실은 밀려드는 시신에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부상자도 11,000명을 넘어서 보건의료시설들이 수용 한계치를 초과했습니다. 델시 로드리게스 베네수엘라 임시 대통령은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해 7일간의 국가 애도기간을 선포했습니다. 약 5만 9천 채의 건물이 파괴됐다는 분석이 나온 가운데 이재민들은 공포감에 건물 대신 야외 캠프에서 지내고 있어 대피소는 과밀 상태입니다. 유엔은 주택과 공급망이 다 파괴된 라과이라에 한 달치 식량을 전달해 임시 급식소를 운영하며 구호와 복구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22: Recovery will be a marathon, not a sprint. Sustained support for the people of Venezuela is critical, and it's exactly what we're doing.
21: 파나마에 있는 유엔 인도주의 지원 창고엔 1,400톤 이상의 구호 물자가 사전 배치돼 발송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차량 통행 관리와 출입 제한 말고는 제대로 한 게 없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부실 대응입니다. 구호 식품 공급이 조율 없이 이루어지면서 고온의 날씨에 식품의 상당량은 배분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부패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엔은 지진 전부터 베네수엘라의 백신 접종률이 낮아 이제 홍역이나 디프테리아 같은 전염병과 모기와 벌레맥의 감염병이 창궐할 위험이 커졌다고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16: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2: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3: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3: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영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4: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25: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4: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26: 213-383-3838, 213-383-3838.
27: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0: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인타운 일부 지역에 이콜라이 대장균이 수돗물에서 검출됐습니다. 그래서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가 발령됐습니다. LADWP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어제 내려졌고 지난달 30일 실시된 정기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영향 지역은 사우스 아드모어,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5가 6가 요 사이 딱 두 블럭 구역입니다. 그런데 더 확대될 수도 있죠. 반드시 수돗물 끓여 마셔야 됩니다. LADWP는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는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을 반드시 1분 이상 끓여 사용하거나 병물을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 차원의 끓여 마시는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이며 전체 상수도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보일하이츠 화재와는 무관하며 화재 관련 오염 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 이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 해제 여부는 추후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져왔던 공무원 재택근무를 축소하자 공무원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 의무 일수를 기존의 주 2일에서 주 4일로 확대했습니다. 코로나 당시 대폭 확대된 재택근무 축소를 추진해왔던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무원 단체들의 반대로 정책 시행을 두 차례 연기했던 바 있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변화는 어렵지만 재택근무 축소는 수년 전부터 예고해왔던 일인 만큼 이제는 실행에 옮기려고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확대에 공무원 노조, 직능단체들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가 납세자 비용 절감, 고용 확대, 통근자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LA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바꿀 20억 달러 규모의 초대형 복합 개발 프로젝트가 어제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총 7.6에이커 부지에 주거, 오피스 상업시설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냉동창고와 물류시설, 주차장, 창고가 들어서 있는 3개 블럭 규모의 부지를 전면 재개발하게 됩니다. 이 다운타운 스키드로우와 아트 디스트릭트 경계 지역입니다. 당초 계획에는 초고층 타워 44층 규모의 호텔 건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인근 리들도쿄 주민들과 단체들이 과도한 규모와 젠트리피케이션 우려를 제기하면서 협의 끝에 30층 높이로 낮아졌고 호텔 계획은 철회됐습니다. 이 개발안은 다양한 단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고 여러 가지 서류를 통과시킨 이후 2년 뒤 지금 착공 2년 내에 착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시 설계, 각종 인허가 절차를 진행한 뒤에 개발사는 2년 내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한국중앙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4개 계열사의 기업 회생 절차 신청에 이은 중앙일보의 워크아웃 신청 그리고 대주주 경영권 매각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JTBC가 부도 직전까지 채권 발행한 것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중앙그룹 계열사 회사채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해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금융기관들이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을 알고도 회사채를 발행했는지, 신용등급이 낮은 고위험 채권임에도 투자자 성향에 맞게 안내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어본다는 방침입니다. LA 스테디움, 이게 소파이 스테디움이죠. 이 LA 스테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32강전으로 인해서 오늘 이 사우스 LA 경기장 주변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토너먼트가 열리는 잉그루드 스타디움을 지나는 운전자들에게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정체는 오늘 정오 경기 시작 전부터 시작돼 경기 종료 후에도 몇 시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국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소파이 스테디움 잉글루드 해당 지역 방문을 피하고 인근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평소보다 이동 시간을 여유 있게 잡아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경기장을 찾는 축구 팬들을 위한 대중교통 정책도 마련돼 있습니다. 메트로 당국은 경기 당일 경기장으로 직행하는 버스 노선을 증편해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편 오늘 경기에 맞붙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중 한 팀은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 승자와 16강에서 격돌하게 됩니다. 오늘 사실상 뭐 평소대로 따지자면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같은 목요일입니다. 내일 대체공휴일, 독립기념일 대체공휴일로 내일부터 쉬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본격적인 여행 행렬이 시작되면서 남가주 일대 도로와 공항이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오늘부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오토클럽,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약 550만 명에 달하는 남가주 주민들이 장거리 이동에 나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그리고 내일 정오부터 저녁 7시 사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LA 국제공항은 8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특별 수송 기간 동안 200만 명 이상의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목요일 하루에만 약 22만 명의 여행객이 공항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공항은 이번 연휴뿐만이 아니라 월드컵 경기 등 대형 이벤트가 이어지는 올여름 내내 공항 혼잡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공항을 이용하려는 주민들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공항에 당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이번 주 내내 LA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DUI 특별 단속이 실시됩니다. 한인타운 인근 베니스 블루보드와 웨스턴 에비뉴, 멜로즈 에비뉴와 옥스퍼드 에비뉴, 그리고 LA 다운타운 플로렌스 에비뉴와 메인 스트리트 이 세 곳에 DUI 체크포인트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내일과 연휴가 끝나는 그날까지 일요일까지 곳곳에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그리고 음주 및 약물운전 집중 단속을 펼친다고 경찰은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폭죽 유통 조직을 겨냥한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드론을 활용한 감시 활동도 확대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얼마나 처참한 결과를 나타냈는지 저희가 두 눈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피해를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불법 불꽃놀이 하지 마십시오. 네이선 호크만 LA 카운티 검열과 무관하게 불법 폭주에 계속 터지고 있죠. 성숙한 시민인식 부탁드립니다. 이밖에 남가주 사건 사고 소식, 불꽃놀이 관련 사고 소식 보도국에서 정리해드립니다.
1: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폭죽으로 인한 대형 산불 우려가 커지자 로스앤젤레스 사법당국이 타주에서 유입된 고성능 불법 폭죽 판매상을 잡기 위해 대대적인 함정 수사에 나섰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소셜미디어에서 구매자로 위장해 불법 폭죽 판매책들을 추적해왔으며 어제 파라마운트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책의 차량을 포위해 트렁크에 가득 실려있던 불법 폭죽을 압수하고 용의자를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전기 충격기와 금속 주먹 무기인 너클 등 불법

0: 무기도 함께 발견됐습니다. 당국은 최근 2주 동안에만 3,000파운드가 넘는 불법 폭죽을 압수하고 관련자 49명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셰리프국은 불법 폭죽을 터뜨리려다 손을 잃거나 주택에 불이 나는 등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주 정부에 따르면 지난 2024년 이후 폭죽으로 인해 1,200건이 넘는 화재가 발생해 3천만 달러 이상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당국은 불법 폭죽을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최대 5천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앞으로도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해 오렌지 카운티에서 불법 폭죽을 터뜨려 8살 여자아이를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은 뷰에나파크에 거주하는 47살 데카스트로를 불법 폭죽을 무모하게 터뜨려 8살 제스민 응우엔 양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응우엔 양은 지난해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맞아 어머니, 자매와 함께 데카스트로의 집에서 열린 파티에 참석했다가 변을 당했습니다. 당국에 따르면 데카스트로는 허가나 면허가 필요한 400달러 상당의 전문가용 불법 폭죽을 구입해 터뜨렸으며 불량 폭죽이 오작동하면서 관객들이 모여있던 진입로로 발사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최대 6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히며 다가오는 휴일 불법 폭죽을 터뜨리려는 이들에게 이번 비극을 엄중한 경고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검찰이 사우스 LA의 인신매매 다발 지역인 피게로아 일대를 대대적으로 단속해 현지 모텔 매니저를 포함한 용의자 10명을 무더기로 체포했습니다. 연방검찰은 어제 성매매 및 인신매매 조직을 소탕하기 위한 합동수사인 오퍼레이션 브로큰 블레이드의 2단계 작전을 통해 악명 높은 갱단 1단과 모텔 매니저 등 총 10명을 체포해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가출 청소년이나 위탁 가정 아동 등 취약계층의 여성들을 소셜미디어를 통해 유인한 뒤 폭력과 약물 중독을 이용해 성매매를 강요하고 수익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임신한 미성년자에게 낙태를 강요한 당일 성매매 전선에 다시 투입하거나 돈을 적게 벌어왔다는 이유로 14살 소녀를 상습 폭행하는 등 갱단 일당의 잔혹한 범행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범행 장소로 이용된 모텔의 40대 매니저 역시 이들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돈인 줄 알면서도 수만 달러를 받아 챙기고 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소액으로 쪼개기 입금을 한 혐의로 함께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용의자들의 죄질이 극히 불량의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소 15년에서 최대 종신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으며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앞으로도 연방 당국과 공조해 인신매매 범죄 조직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의 한 주택가에서 빈집 털이를 하고 달아나던 용의자 3명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끝에 붙잡혔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어제 저녁 5시 50분쯤 빈집털이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 인근에서 용의자들의 렉서스 세단을 발견하고 정지 명령을 내렸으나 이들이 이에 불응하고 도주하면서 추격전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의 위험한 도주는 베벌리 그로브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 SUV를 들이받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사고 직후 용의자들이 탄 차량에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였으며 차에서 내려 걸어서 도주하던 남성 용의자 3명은 얼마 못 가 경찰에 모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체포된 용의자들의 신원을 조사하는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에너하임에서 한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리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대형 사고가 발생해 운전자가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 10시 25분쯤 에너하임 블러바드와 라팔마 에비뉴 교차로 인근에서 최신형 포드 머스탱 차량이 빠른 속도로 프레임 안으로 돌진한 뒤 그대로 가로수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다른 운전자를 비롯한 주변 목격자들이 구조를 위해 급히 달려갔으나 운전석 문이 열리지 않아 애를 먹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목격자들은 구조대원들이 의식을 잃은 운전자를 병원으로 급히 이송했다고 전했으나 현재 운전자의 정확한 상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인근 주민들은 사고가 난 교차로가 평소에도 매우 위험한 곳이라며 올해 들어 같은 장소에서만 벌써 10건에 달하는 사고가 있었다고 토로했습니다. 에너하임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음주나 약물 복용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이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납치 사건으로 발령됐던 앰버 알러트가 생후 3개월 된 아기와 친모가 무사히 발견되면서 어제 오후 전격 해제됐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헤이워드 경찰의 요청에 따라 어제 새벽 엘로미다와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등지에 앰버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납치된 영아 맥센스 시로아 군과 용의자인 42살 친모 마리나 카자코바는 지난 일요일 아침 북가주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뒤 행방이 묘연한 상태였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 차량을 추적해왔으며 어제 오전 로스앤젤레스 웨스트우드 윌셔 블러바드에 있는 연방 정부 건물 주차장에서 버려진 도주 차량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차량 내부에 아기와 친모는 없었으나 경찰은 인근 수색을 벌인 끝에 두 사람을 모두 찾아냈습니다. 헤이워드 경찰국은 현장에서 친모 카자코바를 체포해 구금했으며 구조된 아기는 무사히 친구의 품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캘리포니아주 캘라바사스의 한 공원에서 쓰러진 대형 나무에 맞아 비극적으로 숨진 8살 소년의 유족이 공원 관리, 당국 등으로부터 1,400만 달러의 배상금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2025년 7월 9일 킹 질레트 렌치 공원에서 열린 여름 캠프에 참가했던 라마 맥글로턴 군은 대형 나뭇가지가 부러지며 덮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사고로 11살 소녀가 다리가 부러지는 등 다른 참가자 6명도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습니다. 조사 결과 사고 전날 한 나무 관리 업체 직원이 나무 밑동의 부패 상태가 우려되니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지를 쳐내야 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드러나며 공원 측의 관리 부실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합의안에 따라 소년의 부모는 공원을 관리하는 산악휴양보존국과 캠프 주최 측 등으로부터 총 1,465만 달러를 지급받게 되며 부상자 6명에게도 총 465만 달러의 배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악휴양보존국 대변인은 유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이번 합의가 유족들의 큰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 사건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이 시간은 LA 동포사회 1등 신문 미주한국일보. 궁금한 게 있으세요? 라디오 서울 AI 잭봇 나서에게 물어보세요. 라디오 서울 1650.com 라디오 서울 웹사이트 공동 제공입니다. 보도국입니다.
1: LA 한인회가 차세대 인재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멘토와의 만남 세미나를 계속 이어갑니다. 이 프로그램은 각 분야 전문가를 초청해 진로 경험과 성장 과정을 공유하는 행사로 이번 8번째 세미나에는 LA 경찰국의 레이첼 로드리게즈 올림픽 경찰서장이 강연자로 나섭니다. 로드리게즈 장 서장은 한인 어머니와 LAPD 출신 아버지 사이에서 자란 2세대 경찰 가정 출신으로 경찰을 꿈꾸게 된 계기,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공공 서비스 분야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행사는 7월 1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LA 한인회관에서 열립니다. 참가 대상은 8학년부터 11학년 학생이며 학부모 같이 해야 합니다. 제53회 LA 한인축제 뭐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았나요? 3개월 남았네요. 3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LA 한인축제재단이 올해 축제 공연 무대를 장식할 아티스트 라인업을 공개했습니다. 축제재단은 LA 아리랑을 주제로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서울국제공원에서 열리는 제53회 LA 한인축제에 진우션, 타이거 JK, 윤미래 등이 출연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축제재단이 발표한 서울국제공원 중앙 무대의 공연 라인업에는 이 세계 최초 청각장애 K-POP 그룹 빅오션 그리고 빅 주류 엔터테인먼트에서 활약하고 있는 덤파운데드, 강유찬, 프롬 20, 지소울, 셰넌베 등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를 예정이라고 축제재단은 밝혔습니다. 장애인 형제 자매를 둔 비장애인 청소년들은 부모의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거나 어린 나이부터 무거운 책임감과 외로움을 마주하기 쉽다 라고 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관심이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결성된 청소년 단체 하트포 시블링스가 오는 8월 8일 오후 4시 라케냐다 YMCA에서 아트 공모전 전시회를 개최한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공모전 주제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장애와 함께 자라는 우리의 이야기, 이게 주제입니다. 참가자들은 장애를 가진 가족과 살아가며 느낀 사랑과 이해, 외로움, 희생, 희망을 그림과 드로잉, 사진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13세에서 19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며 작품은 7월 2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K-뷰티 플래그십 허브 K-뷰티하우스가 LA 마켓센터, 캘리포니아 마켓센터에서 출범을 앞둔 가운데 운영사인 DL스킨이 현지 바이어들과 사전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K-뷰티하우스는 한국 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기업 간 거래 중심 거점으로 현지 바이어 매칭과 소비자 체험, 미디어 인플루언서 행사 등을 통해 글로벌 유통사와 K-뷰티 기업을 연결하는 플랫폼 역할을 맡게 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마켓센터에 K-뷰티하우스가 들어서게 됩니다. 한편 CJ 올리브영은 오는 8월 14일부터 4일간 LA에서 올리브영 페스타 LA 2026을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서 대규모 뷰티 축제를 통해 현지 고객들의 K-뷰티 경험을 한층 심화한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번 페스타는 KCON LA 2026과 연계해 열리며 올리브 영의 체험형 컨텐츠를 한자리에서 구현한 컨셉으로 꾸며진다라고 소식 전해왔습니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2: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3: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2: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3: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2: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4: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5: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6: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5: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6: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5: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7: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8: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9: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0: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9: 장례비는요?
10: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9: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0: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

0: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서둘게 한 스티브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비록 일시적이라도 이제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며 사람들이 미국 땅에서 아이를 낳기 위해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될 가능성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매체 페더럴리스트 창립자 숀 데이비스 역시 같은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도 제기한 바 있다는 게 악시오스의 설명입니다. 이 계획을 두고 악시오스는 임신, 여행, 시민권을 둘러싼 새로운 논쟁을 불러올 것이며 논의를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 문제에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사람을 제한하는 문제로 전환시킬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을 현행대로 연장하지 않고 재검토 절차에 들어간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멕시코, 캐나다와 달리 협정의 16년 연장에 동의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 멕시코, 캐나다 무역 협정은 일단 10년간 효력을 유지하면서 참여국들은 매년 재검토를 통해 치열한 협상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이번 결정은 협정의 안정적인 연장보다 미국의 통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수시 재협상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통상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노스다코타주를 찾아서 파나마 운하를 중국이 가져가게 놔두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다코타주 시어도 루즈벨트 도서관 개관식을 차진 후 연설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파나마 운하 언급은 시어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하다가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탄 차량 행렬을 기병대가 이끌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노스다코타로 갈 때 카타르에서 선물 받은 새 전용기를 타고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일 열리는 독립기념일 250주년 불꽃놀이를 위해서 워싱턴 DC의 건강에 유해한 수준의 대기오염 발생을 예상한다라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국립공원관리청의 내부 문건을 인용한 이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4일 밤 10시 30분 또는 11시에 불꽃놀이를 시작합니다. 약 85만 발의 폭죽이 40분 동안 터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바탕으로 한 대기질 분석 초안은 사람들이 내셔널몰 주변의 오염에 장시간 노출되는 것을 피해야 한다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있습니다. 이 문건에는 워싱턴 DC와 알링턴 의사당 지역에서는 대기오염이 매우 건강에 해로운 수준이 될 것이어서 사람들이 자극 증상을 예상해야 하며 오염의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라고 권고되고 있습니다. 불꽃놀이가 끝난 뒤에도 최장 6시간 동안 오염 수준이 이 지역의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인공지능, AI의 급속한 확산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UN의 첫 공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AI 기술 대부분이 미국과 중국에 집중된 가운데 인류 공통의 규범을 바탕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치명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Y10입니다.
1: 지난해 8월 UN이 설립한 최초의 AI 국제과학기구는 첫 보고서에 AI의 가능성과 위험을 동시에 담았습니다. 교육 등의 분야에서 혁신적인 역량을 발휘할 수 있지만 제대로 활용하지 않으면 인류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특히 AI 기술과 규제 간의 격차를 지적했습니다. AI 성능이 몇 달 간격으로 두 배씩 향상되는 데 반해 관련 규제와 기술에 대한 이해는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제되지 않은 기술이 불러올 미래를 우려했습니다.
2: Meanwhile, there are still no known technical guarantees that AI will follow our instructions, norms, or laws. And instead, as she mentioned, growing evidence to the contrary, including AI acting deceptively.
1: AI로 인해 전 세계의 불평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매주 약 10억 명이 AI를 쓰고 있지만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국은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일부 국가와 기업이 AI 기술을 독점하면서 생기는 문제점 역시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A handful of companies and a handful of countries are making the most consequential decisions about humanity's future.

0: The United States alone accounts for 75% of the computing power in the world's largest AI clusters.
1: 또 각국에서 민주적 절차와 정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현상이 나타나는 데는 AI가 만든 가짜 정보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유엔은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국제사회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 But first let me draw a single lesson. The more AI advances without shared rules, the less say governments and people will have in the outcome.
1: 무서운 속도로 발전하는 AI를 과연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다음 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 AI 국제회의는 인류가 직면한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YTN 이경아입니다.
3: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융자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융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융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융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융자, 비즈니스 융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모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융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8: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7: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8: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7: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8: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9: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0: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11: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1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1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건강하세요.
13: 센터 메디컬 그룹.
15: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5: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월드컵이 재밌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죠? 개최국이 참가국이 늘어난 것도 뭐 재미도 있지만 경기도 굉장히 재밌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 몇몇 국가를 빼놓고는 축구 평준화가 된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축구 평준화. 한국은 하향 평준화가 돼버렸죠. 네. 한국팀이 빠져서 좀 맥이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월드컵 축구 경기 굉장히 재밌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제 경기 한번 짚어볼까요? Y10입니다.
17: 잉글랜드는 전반 7분 만에 콩고민주공화국 시펜가에게 골을 내줬습니다. 잉글랜드는 바상 공세를 펼쳤지만 콩고민주공화국 골키퍼의 놀라운 선방이 잇따라 나오며 끌려갔습니다. 후반전 주장 해리케인이 잉글랜드를 구해냈습니다. 후반 30분 공에 대한 집중력을 보여주는 헤더로 동점골을 넣더니 후반 41분에는 총알 같은 슈팅으로 원도골을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대회 5골을 기록한 케인은 혼란과 어깨를 나란히 했고 6골을 넣은 메시, 은바페와는 한 골 차가 됐습니다. 세계적인 스타들이 이름값을 하며 치열한 득점왕 경쟁을 이어가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잉글랜드는 멕시코와 16강전을 치릅니다. What's your favorite football's coming up again? It's all a circle. 벨기에도 세네갈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대0으로 끌려가던 벨기에는 교체로 들어간 루카쿠가 후반 41분에 한 골을 따라갔고 후반 44분에는 텔레만스가 헤더로 동점골을 넣었습니다. 텔레만스는 연장 후반 추가 시간에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며 역전승을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은 보스니아를 2대0으로 꺾고 16강에 진출해 벨기에와 격돌합니다. YTN 김동민입니다.
3: 오늘 또 관심 끄는 경기 많이 펼쳐지죠. 일단 스페인과 오스트리아 간의 경기가 오늘 오후 12시에 열립니다. 이 경기 지금 소파이 스테디움, LA 스테디움에서 열리기 때문에 이 지역 교통체증 감안하라. 우회 도로를 찾아서 운행할 곳을 지금 당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오후 4시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간의 경기가 열립니다. 호날두 선수 과연 16강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오후 8시에는 스위스와 알제리 간의 경기로 경기가 오늘 32강 경기는 마무리가 됩니다. 월드컵 경기가 이렇게 진행될수록 점점 더 재밌어지고 있어요. 어제 또 미국은 보스니아를 2대0으로 꺾으면서 16강에 또 진출을 했죠. 반가운 인물 있죠. 미국 대표팀 감독. 네. 포체티노 감독이 지금 미국 대표팀 감독으로 있습니다. 토트넘 감독이어서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인물인데 포체티노 감독 연봉이 한 600-700만 달러 정도예요. 이 정도면 한국 대표팀에서도 충분히 영입해볼 수 있지 않았을까요? 월드컵 끝나고 나니까 그냥 한국 대표팀 탈락하고 나니까 아쉬움만 가득한 그런 월드컵 기간입니다. 2026년 7월 2일 목요일에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닝뉴스 이 시간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이자 1%를 내려서 재융자를 해주는 융자전문회사 융자나라, 오픈뱅크가 당신의 미래와 가능성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열려있는 은행 오픈뱅크,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공동 제공입니다.
6: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30년 경험으로 교통사고 중상의 사건을 책임집니다. UC 버클리, UCLA 로스쿨 출신 수천만 달러 승소,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사고 후 당황하지 말고 무료 상담 받으세요. 최고의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무료 상담 213-380-0777, 213-380-0777.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18: 새롭게 내과 주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클리닉의 안상훈 원장은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8-3311.
19: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 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 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 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납학이며 문의는 657325 4000번 657325 4000번입니다.
20: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여행사 세안여행사. 지난 40년간 한인사회와 함께한 세안여행사로 전화주세요. 가장 쉽고 편리하게 집에서 직접 비행기표 구입하시고 공항으로 바로 가시면 됩니다. 또한 모국 방문 시 최첨단 설비를 갖춘 병원에서 건강검진도 받으세요. 티켓은 물론 여행에 관한 모든 것을 한 곳에서 해결해 드립니다. 세안여행사 213-383-4988 213-383-4988.
21: 라디오 서울 안이었습니다.
22: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돼요.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22: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20: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22: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20: 213-388-7979, 213-388-7979.
22: 유니굿 프렌드 보험.
23: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24: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3: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24: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3: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24: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5: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6: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5: 선택하세요 품질을.
26: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5: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6: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5: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6: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25: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6: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5: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6: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7: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8: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안녕하십니까, 송봉우입니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1: 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임신한 외국 여성들의 입국 자체를 아예 공항에서 차단하는 방안을 현재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직접 설계하고 있는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어제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시적이나마 이제부터는 누가 미국에 들어오는지를 매우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사람들이 미국 땅에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오고 그 아기는 평생 시민권을 갖게 되는 일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미국에서 태어난 아이의 권리 문제를 건드릴 수 없으니 임산부 자체를 미국에 못 들어오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문제도 많습니다. 누가 임신했는지를 일일이 어떻게 알 것이며 또 임신 상태가 어떤지에 관한 데이터가 정부에 넘어간다라는 사실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뭐 개인정보와 관련된 위험한 발상일 수도 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할 때 단순히 임신했습니까 등등 뭐 임신 여부를 묻는 간단한 질문으로 끝날 수도 있겠지만 어찌 보면 그 간단한 질문 자체가 여성들에게는 매우 민감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또는 질문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순간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나 심지어는 성희롱 등 그 이상의 예측하기 어려운 많은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한편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1년에 몇 명, 즉 자동 출생 시민권을 받는 아기가 1년에 몇 명인지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는 사실 정부의 발표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3의 기관이 한 추정치에 따르면 미국에서 연간 한 2만 5천 명 정도 수준이 미국을 일시적으로 방문했다가 자식을 낳는 그런 정도로 숫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년에 2만 5천 명. 물론 그런데 이들이 모두 고의적인, 의도적인 원정 출산이다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미국에서 태어난 뒤에 모국으로 돌아가서 추후에 그냥 모국 시민권만 유지하는 케이스도 최근에는 훨씬 더 많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한인들의 경우에도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뒤에 18세가 되어서 국적 선택을 할 때 최근에는 한국 국적을 선택하는 케이스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고의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나게 된 케이스는 1년에 그저 만 명 미만일 터인데 그 만 명 미만에 비해서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태어나는 신생아는 약 360만 명입니다. 일반적인 신생아 360만 명에 비해서 그저 만 명 미만으로 추산된다. 상대적으로 심각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정부는 임신부의 입국 자체를 막는 방법에 대한 검토를 지시한 데 대해 이어서 이제 또 원정 출산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하겠다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앞으로는 임신한 상태에서는 미국에 들어오지 못할 확률이 높아지는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원정 출산을 영어로는 birth touris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연방 법무부가 birth tourism, 이 원정 출산 사건들을 최우선으로 수사해서 기소하라라고 연방 검찰에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일선의 모든 연방 검사들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서 원정 출산 사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출산 관광 계획은 이민법을 악용하고 형사법을 자주 위반한다라며 자녀가 시민권을 자동으로 획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국법의 허점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또 일선 검사들에게 출산 관광 수사를 위해서 국토안보부와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지난 4월 이 수사 요원들에게 출산 관광, 소위 원정 출산 수사에 집중할 것을 이미 명령한 바 있습니다. 자, 법무부의 이번 지시는 출생시민권 제도에 대한 합헌이다라고 결정을 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직후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표된 것입니다. 대법원의 발표는 그렇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을 거야 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죠.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이어가겠다라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이 원정 출산은 사실 단속해야 하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 원정 출산 단속에 애매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관광으로 왔다가 아이를 낳아도 법적으로 시민권을 아이한테 주는 게 미국에서 어찌됐든 합법이니까 사실 원정 출산의 기준이 어디부터인지 당신 원정 출산 했어? 뭐 안 했어?를 어디부터 그렇게 구별을 할지가 매우 애매합니다. 임산부가 출산을 몇 달 앞두고 미국의 가족이 보고 싶어서 왔다가 아이를 낳게 됐다는데 그걸 무슨 법으로 위법하다라고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고 임산부의 미국 입국을 또 무조건 막을 수도 없고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가 어떻게 조사하고 어떻게 제한하겠다라는 것인지 그 구체적인 내부 지침을 찾아봤습니다. 원정 출산이 애매한 기준 때문에 처벌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연방 법무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법무부는 형법 및 이민법 조항들을 활용해서 수사하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내부 지침을 검사들에게 내려보냈습니다. 사실 수사를 한 뒤에 처벌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법적 기준이 분명해야 합니다. 법적 기준이 분명해야 재판에 넘기는 즉 기소를 할 수도 있고 또 처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 분명한 법의 잣대가 있어야 합니다. 무조건 원정 출산 조사한다라고 겉만 주고 끝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게 어떤 법들이 있는지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비자 사기 문제입니다. 가장 흔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입니다. 입국 심사 시에 임신 사실을 숨겼거나 입국 목적을 비즈니스라고 거짓 신고해서 입국하는 행위입니다. 이건 추후에 조사해서 얼마든지 쉽게 구별해낼 수 있는 부분이죠. 자, 두 번째는 통신 사기입니다. 원정 출산 업체가 고객에게 비자 발급을 위한 허위 서류 작성법을 코칭해 주거나 입국 목적을 속이도록 유도하는 등 즉 아, 나 임신해서 아이 낳으러 미국 가는데 이걸 뭐라고 써야 돼요? 할 때, 아예 그렇게 쓰면 안 되죠. 그냥 그 비즈니스라고 쓰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등의 행위를 통신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전화, 카톡, 텔레그램, 텍스트 메시지. 뭐 중국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왓츠앱이라고 하나요? 뭐 위챗이라고 하나요? 뭐 그런 등등 그런 전자적 통신 수단을 이용해서 공모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게 통신 사기입니다. 이 역시 전화기를 압수하거나 이메일을 분석하거나 하는 것을 통해서 조사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금 세탁 혐의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원정 출산 대가로 받은 거액의 돈을 합법적인 비즈니스 수익인 것처럼 숨기거나 자금 출처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정 출산을 도와주는 그 조직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 외에도 타인의 신원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신원 도용 행위, 위에 여러 가지 행위를 조직적으로 계획해서 실행하는 이 소위 공모 혐의 등등 사실 적용시킬 수 있는 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법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민법이나 국적법 등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두가 다 형사법 관련입니다. 결국 이 대목에서 알 수 있는 게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 출산을 전격적으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서 전면에 내세우는 건 강경한 반이민법을 집행하겠다가 아니라 원정 출산을 통해서 벌어지는 각종 범죄를 척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뭐 진짜 속마음이 강경한 반이민법이라 할지라도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건 딱히 법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형사법을 앞에 내세우고 범죄를 척결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이 같은 지침을 고려해 봤을 때 임신한 여행자에 대한 입국 심사가 더욱 엄격해질 것은 뭐 분명합니다. 임신한 상태로 입국하려는 경우에 세관 입국 심사대의 요원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면서 심층적인 심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어떤 질문을 많이 던질까요? 첫 번째, 입국 목적입니다. 미국에 이번에 방문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냐? 라는 질문은 당연히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어느 바보가 출산이요? 라고 답변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겠죠. 하지만 사업이요? 라고 대답했다가 추후 전혀 사업적인 행위가 없었다라는 게 밝혀지면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그게 두려워서 임신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임신이 아니다라고 아예 거짓말을 했다가는 오히려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입국심사관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두 번째, 의료비용 지불 능력입니다. 이건 입국심사대에서 가장 흔한 입국 거부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출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비용을 미국 납세자의 세금으로 충당할 우려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금 증명서와 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매우 엄격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가장 많은 질문 세 번째는 체류 기간입니다. 출산 예정일과 머무를 기간 등을 대조해서 출산이 미국 체류 기간 내에 이루어질 것으로 의심되면 관광 비자의 본래 목적인 일시적 방문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간주해서 아예 공항에서 입국을 안 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요약하자면 임신 중인 상태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금지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입국 심사대에서 출산 목적이 아님을 증명해야 하고 또 만일 의료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에 입국이 거부될 가능성이 앞으로는 크게 높아지게 됐습니다.

0: 네, 지난 6월 12일 JTBC의 채무 불이행으로 시작된 한국중앙일보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가 중앙일보의 경영권 매각 추진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JTBC가 부도 직전까지 채권을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의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한국 시간 2일부터 중앙그룹 계열사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 의혹과 관련된 본격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JTBC의 회사채는 연 8%의 고금리를 내세워서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금감원은 JTBC 회사채 발행 주관사인 신한투자증권과 또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판매를 맡은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불완전 판매라는 것은 은행이나 증권사 등이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항, 즉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 등을 언급하지 않았거나 허위 또는 과장 설명을 해서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인식하고 구매하게 만드는 부당한 판매 행위를 뜻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 금융기관들이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은 알고도 회사채를 그렇게 발행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JTBC의 재무 악화 위험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라며 불완전 판매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요즘 미국에서는 자동차 디테일링 세차가 청년층의 새로운 창업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일단 창업 비용이 낮고 세차 영상이 SNS에서 인기를 끌며 학업이나 직장까지 접고 뛰어드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디테일링 세차란 일반 세차보다 훨씬 정교한 수준으로 차량 안팎을 손질하는 서비스를 뜻합니다. 진공청소기로 차량 내부 구석구석의 먼지와 부스러기를 제거하고 고압 세척기로 외장 오염물을 씻어내는 기본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도장면의 흠집과 얼룩을 갈아내는 도장 보정, 코팅제를 발라 광택과 보호막을 더하는 세라믹 코팅까지 더하면 고급 서비스로 분류돼 요금도 크게 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오하이주 셀럼에 사는 한 켄트 주립대 재학생은 지난 5월 아예 학업을 중단하고 부모 차고에서 디테일링 세차 사업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는 이 일로 매달 5천 달러의 순이익을 올리고 있다고 공개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자격증 없이 장비만 갖추면 바로 창업할 수 있다는 점을 디테일링 세차 사업의 최대 강점으로 봅니다. 국제 디테일링 협회의 메건 포이리의 회장은 기본적인 세척만 하는 수준이라면 소규모 장비를 차에 싣고 곧바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다만 세라믹 코팅 같은 고급 서비스는 별도 작업장과 추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월스트리트저널은 앞으로는 이 같은 낮은 진입 장벽이 불러오는 경쟁 심화도 우려된다면서 계절성, 고유가에 따른 소비 위축을 견디면서 전문 서비스와 교육, 컨텐츠 수익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확장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장 상황을 짚었습니다.

0: 이어서 must read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입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운전면허와 신분증 정보를 전국 차량 관리 네트워크와 공유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서류 미비자를 비롯한 이민자들의 개인정보가 연방 이민국에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2026-27 회계연도에 예산안을 통과시키면서 캘리포니아 DMV가 전국 운전자 정보 시스템과 이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5,500만 달러의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주지사도 서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조치가 연방정부의 리얼 아이디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이번 조치가 100만 명이 넘는 이민자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개인정보를 연방이민당국이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다 라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 일부 지역의 이콜라이 대장균 검출로 인해서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령이 발령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0일 실시된 전기 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특정 지역에서 대량 검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영향 지역은 서쪽으로는 사우스 아드모어길, 동쪽으로는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북쪽으로는 오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가로 둘러싸인 두 블럭 구간입니다. 수도 전력국은 해당 구역의 주민들에게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을 반드시 1분 이상 끓여서 사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 차원의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이다라며 전체 상수도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보일 하이츠 화재와는 무관하며 화재 관련 오염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추가 검사 결과에 따라서 해제 여부가 결정되면 해당 구역 주민들에게는 즉시 통보될 예정입니다. 해당되는 구역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쪽으로는 아드모, 동쪽으로는 마리포사 에비뉴, 북쪽으로는 오가,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가 두 블럭 구역입니다.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대규모 폭죽 유통 조직을 겨냥한 합동 단속을 벌이는 한편 드론 등을 활용한 감시 활동도 확대하면서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이튼 호크먼 LA 카운티 검사장은 불법 폭죽 제조, 운반, 판매 그리고 사용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호그먼 검사장은 문제는 일부 사람들이 합법적인 공개 불꽃놀이를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험한 불법 폭죽과 폭발물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점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검찰은 제조업자, 판매자, 그리고 구매자, 그리고 점화한 사람까지 모두 기소할 것이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이번 주 내내 한인타운을 포함한 LA 전역에서 DUI 단속이 강화됩니다. 먼저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한인타운 웨스턴길 베니스 블루버드와의 교차 지점에서 체크포인트가 설치됩니다. 또한 옥스포드길은 멜로우즈 에비뉴와의 교차 지점에서 체크포인트가 역시 설치됩니다. 내일은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77가 경찰서와 사우스 이스트 디비전 관할 지역에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진행됩니다. 또한 내일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는 빅토리 블루버드와 밥콕 에비뉴에서도 검문소가 설치됩니다. 또한 일요일 오후 6시부터 밤 11시까지는 버먼트 에비뉴와 먼로 스트리트 교차로에서 역시 DUI 검문소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머스트 리드 꼭 읽어야 하는 오늘 아침 한국일보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홍명보 전 감독이 경찰에 소환돼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홍전 감독은 오늘 검은 모자와 검은 마스크를 쓰고 어디론가 출국했습니다. 잠시 후에 전해드립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2: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부당침뜸의 명가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침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4: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3: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 굿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0: 네, 홍명보 전 감독이 시민단체로부터 업무 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홍 전 감독이 경찰의 소환을 받게 되면 결국은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데요. 그 부분 상당히 주목됩니다. 그런데요, 시민단체로부터 업무 방해 그리고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 당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오신 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업무 방해는 알겠는데 업무상 배임은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 한국에서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를 해서 그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반대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입니다. 자, YTN의 보도로 이 부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1: 홍명보 전 감독이 업무방해와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에 당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지난 2024년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이임생 전 기술총괄 이사가 내부 규정을 무시한 채 감독을 선임하고 연봉을 결정한 과정을 홍 전 감독도 관여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2: 홍명보의 전술은 무전술, 무전략입니다. 전혀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능력이 되는 것처럼 국민과 국민을 기만해가지고 그 돈을 받았기 때문에 폭넓게 보면은 저희로서는 그 뱀으로 보죠.
11: 그러면서 선수들에게는 강요와 협박을 동반한 고통을, 국민에게는 모욕을 줬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정감독 재선임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선 이미 2년 전 경찰에 고발장이 제출됐습니다. 늑장 수사 비판에 서울경찰청이 수사에 나섰고 이번에 추가로 고발된 사건까지 병합해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정 회장을 포함해 주요 피고발인 조사를 마쳤지만 당시 고발장에 빠져있던 홍정 감독은 참고인 신분으로도 조사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감독 선임 불공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피고발인으로 적시된 만큼 이번에는 소환 조사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높습니다. 위법성과 강제성 여부에 초점을 맞춰 법리관계를 따져보고 있는 경찰은 홍정 감독을 포함한 핵심 인물 소환 여부에 대해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0: 네, 한편 홍명보 전 감독은 오늘 새벽 검은 마스크와 검은 모자를 둘러쓰고 인천공항에 나타나서 어디론가 출국했습니다. 출국 이유를 묻는 일부 기자들에게는 언젠가 말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나갔습니다. 왜 언젠가 말할 날을 기다려야 되죠? 당당하게 지금 말하면 안 되나요? 네, 이어서 출근하란다고 소송한다고 하는 주정부 공무원들 소리 전해드립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팬데믹 이후에 이어져온 이 공무원 재택 근무를 축소하고 출근을 점차 늘리자 공무원들이 급기야 반발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어제부터 공무원의 사무실 출근 의무 일수를 기존의 주 2일에서 주 4일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최소 9만 명의 캘리포니아 주 공무원들이 이제 주 4일 출근을 하게 됐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변화라는 것은 늘 어렵지만 재택근무 축소는 수년 전부터 예고해온 일인 만큼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출근 확대에 대해서 주정부 공무원 노조와 직능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유연근무제가 납세자의 비용 절감, 고용 확대, 그리고 통근자 감소를 통한 기후변화 방지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정부 공무원들은 주정부를 상대로 급기야 소송을 제기하고 재택근무 축소 정책을 막아달라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요구는 지난 29일 기각됐습니다. 이에 따라 뉴섬 주지사의 주 4일 출근 명령은 일단 예정대로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정부 공무원들은 추가적인 소송을 한다라면서 재택근무 축소 반대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라는 방침입니다. 팬데믹 이전에 주 5일 출근들은 그런데 어떻게 했나 싶습니다. 팬데믹 전에는 주 5일도 아무 말 없이 출근했었는데 팬데믹 때문에 원격 근무하다가 주 2일 출근하라고 하니까 투덜투덜, 이제는 주 4일 출근하라고 하니까 소송한답니다.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CJ 올리브 영은 오는 8월 14일부터 4일간 LA에서 올리브 영 페스타를 연다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미국의 첫 오프라인 매장을 선보인 데 이어서 대규모 뷰티 축제를 통해서 미국인들의 K-뷰티 경험을 더욱 확산시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이번 페스타는 올리브 영의 체험형 콘텐츠를 한자리에 모두 구현한 K-뷰티 플레이그라운드 컨셉으로 꾸며집니다. 약 5만 스퀘어 피트 규모의 초대형 부스에서 55개의 K-뷰티 브랜드가 참여해서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이 부스 중앙에는 올리브 영 매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스토어 존을 구성해서 K-뷰티 대표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합니다. 이 스토어 주변에는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상권인 홍대거리, 그리고 명동거리, 또 강남거리 등과 똑같은 모습으로 공간을 만들어서 마치 서울에 온 듯한 그런 분위기를 연상시키게 됩니다. 올리브 영 관계자는 이번 페스타를 통해서 LA를 중심으로 한국의 올리브 영을 글로벌화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현대화 기아가 미국에서 올 상반기 역대 최대 판매 실적을 세웠습니다. 현대화 기아는 올해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개월간 미국 시장에서 제네시스를 포함해서 92만 380세대를 판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보다 3.0% 증가한 수준입니다. 이 제네시스를 포함한 현대차는 2.7% 늘어난 48만 9,656대, 기아는 3.4%가 증가한 43만 727대로 나란히 상반기 최다 판매 기록을 세웠습니다. 제네시스만 따로 분류해보면 4.6% 늘어난 3만 9,088대 판매했습니다. 모델별 판매 현황을 보면 현대는 투싼이 11만 7,600여대 판매됐고 엘란트라는 7만 9,800여대, 산타페 6만 4,000여대 순으로 잘 팔렸습니다. 기아에서는 스포티지가 9만 4,900여대, 텔룰라이드 7만 3,600여대, 그리고 K4 7만 3,500여대 판매됐습니다.

0: 혈당 관리를 하는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못지않게 또 꾸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이 이유 없이 평소보다 높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정말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나 당분이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과일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이를 씻지 않은 상태로 대충 닦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고요. 결국 비누와 물로 손을 완전하게 씻은 후에 측정했을 때가 정확한 혈당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라고 하네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혈류가 줄어들어 체혈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조금 문질러 주면서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 주고요. 혈액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과하게 압박하면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 테스트 스트립, 요 관리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정기에 맞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트립을 고온이나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권장 온도에 보관하고 또 사용 후에는 용기를 즉시 닫아주는 습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새 혈당 측정기 바늘로 손가락 측면에서 혈액을 채취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1: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2: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3: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4: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4: 공업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4: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워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미주 한인 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 진료 창피함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 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9: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10: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1: 건강하세요.
9: 센터 메디컬 그룹.
1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 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1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1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1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바일리. 지금 검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0: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주름이 맛있는 소반식당.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보험. LA 코리아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계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투어. 융자외계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2: 간추린 주요 뉴스입니다. 유럽에서 기록적인 폭염이 지속되자 중국의 에어컨 업체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어신문인 글로벌 타임스는 유럽이 끊임없는 폭염에 시달리면서 에어컨을 비롯해서 휴대용 선풍기, 양산 등 냉방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라며, 이 때문에 중국 에어컨 업체는 프랑스 등 유럽 국가에서의 판매량이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는 휴대용 에어컨과 선풍기, 제빙기 등의 판매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휴대용 에어컨은 영국을 필두로 프랑스와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아예 품절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영국의 제빙기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증가했고, 독일에서는 5배, 프랑스에서는 3배 늘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비교적 저렴하고 효율성도 괜찮은 중국산 에어컨이 아예 품절되자 차선책으로 중국산 선풍기를 대량 구매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럽의 이번 폭염으로 인해서 스페인에서는 지난 6월 한 달간 무려 1,000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본의 호텔 투숙료가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힘입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도쿄는 평균 객실 단가가 13% 뛰면서 전국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고, 일본 정부는 출국세와 일부 관광 관련 비용까지 인상을 하면서 이제 여행객들의 부담이 차츰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호텔의 평균 객실 단가는 21,795엔, 달러로 약 135불로 1년 전에 비해서 6.5% 상승했습니다. 호텔 평균 가동률도 최근에는 80%를 기록하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의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습니다. 도쿄의 평균 객실 단가는 33,168엔, 달러로 약 205달러로 1년 전에 비해서 13%나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관광 관련 각종 수수료를 높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노스다코타주에 있는 루즈벨트 대통령 도서관 개관식을 찾은 후에 연설에서 중국이 파나마 운하를 가져가려 하고 있고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언급은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업적을 치하하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강력하게 추진한 대통령이 바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루즈벨트는 뉴욕 출신입니다만은 노스다코타 지역에서 목장을 운영한 적이 있고 후일 노스다코타에서의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노스다코타 주민들에게 루즈벨트는 영웅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를 의식한 듯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연신 치켜 세우면서 민주당의 강성 진보를 공산주의자다라고 몰아붙이는 한편 출생 시민권 금지 행정명령의 제동을 건 연방 대법원을 향해서 비판을 하며 마치 선거 유세를 하듯이 연설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루즈벨트 전 대통령을 치켜세우는 발언을 종종 하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실제로 이 트럼프와 루즈벨트가 성향이 비슷하다라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루즈벨트 전 대통령의 딸은 아버지는 결혼식에서는 신부가 되기를 원하고 장례식에서는 시신이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세례식에서는 아기가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딜 가든 자신이 가장 주목받고 싶어 하는 성격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딱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면이 있기는 있습니다. 기존의 관행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대통령의 권한을 거침없이 확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점에서도 두 사람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네, 세상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청혼을 한 커플 스토리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욕의 랜드마크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 꼭대기에 올라가서 소위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남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정오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무려 450m 높이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검은색 현수막에는 흰색 글씨로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The Power of Love가 The Love of Power를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알게 된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조금 뭐 쉬운 듯 어렵죠? 조금만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The Power of Love, 즉, 사랑의 힘이 The Love of Power, 권력에 대한 사랑. 즉, 권력에 대한 욕심.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욕심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로울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로 풀이됩니다. 두 사람은 이후에 안테나 구조물 아래쪽 플랫폼으로 내려온 뒤에 한 사람이 한쪽 무릎을 꿇고 상대방에게 청혼했습니다. 이들은 포옹하고 키스까지 한 뒤에 반지를 주고받고 한 뒤에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었습니다. 이후 이 사람들은 내려왔는데 두 사람은 내려온 직후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0: 네, 미국의 의회가 한국이 쿠팡 같은 미국 기업을 차별 대우한다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고서 내용을 잘 보니까 한국 정부 강압으로 누명을 썼다라고 주장하는 이 쿠팡의 주장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습니다.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한 쿠팡의 이 광범위한 로비가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1: 중국에 있는 강에서 잠수부가 노트북을 건져 올립니다. 지난해 말 쿠팡이 고객 정보 유출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이 잠수부 투입 작전이 한국 국정원 강요에 따른 것이었다는 쿠팡 주장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국정원이 CCTV가 없는 곳에서 증거물을 넘기라고 요구했고, 230차례에 걸쳐 국정원 직원과 통화했다는 기록도 보고서에 실렸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증거 회수 작전을 보고받았다며 국정원의 협조 요청 공문을 쿠팡 주장의 신빙성을 더하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덮기 위해 무리한 비밀 작전을 벌였다는 한국 정부의 비판이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정부의 강압에 따른 피해로 재탄생한 겁니다.
2: 정부 기관이 저에게 지시를 주었고 전 지시를 따랐습니다.
1: 보고서는 한국의 미국 기업에 대한

0: 차별 대우가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한국 정부 공세는 한미 무역합의 위반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미국 언론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한국 정부가 기괴하고 위험한 작전을 강요했다며 반미 성향의 규제가 폭주하고 있다고 보도했고 미 하원 법사위원장은 기사를 퍼나르며 한국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트럼프 행정부와 미 의회를 상대로 한 로비 자금 지출을 역대 최대 규모로 늘려왔습니다. YTN 권중기입니다.
1: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2: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 선택하세요 품질을,
2: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2: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2: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1: 타이어.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2: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2: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3: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4: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5: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6: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 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5: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7: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8: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7: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8: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7: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9: 송봉우의 스토리 뉴스.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처드 호프만 변호사. 젊음을 되돌려 드립니다. 건강식품회사 텔로유스 정인수 코치.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입니다. 한인사회 대표 보험회사 유니구 프렌드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9: 직접 만든 믿을만한 명품 관광, 수준 높은 고객들이 찾는 아주 투어. 융자 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공동 제공입니다.
11: 캐나다가 내년에 열리는 유럽 국가대항 가요제, 즉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에 참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 참여가 관심을 끄는 이유는 북미 대륙에 있는 캐나다가 미국을 뒤로하고 앞으로는 유럽 쪽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라는 전망 때문입니다. 지난 5월에 열린 올해 대회 당시에는 캐나다의 TV 시청자 투표 수가 기타 국가 가운데에서 3위 안에 들었고 많은 캐나다 팬들이 가요제를 직접 관람하기 위해서 대회가 열렸던 오스티아 빈을 직접 찾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캐나다의 유로비전 합류를 미국 대신 유럽과 밀착하는 하나의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유로비전 참가를 추진하는데 마크 카니 총리가 직접 관여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동안 여러 캐나다 출신 가수가 프랑스와 스위스 등 소위 불어권 국가 대표로 유로비전에 출전한 바 있습니다. 이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인물은 지난 1988년 스위스 대표로 출전해서 우승을 한 셀린 디옹입니다. 그룹 빌리지 피플의 리드싱어 빅터 윌리스가 지난 30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74세입니다. 빅터 윌리스의 배우자는 그의 공식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서 깊은 슬픔 속에 남편 빅터 윌리스의 사망 소식을 전한다라며 빅터는 급속히 악화된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라고 밝혔습니다. 빌리지 피플은 뉴욕에서 결성됐습니다. 1970년대 후반 당시 전 세계에 불어닥친 디스코 붐을 타고 YMCA와 고 웨스트 외에도 마초맨, Can't Stop the Music 등의 히트곡을 남겼습니다. 흥겨운 후렴으로 유명한 이들의 대표곡 YMCA는 대표적인 미국의 비영리단체인 YMCA가 미국 내 여러 도시에서 운영하는 이 커뮤니티 센터에 관련된 내용을 노래말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선거 유세에서 자주 사용되면서 발매 수십 년 만에 최근 다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20년 선거 유세 말미에 이 노래에 맞춰서 간단한 손동작으로 춤을 추기도 하면서 이 율동이 큰 화제를 낳기도 했습니다.

0: 네, 충격적인 아동 학대 사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오하이오주 한 시골 마을의 매우 낡은 주택에서 감금 상태에 있던 어린이 무려 16명이 한꺼번에 구조됐습니다. 이들의 나이는 생후 18개월부터 18살까지 매우 다양했습니다. 어린이들이 구조된 주택에는 사람의 배설물이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등 극도로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현장을 목격한 경찰은 내가 키우는 가축도 이보다는 더 나은 환경에서 자라겠다라면서 정말 역겨운 현장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당국 조사에 따르면 이 어린이들은 지난 4년간 3평 반 크기의 아주 작은 방한 칸에서 16명이 함께 생활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학교에 다닌 기록도 없었습니다. 구조된 아동 가운데 일부는 말을 할 줄도 못했고, 발달 장애를 앓고 있는 18세 소년은 자신의 이름조차 쓰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당국은 다른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주 우연히 이 아동들을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아동의 부모와 조부모 등 4명을 중범죄인 아동 방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1: 뉴욕의 한 학교 굴뚝 안에서 사람의 유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뉴욕 퀸즈에 위치한 한 학교 굴뚝에서 사람의 유해로 추정되는 물체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유해는 학교 관리인이 건물에서 나는 악취의 원인을 해충으로 의심해 방역업체를 불러 점검하는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방역업체 직원들은 굴뚝 내부에서 신발 한 짝과 사람의 발을 발견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학교는 지난 금요일부터 여름방학에 들어간 상태였으며, 당시 학생과 교직원은 건물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여름 동안 보수공사가 예정돼 있어서 최근에는 공사업체 관계자들이 주로 건물을 드나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신원 확인과 함께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한편 지역사회는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인근 주민은 누가 그랬든 무슨 일이 있었든 정말 비극적인 일이라며 아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 발생하지 않은 것은 다행이지만 다음 주부터 여름 캠프가 시작될 예정이라 걱정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도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은 매우 충격적이고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뉴욕 경찰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교 공동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학교 건물은 여름 방학 기간 보수 공사로 폐쇄된 상태였으며 학생들은 등교하지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덧붙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3: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2: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4: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5: 뉴서울 호텔의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6: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7: 우와, 싸다. 정말 싸다.
6: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7: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6: 진짜 감쪽 같네.
7: 역시 벤트웨이야.
6: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7: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 합니다.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네, 토요일이 독립기념일이기 때문에 내일이 대체공휴일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회사는 오늘까지 일하고 내일부터는 연휴에 들어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아, 오늘 목요일입니다만은 금요일 같은 목요일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면 이렇게 흥겹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Life is short입니다. 네, 뉴스를 스토리로 풀어서 쉽게 전해드리는 스토리 뉴스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송봉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3: 굿모닝 차차차. 안녕하세요. 굿모닝 차차차 탱자 미옥 온사울입니다. 오늘 아침에 어떤 향기를 맡으셨습니까? 우리가 흔히 기분 전환을 하고 싶을 때 좋은 향수를 뿌리거나 에센셜 오일을 찾곤 하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넘어서 이 향기가 우리 뇌 구조를 물리적으로 바꾸고 똑똑하게 만들어준다는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최근 한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한 달 동안 매일 옷에 장미 에센셜 오일을 묻혀서 그 향기를 지속적으로 맡게 했더니 참가자들의 뇌에서 기억과 감정을 조절하는 핵심 부위인 회백질의 부피가 실제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특히 이 부위는요, 나이가 들면서 치매가 찾아올 때 가장 먼저 위축되는 곳이기도 한데요. 매일 좋은 향기를 맡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우리 뇌의 노화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어벽이 되어준 셈이죠. 돈이나 큰 힘 들이지 않고 그저 기분 좋은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가 스스로 건강해진다는 뇌 가소성의 마법입니다. 그러고 보면요, 어쩌면 우리 삶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오늘 아침 내 주변을 채우는 작은 향기, 그리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 같은 소소한 반짝임들이 아닐까 싶네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탱탱하게 탱자향기처럼 향기롭게 활기차길 바라면서 굿모닝 차차차 본격적으로 출발!

0: 빌리 보한 악단의 라 팔로바 들으셨어요. 이 곡을 들으면 항상 마음이 좀 평화로워지더라고요. 아, 벌써 목요일입니다. 어머나, 믿어지지가 않아요. 월화수가 다 어디 갔죠? 너무 빠른? 벌써 그러면서 오늘부터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를 기획하시면서 어디 떠나시는 분도 계실 테고, 아, 그래도 엘리를 지켜야지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여러분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미국의 건국 250주년을 맞아가지고요. 대형 축제가 워싱턴 DC의 내셔널몰에서는 열리고 있습니다. 다들 참가해라 이랬는데 한 다섯 개 주가 우리는 돈도 별로 없고 바빠서 이러면서 참가를 안 했어요. 오레곤주, 워싱턴주, 매사추세츠주, 또 노스캐롤라이나주, 커네디컷주는 거절을 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거절을. No thank you. 밥 먹고 살기도 바빠. 이러고 거절을 한 걸까요? Great American State Fair가 열렸습니다. 행사장에는 근데 난데없이 노스캐롤라이나주 부스에 남부연합기 이미지가 띄워진 게 확인이 됐습니다. 이 남부연합기는 인종차별과 갈등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운트 올리브 피클 회사. 여러분 생각 없이 이렇게 보지만 피클에서 굉장히 우리가 많이 먹는 게 마운트 올리브 피클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참여를 했다가 전격 철회해버렸어요. 우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가치를 지지한다. 논란이 되는 상징물과는 함께할 수 없다. 라고 선을 긋고, 물론 이게 주정부가 공식 운영하는 부스는 아니었지만 사설 업체가 띄운 화면이었지만 기업 이미지에 5.1 남기 전에 칼같이 돌아선 겁니다. 덕분에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까지 이건 우리 주 대표 이미지가 아니다. 라고 해명하고 부랴부랴 그 해당 이미지를 삭제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그래도 애매하게 눈치 보며 끌려다니기보다 우리 브랜드의 가치관을 위해서 과감하게 노를 외친 이 피클 회사의 결단력. 우리 삶에서도 가끔 이런 명확한 선긋기가 필요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 괜히 뭐 묻을까? 자, 이런 스테이트 페어도 열리고요. 곳곳에서 벌써 불꽃놀이 축제, 이 우리가 사는 남가주에서도 여러 행사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여유가 될 때 잠깐 소개해드리기로 하고요. 오늘 목요일은 바로 스포츠와 사람들, 우리 LA 최케이 켄조 부회장님과 함께 우리 한인분들이 어떤 스포츠들을 하시고 나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이 시간 소개도로 좀 해드리는 시간을 매주 목요일 마련했습니다. 잠시나 말씀드리고 오늘은요. 세상에. 이렇게 여리고 아름다운 분이 철인 3종 경기를 하다니 깜짝 놀랐어요. 와, 그리고 이게 뭐 저쪽 멕시코 코즈멜 가서 철인 경기 3종 경기 나가셔가지고 수상도 하시고 대단한 분입니다. 한번 들어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좀 강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좀 배워야 되겠어요.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거만가,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육년근 에브리원 홍삼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세일하는 홈쇼핑 월드. LA 최고의 바비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 바비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1: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2: Korean Air. 꼭 9개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3: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3: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염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2: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4: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4: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4: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8: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9: 스포츠와 사람들 오늘 철인을 모셨습니다 저는 철인 경기 가신 분이라고 해서 뭐 건장한 남자분이 오실 줄 알았더니 저보다 체구도 작으시고 언니세요. 그런데 난 너무 진짜 나 반성해야 돼 진짜. 우리 미셸서 철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11: 반갑습니다.
9: 우리 LA 체육회 우리 켄저 회장님.
10: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요즘 월드컵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매일매일 네. 재밌는 시간 네. 보내시죠?
9: 네.
10: 저희가 철인을 모시면서 네. 철인과 함께 또 이렇게 네. 월드컵 소식을 잠깐 전하는 네. 그 시간을 가질게요. 저희가 지금 32강전 지금 각 조마다 지금 시작되고 있는데
9: 네.
10: 정말 올해는 북중미 월드컵이 맞는 게 어떻게 네. 개최국이 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잠깐 네. 도대체 어느 나라들이 지금? 32강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는지
9: 네.
10: 저희가 살고 있는 미국에서의 개최국 미국은 정말 어제 네. 엄청난 결과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한 명이 퇴장을 당했는데도 네. 상대팀을 이겼어요.
9: 보스니아랑?
10: 네. 그래서 네. 야 이런 경우도 있구나. 미국이 네. 예전엔 축구의 변방이었는데 네. 이제 정말 축구가 제대로 성장하는 그런 걸 보면서 네. 아 이게 천천히 가지만 그래도 조직적으로 많이 살아났다는
9: 저는 알았어요.
10: 생각이.
9: 왜냐하면 10여 년 전부터 어린 아이들이 축구를 그렇죠. 너무 열심히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나중에 좋은 결실이 있겠구나 했는데 드디어 결실을
10: 네.
9: 봤습니다.
10: 네네. 네. 오늘은 정말 강팀. 네. 우리가 우승 후보라는 스페인하고 포르투갈 아시죠?
9: 오.
10: 크리스티아노 로날두.
9: 네.
10: 그 선수들이 뛰고 있는 자국의 경기들이 오늘 32강전에 이제 돌입하는데 네. 내일은 정말 네. 빅매치입니다.
9: 네.
10: 리오넬 메시 아시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헨티나의 아주
9: 네.
10: 영원한 캡틴이죠. 그 팀도 내일 마지막 32강전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9: 네.
10: 요 세 팀들이 정말 네. 16강전에 들어갈 수 있는지 우리가 오늘과 내일은 정말 뜨거운 네. 월드컵의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9: 네.
10: 16강전도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도 그다음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와치파리를 통해서도
9: 네.
10: 뜨거운 월드컵을 네. 관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9: 네. 아니
0: 우리 미셸서 선수님이라고 네? 불러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10: 철인님.
0: 철인님.
7: 철려. 저희는
10: 철려.
7: 철려.
10: 아 맞다. 철려다.
0: 저희 라디오 서울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7: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서고요. 아, 지금 3종 경기 하고 있고. 예. 네. 그거 3종 경기 하면서 또 마라톤 또 위주로 하고 있고요. 또 네. 산악 마라톤도 하고 있고. 네. 뭐 스포츠는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0: 아 수상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운동을 잘하셨어요?
7: 그렇지는 않고요. 네. 그냥 하다 보니까 점점점 네. 몸이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10: 아. 아니 근데 저희가 네. 철인 하면은 우리 드라마에서 여러분들 아이언맨 아시죠?
0: 네.
10: 야 이거 강한 이미지만 네. 생각했는데 오늘 우리 진행자분이 멘트 하시면서 네. 어 저보다 언니세요. 그래가지고
0: 아니 제가 살짝 여쭤봤거든요. 다섯 살인 나 언니다가 최고도 요만해가지고 진짜 이렇게 딱 제가 안으면 그냥 쑥 들어올 것 같은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철인 3종 경기하면 마라톤 수영.
7: 예, 네, 이제
10: 자전거.
0: 자전거.
7: 예, 네, 이제 처음에 수영을 먼저 시작을 하고 수영이 끝나면서
0: 수영이 얼마 길이로?
7: 이제 네 가지 거리가 있어요. 네. 뭐 스프린트가 있고 네. 올림픽이 있고 그다음에 네. 해프 아이언맨이 있고 네. 그다음에 풀 아이언맨이 있어요. 근데 네. 풀 아이언맨을 하는 네. 수영이 2.4마일. 그다음에 와. 자전거가 112마일. 그리고
10: 112마일이에요.
7: 마라톤은 풀 마라톤 26.2마일을 다 이어서 하루에 다 끝내는 게 3종 경기입니다.
0: 미친 거 아니에요?
10: 진짜 아니, 철인 맞네요, 이거.
0: 어머나, 어머나.
10: 야, 우리 철려에 등극하셔야 돼.
0: 어머나, 어머나. 아니, 마라톤도 힘든데.
10: 그러게요.
0: 네. 수영하고 자전거.
10: 한 종목만 뛰어도 힘들잖아요.
0: 결혼하셨어요?
10: 112마일 말이
7: 결혼은
10: 돼요, 이거?
7: 당연히 했죠.
0: 남편분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남편분도 하세요?
7: 아니에요.
10: 아마 내 보기에는 야. 남편분이 이제 내려놓으심에 이제 네. 단계 올. 아, 저분은 내가 건드릴 야. 수 있는 분이 아니야.
7: 절대 성질 나면 안 건드려.
0: 진짜 철려십니다. 아니. 그 2021년부터 매년 단계를 밟아서
10: 맞아요.
0: 2023년에서는 코즈물 해서 풀 아이언맨을 완주하셨어요.
7: 네.
0: 이 풀코스를 완주하고 결승전을 통과할 때 솔직히 어떤 심정이 드셨어요? 죽고 싶지 않으셨어요? 힘들어서?
7: 진짜 죽고 싶을 때가 많아요.
10: 그렇죠.
7: 진짜 포기하고 맞아. 싶다는 생각할 때가 네. 너무 많아요. 근데 네. 항상 거기에 나와의 싸움이에요.
10: 네. 그런 거 같아요.
7: 거기서 그만할까? 스포츠는. 아니야 네. 더해. 아니야 그만할까? 아, 포기할래 네. 하다가 네. 어느 날 이제 마지막 이제 소리가 막 들려요. 막 음악 소리가 들려. 거기가 이제 피니시 라인이거든요.
0: 아.
7: 그때부터 다시 막 그 몸에 힘이 막 생기면서 막 뛰어가요. 그리고 그 피니시 라인 통과했을 때의 그 기분은
10: 짜릿함이었죠. 네.
7: 진짜 좋죠. 우는 친구들도 많고
0: 음악을 좋아하시나 봐요.
7: 음악 좋아하죠.
0: 네. 네. 예, 예. 저희 어머니도 예. 아우 나 죽겠다 하다가 음악 소리가 나면 빨딱 일어나세요. 그런 음악의 힘 사람들의 네. 어떤
10: 기하는 에너지 예.
7: 그 피니시너 라인 네. 가면 올리죠.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면서 환호성 네. 쳐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네. 그렇게 막 그래요.
0: 네.
7: 예, 그런 또 느낌의 그 즐거움이 또 있어요.
10: 그래,
7: 예.
0: 그런 감동 정말 네. 대단하겠습니다. 네. 네.
7: 뭐 다른 건 아니고 네. 아 내가 해냈다. 예, 나 아 진짜 내가 해냈네 네. 이런 생각. 예, 그러게 진짜, 이제 네. 힘을 주는 것 같아요.
0: 우리는
10: 본인이 이렇게 참가하시면서 네. 아 내가 이런 몰랐던 부분, 아 나의 이런 점도 있었구나라는 거 어떤 부분 좀 발견하세요? 경기 참여하면서?
7: 참여하면서요.
10: 네.
7: 그 인내력?
10: 인내력. 네,
7: 그 이 3종 경기는 아, 인내력이 나랑과의 싸움이거든요.
0: 네.
7: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없을까? 그리고 이거를 네. 힘든 거를 포기지 않고 또 인내력을
10: 맞아.
7: 키우고 해서 끝까지 가는 거.
10: 맞아.
7: 예. 야. 옛날에는 힘든 걸 잘 못했었는데 네. 하면서 점점점 네. 그 인내력이 힘든 거를 극복하는 그 시간이 길어지고
0: 네.
7: 또 힘이 생겨요. 예.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10: 네.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마리나 델리에서 말리부까지 그 비치
0: 네.
10: 사이클링 하는 코스가 있는데
0: 네.
10: 그걸 제가 한번 이제 개인적으로 운동할 때 해봤는데
0: 네.
10: 사이클링 자체도 쉽지는 않더라고요.
0: 저는
10: 계속 달린다는 게
0: 산타모니카에서 저쪽 그 비치 마리나델리 넘어서
10: 네.
0: 밑에까지 쭉 롤러블레이드로 네. 왕복을 했었어요.
10: 와.
7: 응. 그때 재밌죠.
0: 저도 뭐 네. 근데 이제는 무서워서 롤러블레이드를 3년 전에 처치했어요.
7: 아, 넘어지실까 봐.
0: 응. 근데 어떻게 그렇게 끊임없이 하세요?
7: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0: 지금 하신 지가 얼마 되셨어요?
7: 지금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9: 늦게 시작하셨네요.
7: 예, 늦게 시작을 했어요. 예. 처음에 철인을 하려 했던 건 아닌데 시작을 네. 하게 됐고요.
9: 하다 보니까.
10: 어떤 계기가 있으세요? 누가 뭐 추천해줬다든지.
7: 그거 이제 수영을 항상 오랫동안 해왔고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제가 그 레이크타워를 놀러 갔는데 네. 거기 나이 드신 분들이 다 네.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죠. 생각에 맞아. 아, 저 자전거를 타서 네. 저거는 나이가 들어도 부상도 없는 좋은 운동이구나. 그래서 제가 자전거를 시작을 했는데 네. 자전거가 굉장히 재밌어요. 네. 스피드를 즐기는 그렇지, 운동이잖아요. 맞아, 맞아. 그걸 하다 보니까 너무 거기에 또 빠져든 거예요. 그래서 네. 자전거 경기만 또 있어요. 100마일짜리들 네. 몇 개인데 다니면서 네. 이제 재미를 드렸는데 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마라톤이에요. 뛰는 거. 저도 아까 한명 아나운서님이 예. 100m도 못 뛰셨다 그랬죠?
9: 네. 아니 뭐 말이야 그렇지. 전 단거리 선수였어요.
7: 그랬어요?
9: 선수에 학교 단거리 선수.
7: 저는 저야말로 100m도 못 뛰었어요. 근데 그거를 극복하면서 1마일 뛰고 또 연습해서 2마일 하고 3마일 끝내고 7마일 끝나고 어느 날 해프 마라톤을 뛰고 그러면서 자신감이 생기면서 아 네. 이제는 3종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그냥 시작을 하게 됐어요. 예.
9: 진짜 리스펙 박수를 모릅니다. 인내심에는 뭐 예. 이건데 사우나에 들어가면 누가 오래 있나 하면 1등 하시고
7: 그건 못해요.
9: 그건 제가 이겨. 가장 그렇게 힘들었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어요? 그냥? 정신력이 원래 이렇게 좋으십니까?
7: 그렇지 않았는데 이 네. 운동을 하면서 그게 정신력이 생겨요. 향상이 되고 인내력도 향상이 네.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9: 네. 네. 근데 우리 미셸서 철인 철력계에서만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철인 3종 경기를 하는 한인분들이 좀 계신가요?
7: 저희가 코리안 어소시에이션 코리안 팀이 있어요. 이름이 캣인데 KATT. 예. 예, 그래서 한국 분들이 모이셔서 여자분들도 많고요.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도 많고 그래서 네. 모여서 연습하시고 하세요. 예.
9: K 체력을 보여주시는 진짜
7: KATT 캣이라고 해서 예. 예, 코리안 팀이 있어요.
9: 네, 관심 있는 분은 KATT 예, 예. 찾으면 있나요?
7: 네, 네, 그럼 나와요.
9: KATT 철인.
7: 예, 예.
10: 네, 맞아요. 저희가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가 각자의 매력이 있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지금 아까 수영도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야 수영도 힘든데 거기에다 자전거 타고 와. 마지막 마무리로 네. 야 마라톤으로 끝맺음을 낸다는 게 우리 일반 사람들
9: 마치 소주 두 병 마시고 야 마무리로 맥주 한 잔 하자 이것처럼
10: 야, 표현이 아니 어떻게 대단하다.
9: 어디 수영하고 어? 사이클하고
10: 맞아.
9: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10: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네. 삶이 다 도전이잖아요. 근데 네. 아까 그 우리 철련님이 얘기했듯이 그 순간순간 고비가 있는데 네. 그걸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의 응원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자기가 그걸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네. 그 요 힘듦의 그 꼭지점에 딱 넘어가는 또 희열을 맛보시는 것 같아요.
9: 네. 근데 체력도 받쳐줘야 되잖아요. 우리 미셸서 철력께서는 몸 관리, 뭐 이렇게 식사나 이런 거 어떻게 관리하세요?
7: 단백질 위주로 많이 먹고요. 아, 그다음에 좀 근력 운동은 따로 하는 건 없어요. 하지만 네. 이제 계속해서 매일매일 꾸준히 뭐라도 네. 운동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루는 수영, 하루는 네. 달리기 하는 하루는 인도어 바이스클링을 하고 네. 뭐 이런 주말에는 자전거를 좀 길게 타고 네. 예, 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10: 기본적인 체력을 네. 계속
7: 키워나가고 있어요.
10: 네. 만약에 오늘 이 청취자분이 네. 아, 이 철인 3종 경기를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나는 자전거만 타는데 오늘 네. 방송을 듣고 그러면 어떻게 어드바이즈 해줄 수 있는 팁이 있을까요?
7: 네. 그 종목이 세 개다 보니까 세 개를 다 잘하신 분도 물론 있겠지만 다 한 가지쯤 좀 약한 부분이 있으세요.
10: 그렇죠.
7: 예. 네. 어떤 분은 하나만 하셨으니까 두 개를 시작을 하셔야 되고 하는데 똑같아요. 그냥 만약에 내가 달리기는 못한다 그러면 지금 바로 나가서 20분 걸으시고 조금 뛰고 하시다가 또 1마일로 뛰다 걷다 하시다가 그 시작이 중요한 거거든요. 시작만 네.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예, 시작만 하시면
10: 마음가짐을 먼저 가져야 된다.
7: 맞아요. 처음 시작이 중요하지만 한번 네. 도전해서 시작하시면 저도 네. 그랬고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9: 뒤늦게 네. 시작하셨어요.
7: 네, 맞아요. 다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근데 난 체력이 약해 못하시고 이거는 그냥 네. 포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포기하지 마시고 그냥 20분 걷더라도 시작을 하시면 네. 다 하실 수 있으세요.
9: 진짜요? 네. 네. 언니 저도 한참 어리셔서 나 충격받았어. 아니 저는 요즘 걷는 것도 힘들어요. 여기 네. 고관절이 왜 그러나 했더니
7: 안 하셔서 그래요.
9: 운동을?
7: 네, 안 하셔서. 네. 지금부터라도 네. 지금 걷고 뛰고 하시더라도 네. 시작만 하시면 누구나 다 하실 네. 수 있으세요.
9: 네. 아, 진짜 네. 진짜 리스펙. 아, 나 진짜 오늘.
10: 아, 우리가 이제 네. 마지막에 달리는 얘기하니까 네. 요즘 한인사회에 많은 달리기 모임들이 있잖아요. 근데 본인도 지금 LA 러너 클럽에서 이제 달리고 있으신데 그런 달리는 거에 대한 팁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달리기 하면 이렇게 그 장거리 달리는 거를 많이 생각해서 아 나는 먼 거리는 못 뛴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이렇게 세 가지 철인 경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마라톤에 대한 부분도 조금 한번 팁을 좀 주시면 어떨까 해서.
7: 네, 뭐 일단 제 경험담으로는 저도 굉장히 뛰는 걸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1마일도 뛰지도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시작을 일단은 클럽에 조인하시고 왜냐하면 네. 혼자 하시면 힘드세요.
10: 그렇죠.
7: 네. 네. 클럽에 조인하셔서 거기에 이제 수준에 맞으신 분들이랑 같이 네. 처음에는 뛰다 걷다 뛰다 걷다 해서 안 힘들게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뭐 강하게 시작하시면 포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그렇죠. 쉬었다 떴다 하면서 그냥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슬로우 조깅으로 네. 시작을 하셔서 네. 거리를 1마일, 2마일, 3마일 늘리시고 나중에 7마일까지만 늘리시면 네. 그때 몸이 반응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네. 쉬운 건 아니지만 자신감이 생기기 시작해서 네. 그다음에는 해프 마라톤 뛰는 건 굉장히 쉬워질 수가 있어요.
9: 네.
7: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작하시고 네. 천천히라도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9: 네. 네.
7: 힘들지 않은 상태로.
10: 아. 예. 혼자보다는 예. 여럿이 여럿이 같이 예. 조인하는 게 더
7: 수영도
10: 네.
7: 마찬가지. 어떤 분들은 또 수영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10: 그렇죠.
7: 네. 그것도 그냥 YMCA도 있고 스포츠 센터 가서 네. 조금씩 시작하세요. 30분 네. 수영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하시다 보면은 누구나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9: 정말 네. 누구나 못할 것 같은데
7: 아니에요.
9: 우리 다정님께서 와 그 말로만 듣는 철인 3종 경기 여자분이 와 너무 리스펙이에요. 정말 존경합니다. 해주셨어요.
7: 아 감사합니다.
9: 와 진짜 존경합니다.
10: 맞아요. 아. 이게 진짜 리스펙이에요.
9: 그 무엇보다 진짜 그렇습니다. 마라톤 클럽들이 굉장히 한인 사회에 많죠. 우리.
10: 많죠.
9: 예. 네. 그래서 우리에겐 그리피스 파크 있죠.
10: 요번에 네. 그 우리 요번에 출연하신 분도 참가하지만
9: 네.
10: 저도 참가합니다. 여러분들.
9: 어머.
10: 저도
9: 뭐요?
10: 한번 달려보려고
9: 네.
10: 그리피스 파크를 8월 1일 날 여러분들하고 함께 한번 달려보려고
9: 네.
10: 저희가 한번 기획을 좀 했어요. 그래서 우리 철련님도 참가하시니까
9: 네.
10: 여러분들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가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9: 네.
10: 내가 처음부터 막 엄청난 기록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씩 그렇죠.
9: 감은 또 걷는 그룹들도
10: 그렇죠.
9: 있더라고요.
10: 달리다 걷고 네. 달리다 걷고 네. 하다 보면 네. 어느 순간에 내가 그 도착점에 오면서 아 내가 네. 이 정도의 체력을 내가 완주할 네. 수 있구나. 그리고 저희가 10K도 있고 하프 마라톤도 있기 때문에
9: 네.
10: 천천히 일본서부터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보시면서
9: 네.
10: 새로운 분들과 또 주변에 이제 달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조인하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9: 네.
10: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 중에는 아 내가 나는 사우스베이 살아 나는 뭐 패사디나 살아 그러면 그 지역에도 한인분들이
9: 네.
10: 굉장히 러닝클럽 많으세요.
9: 와.
10: 그래서 저희한테 물어보셔도 되고
9: 진짜. 네.
10: 또 여러 네. 매체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9: 그럼 연락처 요즘, 하나 주세요.
10: 예, 연락처를 네. 드리면
9: 네.
10: 13-220-6005 6005로 전화하시면 네. 우리
9: 네.
10: 미셸님이 네. 친절하게 어떻게 네. 여러분들도 네.
9: 와.
10: 아이언맨이 돼가는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지
9: 철려
10: 철려
9: 13-220-6005-220-6005로 우리 미셸서 철려님께 전화번호까지 이렇게 오픈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7: 네, 그리고 이번에 네. 저희 8월 1일 날 하는 마라톤에 네. 관심 있으신 분도 전화주세요.
9: 네. 네. LA 체육회에서 주최하죠?
10: 네, 저희도 네. 같이 주최하니까
9: 네.
10: 많은 분들 오셔서
9: 네.
10: 또 좋은 함께 공기 해요. 마시면서 함께 네. 달리는 네. 그런 건강한 한인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9: 너무나 재미난 시간이 될 거예요. 네네. 뛰지 못해도 저랑 같이 걸어요. 걸어. 저 걸을
7: 네.
9: 거야.
7: 네, 꼭 오세요.
10: 네. 많이 많이 오십시오.
9: 우리 철려, 우리 미셸서 선생님 귀한 시간 감사하고요.
7: 감사합니다.
9: 네, 우리 LHK의 켄조 부회장님.
10: 네,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종목으로 만날게요.
9: 감사합니다.

0: 굿모닝 차차차 1부 함께 하십니다. 블랙핑크의 뛰어. 한 걸음부터 걷다 보면 뛰게 되고 100m 뛰다 보면 1km까지 뛰게 된다. 오늘 미쉬에서 철련님을 만나서 많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뒤늦게 운동을 시작하셨다고 그래요. 살짝 나이를 말씀드리면 어머 한갑도 넘으셨는데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차차차 1부 이 시간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지는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하루의 피로를 말끔하게 풀어드립니다. 천지인 6년근 에브리원 홍삼 스틱 4박스를 99불에 대박 세일하는 홈쇼핑 5월드 LA 최고의 바베큐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산바베큐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즈 융자 제공을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1: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2: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2: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3: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4: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3: 선택하세요 품질을,
4: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3: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4: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3: 리스리턴 중고타이어 전문샵
4: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9: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억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8: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9: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8: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텐자 뮤직 극장 즐거운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1776년 7월 4일은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울 권리가 있다라고 미국이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언이 모든 사람의 현실이 되기까지는 참 많은 이들의 눈물과 투쟁 그리고 보이지 않는 헌신이 필요했죠. 독립기념일 특집 탱자 뮤직 극장. 역사가 오랜 시간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던 하지만 수많은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낸 한 흑인 천재의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영화 신이 만든 것들의 실제 주인공 비비안 토마스의 이야기입니다.

0: 1930년 미국 내시빌에 살던 20대 청년 비비안 토마스. 손재주가 아주 뛰어난 목수였습니다. 하지만 대공황의 파도 속에 직장을 잃고 벤더빌트 대학의 실험실 청소부 겸 조수로 들어가게 되죠. 그곳에서 그는 운명적인 파트너 백인 의사 알프레드 블레이락을 만납니다. 당시는 인종차별이 공기처럼 당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흑인은 의사가 될 수도, 백인과 같은 방을 쓸 수도 없었죠. 하지만 블레이락 박사는 비비언의 정교한 손놀림과 천재적인 두뇌를 첫눈에 알아봤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밤을 새우며 의학의 한계에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두 사람이 자리를 옮긴 곳은 존 홉스킨 병원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심장 기형으로 온몸이 푸르게 변해 죽어가던 블루 베이비 증후군 아이들을 마주합니다. 당시 의학계는 심장에 칼을 댈 수 없다. 어떻게 칼을 대 심장에? 수술하면 무조건 죽는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비비안 토마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사 면허도 없는 청소부 신분이었지만 그는 직접 새로운 수술 도구를 고안하고 봉합법을 개발해 마침내 수술 성공의 길을 열어냅니다. 1944년 역사적인 첫 수술날 백인 의사들로 가득 찬 수술실에서 블레이락 박사는 의사 가운도 입지 못한 비비안을 자신의 등 뒤에 세웁니다.
1: 비비안, 자네가 뒤에서 지도해 주지 않으면 난 이 수술을 할 수 없네.
0: 비비안의 속삭임에 따라 블레이락은 그 칼을 움직였고 마침내 얼음처럼 푸르던 아기의 입술이 장밋빛으로 변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순간이었습니다. 수술은 대성공이었고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언론과 의학계의 스포트라이트는 오직 백인 의사 블레이락에게만 쏟아졌습니다. 비비안 토마스의 이름은 그 어디에도 없었죠. 그는 여전히 주당 단돈 16달러를 받는 기술자 혹은 청소부 직급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돈이 부족해 밤에는 백인 의사들의 파티에서 웨이터로 서빙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신이 개발한 수술 성공을 축하하는 파티장에서도 그는 유령 같은 존재였습니다. 얼마나 서럽고 억울했을까요? 하지만 비비안은 병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명예보다 중요한 건
1: 내 손으로 이 아이들을 살려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만족하니까.
0: 그는 수십 년간 병원에 남아서 수많은 백인 천재 의사들을 가르치는 의사들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1976년 그가 목수 일을 놓은 지 40년 만에 존스 홉킨스 대학은 그에게 명예 의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마침내 그를 병원의 위대한 선구자들과 같은 벽면에 초상화로 헌정하게 되죠.

자기 수여식에서 비비안 토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40년 전 목수일을 그만두고 젊은 의사와 일하기 시작했을 때 제가 이런 의학에 이런 기여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편견과 차별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도 묵묵히 자신의 천재성과 인류애를 증명해낸 비비안 토마스. 독립기념일을 맞아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등이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했던 이들의 위대한 발자국 위에 세워진 것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 오늘 탱자 뮤직 극장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스튜디오 다이렉트 전화 열려 있어요. 여러분의 어떤 독립을 위해서 또 모두가 함께 나아간 길을 위해서 그 길을 여러분 분들이 계시죠.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으시다면 또 홍보하고 싶은 얘기도 좋고요. 라디오 서울 스튜디오 한라인 213-531-2291 213-531-2291로 전해주세요. 어머,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머나, 전화가 끊어졌네요. 어,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이, 전화가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진짜. 여보세요?
1: 네, 네. 안녕하세요.
0: 어머나, 연결됐어요. 야, 해피 4th of July 미리 인사드립니다.
1: 네, 해피 4th of July.
0: 네. 어디에 누구 탱자십니까?
1: 예, 저는 라미라다에 거주하는 린다 리라고 합니다.
0: 아, 린다 라미라다 탱자께서 전화 주셨어요. 어,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독립기념일날 무슨 계획 있으세요?
1: 예, 저는 뭐 놀러 가는 계획은 없고요. 네. 좋은 강연이 가든그로브에서 있다고 해서 네. 오늘 저녁에 가보려고 해요.
0: 어, 어떤 강연인데요?
1: 네, 뭐 간단히 소개하자면은
0: 네.
1: 앞서 말씀해주셨듯이 미국이 네. 지금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맞이하게 됐는데 정말 네. 뜻깊은 또 독립기념일이고 네. 그런데 또 저희 우리의 조국은 민족이 이제 광복이 되었지만 또 네. 이게 나라가 분단이 돼서 또 70년이 넘게 이제 분단과 국가로 살아서 저희가 여행도 못 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0: 아, 네, 진짜.
1: 네,
0: 아, 예. 꼭 가고
1: 그래서
0: 싶어.
1: 이번에 이제 네. 미국 독립기념이 네. 있는 주간에
0: 네.
1: 그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네.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강연을 그 오렌지 카운티 평통에서 준비했다고 해요.
0: 네.
1: 네, 오늘 저녁 6시 네. 가든그로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리는데요.
0: 네.
1: 그 강사님은 그 포항 공과대학교 친환경 소재 대학원 정진우 교수님이고요.
0: 네.
1: 예, 저는 주최 측은 아니고
0: 예.
1: 개인적으로 야. 참여하려고 하는데
0: 네.
1: 이 강연의 제목이 그 청포도 프로젝트라고 참 흥미롭고 또 어떤 내용의 강연인지
0: 네.
1: 제가 간략하게만 알려드리려고 해요.
0: 어, 너무 좋아요. 네.
1: 네. 그 정진호 교수님은 그
0: 네.
1: 평양과학기술대학을 설립하신 부총장님이셨고 또 가족과 함께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하셨다고 해요.
0: 네?
1: 그래서 그런
0: 오.
1: 예, 평양과학기술대학 들어보셨죠?
0: 평양과학기술대학?
1: 네, 네. 그 대학을 설립하신 부총장님이셨고
0: 네.
1: 그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시면서 가족들이 북한에서 장기간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런 뭐 특정한 경험이 네. 있으신 분인데
0: 네.
1: 그 이번 강연에서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0: 네.
1: 그 남북 철강 협력 사업인 청포도 네. 프로젝트를 소개하신다고 하는데요.
0: 네.
1: 이 청포도 프로젝트는
0: 네.
1: 북한의 청진 그런 거기에서 네. 따온 청 그리고 대한민국의 포항에서 따온 네. 포 그래서 청포도 프로젝트라고 해서
0: 네.
1: 그 북한과 남한을 연결하는 남북 경제 협력을 이루자는 그 정 교수님의 구상이에요.
0: 네.
1: 예, 그래서 정 교수님은 그 청진에 있는 무산 광산이 그 아시아 최대 규모의 그 철광석 매장지이고 또 포항의 포스코와 연계한다면 세계적인 철강 산업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설명하고 계시는데요.
0: 네.
1: 이를 통해서 남북 이 이제 함께 번영하고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이 가능성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실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도 자세한
0: 네.
1: 내용은 모르고
0: 네.
1: 참석해서 들어보시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들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0: 아, 이 우리가 평통이라고 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샌디에고
1: 네.
0: 협의회에서 이런 강의를 마련했군요.
1: 네, 맞습니다.
0: 아.
1: 오늘

0: 저녁 6시고요. 그 가든그로브에 있는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 열린다고 해요. 제가 주소도 말씀드릴까요? 네, 주소는 9876 가든그로브 블루버드에 있고요. CD는 가든그로브입니다.
1: 아, 평화통일 강연회.
0: 네.
1: 청포도의
0: 그래서
1: 꿈. 예.
0: 어떤 분들은 뭐 평화통일하면 뭐 진보냐 보수냐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정치적인 거 전혀 아니고요. 뭐 우리가 진보든 보수든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고 하면 평화통일에 대해서 다들 관심을 있으시잖아요. 그거를 그런 정치적인 우리가 민간인들의 정치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경제 발전을 같이 협력해서 어떤 방법을 할수 있는지 이런 쪽으로 좀 모색하자고 하는 그런 강연회니까 그런 뭐 이념적인 거에 관계없이 다 오셨으면 좋겠어요.
1: 아, 우리 린다 씨는 평상시에 남북 통일, 이런 우리 애국자시네요. 이렇게 전화 주신 거 보니까.
0: 예, 우리 다 해외에 살면 다 애국자 아닌가요?
1: 아, 정말, 그렇죠?
0: 예.
1: 아,
0: 네, 저도 어릴 때 미국에 왔지만 17살 때 왔는데 그 마음속에 왜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항상 여기에 살면서도 한국에 대한 또 그렇게 그 고국의 그 평화 통일에 대한 거에 굉장히 좀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1: 아, 우리 또 형제 얼마 전에도 뭐 굉장히 살기 어려워서
0: 네.
1: 힘들어했던 거 얼마나 가슴이 찢어집니까? 근데 남북이 진짜 합치면 얼마나 큰 힘이 나겠어요.
0: 그렇죠. 북한에 있는 이런 그런 자연 그런 뭐라고 할까
1: 광산
0: 그
1: 그 자원이
0: 광산 이런 것도 사용을 하고 한국에 있는 그런
1: 기술.
0: 세계 최고의 기술력이 합친다고 하면 뭐 정말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1: 아, 그런 날이 오기를 진짜 소망해 보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0: 예, 그리고 혹시 이 방송을 들으시고 참석하시는 분은 저를 저 린다 리를 찾으셔서 굿모닝 차차차 들으시고 참석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반가울 것 같아요.
1: 아, 우리 린다 씨가 누구예요? 가서 린다 이러면서 찾으시면
0: 예,
1: 좋겠습니다.
0: 저 린다 같이 생긴 사람을 찾으시거나
1: 아, 린다
0: 아니면
1: 씨는
0: 저를 알수
1: 나중에
0: 없을 테니까 제가 하얀 치마를 입고 갈 테니까
1: 하얀
0: 아,
1: 치마.
0: 저기 하얀 치마 입은 린다 같이 생긴 사람이 있으면 반갑게 굿모닝 차차차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1: 이따가 6시는 모닝이 아니니까 차차차 대한민국 차차차 이렇게 해주시면, 야, 우리 린
0: 정말 좋겠네요. 대한민국 차차차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우리 린다 씨는 나중에 한번 정치를 하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시원
0: 아, 좀더
1: 나오시죠?
0: 일찍 시작했어야 되는데 지금 제가 조금 나이가 있어서 정치를 하기는 그렇고 그리고 정치는 꼭 정치인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해외 동포들도 솔직히 한국 정치에 관심 많잖아요. 그리고 해외까지 이렇게 미국까지 나와서 사는데 저는 제발 좀 그런 뭐 정치적인 이념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통일도 하자고 하면서 왜 우리끼리 싸우겠어요? 우리끼리 좀 해외 나와서 사는 사람들끼리 서로 돕고 싸우지 않고 정말 협력해서 이런 대한민국이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잖아요. 저희도 해외에 살면서 좀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린다 씨 진짜 정치하셔야 되겠네. 나이가 몇 개신데 이렇게 나이가 많으시나?
0: 나이 몇 개요? 5학년입니다.
1: 5학년이세요. 아직 아우
0: 네.
1: 너무너무 젊은 나이신데요. 자, 오늘 평화통일 강연에 좋은 소식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이따 자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1: 감사합니다.
0: 하루 되세요.
1: 오늘 가든그로브 오렌지 카운티 한인회관에서요, 평화통일 강연회가 있다고 합니다. 청포도의 꿈이라는 제목으로, 실제로 북한에서 사시면서 여러 가지 비전을 가져오신 정진호 교수님이 강의를 한다고 하네요. 평통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에서 이런 멋진 좋은 의미 있는 강연을 준비해 주셨군요. 관심 있는 분은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차차차. 1부 이 시간 이재용 변호사 그룹, 금강안경 검안과, 헬스코리아, 홈쇼핑 월드, 산바베큐, 브라이언주 이용자 제공을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말씀드리고 2부에서 후니탱자와 곧 찾아뵐게요.
2: 이봉의 다음은 내에서는 고형만지를 신형만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의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렌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4: 우와 싸다 정말 싸다.
3: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렌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4: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3: 진짜 감쪽 같네.
4: 역시 렌트웨이야.
3: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렌트웨이.
4: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5: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6: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7: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6: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8: 213-383-3838 213-383-3838
9: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밀시어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0: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9: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0: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9: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10: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 업투 75% 세일.
9: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일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10: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11: 몸을 고치는 게 아니라 젊음을 다시 부르는 신호.
12: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에 반응하는 기술.
11: 몸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건강한 뼈와 골수를 회복시키고 줄기세포를 생산, 증가된 건강한 줄기세포가 손상된 부위를 스스로 찾아갑니다.
12: 자연과 과학이 만난 텔로유스의 원료. 많은 사람들이 경험한 변화. 젊음을 깨우는 텔로유스.
11: 전화문의는 714-742-485 정인수 코치. 714-742-485 정인수 코치를 찾아주세요.
13: 요즘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고
14: 엄마 집밥이 최고지.
13: 엄마가 해준 칼칼한 닭볶음탕.
14: 엄마가 해준 응대구조림에
13: 엄마가 손으로 직접 만든 탁탁탁 손칼국수.
14: 엄마가 만든 고소한 갈비구이.
13: 밥 한 그릇 더요.
15: 맛있는 밥 한 끼 따뜻하게 드시고 가세요.
13: 웨스턴 도마 칼국수.
15: 도마 칼국수는 친척집 만나죠.
13: 우리 엄마 최고. 투고지죠.
15: 323-871-1955 323-871-1955 웨스턴 도마 칼국수.

0: 213-383-8899 213-383-8899
1: 부당 찜뜸의 명가 김영석 찜뜸 전문병원에서는 만성병, 고질병, 통증을 찜뜸으로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2: 풍부한 경험,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치료해드립니다.
1: 특별 진료는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 여드름 클리닉, 비만 클리닉, 질병 예방 클리닉, 산후비만 클리닉 등 더욱 전문적이고 세심하게 진료해드리는 김영석 침뜸 전문병원은 각종 건강보험과 각종 시니어 보험으로 LA 323-733-8814, 오렌지카운티 714-522-8818 두 곳에서 치료합니다.
3: 제인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3: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3: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매월 $500 이상 절약의 기회, 용자 외길 36년 경력, 리웨이 펀딩의 브라이언 주입니다.
5: 재용자 절차? 단 5분 상담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내 처리 가능, 용자 비용도 없습니다.
4: 주택 용자 30년 고정 5.75%부터 DSCR 투자용 용자, 비즈니스 용자, 리버스 모기지, 하드머니까지 다양한 프로그램.
5: 용자 외길 36년,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219-9988 다시 한번 213-219-9988
6: 99세까지 팔팔하게
7: 건강의 시작은 건강한 면역력에 있습니다. 우미노시 죽구 후쿠이단 신디 매니저의 3분 건강 칼럼입니다.
8: 안녕하세요. 우미노시 죽구 후쿠이단의 신디 매니저입니다. 위장이 편해야 인생이 편안하다라는 책 제목도 있듯이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속이 불편하면 그림의 떡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위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천연식품인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에 관해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주위를 보면 한두 가지 위장질환에 노출이 안 된 분이 없을 정도로 한국인들의 가장 흔한 게 바로 위소화기 질환인데요. 그럼 한국인들이 위소화기 질환을 포함해 위암 환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그 이유를 전문가들은 특유의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과의 연관성이 깊다고 지적합니다. 맵고 짠 김치나 장류 같은 소금에 절인 저장 방식의 식품들은 잘 알려져 있듯이 위세포의 변형을 촉발해서 각종 위장 질환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인의 50% 이상이 헬리코박터균의 복인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대부분은 아무 증상 없이 살아가지만 경우에 따라 헬리코박터균은 각종 위장질환을 촉발시키고 위암까지 일으킬 수 있는 1급 발암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은 해조류의 미끈미끈한 점액질 부분에서 추출한 천연 성분으로 이 끈적거리는 점액질 성분이 위 점막과 결합하여 궤양 부위의 보호막을 형성함으로써 쓰림과 통증 등 궤양으로 손상된 부분을 보호해주며 신속한 치유를 돕는데요. 위궤양을 비롯해 위의 세포가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나 위세포가 장세포로 변하는 장상피 화생 등 이런 위 질환을 방치하게 되면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악화되기 쉬운데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드시면 근본적으로 위장에 도움을 주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을 복용 후 위가 편하고 소화가 잘 된다는 후기를 많이 전해주고 계십니다. 전 세계 유일한 후코이단 연구소인 NPO 후코이단은 제대로 된 후코이단 효능을 기대한다면 반드시 검증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우미노시즈쿠 후코이단의 원재료는 세계적인 청정 해역으로 알려진 오키나와산 모즈쿠 후코이단과 완도산 미역기 후코이단, 그리고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아가리쿠스 뿌리 균사체가 포함된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후코이단이며 후코이단으로는 최초로 10여 차례 이상 세계 면역학회 AAI에서 효능까지 입증받은 근거가 확실한 제품이기에 NPO 후코이단에서도 실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866-566-9999으로 연락 주시면 위와 대장, 소화기계 건강에 특별히 좋은 오리지널 후코이단을 체험하고 비교해 보실 수 있는 무료 샘플과 관련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7: 특별한 분들을 위한 가장 특별한 후코이단 오리지널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의 신디 매니저였습니다. 문의 전화는 866-566-9원9원 866-566-9원9원입니다.
9: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11: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2: 굿모닝 차차차.
13: 아, 내가 소리 지르면 깜짝 놀라신다 그래서.
14: 아니 그게 아니고
13: 나도 기운 없어.
14: 톤이 점점 올라가는 것 같아요.
12: 차차차.
13: 아니
14: 야,
13: 이렇게
14: 오늘 뭐 금요일이야?
13: 한번 예. 해야 돼. 그래야지 기운이 확 나.
14: 맞아요. 어우 저기 조금 제가 아침에 네. 저기 어디야 창고 가서 일쪽 잠깐 뭐 물건 받아올게 네. 해서 잠깐 네. 왔다 갔다 해서 약간 네. 힘이 좀 들라 했는데 네. 힘이 확 들어오네요.
13: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운 얻어드릴게요.
14: 인간 비타민
13: 쭈쭈쭈.
14: 인간 비타민 뿅.
13: 아 죄송합니다.
14: 아 좋아요. 안녕하세요. 네. 라디오 서울의 아이돌 훈이훈이 네. 한훈입니다.
13: 오 아이돌?
14: 네 아이돌.
13: 아우 난 뭘로 하지 그럼?
14: 네?
13: 어? 어이돌.
14: 아니 그냥 뭐.
13: 나 어우동 해야 되겠다. 아니, 아니 아 독립기념일 축제도 많이 지금 앞두고 있고요.
14: 네.
13: 그리고 그 뉴욕이 지금 엄청 덥대요.
14: 덥죠. 덥지. 지금 난리예요 동부랑 이쪽은.
13: 그래요. 이렇게 더운데 테일러 스위프트가
14: 결혼식을 한다네요?
13: 메디슨 스퀘어 가든을
14: 그러니까.
13: 빌려서 거기 대관료가 얼마인 줄 알아요?
14: 얼마요?
13: 하루에?
14: 얼마요?
13: 100만 달러.
14: 100만 불밖에 안 해요?
13: 아니.
14: 아 거기서 할걸.
13: 3일이나 빌렸대. 그래서 오늘
14: 뭐야 하루에 예, 그러면 30만 불밖에 안 하네? 아 거기서
13: 아니,
14: 할걸.
13: 아니 하루에 100만 불 300만 불 쓴 거지.
14: 아, 거기서 할걸.
13: 근데 그 안에 뭐 엄청 또 할 거 아니에요. 299만 9천
14: 불이 부족하네.
13: 오늘 예행 연습 겸 친지들하고 밥 먹고 내일
14: 아니, 뭔
13: 이제
14: 예행 연습이에요 결혼을?
13: 그러니까 무슨 정말
14: 리허설이야?
13: 멋있게 뭐 한 리허설하네.
14: 웃긴다.
13: 근데 문제는
14: 네.
13: 지금 뭐 엄청 그 뉴욕의 경찰들이나 네. 힘들 거 아니에요. 월드컵에다가 얼마 전에 NBA 파이널 있었죠?
14: 그나마 그거는 이제 끝나 그나마 다행이다.
13: 야근해야 되지. 또 주방인군까지 해서
14: 그쵸,
13: 가뜩이나
14: 독립기념일 딱 그 전날 7월 3일 날.
13: 민폐 아니에요. 이럴 때 하는 거는.
14: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지역 경제
13: 자기 뭐
14: 자기가 좋아서 하겠다
13: 자유지만 네. 네.
14: 뭐 무료로 대관했다고 화내려고 했는데
13: 네.
14: 300만 불 썼다니까 뭐 뭐라 말 못하겠네.
13: 메디슨 스퀘어 가든 간지 진짜 오래됐다. 안 가봤죠?
14: 저요? 가봤죠. 네.
13: 진짜?
14: 아니, 인터넷으로.
13: 아.
14: 꿈의 비주얼 네. 라이징 하면서.
13: 저는 옛날 거기서 로드 스튜어트
14: 공연?
13: 공연을 봤었어요.
14: 아 진짜요?
13: 것 같아요.
14: 오.
13: 네.
14: 저는
13: 그리고 거기서 팬 스테이션이 옆에 있어서 또 뭐 이렇게 기차 타고 어디 막 가고 막 이런 거.
14: 저는
13: 복잡해요.
14: 저는 솔직히 이런 말을 드리면 그런데 저는 뉴욕이 저랑 좀 안 맞아요.
13: 네.
14: 전 출장이랑 여행을 한 서너 번 출장까지 포함해서 네다섯 번 갔는데 네. 아, 전 갈 때마다
13: 아니 그래서
14: 힘들고
13: 이런 말을 해요.
14: 별로 뭐.
13: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분은 뉴욕 가서 네. 적응 못 하고
14: 네, 네.
13: 뉴욕에 살던 사람은 여기 와서 적응을 잘해요.
14: 그럴 수 아, 잘한다고요?
13: 응.
14: 뭐요?
13: 놀러 오라니까. 젊은 때는 뉴욕 네. 하지만 조금 나이 들어서는 여기 놀러 오라고 그냥 좋아요.
14: 저는 하여튼 뉴욕이 스타일이 저랑 안 맞았어요.
13: 안 맞더라고 그러더라고. 네, 여기서
14: 싫어요.
13: 있던 사람은 안 되죠. 네, 너무
14: 불친절한 것 같고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13: 아,
14: 느낌상.
13: 거긴 사람들 다 뛰어댕기잖아요.
14: 그리고 막 그러니까 인사도 안 하고.
13: 인사도 안 해요?
14: 그다음에 네. 빨간 불인데 그냥 지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13: 당연한 거죠.
14: 기다리면 네. You from Cali 딱 그래요 애들이.
13: 지나가다가
14: 서 있으면 자기들 막 지나가다가 Hey you from Cali.
13: 아니 그래서 제가
14: yeah?
13: LA로 이사 오고 나서
14: 네.
13: 사람들이 제가 뛰니까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14: 아, 길거리에서?
13: 네. 불 바뀐다 이러면 막 뛰고 이랬더니
14: 네.
13: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뉴욕에서는 walk이 걷는 거고 신호등에서 don't walk은 걷지 말고 뛰어라.
14: 아 그게 다른 단계구나. 빨간 불을 뛰어라.
13: 뛰어라. 돈 웍은 뛰어라. 런 런.
14: 그러니까 친구도 저 보고 딱 깜짝 놀랐다 진짜.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왔다가 두 번을 사람들이 물어본 게 있었는데
13: 네.
14: 한 번은 뉴욕에서 횡단보도 기다리니까 흑인 분들이 친구들 이렇게 지나가다가 저희 분들이 yeah, you from Cali 뭐 이렇게 했었고 라스베가스 놀러 가서 호텔에서 네. 옛날에 담배 네. 태웠을 때 네. 담배다 호텔 들어 담배를 딱 그리니까 헤이 유 프롬 LA 딱 그러는 거예요.
13: 네. 왜요?
14: 거기는 안에 담배 폈으니까.
13: 아 라스베가스.
14: 라스베가스. 지금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는 네. 그냥 편하게 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당연히 실내에서 피면 안 된다는 생각에 담배를 끼고 들어가 끄는 들어간 사람은 네. 너 LA에서 왔지? 딱 이러더라고요. 어떻게 너 담배 끄고 들어가는 거 보니까 알았어. 아,
13: 제가 뉴욕에 살 때는 저분 LA에서 왔겠구나 이런 거 느낀 게 있어요.
14: 뭐 어떤 거예요?
13: 까무잡잡해 일단.
14: 피부가?
13: 굉장히 까무잡잡해.
14: 그거는 맞아요.
13: 그리고 약간 그 하와이안 셔츠.
14: 그러니까 헐렁헐렁한 옷에
13: 색깔 있는 옷을.
14: 일단 패션이 완전 다르죠.
13: 패션이 달라.
14: 완전 다르죠.
13: 네, 뉴욕에는 뭐 하와이안 셔츠 뭐 그, 알록달록 안 입거든요.
14: 그거는 거의 뭐 할로윈 때나 입는 거 아니야?
13: 알록달록 옷에다가 까무잡잡하신 분들은 다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이
14: 맞아요. 그 특히 맞아 그러긴 해요. 근데 또 바바리 코트 트렌치 코트 딱 입은 분들은 약간 동부 에서 온 신분들이고 그래요. 근데 뭐 서로 간에 또 멋있는 게 있으니까.
13: 아니 이렇게 나뉘어져 있으니 이 넓은 땅에서 우리는 얼마나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14: 그러니까요.
13: 너무 좋죠.
14: 아니 근데 우리 봐봐요. 이렇게 넓은 땅 미국 살면서 우리 지역 감정 없잖아. 물론 조금은 있지만 서로 비꼬는건 있지만 네. 너무 정치적인 그런 건 별로 없잖아. 그냥 각자 하니까.
13: 그렇죠.
14: 좀 이게 좋은 것 같아. 아 근데 지금 아이돌 말씀하신 다정님, 저 이게 입고 있는 옷이 제가 아이돌 한 이유가 이게 아이돌 옷이에요 사실은. 이게 엔사인이라고 제가 굳이 뭐 띄워줄 필요는 없는데 이분들이 엔사인 실제 실존하는 남성 아이돌입니다. 제가 작년에 이분들 여기 미국 왔을 때 제가 잠깐 좀 회사에서 도와드려가지고. 그날 제가 기념물을 받은 건데 이분들이 한국 분들 잘 몰라요. 엔사인이라고 남성.
13: 아, 요즘은 미국 분들이 더 잘 알아.
14: 이분들이요.
13: 한국 그룹들을.
14: 일본 오리콘 차트 1등을 했던
13: 사람이에요. 엔사인.
14: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작년에 왔는데 그날 일본 팬들 아주머니들이 그날 비행기를 타고 와서 가방 캐리어를 그대로 들고 왔어요. 그래서 앞에 분들 일본 사람 쫙 쓰고 내가 일본말을 좀 하나씩 마시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또 가서 이라 샤이마세 하면서 또 얘기를 했더니 그랬더니 네. 이분들이 막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정말 감동받은 게 미국 네. 분들이 젊은 여자분들이 이 친구들 알아. 그래서 정말 젊고 파릇파릇한 애들이 거기서 막 바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한글로 뭐 사랑해요 아니면 한글로 뭐 저를 봐요 막 이런 걸 쓰고 있는 거예요. 외국애들이 여자애들이 모여갖고
13: 그래서 어머나.
14: 제가 가서 야 너 이거 어디서 배웠니? 그랬더니 유튜브랑 이런 걸 배웠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국 문화를 너무 좋아해서 한국말 배우고 싶다고. 이게 얼마나 문화적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13: 와 박수 쳐야 돼. 엔사인의 노래 나가요. 이 곡 이름은 Feeling Good.
14: 저 노래는 모르겠어. 근데 되게 잘생겼어요.
13: 아니 제가 요즘 또 어떤 걸 봤는데요. 한국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지리적인 뭐 여러 가지 50가지 특징 이래서
14: 그런 것도 있어요?
13: 유튜브에도 나오고 이러면서 그 안에 댓글들을 봤더니
14: 네.
13: 아니 외국분들이 네. 나는 한국 가서 지금 살고 있는지 몇 년째 그리고 어떤 사람은 갔다 왔는데 너무 좋았다. 안전하고.
14: 아, 그럼 안전 최고죠.
13: 한국 가서 리타이어해서 살 거다 이런 사람이 너무 많아서.
14: 그래 맞아요.
13: 이제는 관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한국에 가서 노후 생활을 즐기겠다. 은퇴하겠다라는 또 외국 분들이 많이 계셔서 깜짝 놀랐어요.
14: 대한민국 생각해보면 얼마나 좋아요. 깔끔하죠. 사람들 시민정신 좋죠. 안전하죠. 네. 그리고 물건도 훔쳐가지도 않아.
13: 네.
14: 사람들이 놀랬대요. 그 스타벅스에서 노트북을 놔두고 화장실을 간대 전화기랑. 아니, 근데 아무도 안 건든데
13: 그게 바뀌어졌어요. 저는 맨 처음에 미국 갔을 때 네. 이렇게 놔도 누가 안 훔쳐가고 야 너무 좋은 나라다 했는데
14: 미국이요?
13: 네.
14: 아 이제는 아니지.
13: 웬걸요?
14: 지금은
13: 야
14: 돌아서면 없어요. 돌아서면
13: 아니 한 10년 전에 제가 뉴욕에서는 그런 걸 안 겪었는데 여기 와서 저기 아메리칸 무슨 몰에 갔는데
14: 아, 네.
13: 쇼핑을 하고 잠깐
14: 뭐 이름 다 말하셨네 뭐
13: 여기다 놨는데 네. 다른 거를 보는 사이에 이게 없어진 거야. 쇼핑한 쇼핑백도 훔쳐가더라고요.
14: 아 그거를 통째로 가져왔어요?
13: 네.
14: 와, 야, 요새 좀도둑이 너무 많아졌어.
13: 그게 벌써 10년 전 얘기예요.
14: 대한민국은 그럴 일이 없습니다. 다만 자전거만 훔쳐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3: 자전거는 왜 훔쳐가?
14: 그러니까 농담으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한국은 대한민국은 전화기고 컴퓨터고 지갑이고 가만 놔두는데 자전거만 훔쳐가는 나라라고. 농담 이게 우스갯소리 하는 건데
13: 소리로.
14: 그만큼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13: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14: 근데 이번에
13: 좋긴 하지만 LA도 좋아.
14: 아, 좋아.
13: LA 너무 좋아.
14: 우리 미용 씨 아까
13: 네.
14: 이번 7월 달 이번이 250주년이잖아요 미국 독립.
13: 네, 네.
14: 그거 뭐 불꽃놀이 특별한 게 또 많이 준비돼 있다고.
13: 많이 있어요 지역마다. 여러분 뭐 아시는 데는 다 아시겠지만.
14: 예, 요거 좀 설명해 드릴까요?
13: 간단하게.
14: 네네네. 네,
13: 지역마다.
14: 올해가 250주년 독립이라서요. 또 네.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하고 아주 그냥 특별한 불꽃놀이들이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13: 네.
14: 일단 뭐 첫 번째는 누가 뭐래도 로즈볼이 있겠죠.
13: 네, 로즈볼.
14: 로즈볼 자주 가셨죠?
13: 아, 저쪽 파사디나에.
14: 네.
13: 헐리우드볼에서 또 하잖아 독립기념.
14: 미옥 씨가 공을 들고 있으면 로즈볼 아니에요?
13: 어머나.
14: 약간 그런 거 아닌가? 네.
13: 진짜.
14: 좋아요. 로즈볼. 음악과 함께하는 대형 불꽃놀이가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헐리우드볼에서도요. 네. 전설적인 밴드 비치보이스가 오네요.
13: 비치보이스가.
14: 이게 서핑 USA 아니야?
13: 그렇죠. 그렇죠.
14: 비치보이스하고 배우 존 스타모스가 누구일까요? 존 스타모스가 할리우드볼 오케스트라와 함께 무대를 펼칩니다. 와, 이거 재밌겠다.
13: 아, 네. 마리나 델레이에서도 불꽃놀이를 합니다. 네. 바다 위 바지선에서 불꽃을 쏘아 알려줘요.
14: 네.
13: 네. 그리고 우드랜드 힐의 워터파크.
14: 워터파크. 네, 거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그 샤저스 그 뭐야? 차베스의 다저 스타디움.
13: 아.
14: 7월 4일 당일 날 경기가 끝난 직후 네. 어마어마한 불꽃놀이가 펼쳐질 거라고 합니다.
13: 아, 좋다 좋다. 네. 그리고 익스포지션 팍이라고 그러죠?
14: 네.
13: 메모리얼 콜로세움에서도
14: 그렇죠.
13: 아메리카 250 콘서트가 열립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250주년이니까.
14: 이것도 재밌겠고요. 롱비치 가까우신 분들 제가 퀸 메리와 유명하잖아요. 롱비치 네. 퀸 메리. 거기서 선상 라이브 음악과 축제가 열리고요. 밤 네. 9시에는 롱비치 다운타운 해안선을 배경으로 약 15분간 불꽃이
13: 아. 네. 어머. 야. 어머 불꽃 터지는 줄 알았어. 깜짝이야. 네. 야. 자기 잘 너무 잘한다. 앞으로 사운드 이펙트 담당해. 어?
14: 아니, 21세기에서 그 디지털로 하세요.
13: 자, 개소리 해 봐. 개소리.
14: 개소리.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13: 난 개소리 재밌, 전문이야.
14: 이게 개소리 아니야.
13: 아.
14: 안녕하세요. 정우성입니다.
13: 아니, 네. 파사디나 로즈볼에서는 드론쇼를 한대요.
14: 아, 드론쇼 멋있겠다.
13: 네. 전통적인 불꽃놀이를 아예 네. 취소하고 드론쇼로. 이거 너무 좋은
14: 이거
13: 것 같아.
14: 이거 좋다. 환경에도 좋고.
13: 환경에도 좋고. 불날 그쵸. 일도 없고.
14: 그렇죠. 매연도 없고.
13: 아시안 야시장 푸디랜드가 열린대요.
14: 푸디랜드?
13: 요즘 아시안 푸드가 참.
14: 이건 또 맛있겠네요. 그 다음에 테마파크 및 오렌지 카운트는요. 여러분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는 워낙 유명하죠. 네. 7월 3, 4일 양일간 밤 네. 9시에 유니버셜 영화 테마 음악에 맞춘 특수 불꽃놀이가 파크에서 진행이 되고요.
13: 네.
14: 오렌지 카운트의 유명한 포인트죠. 데나 포인트. 여기는 뭐 하나니까. 여기도
13: 다네.
14: 9시에 불꽃을 쏘아 올리니까 조금 더 일찍 가시면 멋진 네. 축하 비행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네. 워낙 많은 인파들이 몰릴 예정이니까 여러분 안전하고 미리미리 조심해서 그럼요.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13: 네. 아까 말씀하신 우리 일본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했다는 엔싸인의 Funky Like Me.
14: Funky Like Me.

0: 어, 이 음악은요.
1: 브루노 마스 같지 않아요?
0: 어, 고관적. 어, 약간.
1: 브루노 마스 느낌 확 나는데?
0: 너무 세련됐다.
1: 그렇죠. 이 친구들이
0: 엔싸인
1: 일본 오리콘 차트 1위 한 친구들이요.
0: 아,
1: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0: 네. 일본 언니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그냥 확 넘어가는 그런 우리 아이돌 그룹이라고 합니다.
1: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네. 이분들의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0: 어, 진짜? 기대돼요. 어, 지금 안 돼?
1: 지금은 안 돼.
0: 아.
1: 너무 이분들 제가 띄워드린 것 같잖아. 개인적인
0: 그래요.
1: 친분도 없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 중간에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옥 씨가 막 중간에 춤추고 그러셨어요.
0: 네.
1: 왜?
0: 기분 좋아서.
1: 지금 막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우리 미옥 씨.
0: 팬이 찾아와 주셨어요.
1: 지금 여러분 노래 나가는 동안에 우리 미옥 씨의 팬분께서 직접 우리 방송국에 찾아오셔가지고
0: 네. 사탕을 주고 가셨어요.
1: 사탕과 정성이 담긴
0: 캔디.
1: 가방을 뭐 주셨는데
0: 오.
1: 야. 와. 아니 뭐 소개 자랑 좀 해주세요.
0: 아니 이거 되게
1: 어 TJ에서 나오는
0: 가방에다가
1: 이거 정말 줄 서서 구할 수 있다는
0: 어,
1: 가방과
0: 가방에다가 캔디를 이렇게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뭐 팬분 성함 얘기 안 해주세요? 뭐 그냥
0: 순경 씨.
1: 네. 아, 저는
0: 나순경 씨.
1: 전 어 잡혀가라. 애랑 잡혀가라.
0: 네.
1: 저는
0: 어, 수상해.
1: 저는 옆에서 감사해요. 좀 부럽기만 한데
0: 네.
1: 우리 미옥 씨가 또 자랑하시면서 네. 저한테 먹어봐요. 맛이 맛있다고 주시는 거예요.
0: 안 먹어.
1: 어찌나 쓰든지 입맛이 왜 이렇게 쓰냐?
0: 아니 후니 씨 팬도 얼마나 많은데요. 제 지인 중에 후니 씨 목소리 너무 멋있대.
1: 감사합니다만 제가 예전부터 고질적인 게 있었어요.
0: 뭐요?
1: 모든 분들이 다 알아요. 저 팬들이 분명 있대.
0: 네.
1: 근데 아무도 나타나지 않는 유니콘 같은 팬들이라서
0: 아.
1: 이게 존재하는 것 같은데 아닌 것 같기도 하고
0: 그게 저번에 촥 깔려있다가 어느 날 폭발을 하지.
1: 그게 지금 몇 년 전부터 나오는 기인데
0: 나도 오늘 처음이야.
1: 한 번도 폭발한 적이 없어요.
0: 네.
1: 근데 아, 아 미옥 씨 너무 부러워요. 너무 감사합니다.
0: 나 진짜 요즘
1: 순경님? 순경님이라시죠? 순경 여사님 너무너무
0: 네.
1: 감사드리고요.
0: 네.
1: 좀 부럽네요. 형
0: 나눠 먹자.
1: 안녕하세요. 후니후니 한우입니다.
0: 아, 아니요.
1: 아, 부러워. 너무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너무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
0: 이렇게
1: 너무 좋잖아.
0: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작은 거래도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1: 그러니까요.
0: 생각이 듭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 제가 본의 아니게 다이어트 할 수밖에 없네요.
0: 아,
1: 이거 뭐 배 아파서 먹겠나?
0: 아니
1: 우리 다정님께서 뭐라는 줄 아세요?
0: 응.
1: 조만간 제가 찾아갈게요. 후니님
0: 어머나.
1: 하시는데 저는요 이렇게 하신 분들이 수백 명이었어요.
0: 그리고 옷도 시켜.
1: 안 속아.
0: 아,
1: 안 속아.
0: 진짜.
1: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여러분.
0: 네.
1: 여러분들의 마음이 항상 감사한 분입니다. 근데 정말 너무 네. 즐겁네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더 즐겁네요. 자, 받은 분 얼마나 즐겁겠어?
0: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어. 그냥 뭐
1: 아니 너무 좋잖아요. 아니. 진짜 너무 감사하죠. 우리 승경 여사님 너무 감사
0: 네.
1: 누님 감사합니다.
0: 네.
1: 뭐 즐거워서 자. 진행도 안 하시네?
0: 굿모닝 차차차
1: 네.
0: 2부
1: 그렇죠?
0: 함께 하십니다.
1: 좋습니다. 굿모닝 차차 2부입니다.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0: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선삼 한방병원.
1: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브랜드 하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0: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1: 융자외길 36년, 융자를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인주 융자 제공으로 이 밤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3: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6: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3: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6: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6: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6: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6: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0: 월드컵 32강 실패 위로의 초대박 세일, 바로 홈쇼핑 월드. 김미경 실장님 어서 오세요.
7: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실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0: 세상에.
1: 사실 어제 또 다른 실장님이 오신 분이 계셨고요.
7: 네네.
1: 이 애청자께서 실장님 팬이에요, 너무 사랑합니다 하셨어요. 네네. 그러다가 방송 하다 좀 전에 아차 이분이 아니시구나. 김미영 실장님이랑 착각하실 거야. 그래서 오늘 오신 분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7: 아, 네. 네. 감사합니다.
1: 벌써 팬분이 네. 생기셨습니다.
0: 어머나, 아, 네. 너무 귀여우셔. 김미영
1: 아니 근데 오늘 네. 이 초대박 세일 이름이 너무 재밌지만 참 가슴이 좀 아프면서도
7: 너무 많이 마음이 아파요. 네. 저도
0: 예. 월드컵 32강 실패
1: 위로의
0: 초대박 세일.
1: 네, 좋습니다. 아, 기대가 됩니다.
7: 저희가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까 생각하다가 네. 아,
0: 확 풀어요.
7: 확 가격을 확 낮춰서
0: 좋아,
7: 마음을 풀어드려야겠다.
0: 이렇게라도 풀자. 위로가 될지 안 될지 들어보겠습니다.
1: 네. 좋습니다. 네.
7: 그래서 이번에는 네. 무조건 3불 20전 위로의 초대박 세일 상품을 소개해드릴게요.
1: 네, 이거 먹고 네. 힘내시라고.
7: 아, 네네. 네. 벌구 피 꼬막살을 세일하고 있거든요.
0: 네.
7: 그러니까 벌규 앞바다가 꼬막으로 네. 유명한 네. 이유가 그게 다른 게 아니고 진흙뻘 네.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0: 네.
7: 예. 그러니까 꼬막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환경이에요.
0: 네.
7: 이거를 급냉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가져온 거예요.
0: 네.
7: 되게 드시는 건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미지근한 물에 해동시키셔가지고 살짝 데치셔서
0: 네.
7: 그냥 저 같은 경우는 초장 찍어 드시는데 다른 분들 손님들 말씀 들어봤더니 그걸로 그 우리 저희 뭐죠? 골뱅이 무침처럼
1: 네네네네.
7: 그걸 꼬막살에 잘라가지고 무침을 해서 골뱅이 무침처럼 하셨다고
1: 맞아,
7: 하더라고요.
1: 맛있어요.
7: 오이하고 네. 뭐 양배추 막 착착착착 썰어놓고
1: 맛있지.
7: 너무 맛있었대요.
1: 거기다 밥 비벼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 예, 예.
7: 그 소면 넣어서 먹고
1: 네, 소면 넣어서 먹고 맞아요.
7: 그렇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6불 99전이 네. 지금 3불 20전입니다.
1: 3불 20전.
0: 이건 당연히 사야 되겠다. 이게 또 위로가 좀 돼요.
7: 네, 피꼬막살이라서 또 일반 꼬막보다 한 3배 크거든요. 잘라서 요리하시면 훨씬 편하세요.
1: 네.
7: 네. 네. 또 떡볶이왕 신정 떡볶이 1kg인데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집에서 네. 요즘에 좀 살이 찐 이유가 네. 너무 맛있어가지고 우이 이거 10분 정도 불려놨다가
0: 네.
7: 저희 그 고추장 있잖아요. 더덕 네. 고추장 넣고 네. 단 거 조금 넣고 해서 그냥 고춧가루만 넣고 해가지고 떡볶이 했거든요.
1: 네.
7: 그거 맨날 먹다가 이렇게 살이 쪄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촉감이 막 알죠? 쫄깃쫄깃한 거 있잖아요.
0: 네.
7: 이것도 지금 3불 2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좋아.
7: 예예. 예.
0: 네.
7: 이게 그 막 교회 같은 데 가져가시면 20인분 넘게 나와요.
0: 예. 오, 야. 근데 3불 20밖에 안 해.
7: 예, 맞습니다. 야. 또 100% 제주도 순살고등어가 있거든요.
1: 네.
7: 이것도 확 내려서 3불 20전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나 이거 사고 거기 샀었네.
7: 아, 그러니까 위로가 되잖아요.
0: 위로돼. 이거 당장 사러 가야 되겠다.
1: 조금만 기다리시지.
7: 네. 네. 또 효성 냉강 골프 마스크가 이게 100% 국내산이거든요.
1: 네.
7: 99.9% 자외선 차단이 가능하시고 통기성도 너무 좋으세요.
1: 네.
7: 또 저희가 뭐 골프 치면 골프 치는 건 좋은데 얼굴에 기미 때문에 너무 걱정 많이 되시잖아요.
1: 네.
7: 그리고 뭐 이거 골프 치실 때뿐만 아니라 뭐 우리 강아지 데리고 산보하실 때도 그렇고 그냥 밖에 잠깐 나가실 때도
1: 네.
7: LA는 제가 깜짝 놀란 게 다들 기미들이 좀 많으세요.
0: 네.
7: 그게 다 그 너무 써니
1: 왜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7: 지금
1: 김미 초콜릿
7: 지금 저희 지금 냉강 골프 마스크 네. 쓰여드려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0: 세상에 네.
7: 예, 이게 원래 12불 9분인데
1: 네.
7: 3불 20전입니다.
0: 어머머머
1: 정말 저렴하네요.
7: 이거 또 숨쉬기도 쉬우세요.
0: 네.
7: 구멍이 앞에 뽕뽕뽕뽕 뚫려 있거든요.
0: 예예. 네.
7: 그다음에 이탈리아 크림 리조또가
1: 예.
7: 이제는 네. 3불 20전입니다.
1: 야 이거 좋다. 이거 좋다.
0: 네.
7: 파스타도 있지만 또 네. 리조또도 있잖아요. 저희는 네. 밥의 민족이니까. 예, 예.
1: 여기 좀도 고급스럽죠?
7: 예, 예 맞습니다. 네. 여기에다가 피자 치즈까지 얹으시면 진짜 의리 같거든요. 그래서 전자레인지에 네. 4분 돌리시거나 또 네. 끓는 물은 3분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돼요.
1: 전 여기다 사실 젓갈이랑 먹는데 이거 젓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0: 그것도 맛있겠다.
1: 크림도트랑 젓갈이랑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7: 맞습니다. 네. 네. 퓨전 음식이래요.
1: 퓨전이죠. 네.
7: 퓨전, 퓨전.
1: 젓갈이 좀 이따 주실 거죠?
7: 네.
1: 네, 기다릴게요.
7: 그다음에 이번에는 무조건 이제는 네. 3불 20이
1: 아닌 32불
7: 위로의 초대박 네. 세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7: 대한민국 최고의 군산 025 반장 게장 있거든요.
0: 네.
7: 이거 한번 먹어보시면 또 계속 찾으시고 맛있다고 친구분들 데려오시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간장게장인데요.
1: 네.
7: 이게 원래 39불에 저희가 팔았잖아요.
1: 네.
7: 근데 이번에는 네. 32불에 드리는데
1: 좋습니다. 32불.
7: 1 플러스 1입니다.
1: 아, 32불인데
7: 32불이에요.
1: 1 플러스 1.
7: 그러니까 한 통에 16불밖에 안 하잖아요. 근데 네.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0: 뭐가 있어요?
7: 아, 또 신정 떡볶이 1kg도 드리고 여기다가
1: 또?
7: 네. 저희 배도 맛있게 먹고
1: 네.
7: 얼굴도 관리하시라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 두 개를 무료로 증정하고 있습니다.
1: 와 다행이다. 저 지난주에 갔다가 게장을 안 샀거든요. 야, 안 사기 잘했다. 이번에
7: 예,
1: 가야겠다.
7: 예, 예,
1: 우와 네. 잠깐만 간장게장이니까 1 플러스 1으로 32불인데
7: 예, 예, 예.
1: 거기다 사은품으로 신전떡볶이 1kg 그다음에 과일 모이스처 클렌저까지
7: 예.
1: 선물. 여러분 무조건입니다.
7: 32불에 다 가져가십니다.
1: 32불에 다.
7: 네. 또 제주 특산품 기적의 마유 크림이 있어요.
1: 네, 좋죠.
7: 저도 지금 느끼는데 이게 얼굴이 막 건조하잖아요.
0: 네.
7: 이 건조할 때 해결할 수 있는 크림이 왔습니다. 제주도에서.
1: 네.
7: 마유 크림이 사람 피부하고 제일 흡사한 구조물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0: 네.
7: 그래서 얼굴에 보습막도 쓰여주고
1: 예.
7: 피부 재생에도 엄청난 효과가 있거든요.
0: 네.
7: 이게 고순도 마유 정제 기술로 탄생한 마유 크림인데
0: 네.
7: 원래는 39불 99에 팔았었잖아요.
1: 네.
7: 이거 인터넷에 검색해보시면 마유 크림은 되게 다 비싸요.
0: 네.
7: 근데 저희가 또 좀 사실은 되게 짜증 많이 나셨잖아요.
0: 네.
1: 네, 뭐
7: 월드컵 보고
1: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7: 이제 제가
1: 잊을만 하면 뉴스에 나오고
7: 저희도 저희 네. 직장에 남자분들 얘기하시는데 네. 그 월드컵 얘기할 때 옆에 안 갔어요. 무서워서.
1: 그렇죠.
7: 되게 저 되게 중요한 얘기 하는데 진짜 중요한 얘기 하시더라고.
0: 네.
7: 다들 저희 감독님이시잖아요.
1: 그러니까 네.
7: 엄청
1: 다 감독이에요.
7: 다 감독이야 진짜.
1: 다 협회장이야 우리. 다들 이렇게 네. 애국가 애국인인지 몰랐어 다들 그렇죠.
7: 근데 네. 또 그래서 저희가 위로로 32불에 네. 1 플러스 1 두 개를 드리고 있습니다.
1: 마유 크림도 1 플러스 1입니다.
7: 또 거기다가 제주 특산품 마유 비누까지 드립니다.
0: 와.
7: 이 마유 비누 한번 써보신 분은 아시거든요.
0: 네.
7: 딱 쓰면 이렇게 딱 쓰고 나면 저희가 얼굴이 당기는 것도 있는데 절대 당기지 않아요. 촉촉하고 이게 막 물에서 막 문질러지지가 않아요.
1: 맞아요.
7: 그냥
1: 부스러지지도 않고.
7: 부스러지지도 않고. 네. 이거
1: 제가 썼어요.
7: 이거 진짜 좋죠.
1: 샤워할 때 좀 마유 비누 써요.
7: 맞아요. 남자분들이 샤워할 때 많이 쓰신다고 그러더라고.
1: 네. 바디하고 마지막을 마유로 써요. 저는. 얼굴이랑.
7: 그러니까.
1: 진짜 좋습니다.
7: 맞습니다.
1: 이걸 선물로 주신다고요?
7: 예.
1: 이야.
0: 마유 너무 매끈매끈해서 안 잡히는 거 아니야?
1: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해?
0: 미끄럼.
1: 네.
0: 미끄럼?
7: 걱정하지 마세요. 살만 매끄러워져요.
0: 아, 네.
1: 저기요.
7: 또 네. 맛있는 검은 약국 서목태생식이 와 있거든요.
0: 네.
7: 이게 블랙푸드의 결정체예요.
0: 네.
7: 저희가 화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 몸에 필요한 게 또 생식이거든요.
0: 네.
7: 와, 이게 블랙푸드 검은 쌀, 검은 콩, 약콩이 들어있고 검은 깨가 들어있고 주성분이 거기다가 77가지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네. 곡물도 들어있고 해조용물도 들어있고 과일까지 들어있어요. 네. 저희가 블랙푸드의 안토시아닌을 네. 몸에 생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데 네. 이거 원래 69불이잖아요.
8: 그럼요.
7: 네. 어, 이거 안 내리거든요.
0: 네.
1: 야, 반값보다 더 설마 32불?
7: 32불입니다.
1: 야, 검은 약과 서목대 생식이 32불.
7: 이것만 사고 오신 분도 많으세요.
1: 와.
7: 네. 아, 예, 맞습니다. 이거 드셔보세요. 그럼, 그러면 네. 그 혹시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저녁에 이거에다가 우유 타 드시면 배 안 고프세요.
1: 네네네. 네.
7: 아침도 드셔도 되고. 예. 그다음에 강화홍삼, 육년근 고려홍삼 프리미엄 진액이 있거든요. 60포인데 이게 2개월분이 89불이 아니라 32불입니다.
0: 와.
1: 고려홍삼 진액 네. 60포 32불.
7: 또 효성 고밀도 냉감 서머 아이스 쿨매트가 있어요.
0: 네.
7: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0: 네.
7: 아, 그냥 그 아이스 쿨매트 그 매장에 거기 선생님들이 줄 서서 계세요. 가격 보고 너무 깜짝 놀라셔가지고.
1: 그 가격이 너무 좋아요 지금. 네.
7: 어, 스몰 아니 싱글 사이즈는 99불이었는데 지금 32불.
1: 네.
7: 퀸 사이즈는 119불이 42불. 네. 또 킹 사이즈는 139불이 52불. 슈퍼킹 사이즈는 159불이 62불이거든요.
0: 네.
7: 이거 근데 싱글하고 퀸은 거의 안 남았어요.
1: 그렇겠네요.
7: 네. 진짜 여기 네. 손만 딱 대보셔도 알아요. 시원하다고 하시고 아. 손님들이 네. 따님을 사드리더니
1: 네.
7: 몇 개 더 사오라 그랬대요.
0: 아,
7: 왜냐하면 저기 뭐 거실에도 거실 소파 위에도 깔아놓고
0: 네.
7: 저희 어르신들 분들 왜 의료기기 많으시잖아요. 그 네. 외에도 깔아 쓰신다고 아. 많이 사가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0: 야, 냉감.
7: 오. 냉감.
1: 이번 여름에. 여름 또 많이 더워질 테니까
7: 네. 네. 네.
1: 미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 또 인기 상품 원가 이하 초초초 대박 세일이 있거든요.
1: 네. 좋습니다.
7: 아, 이제 별로 안 남았어요. 서해바다 토실토실 어리굴젓 제가 좋아하는 어리굴젓.
0: 네.
7: 아,
0: 네.
7: 제가 이것만 먹으면 또 서산 생각하면서 제가 서산댁이잖아요.
0: 서산댁.
7: 네, 너무 맛있는데
0: 네.
7: 이제 클리어런스 세일로 모시고 있는데
0: 네.
7: 19불 99가 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너무 좋아. 이거 네. 사야 되겠다.
7: 아, 그리고 탱자님이 좋아하시는
0: 명란젓.
7: 아,
1: 백명란젓.
7: 백명제. 네. 김정배 명인님이 만드신 백명란젓은 500g인데 1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0: 아, 이거,
7: 이거 짜지도 않고
0: 돼. 진짜
7: 그냥 드셔도 네. 맛있고 요리해서 네. 드셔도 맛있고
0: 네. 진짜 양도 많아요.
7: 강원도 더덕 고추장 있으시거든요.
1: 예.
7: 이거 한 번 사가신 분들은 계속 사가세요. 저희 뭐 된장은 예전 역에 또 떨어졌고 고추장이 네. 또 수량이 사실 많기도 했어요. 근데
0: 네.
7: 이게 아,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냥 비벼 드셔도 맛있고 요리해 드셔도 맛있고
0: 네.
7: 이렇게 제가 요리를 좀 잘 못하는 편인데 이거 놓고 비빔밥하고 네. 이거 넣고 떡볶이 했더니 갑자기 요리사 됐다니까요.
1: 오, 예. 그치 고추에 더덕도 얼마나 맛있겠어요.
7: 맞습니다.
1: 이게 9불 99요?
7: 예예 9불 99고
1: 예.
7: 아라비카 100% 블랙 원두 커피가 있는데 20스틱이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6불 99인데 하나 아닙니다. 하나 플러스 2 해가지고 3개를 예예
1: 세 박스에 699?
0: 예.
1: 이거 사무실에 꼭 챙겨놓으세요.
0: 한 박스 가격이 세 박스를 가져가요.
7: 그 다음에 은빛 멸치가 있는데 발시 멸치는 6불 99, 지리 멸치는 9불 99입니다.
1: 볶음 멸치 끝났군요.
7: 아, 네. 예전역에 네. 제가 맛있다고 했잖아요.
1: 그러니까, 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멸치. 네.
7: 대관령 손질된 황태채가 있는데 7불 999, 이걸로 국 끓여 드시면 속이 편안하시고
0: 네.
7: 맛있어요.
0: 이게 7불 99야.
7: 아, 뽀얀 국물.
0: 저는 이거 갖고요 듬뿍 넣는데도 두 번 끓여 먹었어요.
7: 맛있죠 진짜.
0: 진짜 맛있어.
1: 황태고 진짜 맛있어.
0: 이거 사야
7: 맞아요.
0: 돼.
7: 또 물 한 방울 섞지 않은 100% 수박 찻즙이 있거든요.
1: 네.
7: 이게 코스코에서는 4불 99 하잖아요.
1: 네.
7: 저희 홈쇼핑 월드는 다릅니다. 2불 99에 드리고 만약 6병 한 박스를 사시면 11불 99인데 이게 한 병에는 1불 99밖에 되지가 않아요.
1: 그렇죠.
7: 그다음에 맛있는 직화 짜장면, 사철 짜장면
1: 네?
7: 진짜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1: 진짜 얼마 안 남았더라고요.
7: 얼마 안 남았어요.
0: 네.
7: 근데 이게 4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짬뽕 없던데요?
7: 떨어졌습니다.
1: 그렇죠. 지난주에 짬뽕 없더라고요. 아, 아쉬워.
7: 또 저희 저승 가서도 잊지 못하는 만개떡이 돌아왔습니다.
1: 네.
7: 진짜
1: 네.
7: 고급떡인데 LA나 여기 미국에선 드실 수 없는 떡이세요.
0: 네.
7: 우령에서 직접 온 거잖아요.
0: 네.
7: 이게 저희가 새패 그때 어버이날 했던 그대로 너무 맛있다고 이거 가격 올리지 말아달라는 요청이 많으셔가지고 새팩에 21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새팩에 21불 님 만개떡입니다.
7: 그 다음 뉴질랜드상 최고급 양모이불이 있는데 이 퀸사이즈는 떨어졌어요. 그리고 퀸사이즈는 590불이었던 게 210불
1: 네.
7: 싱글사이즈는 390불이 120불입니다. 따뜻한 계절에는 어떻게
1: 시원하게,
7: 시원하게. 그다음 추운 계절에는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자연산 양모이불입니다. 그다음에 그리핀 꿀잠 경추베개가 나왔거든요. 이 그리핀이 뭔지 아세요?
1: 이게 그 전자파 전기잖아. 이게 원래 불 들어오는
7: 맞아요,
1: 거.
7: 맞아요. 맞아요. 그게 노벨상 수상한 신소재거든요. 네네네. 2010년도에 이게 근데 이거하고 그리핀 소재하고 천연 잣나무가 들어있고 피톤치드가 들어있어서 저희가 베개를 만들었는데 어떤 분은 이걸 하고 또 높다는 분도 계시는데 그게 또 속 안에 보면 또 속 지퍼가 있어요. 그거 빼실 수도 있어요. 높은 높낮이도 조절하시고 엄청 편하게 쓰실 수 있거든요. 거피도 다 빠실 수 있고요. 이게 가지고 있는 효능이 뭐냐면 우수한 열 전도성이 있고 전기 중독성도 있어가지고 자신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너무 편안하시다고 하더라고요.
1: 이게 뇌파를 뭐 조여주는 게
7: 있는데 맞아요.
1: 제가 기억하는 게 왜냐면 홈쇼핑월드 예전에 팔았어요.
7: 맞아요.
1: 제가 그때 샀어요. 제 집에 써요. 그래서 제가 아는 거예요.
7: 그러니까
1: 표 좋아요.
8: 좋아요?
1: 네.
7: 그다음에 위생 항균 효과가 99.9%잖아요.
1: 제가 아는 척하는 거죠.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8: 아니 우리 흔희 씨는 뭐 이렇게 나오면 다 사.
1: 아니 좋은 거 제가 사봐야죠.
8: 다 좋은 거.
1: 좋은 것만 골라서요.
7: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염색 샴푸도 써보셨어요?
1: 저는 염색 안 하죠 아직까지.
8: 이야 부럽다 부러워.
1: 온 내추럴.
8: 온 내추럴이에요?
1: 온 내추럴.
8: 그렇게 까매?
1: 지혜.
7: 그럼 우리는 아티피셜인가요?
1: 페이크죠.
7: 페이크죠. 네. 예, 세븐에이트 블랙샹 염색 샴푸가 있으시는데 이게 19불 99거든요.
1: 네.
7: 그러니까 마른 머리에다가 이 염색제를 두 개를 합세서 머리에 도포하신 다음에 3분을 쓰시고 머리 감듯이 감시면 염색이 되세요.
1: 3분밖에 안 걸려요?
7: 예. 우와, 근데 그게 또 10번이나 쓰실 수 있으세요.
1: 와.
7: 남자분들은 거의 5, 6개월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1: 짧은 머리니까.
7: 예, 예.
1: 네,
7: 네. 그다음에
1: 좋습니다.
7: 저희 그 바베큐 LA는 네네네. 바베큐 식당 가면 이게 이 칼을 다 볼 수 있거든요. 이 가위를 파워 톱니 주방 가위는 내 이 별명이 닭뼈 가위예요.
8: 네.
7: 이게 13불 99인데 생고기도 잘리고 다 잘 잘려요. 100% 국산 스테인레스입니다.
8: 주방 이런 거 꼭 있어야 돼요.
1: 있어야 돼요.
7: 예, 예. 너무 잘 잘려요. 그리고 또 지리산 약 도라지 가루 이것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16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네. 네,
7: 천식하고 목 건강 있으시고 막 기침하시는 분들 도라지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 네.
7: 몸 피곤하신 분들은 종근당 건강 아인비타 멀티 비타민 이민샷이 있거든요. 이거 10병 세트인데 원래 39불 99인데 29불 99에 드리고 있습니다.
1: 이거 좋네요.
7: 이게 100% DSM사에서 나온 비타민 원료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8: 네.
7: 원래 유럽산 비타민이 좋다고 하잖아요. 이게 몸이 너무 피곤하실 때 부스트 해주시고 면역력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 고려은단 비타민C가 있는데 이게 조만간 가격이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8: 네.
7: 예.
1: 어서 구매하셔야겠습니다.
7: 이 비타민 드시면 활성산소가 내려가잖아요.
8: 네.
7: 이것도 44불 99. 네, 조만간 올라가니까 빨리 와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7: 강화홍삼, 녹용, 홍삼, 프리미엄, 진액 60호가 있거든요. 와, 이 가격 65불입니다.
1: 아니,
7: 세일에 189불에 세일에
1: 189불 이게 네. 65불.
7: 대신에 상품이 없어요.
1: 아니 네. 더 좋죠. 가격이 너무 좋은데 65분에 만났습니다. 네.
7: 이 가격으로 진세노드의 영양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1: 와, 네. 가격 너무 좋다.
8: 대박이네요.
1: 네.
7: 또 육년금 혼삼정 에브리원 스틱이 있거든요. 손님들이 이거 너무 많이 기다리셨어요.
8: 네.
7: 이게 99불 99였잖아요 하나에.
1: 네네.
7: 근데
1: 네.
7: 1+3으로 해서 4개 드리거든요.
8: 와,
7: 근데 이게 아니잖아요. 요즘에 마음도 네. 아프시니까 신전 떡볶이 1kg도 드리고
8: 네.
7: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도 2개 무료로 드리고 있어요.
8: 와, 세상에. 네. 이건 진짜 초대박이네요.
7: 네. 그다음에 금산에서 온 또 금산이 뭐로 유명해요? 인삼홍삼이잖아요.
8: 네.
7: 근데 거기서 군수님이 추천해 주셨거든요.
8: 네.
7: 6년근 금삼 홍삼이 있는데 이게 농축액이 240g짜리가 4병 세트예요.
1: 네.
7: 이게 189불이 세일을 거듭해서 64.50 전이 됐습니다.
8: 64불 50전.
7: 예, 54불.
1: 가격 너무 좋다.
7: 가격뿐만이 아니고
8: 네.
7: 뭐 신정 떡볶이 1kg도 드리고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도 두 개나 드리고 있습니다.
1: 아, 이것도 선물 주십니다.
7: 네네네. 네. 그다음에 기저귀 관절 관절약
1: 호관절. 호관절. 너무 유명하죠.
7: 이거는 한국보다 저희 홈쇼핑 월드 훨씬 싼 거 아시죠? 네네. 거의 반값이거든요. 네. 249불짜리가 149불 하는데 거기다 1+1로 드리고 여기다가 신정 떡볶이 1kg 과일 모이스처 클렌징 두 개를 또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1: 무릎 아프신 분들, 관절 아프신 분들 최고죠. 관절.
7: 또 해시랜드 네. 미국산 알부민이 120캡슐이 네. 이게 120개니까 나누기 하면 4개월이잖아요. 네. 네. 이게 80불에 드리고 한 병을 사시면 어떻게 대박남 친양골드 하나를 드리고 한 박스를 무료 드리고 만약에 두 병을 사시게 되면요. 예. 대박남 친양골드 플러스 아이스 쿨매트 싱글을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8: 네, 네, 네. 너무 좋다.
7: 그다음에 가을 네. 서리 맛은 양무엿이 이 무엿이 89.9%예요. 그런데 네. 이거 드시면 그 목에도 좋고 뭐 네. 천식에도 다 좋기도 한데 네. 이게 몸에 독소가 해도된도가 하더라고요. 이게 네. 대박 이거 사시면 또 한 병 구매하시면 똑같이 대박난 침향골드 한 박스 무료로 드리고 두 병 구매하시면 대박난 침향골드 하고 한 박스 드리고 또 뭐 드릴까요? 네. 아이스 쿨매트 증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몰. 네네네.
1: 서울만의 양무역에 네. 129불인데 얼마 89불 99전에 가실 수 있습니다.
7: 영신 건강에서 탱탱 비톡스 이거 예전에 대박났던 거 아세요? 뭐 지금도 많이 사시는데 네. 이게 바르는 보톡스란 별명이 있잖아요.
1: 아 그게 이거구나. 예예. 탱탱 비톡스.
7: 탱탱 비톡스예요. 이게 129불인데 75불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봉독하고 마누카 끓이 들어있어가지고 얼굴이 네. 보톡스 맞은 것처럼 착착 펴진다고 해서 이름이 네. 네. 바르는 보톡스고 여기도 사은품이 있는데

0: 살찔까봐요.
1: 두 개 샀는데.
2: 아니 근데 그건 있어요.
1: 못 먹었어요 아직.
2: 맛있어서 스트레스는 해소가 돼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떡볶이의 추억이 있잖아요. 네. 뭐 그것도 생각나고 먹을 때마다 너무 맛있는 거기다 이제 뭐 오뎅도 넣어서 먹어도 되고 그때그때 야채도 넣어서 먹으니까 너무 맛있어요.
1: 아니 그리고 홈쇼핑에 그 우리 즉석 김밥도 팔잖아요. 오뎅도.
2: 예, 맞아요. 그죠?
1: 그거랑 떡볶이 같이 드시면 너무 맛있겠다.
2: 어? 그것까지 먹으면 저 여기 못 나옵니다.
1: 굴러가보시는군요.
0: 아니 이번에는 그래도 네. 독립기념일 연휴니까
1: 연휴인데,
0: 떡볶이도 먹고 김밥도 먹고
1: 네, 꼬막꼬막 3불 20이에요 여러분.
2: 예.
1: 벌교 피꼬박 3불 20에 오늘 만날 수 있습니다.
0: 나 지금 동그림 다쳤어. 제가
1: 아까 뭐 살려고
0: 하는 게 뭐냐.
1: 남부 뉴스 기사 보시는 줄 알았네. 야.
2: 아니 순살 고등어도 3불 네. 20점 너무 맛있잖아요.
1: 너무 좋죠 이거.
0: 아, 저는 이거 꼭 사서 먹거든요.
2: 그러니까.
1: 순살. 가시가 없어 너무 편해요.
2: 또 마요크림도 발라보시고.
0: 마요크림.
2: 저도 사실은 네. 저희 이게 이 샘플이 있잖아요.
1: 네.
2: 이제 건조할 때마다 이렇게 바르면 여기 광이 나요 이마에.
0: 네.
1: 홈쇼핑은 너무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 네. 화장품 세트 가면은 내가 나는 샘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 샘플 꼭 그거 쓰시라고 나는 샘플이다 내가 샘플이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2: 아니 샘플에. 저희 직원분들이 되게 좋아. 기발하시고 되게 네. 좋으세요.
1: 너무 재밌어요 그거 보면.
2: 네. 그리고 제품은 더 좋고.
0: 그래서 다 건강해지시고 이뻐지신 거예요.
1: 네. 그런 것 같아요.
0: 네. 자, 홈쇼핑 월드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1: 네. 부에나팟 네. 매장입니다. 비치와 멜번이 만나는 곳 9 뱅크 홉 자리고요. 매장번호 714-522-2494번. LA 매장은 팔가와 세라노 9 아시마켓 제2주차장 자리고요. 매장번호 213-380-3330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0: 네. 홈쇼핑 월드 짜작짜작짝.
1: 31일간 실패 위로입니다.
0: 홈쇼핑 월드. 예, 오늘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네,
2: 김미경 실장님 오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네.

0: 볼빨간 사춘기의 여행. 여행 계획 있으십니까? 지금 떠나는 길에 계신 분들 계시겠네요.
1: 그렇죠. 내일이 이제 이번 4th of July가 토요일이다 네. 보니까 금요일 날 이번에 네. 대체 연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0: 그러니까요.
1: 쓰시는 게 아니고 거의 대체 연휴가 됐어요. 그래서 뭐 많은 회사가 네. 금요일 날 연휴가 있더라고요.
0: 네, 안전하게 네. 첫째도 둘째도 안전.
1: 어마어마한 그 이동이 예상이 된다 하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고요. 네.
0: 차차차 2부 이 시간은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1: 지긋지긋한 모든 통증 수술 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성민산삼 한방병원
0: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1: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 조림이 맛있는 소반식당
0: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함께하십니다. 잠시만요.
2: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3: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2: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3: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2: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0: 접촉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1: 우와 싸다, 정말 싸다.
0: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1: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0: 진짜 감쪽 같네.
1: 역시 벤트웨이야.
0: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1: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383-7233 383-7233입니다.
2: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3: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2: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3: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2: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3: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4: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6: 입학 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7: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장벽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8: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9: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10: 건강하세요.
8: 센터 메디컬 그룹.
11: 비치보이스의 코코모 차차차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아 어디론가 떠나고 싶구나.
12: 정말 바닷가에서 이렇게 뭔가 칵테일 한 잔 쫙 하면서.
11: 네. 수영 못 하신다면서.
12: 아 칵테일 한 잔 하는데 수영을 왜 합니까? 제가 딱 네. 앉아갖고 네. 주변을 살피다가 헌팅을 하는 거죠.
11: 얼마 전에 그 도미니카 리퍼블릭 네. 그 럭셔리 리조트에서 불이 나가지고요.
12: 불났잖아요, 지금.
11: 어떤 한 분 돌아가셨어. 어, 이태리에서.
12: 사람도 없다고 아 그래요? 어이구야.
11: 아, 좋은데 놀러 가서 그게 뭔 일이래요.
12: 그 저기 캐리비안이었죠?
11: 네, 캐리비안 네. 도미니카 리퍼블릭.
12: 아, 도미니카 리퍼블릭. 네. 아니 그게 지붕에. 지붕이 불이 났다. 그 나무
11: 잎이 어,
12: 그게 어마어마하게 타더라고.
11: 그러니까
12: 야 무섭대요.
11: 그리고 어느 그 주차장에서도 네. 갑자기 삥 하고서 불이 난 거야. 그 엔진 이렇게 틀어놓잖아요.
12: 차?
11: 워낙 더우니까 유럽에서 그 배기 연기로 뒤에 잔디 마른 잔디 불이 붙어서
12: 와 그렇게도 불이 붙어요?
11: 차들이 다 탔어.
12: 와
11: 막 20여 대가 다 탔어요.
12: 항상 조심해야 돼 진짜.
11: 안전하게.
12: 맞습니다.
11: 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12: 네 그리고 내일 또 뭐 휴가해서 쉬시는 분들 있을 테니까 마음 네. 편한 이번 신나는 네. 주말 안전하게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11: 요때를 틈타서 또 군데군데 포인트 체크포인트
12: DUI 있나요?
11: 네 지금 한인타운에서 여러 군데서 한대요.
12: 오늘요?
11: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12: 조심해야지.
11: 조심. 네. 택시를 이용하세요.
12: 좋습니다.
11: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12: 네 감사합니다. 안녕.
11: 내일 만나요.

0: 무엇이든 함께하면 기쁨이 되어 세상 어디에도 없는 나의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건강보험부터 사업체 보험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려요.
0: 자동차, 주택, 워커스컴, 은퇴준비까지 한 번에.
1: 오랜 전통 한인사회의 대표, 믿음으로 함께해온 시간. LA부터 전국 어디든 유니굿 프렌드 보험.
0: 당신의 가장 좋은 친구 유니굿 프렌드 보험.
1: 213-388-7979 213-388-7979
0: 유니굿 프렌드 보험.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만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1: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0: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1: Air.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이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유튜브 강병선 TV 생활 침뜸 따라하기. 이 시간 진행에 올림픽 갤러리아역 미아리 칼국수 2층으로 이전한 강병선 침뜸병원의 강병선 원장입니다.
7: 네, 요즘 이 캘리포니아 날씨 정말 덥습니다.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아주 땡볕 이럴 때 좋은 음료수 없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날씨가 무더워지면 찬 음료수 많이 찾기 마련인데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이 제품, 이미 생산 공장에서 제품으로 나오는 청량음료제를 많이 찾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제품으로 만든 이러한 청량음료는요, 합성 첨가물과 당분 때문에 과도하게 마실 경우에 건강은 반드시 해치지기 마련입니다. 특히 당뇨병이 있으시거나 비만 환자들 아니면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오히려 병을 키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름철 갈증을 풀어주고 건강에 좋은 음료, 첫 번째 오미자 냉차를 권합니다. 오미자는요, 다섯 가지 맛 오미인데 가장 강한 맛이 신맛입니다. 여러분, 이 신맛은 땀이 과도하게 흐르지 않도록 조절하는 효능을 말하는데, 여러분, 요즘 같은 이 더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에는 사용하면 오미자 차 아주 좋습니다.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이 가까운 한약 권장상에 가셔서 오미자를 사셔서 여러분 흐르는 물에 좀 씻은 다음에 찬물에 한 10시간 정도 담가두면 됩니다. 그리고 새콤 쌈싸름한 이러한 맛, 이러한 맛이 좀 익숙하지 않다 하면 이 오미자에 약간 설탕을 타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이 오미자차와 궁합이 잘 맞는 과일, 바로 앵두입니다. 앵두의 성질이 따뜻하고 소화기계통의 기운을 고르게하기 때문에 소화력도 붙여다주기 때문에 여름철 오미자차하고 같이 쓰면 아주 좋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 이 생맥산차를 두 번째 권합니다. 여름나기는 더위와 체력 한판의 대결인데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사람, 진액과 양기가 줄어들기 쉽고 열대야 때문에 장까지 설친다 하면 피로는 쌓이게 마련입니다. 여기서 습도까지 올라가면 불쾌지수는 정말 짜증 그 자체입니다. 이럴 때 좋은 약 바로 생맥산이라는 그런 한약재입니다. 생맥산, 차처럼 마실 수도 있고 시중에서 한약재 권재상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인삼이며 맥문동, 오미자 이렇게 구성한 약재인데, 여러분, 인삼은 아시다시피 원기를 북돋아주는 대표적인 약재이고, 그리고 이 생맥산은 진액을 만들어 갈증을 없애는 효과가 있어서 땀을 많이 흘려서 이 원기가 손상되었을 때 인삼과 궁합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맥문동은요, 백화과에 속하는 그 식물의 뿌리인데요, 심장과 폐를 촉촉하게 적셔주기 때문에 우리 이 여름, 요즘 같은 아주 더운 여름에 과도한 수분 부족으로 인한 불균형을 보완해주는 최고의 약재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오미자차와 이 또 생맥산차, 그러면 오장의 기운을 튼튼하게 해줄 뿐 아니라 과도하게 땀이 흐르지 않게 하는 그러한 조절까지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같이 캘리포니아의 무더운 날씨에 이 청량음료에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 직접 한번 생맥산이며 오미자차를 직접 만들어 드시기 바랍니다.
6: 지금까지 유튜브 강병선TV 생활침뜸 따라하기 강병선침뜸병원 강병선 원장이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213-385
5: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0: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8: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9: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0: 북중미 월드컵에서 프랑스의 킬리안 음바페가 멀티골을 터뜨리며 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습니다. 음바페는 지난 30일 뉴저지주 이스트 러더퍼드의 뉴욕 뉴저지 스타디움에서 열린 스웨덴과의 32강전에서 두 골을 넣으며 프랑스의 3대0 완승을 견인했습니다. 번대회 음바페의 총 득점은 6골로 리오넬 메시와 함께 이번 대회 득점 공동 1위에 올라 있습니다. 월드컵 통산 득점도 18골로 늘어나 메시의 개인 통산 월드컵 최다 골 기록인 19골과 단 한 골 차이입니다. 프랑스를 이끄는 디디에 대샹 감독은 이번 승리로 월드컵 통산 17승을 기록하며 월드컵 감독 최다승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16강에 진출한 프랑스는 오는 4일 파라과이와 맞붙습니다. 노르웨이의 엘링 홀란도 코트디부아르와의 32강전에서 결승골을 넣으며 2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번대회 5골째를 기록한 홀란은 은바페와 메시를 한 골차로 추격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는 오는 5일 브라질과 16강전을 치릅니다. 메시는 오는 3일 카보베르데와의 32강전을 앞두고 있어 골든부트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실무대표단이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간접 실무회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의 간접 협상은 화요일 밤 시작됐으며 이란이 카타르 및 파키스탄 측 당국자들과 회의하고 이들이 다시 미국 측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의 동결 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가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 총리 및 카타르 군주와 만났으나 실무회담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주 좋은 회담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흘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26일과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법 폭죽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미르엘 파라 가든그로브 경찰국장은 독립기념일 당일 불법 폭죽을 사용하거나 소지하다 적발되면 체포 및 1,000불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사와 경관 그리고 행정직원이 시 전역에 추가 배치되어 단속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합법적인 폭죽을 오용하거나 개조하다 적발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1,000불의 행정벌금이 부과되며 상습 위반자에게는 다중벌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든그로브 시 조례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소방청장 마크가 있는 안전폭죽은 7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유지에서만 사용이 허용됩니다. 불법 폭죽을 목격하면 가든그로브 경찰국 71457-415704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시 주소와 관련자 인상착의를 함께 제공하시면 됩니다. 추가 정보는 폭죽 한라인 71474-1527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여행객 한 명이 슬롯머신 잭팟으로 330만 달러 이상을 거머쥐었습니다. 해리 리드 국제공항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항 C게이트에 설치된 휠 오브 포춘 슬롯머신에서 한 여행객이 330만 달러 이상의 잭팟에 당첨됐다고 밝혔습니다. 공항 측은 당첨자의 신원과 목적지, 그리고 베팅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1: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이제 전자신문 온라인으로 받아보세요.
12: 배달사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에 종이신문을 그대로 가져가세요.
11: 가입은 한국일보 전자신문 앱을 다운받으시거나 koreatimes.com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2: 전자신문 가입에 관한 문의사항은 323-692-2121, 323-692-212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13: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9: 미국 건국 250주년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남가주 전역에서 불법 폭죽 단속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이선 호크먼 LA카운티 검사장은 지역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불법 폭죽의 제조와 운반 판매 사용 행위 전반을 겨냥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수사에서는 8,000파운드가 넘는 불법 폭죽을 보관하고 유통한 혐의로 4명이 기소됐으며 유죄가 인정될 경우 각각 최대 1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패사디나 경찰국은 LAC 내 한 건물을 수색해 시가 12만 달러 이상으로 추산되는 양만 파운드의 불법 폭죽을 압수하고 4명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폭죽 외에도 사제 폭발물과 미등록 총기 대량의 마리화나 제품이 함께 발견됐습니다. 올해 독립기념일 단속에는 드론도 투입됩니다. 친우 씨는 드론을 활용해 불법 폭죽 사용 현장을 실시간으로 적발할 계획입니다. 불법 폭죽으로 인한 인명피해도 이미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제퍼슨팍 지역 차고 화재로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부상했으며 희생자는 폭발 충격으로 신체 일부만 수습될 정도였습니다. 당국은 세이프 앤 세인으로 불리는 저위험 폭죽도 LAC와 LA카운티 직할 지역에서는 모든 종류의 폭죽 사용이 불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호크먼 검사장은 불법 폭죽으로 인한 사망과 중상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라며 제조업자부터 구매자 점화자까지 모두 기소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불법 폭죽 사용을 목격할 경우 관할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신고하면 되고 긴급 상황에서는 911에 즉시 연락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민주당 주도 25개 주와 워싱턴 DC가 연방보건부와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원 빅 뷰티풀 법안에는 메디케이드 수급자에게 매달 최소 80시간 이상의 근로나 학업 또는 봉사활동을 증명하도록 하는 근로요건 조항이 담겨 있습니다. 쟁점은 연방정부가 이달 발표한 시행지침에서 근로요건 면제 대상인 의학적 취약계층의 기준을 지나치게 좁혔다는 점입니다. 새 지침은 단순히 심각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해 실제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제한돼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원고 측은 의회가 이런 추가 조건을 법안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행정부가 법률 취지를 자의적으로 재해석했다고 주장합니다. 로드아일랜드주 법무장관 피터 네로나는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는 취약계층을 처벌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과거 사례도 거론됐습니다. 트럼프 첫 번째 임기 시절인 2018년 아칸소주에서 근로요건을 시행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아 약만 8천 명이 의료보험 자격을 잃었고 연방법원이 결국 시행을 중단시켰습니다. 도시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이번 새 근로요건이 시행될 경우 전국적으로 300만에서 700만 명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잃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연방정부는 새 규정이 충분한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고 반박하며 각 주에 8월 31일까지 변경된 기준을 수급자에게 통보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각 주는 2027년 1월 1일까지 새 근로요건을 시행해야 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실무대표단이 7월 1일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이란 측 협상단과 미국 측 협상단이 직접 마주 앉지 않고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들을 통해 의견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협의가 이뤄졌습니다. 카젬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이 이끄는 실무단은 카타르 총리를 예방했으며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 문제와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는 길목으로 이 해협의 통항 보장이 미국의 최우선 협상 과제로 꼽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중동특사는 카타르 총리 및 카타르 군주와 별도로 면담했으나 실무회담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주 좋은 회담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도하 회담은 미국과 이란이 지난달 26일과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충돌을 빚은 뒤 재개된 첫 실무 접촉입니다. 카타르 외무부 대변인은 고위급 회담은 실무 협의가 성과를 거둘 경우에만 성사될 것이라고 밝혀 협상이 아직 초기 단계임을 시사했습니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를 임신했다며 거액을 갈취한 남녀 공범에게 오늘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40대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고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4월 징역 4년이 이미 확정된 상태입니다. 양모 씨는 2024년 6월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빼앗고 이후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두 사람을 구속 기소했으며 1심과 2심 모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판단해 실형을 유지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4: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뜯어내고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남성 공범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인 관계이던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3월에서 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의 사정 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0: 라디오서울1690.com. 와, 빠르네.
1: 와, 그 기사가 벌써 났어? 정말 빠르다. 안 볼 수가 없네.
2: 다른 곳엔 없는 기사가 이렇게 많아? 읽을게. 너무너무 많은 라디오서울1690.com.
1: 와, 빨라 진짜. 빨라. 기사 올라오는 속도가 정말 빨라.
0: 로컬 뉴스, 한인사회 뉴스, 미국 뉴스, 시니어를 위한 건강생활 정보, 한국 뉴스 속보, 한인사회 명 칼럼니스트들의 칼럼, 오피니언 섹션, 경제 뉴스 등등 정말 읽을 거리가 많은 뉴스 사이트.
3: 그 외 재미난 기사들이 너무 많은 라디오 서울 1650 AM 방송이 24시간 뉴스를 보도하는 온라인 뉴스 사이트.
1: 이제부터 뉴스는 라디오 서울 1650.com.
4: 눈 뜨면 바로 하루의 시작을 라디오 서울 1650.com과 함께.
1: 셀폰으로, PC로 좋은 정보, 빠른 뉴스는 라디오 서울.
5: 방송도 온라인 뉴스도 라디오 서울.
6: 온라인 광고 문의는 323-692-2117, 323-692-2117번.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3: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2: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3: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2: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4: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5: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6: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7: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8: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7: 선택하세요 품질을,
8: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7: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8: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7: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8: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9: 타이어. 안녕하십니까, 김재현입니다. 7월 6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매일 낮 12시 정오 뉴스 끝까지 안 듣고 바로 채널 돌리면 손해보는 일이 벌어집니다. 뉴스 바로 뒤에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토크가 이어지니까요. 한인경제 한입토크 안 들으시면 돈 흐름 놓치시고, AI 한입토크 놓치면 혼자서 끙끙 앓게 되시고, 건강음식 주말 레저 정보 놓치시면 정오 뉴스의 알짜를 놓치시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재현과 지수의 LA 한입 토크에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께 정보 토크 한입을 만나게 준비하겠습니다. 저희랑 한입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10: LA 수도전력국이 한인타운 일부 구역에 수돗물 끓여 마시기 권고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30일 실시된 정기수질 검사에서 대장균이 검출됐고, 이번 달 1일부로 공식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해당 구역은 사우스 아드모어와 사우스 마리포사 에비뉴 사이 5가와 6가로 둘러싸인 두 블록 범위입니다. 이 구역 주민들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수돗물을 반드시 1분 이상 끓여 사용하거나 생수를 이용해야 합니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예방 차원이며 전체 상수도 시스템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생한 보이라이츠 화재와는 무관하며 화재 관련 오염물질도 검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장균은 소량이라도 섭취하면 복통과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을 일으킬 수 있어 당국이 선제적으로 권고를 발령한 것입니다. 추가 수질 검사 결과에 따라 권고 해제 여부가 결정되며 해제 시 즉시 주민들에게 통보될 예정입니다. 라스베가스 해리 리드 국제공항에서 초대형 잭팟 당첨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공항 측은 지난달 29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게이트에 설치된 휠 오브 포춘 슬롯머신에서 한 여행객이 330만 달러가 넘는 잭팟을 터뜨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첨자는 라스베가스를 떠나기 위해 공항을 찾은 여행객이었습니다. 공항 측은 당첨자의 신원과 배팅 금액 등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330만 달러는 우리 돈으로 약 4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번 당첨은 최근 라스베가스에서 잇따르고 있는 초고액 슬롯머신 당첨 사례 가운데 하나입니다. 라스베가스의 슬롯머신은 카지노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항 게이트 앞에도 설치돼 있어 출국 직전까지 게임이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번 사례는 비행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에 수백만 달러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뉴욕의 상징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첨탑에서 고공 청혼 퍼포먼스를 벌인 러시아 출신 스턴트 커플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맨해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안테나 꼭대기에 검은 옷을 입은 남녀가 올라 대형 현수막을 펼쳤습니다. 현수막에는 사랑의 힘이 권력에 대한 사랑을 이길 때 세상은 평화를 안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안테나 아래 플랫폼으로 내려와 한쪽 무릎을 꿇고 청혼했으며 포옹과 입맞춤으로 약혼을 확인했습니다. 주인공은 높은 건물에 오르는 이른바 루프토핑으로 유명한 안젤라 니콜라우와 바냐 비어쿠스 커플로 확인됐습니다. 두 사람은 2024년 다큐멘터리 영화 스카이워커스 러브스토리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뉴욕 경찰국은 사건 직후 건물 주변 도로를 통제했으며 오후 1시께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 구금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단 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될 예정이며 첨탑에 어떻게 올라갔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측은 이번 행위가 허가받지 않은 무단 행동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반 관광객에게 86층과 102층 전망대는 개방돼 있지만 외부 첨탑 구역은 출입이 엄격히 제한된 구역입니다.
9: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늘 민선 9기 첫 정책으로 청년 인공지능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는 청년 누구나 인공지능 모델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 점유율 1위와 2위 기업들과 협의 중입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지원 범위가 정해지며 내년 초 활용을 목표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또 교육 플랫폼을 통해 인공지능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시험 응시료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5: 오세훈 서울시장의 민선 9기 첫 정책은 청년을 향했습니다. AI 활용 능력이 미래 기회의 격차로 이어진다며 AI 사다리 지원책을 발표한 겁니다.
11: 민선 9기 서울시는 가장 먼저 청년에 주목을 합니다. 청년 AI 사다리는 AI 지원 정책을 넘어 서울의 미래를 준비하는 인재 투자가 되겠습니다.
5: 구체적으로 서울 청년 누구나 AI 모델을 쓸 수 있도록 무료로 주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챗GPT와 제미나이를 개발한 시장 점유율 1, 2위 기업들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마쳐야 도입 시기나 지원 범위가 정해지는데 내년 초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 시가 운영하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 AI 인재를 육성하고 관련 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2: 또 단순히 대정 배포나 이용이 아니라 전공과 현장과 기업의 수요와 경험과 실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5: 앞서 오 시장은 민선 8기 마지막 날 대학생들을 만나 주거 대체 확대를 약속했고 다음 날 열린 취임식에서도 청년 정책을 비중 있게 언급했습니다. 청년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서울의 미래 자산이 될 거라고 강조한 만큼 앞으로도 이들을 겨냥한 정책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3: 가장 넓은 곳에서 가장 많이 청취하는 AM 1650 라디오 서울. 최신 뉴스와 사건, 사고 뉴스도 라디오 서울이 가장 빠릅니다.

0: 한국 라이브 보도 채널의 최강자 YTN. 정확하고 빠른 보도 YTN. 이제 한국 소식 라이브는 한국TV에서 YTN 채널로 시청하세요. 스마트폰 시청은 한국일보 USA 혹은 한국TV 앱을 다운받으시고 PC에서는 한국TV 웹사이트 www.tvhanguk.com 한국TV 셋탑박스에서도 시청 가능합니다. 미전역 송출되는 YTN 라이브 채널 로컬 광고 문의는 323-692-2117 혹은 323-692-2080번으로 전화주세요.
1: 애플이 인공지능 시대의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보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대규모 운영체제 업데이트를 배포할 때 보안 패치도 함께 제공하는 방식을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공지능 기술이 확산되면서 해커들이 악성 도구를 개발하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특정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순간 해커들이 이를 즉각 악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에 애플은 보안 패치가 완성되는 대로 전면 업데이트를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배포하는 전략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 정식 버전 출시 전이라도 보안 업데이트만 먼저 모든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29일 공식 발표됐습니다. 아이폰과 아이패드 사용자라면 앞으로 보안 업데이트 알림이 더 자주 뜰 수 있으며 이를 미루지 않고 즉시 설치하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가상화폐와 밈코인 관련 사업으로만 14억 달러에 달하는 소득을 올린 것으로 공식 확인됐습니다. 공직자 재산 신고를 접수하는 연방정보윤리청이 900페이지가 넘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례 재정 보고서를 공개한 것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가족 소유의 가상화폐 기업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을 통해 5억 8,800만 달러의 이익을 신고했습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중동 특사 스티브 위코프가 공동 설립한 기업으로 CEO는 위코프의 아들 잭 위코프가 맡고 있습니다. 자신의 민코인인 트럼프 코인 로열티로는 6억 3,600만 달러를 신고했고 스테이블 코인 홀드코 지분 매각으로도 1억 9,700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골프 리조트 사업에서도 플로리다 마로라고 리조트 등을 통해 2억 9천만 달러 이상의 소득을 신고했습니다. 여러 언론 기업과의 합의금으로는 8천만 달러 이상을 받았으며 해외 부동산 라이선스 사업을 통한 수입 100만 달러의 수입도 함께 신고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피파 회장 잔니 인판티노로부터 2,500달러 상당의 2026 월드컵 결승 티켓을 받은 사실도 신고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이후 트럼프 일가가 투자자로부터 최소 23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한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 이 같은 규모의 사업 수익을 공식 신고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오픈AI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으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은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안에는 엔트로픽과 구글 및 메타 등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들의 동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2: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며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제일 나은 방법은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정부와의 초기 협의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트먼 CEO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AI 이익 배분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안에는 엔트로픽,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들의 동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과 같은 국부 펀드 방식이 모델로 거론됩니다.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0: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1: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0: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1: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0: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5: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4: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5: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캐년, 엔텔로, 파웰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4: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7: 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8: 우와 싸다 정말 싸다.
7: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8: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7: 진짜 감쪽 같네.
8: 역시 벤트웨이야.
7: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8: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9: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10: 12시 정오 뉴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12시 정오 뉴스는 LA 동포사회 1등 신문 한국일보 제공 라디오 서울 뉴스입니다. 오늘 잉글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피파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가 열립니다. 경기장 공식 명칭은 로스앤젤레스 스타디움입니다. 경기 시간대를 전후해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와 인근 도로에 극심한 교통정체가 예상됩니다.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는 조별리그보다 관중이 집중되는 만큼 평소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잉그로드 일대는 평소에도 경기 당일 주변 도로가 수킬로미터씩 막히는 곳입니다. 교통당국은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경기장 인근을 지나야 하는 운전자라면 오늘 하루 우회로를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파이 스타디움 주변 도로는 경기 전후 수시간 동안 정체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노숙인을 겨냥한 총기 폭력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최근 분석에 따르면 2015년 이후 최소 278명의 노숙인이 총격으로 숨졌습니다. 이는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례까지 포함하면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노숙인 밀집 지역인 스키드로의 살인율은 도시 평균의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지역은 수천 명이 거리와 텐트촌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 능력이 부족하고 법적 보호망 밖에 놓여 있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숙인 밀집 지역에 대한 치안공백이 이 같은 피해를 키우는 핵심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시 당국은 노숙인 문제 해결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투입해왔지만 치안 측면에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분석은 노숙인 문제가 단순한 주거 위기를 넘어 생명 안전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주 공무원 노조가 재택근무 축소에 반발해 환경법을 근거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변호사와 행정판사들로 구성된 조합 케이스는 주 사흘 출근 의무화 방침에 맞서 캘리포니아 환경영향평가법을 들어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출퇴근이 늘어나면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한다는 것이 소송의 핵심 논리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환경 규제가 가장 엄격한 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이 환경영향평가법은 본래 도로건설이나 대형개발 사업의 환경 피해를 따지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노조가 이 법을 근무 형태 분쟁에 끌어들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재택근무가 확산된 이후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졌다며 대면 근무 복귀를 추진해왔습니다. 소송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 공공부문 전반의 근무 방식 논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수 있습니다. MBC 투데이쇼의 공동 앵커 사바나 가스리의 모친 낸시 가스리 씨가 아리조나주 자택에서 납치된 지 5달이 지났습니다. 낸시 가스리 씨는 올해 84살로 지난 초봄 실종된 이후 아직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수사국 FBI는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몸값을 요구하는 서한의 진위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한이 실제 납치범이 보낸 것인지 아니면 제3자가 작성한 것인지를 가리는 것이 수사의 핵심입니다. 사바나 가스리 앵커는 전국 방송에 출연하는 유명 언론인으로 이 사건은 미국 전역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의 피해자가 5달째 소재 불명 상태라는 점에서 수사 당국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FBI는 몸값 서한 외에도 납치 경위와 용의자 특정을 위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는 서한 분석 결과에 수사의 향방이 달려 있습니다.
3: 서울경제TV는 보다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경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 채널로서 시청자와의 정보 공유와 소통을 통해 새로운 트렌드를 제시하는 경제 전문 방송입니다. 서울경제TV는 가치 있는 정보를 보다 빠르게 전달하는 시청자 중심의 소셜 이코노믹 네트워크를 추구합니다. 서울경제TV 시청은 한국TV 웹사이트 tvhanguk.com 또는 유튜브 채널 서울경제TV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11: LA와 오렌지 카운티 로컬 뉴스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12: LA 카운티가 총기 폭력을 줄이기 위해 커뮤니티 중심 예방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서 청소년 총기 사건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입니다. 카운티는 위험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멘토링과 직업 교육을 제공하는 새 사업을 추진합니다. 보건국은 총기 폭력을 공중보건 문제로 규정하고 트라우마 치료와 가족 지원을 연계한 접근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민단체들은 경찰력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지역사회 기반 예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당국은 프로그램 성과를 분석해 다른 시와 카운티로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청소년 상담이나 참여 프로그램 정보는 관련 기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시가 만성적인 노숙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정부의 재정 지원 확대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 당국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임시 쉼터와 정신건강 서비스 수요가 공급을 크게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주거 지원과 치료센터 확충에 주정부 예산을 우선 배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시의회는 단순 단속 중심 정책으로는 거리 노숙을 줄이기 어렵다며 구조적인 주거 정책으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안전 문제와 상권 위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인권단체들은 노숙인의 주거권 보장을 함께 요구하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전체 노숙인구의 상당 부분이 베이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이번 논의는 샌프란시스코에만 그치지 않을 전망입니다. 주 전역의 노숙인 정책 방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고속철도 사업이 논란 속에서도 중앙밸리 일부 구간에서 공사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고속철도국은 주요 교량과 선로공사 계약이 잇따라 체결되며 일정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전체 사업비 추정치가 초기 계획보다 크게 늘어나면서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지 측은 장기적으로 교통 혼잡을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효과가 크다며 투자를 이어가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반대 측은 그 예산을 교육과 주거 등 다른 분야에 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며 사업 축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의회는 앞으로 추가 예산 승인 과정에서 사업 구조 조정 여부를 놓고 치열한 논의를 벌일 전망입니다. 공사 구간 인근을 지나시는 분들은 교통 혼잡과 소음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 인근에서 새벽 시간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지고 두 명이 다쳤습니다. LAPD는 인근 상가 거리에서 말다툼이 폭력으로 번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남성 3명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됐으며 그중 한 명은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습니다. 나머지 두 명은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 차량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갱당 갈등과 연관됐는지 여부도 함께 조사 중입니다. LA타임스는 최근 이 일대에서 야간 폭력 사건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라고 전했습니다. 한인타운을 생활 반경으로 두고 있는 분들께는 특히 신경 쓰이는 소식입니다. 경찰은 주민들에게 늦은 밤 외출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3: LA에서 살며 만나게 되는 작은 고민들, 반가운 소식들, 그리고 사람 이야기.
14: 동네 이야기부터 생활 정보, 이민자의 현실과 웃음까지 우리와 가장 가까운 LA의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13: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6시 라디오 서울 AM 1650 재현이와 지수의 LA에서 사는 이야기.
14: LA에 사는 우리들의 진짜 이야기를 함께합니다.
13: 카카오톡 친구 추가. 카카오톡 아이디 RS1650으로 사연 참여를 기다립니다. 당신의 LA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0: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1: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0: 장례비는요?
1: 공업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0: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1: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2: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3: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0: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 발링.
1: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0: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 발링.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 보세요. 와이어 발링.
2: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3: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2: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3: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2: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3: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4: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5: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4: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5: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6: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7: 방금 들어온 최신 국제뉴스와 한국뉴스 보도해드리겠습니다.
8: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중심부에서 오늘 테러로 추정되는 폭발이 발생해 최소 5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시리아 국영 TV에 따르면 다마스쿠스 법원 인근 카페에 사전에 설치된 폭탄이 터졌으며 당시 카페 안은 사람들로 붐볐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배후를 자처한 세력은 나오지 않았고 공격의 구체적인 경위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2024년 말 바샤르 아라사드 전 대통령이 축출된 이후 소규모 공격이 이어져 왔습니다. 아흐메드 알샤라 현 대통령이 이끄는 반군 세력에 의해 아사드 전 대통령이 쫓겨나면서 14년간 이어진 시리아 내전은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정권교체 이후에도 다마스쿠스의 치안은 완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번 폭발은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시리아 내부의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시리아 당국은 현재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9: 파이낸셜 타임스는 오늘 오픈AI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지분 5%를 넘기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및 스코페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협의해왔습니다. 올트먼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으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최선의 방법은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제안에는 엔트로픽과 구글 및 메타 등 다른 인공지능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제공하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들의 동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YTN 보도입니다.
10: 파이낸셜 타임스가 2일 보도했습니다.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며 샘 올트먼 오픈 AI 최고 경영자는 AI로 창출된 이익을 국민과 나누는 제일 나은 방법은 재정적 지분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며 정부와의 초기 협의에서 이 정도 규모의 지분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트먼 CEO는 트럼프 대통령,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이 문제를 논의해왔습니다. 정부와의 관계를 공고히 하고 AI 이익 배분에 대한 정치적 반발을 완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제안에는 엔트로픽, 구글, 메타 등 다른 AI 기업들도 유사한 지분을 넘기는 방안이 포함됐으나 이들의 동의 여부는 불분명합니다. 알래스카 연구기금과 같은 국부펀드 방식이 모델로 거론됩니다. 현재 논의는 초기 단계이며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의회 입법이 필요할 수 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은 오늘 충남 아산을 찾아 삼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첨단산업기업들의 충청권 투자계획 보고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향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의 비판에 대해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었다는 주장에도 기업의 압력을 넣어 강제로 투자를 이끌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구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회 후 서울로 돌아와 3대 메가 프로젝트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및 예

0: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삼아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보도입니다.
1: 호남권 반도체 기지 등 정부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반발이 일자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 투자를 분열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셀트리온 등 첨단 산업 분야 주요 기업들의 충청권 투자 계획이 발표된 보고회. 충남 아산을 직접 찾아 힘을 실은 이재명 대통령은 준비된 축사에 앞서 작심 발언부터 꺼냈습니다.
3: 축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몇 가지 이제 오해 이런 것들이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 이 대통령은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 발전 구상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한 일부 지자체와 야당 등의 비판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가장 좋은 입지의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분열적 접근은 안 된다고 꼬집었습니다.
3: 왜 우리 동네 안 나눠줘?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안 된다고 화내고 주민들은 섭섭할 수 있죠. 그러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같이 거기 부안의 동네에서.
2: 수도권 집중 폐해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포용 성장을 위해 야심차게 추진하는 지역 투자는 선물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업을 압박했다는 일각의 기업 팔비틀기 주장도 재차 반박했습니다. 과거 관치행정 시절을 생각해 기업에 압력을 넣어 강제로 할 수 있을 거라 보는 것 자체가 구태라고 지적했습니다.
3: 제가 이재명 회장님한테 압박해가지고 삼성전자가 혹시 그런 결정을 한 게 아닐까 이런 구태적인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시던데 불가능한 얘기죠.
2: 이 대통령은 보고회가 끝난 뒤엔 다시 서울로 올라와 청와대 참모들과 회의를 열고 3대 메가 프로젝트 성공을 위한 총력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관련 정책과 법령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순위로 두라며 속도전을 주문했습니다.
4: 호남에 이어 충청 지역의 미래개발 청사진을 제시한 이 대통령은 내일은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보고회를 개최합니다. YTN 강진원입니다.
5: 12시 정원 뉴스는 눈으로 비교하고 입맛으로 확인한 고객의 선택, 마켓은 역시 아리랑 슈퍼마켓. 사모펀드의 간섭이나 외부 투자를 받지 않고 유일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한인의료 센터 메디칼 그룹. 하늘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 항공.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 믿고 찾는 교통사고 및 비즈니스 소송 전문 하워드김 변호사. 융자 외길 36년 융자 일주일 내에 처리해드리는 리웨이 펀딩 브라이언 주 융자 제공으로 보내드렸습니다.

0: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2: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3: 이보길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4: 뉴서울 호텔 내 이보길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0: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1: 라디오 서울 안내입니다. 1250만 불. 그 누구도 상상하지도 못했던 사상 최고의 교통사고 보상금. 1250만 불을 이끌어낸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실력으로 말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천재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각종 대형 교통사고,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리처드 오프만 변호사. 주 7일 24시간 323-782-8600. 323-782-8600. 한국인 직원이 친절히 상담해드립니다.
2: 세언약 초중고등학교 NCA는 LA 코리아타운 중심에서 킨더부터 12학년까지 교육하는 크리스천 사립학교입니다. 27년의 역사를 자랑하며 두 캠퍼스에서 소수 정예 교육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의 신앙과 학업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2026-2027학년도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3: 이태리 양복점 이태리 패션타운 3100 윌셔 매장이 7월 25일 문을 닫습니다. 1985년 오픈한 이태리 패션타운이 41년 역사의 윌셔 시대를 마감합니다. 모든 양복은 하나 사면 하나 공짜에 드립니다. 한국 양복 2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런던 포그 599불 하나 사면 하나 공짜, 1399불짜리 마크 발렌티노 양복 반값 세일 한벌 799불, 여름 콤비 자켓 대량 입하 100불, 발렌티노 와이셔츠 3장 100불, 바지, 넥타이, 벨트, 지갑 등 이태리 패션타운의 모든 제품을 업투 75% 세일합니다. 7월 25일에 문을 닫는 3100윌셔 이태리 패션타운의 마지막 세일, 윌셔와 웨스트모어랜드, 213-382-3311, 213-382-3311.
2: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나음 한의원의 고기현 원장님은 중국 북경중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경동진문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마친 중의사입니다. 나음한 의원은 침, 부항, 추나, 괄사, 골타요법 및 근육관절교정을 통해 구조적 이상을 제거하여 만성통증은 물론 내과 및 신경계 질환을 치료합니다. 주요 진료 과목으로는 만성통증, 디스크, 척추관 협착증, 오십견, 비염, 알러지, 갱년기 증후군, 생리통, 불안초조, 불면증, 담적병 등이 있으며 효과적인 한방 다이어트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험을 환영하는 나음 한의원은 6281 비치 블러버드 부의 나팍이며 문의는 65735-4000번입니다.
4: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건물, 테넌트 관리,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 K장 부동산, 말썽 많은 테넌트 문제 해결, 태거 소송, 비어있는 매물 신속 입주 관리까지, 또한 타운에서 가장 책임감 있고 저렴한 핸디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모든 업무는 전문 관리팀이 책임지고 처리하며 영어, 스페인어로 테넌트와 소통합니다. 수년간 축적된 경험과 저렴한 관리비로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확실히 지켜드립니다. K팀 매니지먼트 213-800-2760 DRE 넘버 017-22361.
1: 라디오 서울 안내였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컬 그룹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7월의 둘째 날이네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그 유명한 폴 발레리의 명언입니다. 1년의 후반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7월 둘째 날입니다. 어느덧 한 해의 반환점을 돌아 후반전에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네요.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머지않아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요. 그렇습니다. 후반기의 방향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김동규의 낯선 재회였습니다. 이 노래 뭐 파사칼리아 음률의 가사를 담았네요. 아주 멋진 클래식 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이 궁금해지네요. 소피아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우리 해피님들 많이 많이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1부 오늘도 음악방송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의 남은 후반기를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채워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전반기는 생각하지 말고요. 아, 7월 1일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후반기. 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결국 뭐 모든 게 우리 마음에 달려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예, 뜨거운 7월의 햇살만큼이나 강렬한 열정으로 채워가는 7월 한 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피투게더 7월 둘째 날이자 목요일이네요 하고 인사를 해주셨어요.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1년의 후반전 멋지게 시작하기로 약속해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네, 우리 약속하기로 해요. 고맙습니다. 슬프지만 멋진 노래 김동균님 목소리 낯선 재회 이렇게 댓글에 올려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이 시간 도움 주세요.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망가에서 이 시간 도움 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3: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2: 선택하세요 품질을,
3: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2: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3: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2: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3: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4: 타이어.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 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5: 213-381-2424 213-381-2424
6: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7: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6: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7: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6: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8: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해피투게더 1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노래 어떨까요? 제가 오늘 골라봤는데요. 마이클 프랭스 노래입니다. 비발디 송이에요.

0: 네, 마이클 프랭스가 불러준 노래였습니다. 예, 비발디 송이었어요. 예, 재즈 싱어인데 참 목소리도 감미롭고 노래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듣기에 조금 잔잔하다고요? 1시 시간대라고 해서 막 무조건 뜨는 음악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때로는 이렇게 찰랑거리는 느낌의 보사노바도 느낌이 좋잖아요. 예,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잔잔한 느낌, 경쾌하면서도 차분함을 동시에 주는 그런 음악이라서 골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마음에 그런 몽글몽글한 감성을 선사하는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브라질 특유의 삼바의 현대적인 감각에 재즈가 가미된 노래, 예, 비발디 송이었습니다. 참 마이클 프랭스 노래, 예, 기분 좋게 들어봤습니다. 좀 기분을 좀 띄워볼까요? 우리 싸이 노래 아시죠? 여러분 움직이세요. 이런 음악이 나갈 때는 무조건 흔들어주세요. 분위기 확 띄워보겠습니다.
1: 오빤 강남스타일.
0: 와우.
1: 강남스타일.
0: 오빠 강남스타일.

오빤 강남 스타일 들어봤습니다. 싸이가 불러준 노래였어요. 강북 스타일도 좋아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 그렇습니까? 뭐 강남에만 오빠들이 사는 건 아니니까 강북 스타일의 오빠들도 환영합니다 라는 댓글. 재밌어요. 고맙습니다. 니님 어서오세요. 빠른 세월 속에 이 시간만이 잠시 멈추는 시간이네요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아 항상 애청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오빤 강남 스타일, 저는 강북 스타일도 좋아요 라는 댓글 웃음 주셔서 고맙습니다. 남자들이 오빠 소리 듣기 좋아하는 이유, 연애 시절에 오빠로 불리다 결혼 후 여보가 되는 게 아쉬워서. 예, 오빠. 예. 뭐 맞습니까? 예, 오빠 하다가 결혼하시는 아마 부부들 많지 않을까 싶네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강북 스타일 대박이라고 적어주셨네요. 아, 강남 스타일 이걸 뭐 강북 스타일로 바꿔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강북 스타일의 남자분들이라면 대환영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참 웃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time 나의 스케치. 자, 오늘의 인물은요, 20세기 문학의 거장이자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간 어네스트 헤밍웨이입니다. 7월 2일 오늘이 그의 길이네요. 그래서 참 의미 있게 다가온 인물이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게요. 헤밍웨이 문학의 가장 큰 특징은 수식어를 극도로 배제한 좀 건조하고 단단한 하드보일드 문체라고 합니다. 그는 이를 빙산 이론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빙산 이론이란 뭘까요? 눈에 보이는 빙산은 수면 위에 나온 8분의 1에 불과하고 나머지 8분의 7은 물 속에 잠겨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작가가 문장을 쓸 때 감정이나 배경을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고 8분의 1만 담백하게 이렇게 던져주면 이 독자가 글 속에 숨겨진 8분의 7의 거대한 감정과 진실을 스스로 느끼게 된다는 문학적인 철학입니다. 저도 그 20대에 동화구연 그 유치원에서 아이들 앞에서 아이들 가르칠 때 항상 강조하는 게 그거였어요. 아이들에게 뭔가 답을 주려고 하지 말라. 이야기를 통해서 결론을 짓지 말라. 뭐 그거를 끊임없이 저도 배웠어요. 아이들에게는 뭔가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상상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던져주면 아이들이 나름대로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는 뭔가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상상할 수 있도록 이야기만 던져주면 된다. 그 내용이 생각이 나네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거든요. 자, 이 헤밍웨이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노인과 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에게 노벨 문학상의 영예를 안겨준 작품입니다. 거친 바다와 싸우는 인간의 숭고한 의지를 담고 있지요. 작품 속의 노인 산티아고의 대사는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인간은 파멸당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좋은 도전으로 다가옵니다. 거대한 청새치를 잡았지만 결국 상어댁에 모두 뜯겨서 뼈만 남은 물고기를 끌고 돌아온 노인. 그러나 그는 결코 패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삶의 무게에 지친 우리 모두에게도 이렇게 묵직한 위로를 건네주는 것 같아요. 헤밍웨이는 그 방구석에 앉아서 글만 쓰는 그런 작가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온몸으로 시대를 겪어낸 행동주의자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제1차 세계대전에 구급차 운전병으로 자원입대해서 부상을 입었고 스페인 내전과 제2차 세계대전에는 종군기자로 최전선을 누볐습니다. 평소에는 아프리카에서 사자를 사냥하고 쿠바 앞바다에서 낚시를 즐기며 거친 복싱을 사랑했던 마초의 대명사이기도 합니다. 그가 인생의 후반기를 보낸 쿠바의 이 하바나는 이 헤밍웨이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골바였던 라보데 기타 델 메디오에 남긴 그의 유명한 한마디는 오늘날 전 세계 애주가들의 이 순례 대사가 되었다죠. 내 삶의 모히또는 라보데 기타에 있고 내 삶의 다케리는 엘 플로리타에 있다. 헤밍웨이의 작품 중에 여러분은 마음속에 어떤 문장을 품고 계시나요? 1961년 오늘 세상을 떠난 소설가 헤밍웨이는 노인과 바다를 통해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파멸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 거센 파도 같은 일상 속에서 잠시 지치더라도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꺾이지 않는 의지를 깨우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네요.

0: 네, 제니퍼 로페이즈 노래였습니다. Let's Get Loud 함께 들었습니다.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나이스 송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의 댓글 엄청 저에게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 들어가 보셨을까요?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 아마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와,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가 완전 달라졌네? 정보도 너무 많네? 이러시면서 매일매일 나는 들어가 본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라디오 서울 1650.com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제일 위 상단 부분에 메디컬, 예, 캘리포니아 메디컬 무료 의료보험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요거 클릭하시면 메디컬 정보, 예, 한눈에 읽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주가 소식, 복권, 주유, 또 LA렉스 이 항공 소식까지도 여러분들 클릭하는 대로 다 읽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내려오시게 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라디오 서울 진행자들이 하는 프로그램들 쭉 올라가 있습니다. 자, 해피투게더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해피투게더 보이시나요, 여러분? 네, 해피투게더 보시면 클릭해보세요. 그냥 보고만 계시면 안 되고요. 클릭해보시면 뭐 이런저런 인사와 함께 쭉 내려가시면 단체 카톡방 참여하기가 있습니다. 유튜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가셔서 예, 이 채팅방, 예, 단체 채팅방 예, 클릭을 해주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수 있어요. 단톡방에 들어오시면 저와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채팅방이 오픈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서 신청곡도 남겨주시고요. 또 사연도 주시고 그리고 이런저런 일상도 함께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에게 엄청 힘이 돼요.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즐거움 저에게도 예,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소피아님도 들어와 주셨고 디님도 들어와 주셨죠? 예, 단톡방에 안 들어오셨나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카톡 소리가 조금 좀 일하는 데 방해가 되신다 하시면 이렇게 음소거를 하시면 돼요. 예, 짝대기가 오른쪽에 세 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세 개가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걸 클릭하시면 음소거하는 그 창이 뜹니다. 그걸 클릭하시면 예, 음소거가 돼요. 예, 카톡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게 좀 일하시는데 방해가 된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방법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개인정보는 노출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 단체 카톡방에 들어오셔도 개인정보는 노출 안 됩니다. 이것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채팅방을 통해서도 뭐 어떤 퀴즈가 나갈 수도 있고요. 또 선물이 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돌아옵니다.
1: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2: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1: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2: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1: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3: 홈쇼핑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4: 홈쇼핑월드로 가세요.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2: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4: 장례비는요?
2: 공원묘지랑 다른 장에서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에서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4: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2: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5: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6: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5: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6: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5: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6: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7: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8: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9: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8: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9: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해피투게더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 센터, 오랜 경험으로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메디케어 전문 애니문 보험,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검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주현미 노래예요. 러브레터.

네, 주현미가 불러준 러브레터였습니다. 어, 좋네요. 예. 이거 편 아무리 읽어봐도 한마디가 빠졌다는 거죠. I love you, I love you. 사랑해 라는 말이 빠졌다는 그런 노래. 아, 참 재밌고 흥겹습니다. 어,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아마 연휴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행 떠나시는 분들 많으실까요? 어떤 분들은 하, 이런 연휴에 집 떠나면 고생이야. 아, 그래서 아무데도 안 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가까운 곳에 그냥 나들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 나는 이번 연휴에는 좀 쉬어야 돼. 너무 무리했거든. 예, 쉼을 예, 좀 원하시는 분들도 예, 아마 계실 겁니다. 자,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서 LA 국제공항에 200만 명이 넘는 여행객이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LA 공항 공사는 이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 기간인 오늘부터 오는 8일까지 렉스 이용객이 2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붐비는 날은요, 오늘과 내일입니다. 하루 평균 약 22만 명의 승객이 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공항 측은 그 FIFA 월드컵 경기 등 대형 행사가 이어지면서 국내외 관광객 유입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선 이용객은 출발 최소 2시간 전, 국제선 이용객은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렇겠죠. 이번에는 뭐 FIFA 월드컵으로 인해서 더 복잡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출발 전에 항공편 운항 여부를 확인하시고요. 또 공항 주차장은 사전에 예약하는 게 좋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메트로와 플라이어웨이 버스 등 또 대중교통 이용도 적극 권장했습니다. 그 공항 중앙 터미널 일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평소보다 이동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출발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TSA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리얼 아이디

7월 2일 날씨입니다. 남가주 LA 지역 오늘 날씨 낮 최고 기온 76도고요. 밤 최저 기온은 61도로 선선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질은 좋은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야외 활동에 지장 없겠습니다. 오늘 저녁 해지는 시각은 8시 9분이고요. 내일 아침 해 뜨는 시각 오전 5시 44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543원 안팎에서 숨고르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인플레이션 완화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어지던 강달러 압력이 다소 진정되는 국면입니다. 연준이 추가 금리 인상 우려가 일부 완화되면서 오늘 국제금가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금현물 가격은 온스당 4130달러 선을 기록하면서 하루 만에 2%가 넘는 급등세 연출했습니다. 독립기념일 7월 4일 연휴를 앞두고 오늘 아침 개장한 뉴욕 증시는 6월 고용보고서 발표를 대기하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이 개장 초반 S&P 500지수와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각각 0.2에서 0.3% 안팎의 소폭 오름세 보이고 있는 반면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하며 눈치보기 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남가주 가스값입니다. 전미자동차협회 AAA 조사에 따르면 오늘자 LA 롱비치 지역의 레귤러 평균 가스값은 갤런당 5달러 41센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약 1센트가량 소폭 하락하면서 안정세를 찾아가는 듯 보이지만 어제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유류세가 갤런당 63.4센트로 추가 인상된 만큼 이번 독립기념일 연휴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시는 여러분께서는 주유소별 가격 미리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갑자기 오늘요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김세환입니다. 아, 학교 다닐 때 정말 많이 불렀었던 노래예요. 추억의 노래죠. 풋풋한 20대가 생각나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목장길 따라 우리 다 함께 따라 불러볼까요?

0: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 드립니다.
0: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1: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0: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1: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0: 성적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0: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2: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3: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4: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5: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4: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6: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왠지 이 노래가 듣고 싶네요. 아, 정말 멋진 명곡입니다. 스팅 노래입니다. Shape of My Heart.

스팅의 노래 듣고 계십니다. 자, 이 노래가 영화 레옹의 엔딩곡으로 쓰였잖아요. I'm not a man, but too many faces. 영화 속의 레옹은 누구보다도 완벽한 킬러였지만 어린 마틸다를 만나면서 평생 숨겨왔던 자신의 진짜 하트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랑과 희생의 감정을 깨닫고 결국 예,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세상 모든 게임의 법칙은 다 꿰뚫고 있으면서도 정작 사랑 앞에서는 서툴고 두려워 숨어버리는 그런 영혼의 외로운 독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가사에 나오는 가사가 특히 좀 예, 감성적인 것 같아요. 예, 감정선을 이렇게 건드리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뭔가 꽁꽁이가 있다고 생각하겠죠. 이 가사 내용이요.

자, 변진섭 노래입니다. 희망사항 전해드리면서요 1부 살짝 마무리합니다. 저는 2부에 먼저 가서 기다릴게요. 여자가 좋더라. 머리에 무슨... 사랑은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실수하고 서툴고 그게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댓글을 소피아님 남겨주셨는데 공감합니다. 고맙습니다. 시력을 맞추는 여자, 김치볶음밥을 잘 만드는 여자. Shape of My Heart 이 노래에서도 그 주인공은 그런 것 같아요. 마음을 다 주는 게 두려워서 고독이라는 단 하나의 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겠다는 그런 쓸쓸한 그런 다짐을 다짐이 느껴지는 그런 노래이기도 하죠.

0: 이북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북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입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3: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4: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메타시오 네타시오라는 말 한참 유행했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예, 불협화음은 네타시오, 네타시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너 때문에 네 탓이야 이렇게 남탓을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고 마음속에 평화가 없어집니다. 맞는 말이죠. 남 탓을 하면 당장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상황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뿐인 것 같습니다.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당장은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적으로 상황은 개선되고 나는 더 강한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군요. 저도 오늘부터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좀 읊어보면서 살려고요.

0: 네, 리차드 마크스가 불러준 Now and Forever 2부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피드백들 많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예, 쿠키모찌님 닉네임이 너무나도 예뻐요. 예, 쿠키모찌님 감사합니다. 반가 반가.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남 탓으로 돌리는 순간 오히려 억울해집니다. 어떻게 하세요 소피아님? 어머나 진짜 우리 해피님들은 얼마나 속도 깊고 사랑이 많고 마음도 넉넉하고 다 철학자 같아요. 아, 이제 멋진 이 명언가도 같은 그런 댓글들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러니 내 탓인 걸로? 아, 이 깜찍함. 좋습니다. 이런 달달한 음악을 일하면서 먼지 쌓인 사무실에서 듣기 너무 아깝네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그렇습니까? 그나마 음악이 좀 정화시켜주지 않나요? 분위기라던가 내 마음이라던가 일에 묻혀 사는 진짜 여유 없는 그런 시간들, 이 시간 속에 음악이 흐른다는 거 정말 감사한 일이죠.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음악이 없으면 안 돼요. 음악을 들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항상 음악이 흘러야 됩니다. 그래야 몸도 마음도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음악을 사랑하시는 우리 해피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해 주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 평생 그러다 인생 종칩니다. 내 안에서 문제를 찾으면 인생 활짝 열립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아니 다 명언이세요. 어무나 어무나 세상에 진짜 존경합니다. 여러분 우리 해피님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이런 댓글을 올려주시는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정말 멋지시네요. D님 100% 공감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네. 쿠키모찌님, 쿠모님, 사무실 까짓 문제 없죠? 듣는 분이 소중하니까요. 전체 분위기 달달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예, 달달하게 살자고요.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신, 올려주신 댓글들 읽으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냥 마음이 확 풀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제게 행복으로 채워주시네요. 네, 웃음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해피투게더 EV 시간 도움 주세요.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남 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외길 53년 금강안경공안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어제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답니다. 근데 이상하게 하나도 피곤하지 않네요. 아마 강남 이삿짐에 맡겨선가 봐요. 짐 하나하나 포장하고 옮길 때 얼마나 정성스럽던지 꼭 자기 집처럼 신경 써주더라고요. 주정부인가의 100% 보험 커버가 된다니까 더 든든하고요. 친구들이 이사갈 땐 꼭 강남 강남 하더니 이젠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강남 이삿짐 센터 전화번호요.
3: 213-381-2424 213-381-2424.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3: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5: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코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3: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5: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3: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6: 홈쇼핑 월드 신터브리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밀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 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7: 홈쇼핑 할

0: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디지털 시대, 저희 라디오 서울도요 최근에 대대적인 홈페이지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다양한 플랫폼 확장, 새로운 멀티미디어 시스템 도입으로 남가주 한인사회의 미디어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 라디오 서울의 데이빗 문 본부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안 켰네요. 다시 인사해주세요.
1: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해피 투게더 초청받은 데이빗 문입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1: 네, 반갑습니다.
0: 네, 자주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저 웃음이 빵 터질 뻔했잖아요. 네. 예, 많이 바쁘시죠. 며칠 전에 또 서른도 콘서트 이것 때문에 굉장히 바빴어요.
1: 아유, 아주 그냥 사막 예. 한가운데 난리가 났죠. 막 우리 형님 누님들
0: 네네. 그동안 들썩했습니다.
1: 내재돼 있던 그 네. 댄스 노래 막 떼창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가지고. 네네. 정말 나오시면서 속 시원하게 스트레스 풀고 간다. 네. 라디오 서울에 고맙다. 이런 얘기 다 하셨고.
0: 맞습니다.
1: 저희 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저희 라디오 서울 모든 직원분들, 스태프분들 그렇죠. 네. 너무너무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버스 타고 가시는 분들도 편안하게 다녀왔다라는 말씀들 참 많이 주셨어요.
1: 그렇죠. 다음 공연은 언제냐?
0: 언제일까요? 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1: 매년 6월, 7월이 될 것 같아요. 일단 큰 빅 이벤트는.
0: 아하, 네. 그렇군요. 가을에 없어요? 겨울에 없어요?
1: 겨울에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스몰 디너쇼.
0: 디너쇼.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1: 오늘 나온 이유는 네. 우리가 요즘 AI 시대에 1인 1에이전시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 제미나이 쓰시는 분, 챗GPT 쓰시는 분, 뭐 네. 슈퍼 주록 쓰시는 분 너무나 많잖아요.
0: 그렇죠.
1: 이런 분들이 AI를 통해서 검색도 하고 또 전문직인 종사자분들은 시간이 돈이니까 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내가 이거를 소팅해서 나의 업무에 도움이 될까. 네. 그래서 AI를 사용하시는 분은 조직에서 살아남는 거고 네. AI를 못 쓰시는 분은 힘들어지는 시대가 바로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거죠.
0: 그렇죠. 아주 굉장히 스피드하게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1: 최근에 AI 네. 개발자들도 트렌드가 너무 빨리 바뀌고 기술이 네. 빨리 변하니까 네. 2weeks 단위로 변화한대요. 그러니까 AI 전문가들이 네, 네. 공부하고 개발하는 데 아주 그냥 제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이나 스몰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뭐 전문직 종사자 여러분들, 심지어 유학생분들 이런 분들 다 어떻게 하면 요 AI 시대에 생존할 수 있을까? 네, 네. 그 제가 지켜본 바로는 예를 드는 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네, 네, 네. 테슬라 충전소가 요새 곳곳에 있잖아요.
0: 그렇죠, 그렇죠.
1: 근데 충전을 야간에 가서 충전하려면 좀 으시시하잖아요. 일단 테슬라는 충전 어댑터를 꽂으면 네. 충전 완료될까지 이게
0: 시간도
1: 묶여 있을 뿐더러 네. 차도 못 빼요.
0: 그렇군요.
1: 거기에 락돼 있어가지고. 아하. 그래서 개발자가 네. 야 그러면 그 어댑터하고 충전기 사이에 어댑터를 하나 넣어서 이머전시 상황. 내가 충전하고 있는데 이상한 애가 왔다 갔다 한다. 네. 그러면 앱이 알람을 딱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네. 딱 충전소에서 분리되게끔 해주는 그런 장비. 이렇게 자기 업무 프로세스를 AI를 활용해서 뭔가 프로세스를 단순화하고 네. 경쟁력 있는 어떤 프로세스를 새로 만들어내는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조직에서 서바이벌을 한다는 거죠. 아하. 지식의 시대는 이미 끝났어요. 예전에 우리 몰라서 백과사전 찾고
0: 그렇죠.
1: 무슨 뭐 구글에 들어가서 서치하고 네. 이런 시대는 지났고 또 내가 많이 배웠어. 내 지식이 머릿속에 있다. 이거 이제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렇습니까?
1: 워낙 방대한 데이터와 지식을 AI가 제공을 다 해주니까
0: 네,
1: 이제는 내 뇌를 얼마나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냐.
0: 그렇죠.
1: 이런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죠.
0: 맞습니다. 정보 검색은
1: 그렇죠.
0: AI를 이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한다거나 이걸 브리핑할 이런 요소들을 그럼요. 잘 다듬어서 하는 거는 이제 내 몫이고 그렇습니다. 잘 활용하면 굉장히 플러스 되는 점이 많아요.
1: 플러스 되는 뿐만 아니라 네. 아예 생존 전략이 되는 거예요.
0: 생존 전략.
1: 그렇죠.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영어 편지 하나 쓰려면 네. 막 3시간, 4시간 걸렸는데 네, 네, 네. 요즘은 막 10분이면 쫙 나오고 써서 보내면 누가 썼냐. 또 영문 기사 같은 것도 한글 기사를 영문으로 하면 그냥 바로바로 네. 바로 나와서 포스팅이 되니까 네. AI가 없었더라면 저는 잘렸죠. 진짜예요.
0: AI한테 고마워해야 되죠.
1: 고마워. 저는 정말 되겠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AI에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네. 영어로 뭘 줌 미팅을 해야 된다. 네. 그럴 때도 까딱 없어요. 화면 두 개 켜놓고 AI 하나 틀어놓는 네. 거예요. 챗GPT나 제미나이나 네. 슈퍼지럭 틀어놓고 타이핑은 빠르니까 한글로 따라락 치면 네. 영어로 쫙 나오니까 그거를 줌으로 예. 영어로 스피킹 하듯이 얘기하면은 의사소통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0: 야, 진짜 활용 많이 하고
1: 그럼요.
0: 계시네요.
1: 그래서 네. 언어의 장벽이 이제는 어떤 나의 그 마이너스 요인이 아니다. 아하. Because
0: 영어
1: AI
0: 못해도.
1: support that. 예. AI가 있으니까.
0: 그렇네요.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그래서 그 지금 예. 보시면 뭐 AI를 유료로 쓰냐 무료로 쓰냐 그러는데 네. 무료 AI도 지금은 경쟁이 심해서 아주 사용을 쓸만해요. 아하. 굳이 뭐 20불 내외를 내면서 유료를 꼭 쓸 필요 없어. AI를 쓰거나 유료를 쓰면은 물어볼 때 구체적으로 물어봐야 돼. 네. 내가 알고 싶은 거를 네. AI가 빠른 데이터를 모집해서 소팅을 네. 해줄 때까지 네.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그게 진화되면 나중에 개인 비서가 되고 자동으로 에이전시로 진화하게 되는 거죠.
0: 그렇군요. 네. 그럼 본부장님은 무료 AI 사용하고
1: 저는 유료
0: 거죠?
1: AI를 쓰고 유료 있습니다. 왜냐하면 AI 쓰시는... 기사를 영문으로 번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0: 그런 점에서
1: 개인적으로 뭐 X에서 제공하는 슈퍼 지록을 쓰고 있어요. 4.0.
0: 그렇군요.
1: 네네.
0: 저희 우리 라디오 서울도 이 홈페이지가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됐잖아요.
1: 아이고 우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요. 딱 네.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세 네, 가지. 네, 네, 네. 첫 번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우리 주가. 네. 주가. 미국 주가죠.
0: 그렇죠, 그렇죠.
1: 뭐 아마존이니, MS니, 스타 뭐 하여튼 모든 그. 주요 IT
0: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1: 그렇죠. 뭐 엔비디아 이런 주가를 네. 한눈에 실시간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네.
0: 실시간으로
1: 홈페이지 네. 상단에 보시면 주가 네. 정보가 쫙 이렇게 스크롤돼서 나가고 그렇죠. 거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네. 테슬라, MS, 스페이스X. 구글 뭐 이런 메이저 정보가 딱 나와. 이 지금 말씀드린 이런 회사의 주가 가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네. 감이 오는 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세상이 자, 어떻게 돌아가는지.
0: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1: 네, 닷컴이고요. 네. 복권. 우리 복권 또 서민들 정보. 하이웨이 달리다가 네. 파워볼이나 메가밀리언 보면 막 심장이 뛰잖아요.
0: 가스 스테이션에서 네. 사시는 분도 많죠.
1: 요거에 네. 그 당첨 번호가 딱딱 나와요. 어허. 캘리포니아 슈퍼로또까지 네. 세 가지 메이저 로또의 번호가 홈페이지만 들어가시면 언제든지 디스플레이 되어 있고요. 그쵸.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필요한 주유소, 주유 가스비. 예. 가스비 캘리포니아 평균 레귤러 가격 네. 5.401센트. 이런 정보. 예. 프리미엄은 얼마다. 그다음에 우리 실생활에 또 밀접한 LAX 출도착. 네. 우리가 많이 타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0: 다 있어요.
1: 언제든지 네. 다 출도착을 보실 수 그쵸. 있고.
0: 실시간 항공편이 다. 예.
1: 그다음에 또 놀라운 건 정보가 뜹니다. 메디칼 정보. 네네. 네. 내가 과연 메디칼 자격이 있나? 신청은 어떻게 하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하도록 맨 위 상단에 네. 우리 형님 누님들. 뭐 웹사이트 서치하지 마시고 네. 라디오 서울 1650.com에 오시면 네. 말씀드린 정보가 그대로 다 들어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라디오 서울에 오시면 라디오 서울 오른 코너.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네. 라디오 서울 AI 도움이라는 게 있어요.
0: 그렇죠. 항상 따라다녀요.
1: 따라다녀요.
0: 얘가 항상 따라다녀요.
1: 얘를 클릭하시고 네. LA 날씨 좀 알려줘 딱 타이핑하시면 네. 오늘 20도야. 좀 어둡긴 하지만 살만해. 그다음에 예, 예. 자세한 정보 링크까지 싹 보여드리니까.
0: 맞습니다. 아, 진짜.
1: 우리 라디오 서울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네.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뭐 환율이든 날씨든 복권이든 가스비든 LAX 출도착 모든 정보 다 있으니까 네. 그 들어오셔서 뭐 서치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눈에 딱 보이시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저희가 새롭게 출시를 해놨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0: 네. 어 그리고 라디오 코너 프로그램도 소개를 해주셔야죠.
1: 아 중요한 거 이야.
0: 그럼요.
1: 우리 고선미의 해피 투게더가 네. 썸네일이 나와요. 어,
0: 그렇죠.
1: 그거를 딱 클릭하시고 맨 하단에 보시면
0: 네. 카카오톡
1: 카카오톡 채팅방 들어가기 네. 딱 있어요. 그거를 네. 딱 누르면 네. 실시간 채팅으로 들어와서 고선미 씨 지금 듣고 있는
0: 해피 투게더.
1: 어 해피 투게더 듣고 있는 청취자분들이 모두 들어와서.
0: 네.
1: 야. 오늘은 뭐
0: 거죠.
1: 눈 모시기가 나왔는데 얘는 어. 그래도 재밌는 얘기 하더라. 네. 뭐 이런 얘기부터 진짜 날씨 나오네. 뭐 그렇게 가볍게 터치하면서 그쵸. 커뮤니티가 자동적으로 형성이 네. 되니까 지금 뭐 고선미 씨뿐만 아니라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0: 고니엘
1: 뭐 내 친구 뭐 이런 것들 보면
0: 라디오는 내 친구
1: 예. 한 30명씩 벌써 이미 돼 있어요.
0: 네네,
1: 들어가셔서
0: 네.
1: 채팅방에 들어가셔서 정보도 교환하시고 또 지루하지 않게 라디오 청취도 하실 수 있으니까
0: 그렇죠.
1: 쉬워요. 아까 말씀드린 자기가 원하는 프로그램에 썸네일 클릭하시고 맨 밑에 하단에 채팅방 들어가기만 네. 누르시면
0: 맞습니다.
1: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물론 카카오톡이에요. 카카오톡 채팅방에 자동으로 들어가니까 전혀 뭐 채팅방을 만들거나 나 들어가게 해줘 요청할 필요도
0: 그럴
1: 없죠.
0: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그냥 유튜브에 댓글 남기시는 것처럼 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예, 그치, 사연도 남겨주시고
1: 유튜브는
0: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유튜브는 네. 채팅방 들어가기가 좀 그렇잖은데 우리는 네. 카톡에 익숙해 있으니까.
0: 그렇죠, 그렇죠.
1: 더
0: 카톡 하나로 다
1: 끝나는 거죠.
0: 소통이 가능합니다. 네, 많이 많이들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요즘에 이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라디오 서울 플랫폼이 굉장히 다양해서 광고 효과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1: 그렇죠, 우리 그쵸? 미주 네. 한국일보 미디어 그룹은
0: 예, 예.
1: 타 경쟁사하고 달리. 신문, 지면 페이퍼 광고가 있고
0: 네.
1: 라디오 CM과 인터뷰와 뭐 코멘트 광고가 따로 있고 그다음에 홈페이지가 각각 들어와야 있고요. 홈페이지에 미주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 1,300만 뷰가 월 들어오고 계시고
0: 네.
1: 라디오 서울도 하루에 2만 명 이상 들어오고 있는 그런 웹사이트니까 이 웹사이트에 디지털 배너 광고 플러스 우리 57년 전통의 미주 한국일보가 독자가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 독자들한테 전자신문이 매일 만 명 이상한테 날아가고 라디오 서울 뉴스레터 제일 핫한 뉴스를 매일 아침 5시에 보내드리는 뉴스레터에도 저희가 원하시는 광고 그다음에 배너들 이런 거 디자인해서 홍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광고를 저희가 저렴하게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으니까
0: 네네네.
1: 뭐 다른 데는 신문만 된다 또 라디오만 된다 이거 요즘에 안 돼요.
0: 그렇죠.
1: 융단 폭격을 해야 돼요. 모든
0: 폭격.
1: 매체 거기다
0: 중요합니다.
1: 플러스 SNS 우리 라디오 서울 계정이 갖고 있는 X나 SNS 네. 그다음에 스레드
0: 어허.
1: 그다음에 유튜브
0: 네.
1: 뭐 인스타 이런 네. 것들에도 저희가 포스팅을 해주는데 자동 포스팅이 일정한 시간에 되기 때문에 포스팅 SNS 보고 오시는 손님도 무시 못하잖아요.
0: 그렇죠.
1: 우리 영 제너레이션.
0: 맞습니다.
1: 저 같아도 아침에 일어나면 스레드 키고 X 보고
0: 네.
1: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거든요.
0: 네.
1: 그러니까 SNS가 무시할 수 없어요. 전통 매체와 SNS 요거를 밸런스 있게 광고 설계를 잘하느냐에 따라서
0: 네.
1: ROI 효과가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0: 네.
1: 지금 뭐 경기가 어렵다 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홍보를 알차게 해서 손님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0: 네.
1: 그런 지혜 있는 광고가 필요하고 지금은 광고 의뢰만 하시면 배너 같은 거 뭐 한 시간도 안 걸려서 나와요.
0: 아,
1: AI가 만들어지니까
0: 굉장히 빠르니까.
1: 빠르니까. 아, 그래서
0: 예.
1: 보시고
0: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네. 도움도 되고 시간도 단축되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자, 광고주분들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부분이 바로 멀티미디어 광고 패키지라는 거 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 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이런 저희 라디오 서울 광고를 통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1: 그렇죠.
0: 그렇죠?
1: 지금 뭐 예를 들면
0: 예.
1: 뭐 와이어 발리,
0: 그렇죠.
1: 그다음에 산 BBQ, 안상훈 박사, 지금 내과 암 전문의 박사, 네. 그다음에 네. 우리 하워드 김 변호사님
0: 네, 네, 네, 네.
1: 이런 분들은 아주 그냥 이 효과에 너무 만족을 하셔가지고
0: 너무 감사하다고
1: 거의 지금 1년째 광고를 하고 계세요. 적은 네. 돈도 아니신데
0: 그렇죠.
1: 근데 왜 하시겠냐?
0: 예.
1: 어, 바깥에 나갔더니 뉴스레터 보고 누가 나한테 하워드 김 변호사 아니세요? 그러더라.
0: 네. 아하.
1: 또 의뢰 전화도 많이 오고
0: 네, 네, 네,
1: 이런
0: 네.
1: 실질적인 광고에 대한 피드백이 오시니까 네. 이런 분들이 계속 네. 연장해서 가고 있고요.
0: 네, 네, 네.
1: 우리 문선영의 머니토크, 뭐 융자나라
0: 많습니다.
1: 뭐
0: 굉장히
1: 롯데 주류, 뭐 네. 이런데 뭐 네, 네, 네, 네. 메이저들, 그다음에 UCI 하스피털, UCLA 네. 하스피털 이런 메이저 광고분들 이런 분들도 다 저희 손님이시거든요.
0: 그렇죠.
1: 이런
0: 그렇죠.
1: 분들이 우리한테 뭐 그냥 하냐? 절대 아니죠.
0: 그렇죠. 꼼꼼하게 따지시잖아요.
1: 꼼꼼하게 다 따지고
0: 어, 그럼요.
1: 그리고 광고하시고 돈을 쓰시기 때문에
0: 네.
1: 저희한테 참 좋은 고객이긴 하지만
0: 네.
1: 까다롭기도 하신 고객분들이다.
0: 맞습니다.
1: 네네.
0: 꼼꼼하게 따져보시고 라디오 서울에 이제 광고도 하시고 그러시는데요. 근데 남가주 지역 한인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중에 디지털 마케팅에 익숙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이런 분들이 또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
1: 그렇죠.
0: 이런 분들께 또 한 말씀해 주신다면요.
1: 그런 분들은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국일보가 네. 매월
0: 네.
1: 1,300만 그 뷰수가 나와요.
0: 네.
1: 그만큼 신뢰도나 지명도가 있기 때문에 아침에 네. 눈 뜨면은 그냥 네. 자동으로 들어오시는 분요. 그분들이 들어와서 보시는 게
0: 네.
1: 기사도 보지만 배너도 읽어보세요. 어, 내가 기사 보는데 나 자동차 오일 갈아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0: 네.
1: 걔한테 물렸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럴 경우에 웹사이트에 오면
0: 네.
1: 상해보험 전문 변호사. 그런 분한테 바로 연락하시면 되고. 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어디다 네. 연락해. 어, 덴트웨이.
0: 네.
1: 어, 그다음에 뭐 재정 상담을 해야 되고 은퇴 상담을 네. 해야 되는데 나는 몰라. 그럼 문선영. 뭐 이런 식으로 우리 웹사이트에 들어오면 실생활에 직접 관계 있는
0: 네.
1: 그런 배너들이 올려가 있으니까 바로 클릭하시면 들어갈 수 있고
0: 네.
1: 광고주 분들 입장에서는 아 이렇게 뷰어가 많은데 배너 광고를 올리는 것은 우리 사실 신문이나 라디오 사실 일회성이잖아요. 한번
0: 네, 네.
1: 지나가 버리면 어떻게 보면 놓칠 수가 있어요. 기록을
0: 그렇죠,
1: 안 하면.
0: 그렇죠.
1: 근데 배너나 디지털 광고는 꾸준 반복 또 고자리 예, 항상 리플레이스먼트가 되기 때문에
0: 네네네네.
1: 이런 광고도 나쁘지 않은 광고예요. 그렇다고
0: 아하.
1: 전통 매체인 라디오나 신문은 빼라.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또 여기에 익숙하신 독자나 청취자분들이
0: 그렇죠,
1: 있기
0: 그렇죠.
1: 때문에
0: 맞습니다.
1: 그런 거를 하이브리드로 묶어서 그렇게 광고를 해야 요즘에는 효과가 있고 플러스 SNS에도 신문이나 라디오에
0: 네.
1: 나간 거를 우리가 같이 포스팅을 해드려요. 그렇게 되니까 전반적인 매체에 저희가 광고 설계가 되고
0: 네.
1: 그 그물에 하나라도 걸린다 이거죠.
0: 그렇죠, 그렇죠.
1: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신문만 하는 회사, 라디오만 하는 회사보다 경쟁력이 있고 효과가 낮다.
0: 그렇죠.
1: 효과가 없으면 날 때까지 해드려요 제가. 그러니까 그런
0: 그렇습니다.
1: 거는 컴플레인 하셔도 좋아.
0: 에,
1: 나 광고 너한테 했는데 효과 없다.
0: 어.
1: 오세요. 그럼 날 때까지 제가 해드립니다. 자신감이 있다는 거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양한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1: 그게 가능한
0: 거 같아요.
1: 네. 거기다 우리 예. 또 YTN 실시간 방송도 있어요.
0: 맞습니다.
1: 거기에 영상 광고도 4시 50분에 우리가 넣어드리니까
0: 그쵸.
1: YTN은 뭐 모바일로도 보시고 인터넷 PC로도 보시고
0: 네.
1: 셋탑박스로 보시고 다 보실 수 있어요. 요번 요즘엔 다 핸드폰으로 보니까
0: 그쵸.
1: 거기에도 영상 광고도 또 포함시켜 드려요.
0: 맞습니다. 이 손바닥 안에서 다 확인하실
1: 다 확인이
0: 수 있으니까요.
1: 되는 거죠.
0: 얼마든지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0: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1: 전화번호
0: 네.
1: 323-692-2117
0: 네. 323-692-2117
1: 전화를 안 받으시면
0: 예.
1: 메모를 남겨시거나
0: 예.
1: 전화번호만 남겨주시면 이게 인터넷폰이기 때문에
0: 네.
1: 전부 다 레코딩이 돼요.
0: 아.
1: 그럼 제가 좀 늦게라도
0: 확인해서
1: 확인하고 전화를
0: 네, 전화
1: 올릴 테니까
0: 드립니다.
1: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0: 네, 자 멀티미디어 패키지 다시 한번 소개를
1: 멀티미디어
0: 해주시면서요.
1: 멀티미디어 패키지는 심플하게
0: 네. 네.
1: 신문,
0: 라디오,
1: 웹사이트 배너,
0: 아우 많다,
1: 뉴스레터,
0: 네.
1: 모바일 앱
0: 네.
1: 요 총 5가지 플러스 YTN 영상까지 6개요. 6개.
0: 아하.
1: 이런 패키지를
0: 네.
1: 광고주분한테 주니까
0: 네.
1: 뭐 신문 따로 라디오 따로 이게 아니고 요 6개 패키지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려요.
0: 네.
1: 그러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0: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버짓에 맞게 저희가 네. 뭐 너무 난 비싸 그러면 요건 빼고 건 빼고 네. 늘 건 넣고 네. 업종에 따라서
0: 개인 맞춤별로 개인 여러분들 맞춤별로. 비즈니스 예. 맞춤별로
1: 이거네 이거
0: 맞춤별로 네. 예, 여러분들께 플랜을 짜서 도와드립니다. 네. 자, 전화번호 323-692-2117입니다. 323-692-2117번으로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패키지 요 광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리는 이 플랜에 그렇죠.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323-692-2117
1: 그리고 네. 우리 인앤아웃이나 맥도날드 가면 콤보 시키잖아요.
0: 콤보.
1: 그 콤보가 이 패키지 광고라는 아~ 거예요.
0: 콤보 네. 든든하죠.
1: 든든하죠.
0: 그죠, 그죠.
1: 따로 그죠. 따로 사면 비싸고 맛도 없어요.
0: 뭐든지 콤보입니다.
1: 콤보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멀티미디어 광고가 아하, 네. 광고주 여러분들한테 지금 같은 시기에 가장 절실하다.
0: 네.
1: 또 효과도 난다.
0: 네.
1: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0: 아유 시원시원하십니다. 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네. 사는 이야기 이 프로그램.
1: 우리 사는 이야기도 있죠.
0: 어, 그래서 그쵸.
1: 우리 타운에 네. 정말 존경받고.
0: 예.
1: 또는 비즈니스 성공하고
0: 네.
1: 뭐 덕망 있으신 분 이런 분들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0: 그쵸.
1: 저희가 우리 사는 이야기에 초대해서
0: 네.
1: 나는 이민이 언제 왔고 어떤 일을 겪어서 무슨 일을 했고
0: 네.
1: 내가 가기 전에 1.5세, 2세한테 어떤 걸 남기고 싶다
0: 그렇죠.
1: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찬스를 드리니까
0: 그렇죠.
1: 어,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 전화 주시면
0: 네.
1: 저희가 스케줄 잡아서 모시도록 하고 우리 사는 이야기는 유튜브로도 방송이 되니까
0: 맞습니다.
1: 본인 사전 네. 돌아가시기 전에 기록도 돼요.
0: 나의 삶의 기록,
1: 기록.
0: 이민 생활의 기록을 기록. 남기고 싶으신 분들도 얼마든지 예,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1: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초기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휴먼 스토리,
1: 휴먼
0: 우리
1: 스토리.
0: 사는 이야기, 네. 휴먼 스토리는 그 이야기를 오셔서 해줌으로 인해서 이제 초기 이민 생활 하시는 분들께 방황할 수도 있잖아요. 이 방향을 못 참고. 이런 분들에게도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이런 히스토리는 네. AI가 못해요.
0: 그렇죠. 그렇죠. 휴먼 스토리니까.
1: 그렇죠. 휴먼 스토리. 내 땀과
0: 네.
1: 내 걱정,
0: 나의
1: 내
0: 열정.
1: 노력. 나의 열정,
0: 나의 성공담,
1: 성공담, 뭐 실패담도 좋아.
0: 실패담도 이런 것, 좋습니다.
1: 이런 것들은 AI가 그렇죠. 못해요.
0: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좋은 도전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1: 그렇죠. 특히 맞습니다. 우리 영 제너레이션한테
0: 네네네.
1: 1세대의 견고한 스피릿,
0: 네.
1: 성공의 스피릿을 전해줄
0: 맞습니다.
1: 필요가 있기 때문에
0: 그렇죠, 그렇죠.
1: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고 있죠.
0: 네, 맞습니다. 자, 오늘 우리 라디오 서울의 데이빗 문 본부장님과 함께 라디오 서울의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소식부터 광고주분들께 드리고 싶은 멀티미디어 패키지까지 쫙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라디오 서울과 함께 하시길
1: 라디오
0: 바라겠습니다.
1: 함께.
0: 네. 네. 다시 한번 전화번호 소개를 해드립니다. 자, 멀티미디어 패키지 여러분들의 비즈니스를 도와드릴 전화번호입니다. 323-692-2117 323-692-2117번으로 네. 전화하시고요. 메시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 해피투게더 1부 듣고 계십니다.
2: 제인 씨, 지난번 어머니 장례 어디서 하셨어요?
3: 제일 전통 있는 한국장에서요. 위치도 가깝고 한 곳에 고인을 모시고 장례까지 치러서 참 좋더라고요.
2: 장례비는요?
3: 공원묘지랑 다른 장의사도 알아봤는데 한국장의사가 제일 저렴하고 무엇보다 원스톱 장례 서비스라 가족들이 참 편했어요.
2: 그래서 다들 한국장의사, 한국장의사 하는군요.
3: 한국장의사 323-734-5656 놀웍 562-868-0788
4: H마트 해피 인디펜던스 데이 세일.
5: 세일 중인 바베큐용 삼겹살, 케이타운 직화 꼬치, 유기농 옥수수, 킹스포드 차콜까지 바베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4: 여름 보양식 한상 삼계탕과 백숙으로 다가오는 초복 든든하게 몸보신하세요.
5: 한국 포도, 참외, 허니글로우 파인애플, 백천도 등 여름 제철 과일도 시원하게 즐기세요.
4: H마트 단독 판매 신상품 오뚜기 굴진 짬뽕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5: 언제나 H마트는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6: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일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7: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6: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7: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일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8: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9: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8: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9: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8: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9: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10: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11: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10: 선택하세요 품질을.
11: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10: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11: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10: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11: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12: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13: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2: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13: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4: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15: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6: 최고 호텔 삼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17: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16: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17: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16: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도 1등, 티켓도 1등. 3호 관광. 213-427-5500.
18: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9: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8: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20: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해피투게더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내 집을 이사하듯 정성과 신뢰로 모시는 강변이삿짐센터,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한미보험, 경험은 실력을,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로펌, LA 코리아타운 플라자로 이전한 안경 외길 53년 금강안경 고만과에서 이 시간 도움 주십니다. 고맙습니다. 네, 로비님 어서 오세요. 이제 어쩔 수 없이 AI랑 사이좋게 가야 합니다. 맞는 말씀이세요. 사실 편리하기도 하고 도움도 많이 받죠. 너무 의존도가 높아지는 게 아닐까 우려도 되지만요. 라고 적어주셨고요. D님, AI를 꼬셔야겠네요. 참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댓글을 주셔서 정말 기분 좋게 감사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수 있어서 좋네요. AI랑 절대 싸우면 안 되겠다고 깨달았어요. 적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저희 라디오 서울 홈페이지에 많이들 들어오셔서 여러분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라디오 서울 1650.com입니다.

네, 더 맨하탄 트랜스퍼 노래였습니다. 자바지브, 예, 커피를 즐기다라는 뜻이에요. 자바지브라는 노래, 커피 열창가라고 할수 있겠죠? 함께 들어봤습니다. 나른해지기 쉬운 이 시간, 커피가 급 땡기네요. 저도 시원한 아이스 커피가 땡기네요. 저는 원래 핫 커피를 좋아하는데 목말라서 그럴까요? 네. 소피아님, 지금 아침에 남긴 커피 마시는데, 이렇게 적어주셨네요. 소피아님과 제가 통한 것 같은데요?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입니다. 자, 올해 미국의 250번째 독립기념일을 맞아 미국인들이 바베큐 파티 등 먹거리에만 총 94억 달러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비용을 지출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이 최신 조사에 따르면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미국인 1인당 평균 식품 지출 예상액은 94달러 41센트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이자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20달러 이상 늘어난 금액입니다. 전국의 총 식품 소비 예상액 역시 지난해 89억 달러에서 올해 94억 달러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LA 카운티 보건당국이 박테리아 수치가 기존치를 초과한 해변 7곳에 대해 바닷물 입수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LA 카운티 공중보건국은 최근 실시한 수질 검사에서 일부 해변의 박테리아 농도가 캘리포니아주 기준을 넘어 수질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입수 자제 권고가 내려진 곳은 산타모니카 피어, 또 레돈도 비치 피어, 또 윌 로저스 스테이트 비치, 또 마리나 델레이 마더스 비치, 또 샌페드로 이너 카브리오 비치, 또 토펜카 카우니 비치, 또 말리브 토펜카 캐니언 비치 등 대부분 이 피어와 배수로 주변 그 100야드 구간 또는 지정된 수영 구역 전체가 대상입니다. 이 보건당국은 해당 구역에서 수영이나 물놀이를 할 경우 위장질환과 피부질환 등에 걸릴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면서 입수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중심가의 일부 구역에서 대장균이 검출돼 해당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물을 끓여 마시라는 boil water notice가 발령됐습니다. LA 수도 전력국은 화요일 오늘 실시한 그 전기 수질 검사 샘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목요일 잉그루드 소파이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월드컵 토너먼트 경기로 인해 경기장 주변 고속도로와 일대 도로에 극심한 교통지역이 연출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캘리포니아 교통국은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32강 단판 승부가 펼쳐지는 목요일 오늘입니다. 경기장 인근을 통과할 계획에 있는 운전자들에게 다른 우회 도로를 이용할 것을 강력히 공고했습니다. 교통당국은 특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는 잉그루드 인근 고속도로로 진입을 피하시고요. 이동 시 충분한 여유 시간을 둘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국은 경기장을 찾는 축구 팬들에게 LA 메트로가 매 경기마다

다 경기장으로 직행하는 버스 서비스를 증편해 운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자, 한편 이번 경기는 스페인과 오스트리아의 32강전으로 이 경기의 승자는 포르투갈과 크로아티아 경기 승자와 16강에서 맞붙게 됩니다. 예, 라디오 서울 1650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클론 노래 듣고 계십니다. 쿵따리 샤바라. 이 노래 들으면서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몸도 마음도 홀가분하게 즐거운 연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는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방송됩니다. 계속해서 많은 애청 바랍니다. 지금까지 저 고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0: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1: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2: 접촉사고가 나셨다고요? 벤트웨이라면 걱정 고민 끝!
3: 우와 싸다! 정말 싸다!
2: 리스 반납 앞두고 마음이 무거워지셨다고요? 벤트웨이 오시면 마음이 가벼워져요.
3: 찌그러지고 깨진 차 단 하루 만에 수리!
2: 진짜 감쪽 같네?
3: 역시 벤트웨이야!
2: 보험, 렌트까지 일사천리로 도와주는 벤트웨이!
3: 올림픽과 옥스퍼드 코너 213-383-7233 383-7233합니다!

0: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1: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0: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1: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2: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입니다.
4: 혈당 관리를 하는데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못지않게 또 꾸준히 측정해서 그 결과를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혈당이 이유 없이 평소보다 높거나 아니면 뚝 떨어지게 그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건강상에 정말 어떤 이상의 신호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한 것에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혈당 측정기를 잘못 사용하는 가장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손을 씻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하는 경우라고 하네요. 손에 묻어있던 음식물이나 당분이 혈당 수치를 실제보다 높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껍질을 벗긴 과일이 손에 묻은 상태에서 이를 씻지 않은 상태로 대충 닦고 혈당 측정기를 사용했을 때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습니다. 알코올 솜으로 닦는 것만으로도 충분치 않았고요. 결국 비누와 물로 손을 완전하게 씻은 후에 측정했을 때가 정확한 혈당 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자, 혈액량이 부족한 경우도 문제라고 하네요. 혈당 측정기는 일정량 이상의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적으면 오류가 발생하거나 또 부정확한 수치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손이 차가운 상태에서는 혈류가 줄어들어 체혈이 어려워질 수 있겠죠? 조금 문질러주면서 따뜻할 때까지 기다려주고요. 혈액을 억지로 짜내기 위해서 손가락을 과하게 압박하면은 역시 결과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검사지, 테스트 스트립, 요 관리도 간과하기 쉬운데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측정기에 맞지 않는 스트립을 사용하거나 또 유효기간이 지난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스트립을 고온이나 습한 환경에 보관하면 성능이 저하될 수 있다고 하네요. 권장 온도에 보관하고 또 사용 후에는 용기를 즉시 닫아주는 습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정확한 혈당 측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절차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 당뇨병 학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손을 비누로 씻고 완전히 건조하세요. 새 혈당 측정기 바늘로 손가락 측면에서 혈액을 채취하세요. 이렇게 말이죠.
3: 작은 습관으로 바꿔가는 오수연의 라디오 건강 꿀팁이었습니다.

0: AM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여러분. 더우시죠? 아, 제가 방송 준비하러 오는데 온도계가 85도를 향해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7월 되니까 야 이제 여름이다 라고 광고하듯이 아주 뜨거운 여름 햇살 이제 드디어 왔습니다. 여름이 여러분들 많이 느끼시겠지만 자, 이 햇볕을 뚫고 찾아온 셋입니다. 여기는 로스앤젤레스 1650 라디오 서울, 라디오는 내 친구입니다. 자, 여러분의 귀와 마음을 시원하게 또는 달달하게 아주 편안하게 포근하게 채워줄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오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또다시 환영합니다. 오늘처럼 땀도 좀 나고 이런 날은요, 날씨에 좀 축축 처지지 말고 우리가 말하는 그 텐션 있죠? 텐션을 조금 끌어올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귀가 좀 시원해지고 아주 맑아지는 그런 청량한 음료수 대신 음악들로 한 잔씩 나누는 라디오는 내 친구.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다 멋져버리고 열중하고 자, 이제 아마 혹시 연휴를 앞둔 분들 내일서부터는 연휴가 시작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우리는 똑같은 하루를 지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출근하고 점심 먹고 이 시간에 여기 오고 똑같습니다. 출발합니다.

네, 오늘 화요일, 목요일입니다. 죄송합니다. 목요일 첫 곡으로 송창식의 참새의 하루. 아침이 밝고 출근을 하게 되고 예전과 다름없이 어제와 똑같이 우리 바쁘게 움직이는 우리 하루. 마누라 바가지는 여전하고 이제 사랑 노래로 들린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7월하고도 2일 목요일입니다. 첫 번째 오는 주말인데 여러분 뭐 토요일이 독립기념일인 건 아시고 아마 모처럼만에 여행 계획이 있으셔서 오늘까지 열심히 일하고 내일서부터 금, 토, 일, 3일의 연휴를 즐기시는 많은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항상 때마다 어디 가지를 못해서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 또 자영업하는 가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연휴가 더 바쁘신 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휴에는 많이 안 움직이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보통 때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차 밀리는 걸 너무 싫어하고 또 식사 한번 할래도 평소보다 오래 기다려야 되고 저는 기다리는 걸 잘 못하고 익숙하진 않아서 식당도 가서 줄 서 있으면 바로 다른 식당으로 발길을 옮겨서 그냥 맛이 크게 썩 좋지 않더라도 그냥 한산한 데 가서 먹는 게 저 자신의 어떤 습관이고 스타일인데 아마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힘을 달라고 기도했더니 나를 강하게 만든 또 다른 시련들을 주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힘을 주신 게 아니고 그 힘을 기를 수 있는 또 다른 시련을 줘서 내가 힘이 생겼다라는 얘기죠. 자,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풀어야 할 숙제들을 주셨다고. 그 숙제를 풀면서 내가 지혜가 생기고 사랑을 달라고 했더니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줘서 내가 모두 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인의 기도가 모두 응답이 됐다라는 그런 참 긍정적인 마인드죠.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물이 반컵 남았을 때 아이고 반컵밖에 안 남았네 하는 거하고 아이고 반이나 남았네 하는 그 차이인데 내가 어떻게 처한 상황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나마 그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하루를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연휴에 못 놀러 간다. 아, 나는 왜 이럴까? 아, 왜냐하면 어떤 힘을 더 주기 위해서라고 좋게 해석을 하는 것도 내가 개미와 배짱이 같이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좀 더 여생을 편히 즐기기 위한 지금 준비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의 위로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통계님, 순철님 들어오셨네요. 자,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서부터는 저희의 대화창을 좀 살짝 옮겨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 여러분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들어가시면 이쪽 클릭하시기만 하면 저희 라디오 서울 지금 새로 단장된 사이트로 바로 옮겨 들어오시기 쉽습니다. 굉장히 쉽습니다. 라디오 서울만 클릭하시면 들어오시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위에는 메디칼 그 의료 보험에 대해서 신청 방법서부터 아주 자세히 설명이 돼 있고 그 밑에 빨간색 주가에는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우리가 관심 가지는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변화가 나와 있고 그 밑에 복권에는 파워볼을 비롯해서 각종 복권들의 당첨 번호가 실시간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밑에 주유에 보면 오늘 평균 가격이 5불 40전이니까 아직은 주춤한 편이네요. 그런가 하면 내 주변에 어떤 가스테이션이 가장 저렴하게 기름을 공급받을 수 있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 맨 밑에 칸에 보면 LAX라고 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 출도착이 아주 실시간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만하면 아주 편리하지 않습니까? 자, 중요한 것 라디오 코너에 가시면 맨 처음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가 오전 6시부터 나온다고 나오고 그 옆을 클릭하시게 되면 중간에 영군의 라디오는 내 친구가 멋지게 나옵니다. 자, 여기를 눌러서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 사이트에 오셔서
저 고니의 감성으로 엄선한 음악과 이야기,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낭만과 그루브가 넘치는 시간이라는 칸이 나오고, 맨 밑에 가시면 중요합니다. 들으세요. 청취자 소통이라고 해서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 카카오톡 채팅방인데, 그저 누르시기만 하면 채팅방으로 이렇게 들어오십니다. 아, 오늘 지금 안녕하세요라고 우리 통계님이 들어오셨네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이쪽으로 많이 가입들을 하셔서 여기서 우리가 소통하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들 많이 가지겠습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은 제가 신청곡을 다 들려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양해 말씀드리고, 그것만큼은 빠른 시간에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자, 부디 이쪽으로 많이 접속하셔서 저희 라디오 채팅방에서 게시판보다 훨씬 더 카톡같이 자연스럽게 저와 함께 방송 중에 대화들 나누시면서 제가 또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는 그런 두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오시면 여기 이제 좋은 정보 또는 제가 선물도 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자, 송창식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그 당시 그 70년대에서 80년대로 바로 가는 그 시절로 우리 잠깐 돌아가 보면 어떨까요?

네, 외기력이 어니언스의 노래였습니다. 어니언스 하면은 대표곡이 이제 편지라는 노래가 있고 그다음에 작은 새라는 노래가 있고 그 이외 등등 저별을 다룰 한 세대를 풍미했던 양파들. 글쎄요. 우리 그 당시에는 외래어 금지가 돼서 어니언스가 안 되고 양파들이라고 하니까 양파들이라는 어감이 좀 이상했는데 그런 웃지 못할 해프닝들이 많았던 거로 기억이 납니다. 자, 제 기억에 KBS에서 그 당시에 젊음의 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그 프로에 어니언스를 비롯해서 트윈플리어죠. 송창식 씨, 윤영식 씨, 그런가 하면 조영남 씨 등등 많은 그 당시에 7080 가수들이 활동을 하던 그런 무대였습니다. 자, 우리 채팅방에 순철님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하고 있고 석가탄신인 날 송악사 한국 뛰어들었는데 산중이라 들으셨는지 반갑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여러분 게시판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라디오서울1650.com이라고 들어오시고 자, 라디오는 내 친구 친구분들 저와 함께 실시간 수다부터 풍성한 이벤트까지 오픈 채팅방에 참여하세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라겠습니다. 아, 순철님 외기력이 따라 불러보았는데 가사가 떠오르네요. 그렇죠. 이 문득 노래가 나오면 그 가사를 떠오르는 것도 우리가 추억을 더듬어가는 그런 좋은 방법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 당시 노래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어떠십니까?

네,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장은하의 음성이었는데 돌이켜보면 이 노래가 지금 거의 40년이 지난 노래인데 어쩜 이렇게 지금 들어도 요새 노래같이 청아하고 맑고 어울리는지. 순철님, 아, 이 장은하 씨 노래 들을 때 수덕사 마누라고 연애할 때시라고 지금도 둘이서 이 거리를 생각하세요 하고 그런 추억들이 있으시군요. 그렇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어떤 노래가 나오든 간에 여러분들이 추억의 한 자락이 가슴 한켠에 걸쳐있는 그런 노래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우리 순철님처럼 이 노래, 또 다른 분들은 다른 노래.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라는 것이, 야, 이 노래를 듣다 보면 그때 와이프하고 마눌이죠. 마눌 말씀하신 대로. 마눌 참 표현 아름답습니다. 연애할 때 그 시절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 연애하실 때 손을 뿌리치던 그런 시절, 또 토닥거리면서 다퉜던 시절, 또다시 화해하고 사랑을 나누던 그런 추억들, 모든 노래 노래마다 다 자기 인생 주제가가 있고 추억들이 묻어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 장은하 씨가 이 당시에 이 노래를 히트시킬 때 장은하 씨의 친오빠가 가수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서 있는 사람은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장재남 씨가 바로 우리 장은하 씨의 친오빠 됩니다.

0: 네, 서 있는 사람은 모두 오시오. 나는 빈 의자. 제가 항상 방송 때마다 여러분께 이 시간에 오후에 피곤한 몸을 또 지친 마음을 달래면서 잠시 걸터 앉으시라고 유사히 그 서주경이란 가수가 부른 벤치란 노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노래 가사하고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그 책을 많이 읽은 편은 아닌데 감명 깊게 굉장히 재미나게 어렸을 때 읽은 책 중에 셸 번스타인의 그 나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무와 같이 주인공과 함께 자랍니다. 주인공이 어렸을 때는 아주 작은 나무죠. 그래서 같이 놀고 하다가 나무가 조금 자라면서 그 소년도 자라면서 여름에는 그늘이 돼주고 비가 오면 비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도우미 역할이죠. 그러다가 가을이 가고 겨울이 가고 추운 겨울이 가고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아름들이 무성하게 되면 이 말씀드린 채로 이 벤치같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인공이 나이가 들고 나무도 나이가 들면 이제 다 시들어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이제 그 옹이라는 얘기죠. 옹이. 조황조의 옹이같이 그렇게 옹이만 남으면 그 주인공이 나이가 들어서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줍니다. 빈 의자나 벤치처럼. 이렇듯이 우리네 인생에도 항상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 항상 여러분의 버팀목이 되고 음으로 양으로 보이지 않지만 구멍나지 않게 항상 막아주고 이 나무 역할을 하지 않나 벤치 역할을 하지 않나 저 또한 라디오는 내 친구를 통해서 여러분께 빈 의자나 벤치 역할을 꼭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도 할 것이며 여러분이 언제든지 편안하게 오셔서 걸터 앉으시거나 기대시거나 쉬실 수 있는 그런 공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1부는요.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의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헬스코리아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을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2: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3: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4: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3: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5: 213-383-3838 213-383-3838.
6: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7: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 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8: LA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9: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네, 라드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바람의 주인공, 만남의 주인공 노사연 씨, 개인적으로 이제 사촌 누나인데 정확하게 족보를 말씀드리면 저희 엄마 가수 현미 씨가 8남매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맨 위에 가 바로 노사연 씨의 엄마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모의 딸이니까 아주 굉장히 가까운 사촌이 되겠죠. 어렸을 때서부터 참 지내왔는데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사실 그 노사연의 언니 노사봉 두 분이 다 어렸을 때부터 고전무용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할머니께서 고향인 평양에서 이남으로 내려오시면서 강원도에 보면 춘천에서 좀 들어가면 화천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산란하고 축제를 하는데 거기서 이제 터를 잡으시고 자리를 잡아서 우리 노사연 씨하고 노사봉 씨는 화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강원도 화천에는 또 유별하게도 주변에 그 군부대들이 굉장히 많아서 국군 장병 위문 공연을 노사봉 씨, 노사연 씨들이 어렸을 때 많이 다녔어요. 그런데 노사봉 씨가 훨씬 더 끼가 많고 가족들이 모여도 노사연 씨는 굉장히 순둥이고 뭐 울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희는 그 노사연 씨가 가수가 된다는 건 꿈에도 생각 안 했는데 그녀가 단국대학교 2년 시절에 갑자기 돌고 돌아가는 길로 대학가에서 나서 저희 집안도 굉장히 충격에 빠지고 깜짝 놀랐어요. 그 이후로 만남이란 노래로서 대한민국 일약 스타덤에 올라서 지금까지 굳건하게 예능인 겸해서 아주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존재 이후의 김종환 씨의 곡입니다. 바램이란 노래가 굉장히 많이 인기를 얻고 있어요. 제가 노래교실 다니다 보면 아주 많은 수강생 여러분들이 이 노래를 앞다투어 부르는 그런 아주 히트곡인데 이번에 또 한 번 김종환 씨의 곡을 받아서 새 곡을 발표를 했습니다. 바로 제목이 또 멋있습니다. 온도라는 곡입니다. 김종환 씨의 노래인데 제목이 범상치 않죠? 한번 감상해 보실까요?

네, 노사연의 신곡 온도였습니다. 아, 어떤 온도인가 했더니 또다시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아, 우리들 삶의 온도는 늘 따뜻하다는 아, 김종환 씨가 존재 이유를 비롯해서 서른 도시 버금가는 싱어송라이터 김종환 씨도 거의 모든 곡을 본인이 다 작사 작곡을 하고 소화를 하는 그런 멋진 가수인데 노사연 씨에게 또 이런 멋진 노래를 선물했네요. 참 여러분 이 말처럼 이 온도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온도 우리들의 온도는 항상 따뜻할 거고 그렇습니다. 아이고 로라님 일하실 텐데 바쁘실 텐데 들러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착한마님이 노래를 소개해 주셨는데 오늘 아침 일찍 뜨거운 커피 한잔하고 노래 들으면서 즐감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자 이번에는요 노사연 씨 노래를 듣다 보니까 그 또 뺄 수 없는 분 있잖아요. 우리 이무송 씨 노래 한 곡 들어야 또 서운하지 않겠죠. 우리 매영입니다.

0: 네, 이무송의 사랑합니다. 제가 맨 마지막에 여러분과 멘트하는 사랑합니다였습니다. 저는 굉장히 행복이 넘친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가수들 노래를 틀면서 한 사람은 사촌 누나고 한 사람은 사촌 매형이고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우리 그 장요샘님이 돌아왔습니다라고 채창에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환영합니다. 사실 그 우리 저 장단장님께서 라벨 색스폰 운영하랴, 저 그 LA 가요제 준비하랴, 연주하랴, 제가 알기로 한 5시간, 8시간씩 입이 터져라고 그렇게 연습하셨는데, 거기다가 또 사실은 서른도 콘서트에서 앞 순서로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서른도시 노래자랑 7명을 했는데, 그 반주기를 또 LA에서 공수해서 거기까지 가서 다 일일이 틀어주고 일행들을 내려주고 몸살이 안 날 수가 없어요. 몸살 나셨는데 조금 회복이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회복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전하는 말씀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1: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피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2: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3: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4: 건강하세요.
2: 센터 메디컬 그룹.
5: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6: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0: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1: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2: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3: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 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4: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3: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라데는 내 친구 일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자, 앞서서 우리 노사연 씨하고 이무송 씨 그 부부 가수의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엔 그래서 부부가 같이 부른 노래 하나 준비해 보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정훈이 씨, 김태화 씨는 40년이 넘은 아주 굉장히 그 우애가 좋은 그런 부부입니다. 안타까운 일은 얼마 전 유튜브에서 보니까 우리 정훈이 씨가 몸이 조금 불편하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좀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힘든데도 나와서 방송에서 노래하는 모습을 볼 때 참 그 굉장히 안타까운 모습이 들었고, 개인적으로는 사실 우리 정훈이 씨는 저는 뭐 그냥 훈이 누나가 아니고 이모 같은 존재예요. 제가 굉장히 어렸을 시절에 중학 시절서부터 봐왔던 정말 친구 같은 그런 존재인데 유사히 몸이 많이 불편해서 걱정이 되니까 좀 완쾌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 정말 빨리 회복이 돼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세인트님 아저씨 안녕 안녕 드디어 들어왔네. 네, 뜨거운 차 쉬면서 들으시라고. 아저씨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래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정훈이와 김태화 씨가 부른 아주 우리는 하나라는 아주 멋진 곡이 있어요. 이 노래와 함께 정훈우 씨가 빨리 좀 쾌유를 해서 멋진 모습으로 우리 앞에 좋은 노래 불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0: 네, 다시 한번 정훈이 씨의 쾌유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험은 실력은,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14,000건 이상의 레몬법 소송을 성공으로 이끈 레몬법 전문 니타 레몬 러펌, 하루하루에 행복이 채워집니다. H솔루션 럭셔리 하이브랜드 디바 마사지 체어 헬스코리아에서 만나보세요. 가장 싼 비행기표를 찾으십니까? 타운에서 가장 싼 세안여행사에서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틱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의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 문의 1866-682-6876.
5: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6: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5: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6: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영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5: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7: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8: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탄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7: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8: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7: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9: 코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우리 친구 해요.
0: 네, 라디오는 내 친구 일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TK님, 제가 부탁드렸는데 오늘서부터는 저희 채팅방에서 우리 함께 대화를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번거로우시더라도 저희 구글에서 라디오 서울 클릭하셔서, 저 라디오는 내 친구 클릭하셔서 맨 밑에 하단에 오시면 노란색으로 이렇게 그 카카오톡에 들어오셔서 얘기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세인트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TK님 어제 말씀드렸지만 제가 더 이상 당분간은 신청곡을 들려드릴 수가 없으니까 양해 바라시기 바랍니다. 세인트님도 마찬가지고 저희 채창으로 들어오셔서 대화 나누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니까 지금 게시판에서 채창으로 옮기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 게시판에 올리시는 분들은 불편하신 점이 없잖아 있겠지만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카카오톡 채창으로 들어오시면 아까 세인트님 들어왔으니까 그쪽으로 대화를 나눠주시면 제가 여러분과 함께 대화를 나누도록 하고, TK님 다시 한번 불편하시겠지만 지금 당분간은 제가 그 신청곡을 지금 수용을 못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양해해 주시고 채창으로 들어오셔서 함께 우리 서로 간의 대화를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1분 마지막 곡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과 노래를 즐기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남는 시간은 우리 장요셉 단장님의 그 어떻게 되면 그 가슴에 안고 사는 노래, 이 이즈리 반주 들으시면서 조금 식히시고 2부에 먼저 가 있겠습니다. 좀 이따 뵐게요.

0: 홈쇼핑월드 신토불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3: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2: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3: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4: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5: 최저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4: 선택하세요 품질을,
5: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4: 금호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 대세일합니다.
5: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의 특별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4: 리스리턴 중고 타이어 전문샵
5: 웨스턴과 피코 323-732-1235, 323-732-1235. 세븐디아스 타이어.
6: 모두가 믿고 찾는 늘 변함없는 치과, 치아로 상한망까지 치료해주는 김필성 원장의 윌셔 임플란트 센터.
7: 안녕하십니까, 윌셔 얼바인 임플란트 센터 병원장 김필성입니다. 저희 윌셔 임플란트 센터는 정확한 진료로 환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내 집처럼 편안하게 진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체계적인 사후관리로 환자 여러분의 치아 때문에 상한 마음까지 돌봐드리겠습니다.
6: 3440 윌셔와 마리포사 213-383-5151, 383-5151.
8: 최고 호텔 3호관광 독립기념일 특선.
9: 세계 최고 국립공원 옐로스톤 4일. 국립공원 속 가디너에서 숙박은 3호뿐입니다. 매주 월, 금, 7월 3일 출발.
8: 평생 잊지 못할 감동. 가장 아름다운 캐나다 로키 4일. 그 비싼 밴프에서 숙박. 6월 29일, 7월 3일 출발.
9: 또한 VVIP 리무진으로 떠나는 요세미티, 세코야, 킹스 캐년, 엔텔로, 파웰 호수, 모뉴멘트, 샌프랑까지 7월 3일 출발.
8: 그 밖에 코스타리카, 하와이, 알라스카 크루즈까지 관광.
10: 1650 K-Fox, number one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당신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서울 메디칼 그룹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네, 라디오는 내 친구 2부 첫 곡으로 제가 선곡한 곡은 사이먼 앤 가펑클의 엘 콘도 파사. 참 이 노래는 뭐 사이먼 앤 가펑클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많이 불렀었고 또 연주곡으로도 있었고 특히나 그 여러분 그 아시는 그 팬 플루트 있지 않습니까? 그 곡으로도 엄청 어마무시하게 유명하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 노래도 참 우리의 가슴 밑자락에 굉장히 깊이 간직하고 있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저 채팅방에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장단장님 반갑습니다. 어떻게 몸살은 좀 나셨는지요? 아이고 비비안님 어서 오세요. 따뜻한 사랑방 좋아요. 로라님 달러 많이 버시라고. 순철님이 며칠 안 보이신다고 하니까 쪼개 바빠서 예, 많이 바쁘셔도 됩니다. 일단 일하시는 게 먼저죠. 뭐 예, TK님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오늘서부터 제가 거의 매일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굳이 유튜브를 시청하지 않으시고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저 구글에 들어가서 그냥 쉬워요. 라디오 서울이라고만 치시면 저희 라디오 서울 바로 뜨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라디오 서울에 클릭만 하시면 라디오 서울 1650.com으로 바로 여러분들이 들어오시게 됩니다. 들어와 보시면 아주 컬러도 이뻐요. 맨 위에 메디칼 정보가 아주 상세히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빨간색으로 주가, 여러분 애플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 그 이외 8개 종목이 실시간으로 변화가 나와 있고 그 밑에는 복권이라고 해서 보라색으로 파워볼 뭐 그 이외 모든 복권의 남바들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게 됩니다. 그 밑에 주유하면 오늘 레귤러가 캘리포니아가 5불 40전이니까 조금 주춤하죠. 그 이외에도 우리 가까운 곳에서 얼마든지 주유를 공급받을 수 있는 주유소들에 대한 정보들이 나와 있고 맨 밑칸에 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출도착 시간이 실시간으로 나와 있어서 요새 그 픽업 가시는 분들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밑에 라디오 코너에 오수연의 새벽 뉴스서부터 저희 9개의 프로그램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중간쯤 가시면 고니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에 클릭하시면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맨 밑으로 가시면 노란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카카오톡 채팅방이 있습니다. 그저 누르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친구들하고 카톡하듯이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훨씬 더 편안해진 게 방송이 끝나던 시간에 관계없이 우리 친구처럼 사랑방처럼 채팅방을 이용하실 수 있고 제가 앞으로도 가끔 노래라든가 또 공연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올려드릴 겁니다. 자, 지금 보니까 타미 로님 들어오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TK님이구나. TK님이 타미 로님이구나. 네. 실 이름이 의리가 있어 의리의리 살아가고 있죠. 젤로 맘 부자들. 아이고 로라님도 들어오셨고 로라님은 항상 달러 버시느라고 꼭 방송시간하고 겹쳐서 바쁘신가 봐요. 달러 먼저 버셔야죠. 네. 자, 추억의 팝송 한 곡 듣다 보니까 조금 아쉽죠. 그래서 제가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네, 추억의 팝송 Stand By Your Man. 오늘 날씨가 사실 더워서 좀 징기디징기 달리는 노래 들어야 되는데 제가 거꾸로 좀 차분한 쪽으로 갔습니다, 분위기를. 왜냐하면 내일이 불금이지 않습니까? 사실 내일 좀 여행 가시거나 좀 연휴를 즐기시는 분들이 많으신 반면에 뭐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일해야 되셔서 또는 몸이 편치 않아서 게스트타운을 지켜야 되는 분들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내일은 조금 심하게 달려볼까 합니다. 괜찮죠? 네. 자,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안내 말씀드리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어카운트 가지신 분들에게 아마 포함이 될 텐데 건국 250주년입니다. 기념해서 7월 4일과 5일 이틀 동안 토요일 일요일 동안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 고객에게 전국 박물관이 무료로 입장하는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뭐 체크카드도 좋고 크레딧카드 좋고 무조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카드로 가지고 계시면 아이들과 함께 바람 쐬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이고 로라님, 의리의리하게 아름다운 비비앙 방자님, 이틀 동안 달러 많이 버셨다고. 아, 네, 달러 더 버셔야 된다고. 많이 많이 버세요. 버는 게 일단입니다. 아, 우리 TK님, 비비안님 보고 싶다고. 네, 자, 이렇게 소통을 하시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다. 우리 TK님도 건강 유의하시고 식사 잘 챙겨 드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제가 가끔 뭐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드렸던 것 중에 하나인데 리메이크라는 거 다시 만들다 뭐 이런 얘기죠. 요새는 그 커버라고 유튜브에 많이 나오는데 사실 커버는 리메이크는 아닙니다. 커버는 그냥 예전에 불렀던 가수의 노래를 조금 반주를 세련되게 하는 것. 요사이 미스터 트롯이나 뭐 무명 전설이나 현역 가왕을 통해서 나오는 노래들은 그걸 보고 커버라고 하고 리메이크라는 것은 다시 만들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김치찌개를 끓여도 재료를 어떤 걸 넣느냐, 돼지 목살을 넣나, 스팸을 넣나, 아니면 멸치를 넣나, 다시닭 국물을 넣나, 이거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듯이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아주 맛이 달라지는 걸 보고 리메이크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는 리메이크 몇 곡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곡은, 자, 이 곡은 정말 리메이크 많이 했는데요. 이은하 씨, 미소를 띄우며 나를 보낸 그 모습처럼. 아마 굉장히 많은 가수들이 이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그만큼 이 노래가 좋다는 말씀이 되겠죠. 이번에는 우리 아주 재즈를 잘하는 멋진 여인 웅산이 이 노래를 불렀네요. 어떻게 불렀을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네, 참 노래가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참 유난히 우리 웅산 씨는 본인의 색깔을 제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메이크라는 거 아닌가요? 자, 로사님 들어오셨네요. 반가운 로라님 다 반갑다고. 아, 우리 라빈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신데, 라빈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 너무 놀랐다고 꼭 건강해지셔야 된다고. 물론이죠. 라빈님은 우리 총무국의 아주 보배고, 여러분 라디오는 내 친구를 직접 제작해서 만들어주신 아 멋진 분이기도 하고, 아, 지난주입니다. 우리 서른도 콘서트에서 아주 멋지게 무대에서 화려한 드레스와 함께 사회를 멋지게 봐준 우리 라빈님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예, 아시네요. 야무지고 목소리가 좋아요. 목소리가 야무지세요. 아,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 대다수의 야무진 목소리는 다 라빈님의 목소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우리 걱정하시고 로사님도 오래간만에 들어오셨고, 예, 자 지금 18분이나 들어오셨는데 제가 30명이 되면 대표님한테 스타벅스 이 커피권을 졸라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쏘겠습니다. 30명이 채워지면 곧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에 리메이크는 아 우리 김건모 씨, 아 뭐 설명 필요 없죠. 모처럼만에 아주 멋지게 전형의 꽃잎은 바람결에 어디쯤 가고 있을까? 김건모 씨가 부르면 어떻게 변할까요?

예, 역시 김건모 씨 다운 노래였습니다. 아, 참 노래 좋습니다. 제가 들어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채창으로 얘기를 나누니까 또 다른 분위기가 나는 것 같아요. 저만의 생각은 아니겠지요. 아이고 별 말씀을요. 일단 건강하게 몸이나 그렇습니다. 우리 순철님 말씀대로 김건모 씨 편하게 무리 없이 잘 하네요. 그렇습니다. 박형준 씨도 그렇고 김준 씨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제가 또 다른 명곡 여러분 알리라는 가수 너무너무 잘 아시죠? 알리라는 가수가 드라마에서 불렀던 노래인데 한승기의 연인이란 노래는 굉장히 오래된 노래인데 아주 많이 유명합니다. 노래교실에서 아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불렀고 저 또한 애창곡이기도 하고 특히나 장요셉 단장님이 연인을 기가 막히게 잘 부십니다. 제가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 꼭 시간에 색소폰 시간에 이 노래를 꼭 리퀘스트 할 예정입니다.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로사님 그렇습니다. 댓글은 조심스러운데 훨씬 편안하다고. 예. 뭐 개인적인 얘기만 너무 깊이 안 가면 얼마든지 편안하게 대화 나누시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 연인이란 노래를 알리라는 가수는 사실 뭐 트로트나 이쪽하고는 전혀 무관한데 이 알리 씨가 연인을 또 연인답게 불렀어요. 원곡 아시는 분 계시죠? 얼마나 변화됐는지 일단 한번 감상하시죠. 오늘은 감상 좀 멋있게 하세요. 차분하게 갑니다.

0: 네, 참 알리답게 부르죠. 오늘 들은 노래들이 유난히 웅산 씨도 그렇고 김건모 씨도 그렇고 본인답게 예상을 깨지 않고 불러줘서 너무 멋집니다. 아, 우리 TK님 사무실 가게 다 내놓으시고 일 그만하시고 수술 후에 제주도 다녀오셔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오시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아, 그럼요. 우리 모든 분들이 다 기원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분명히 완쾌되셔서 아주 멋진 모습으로 저희 앞에 딱 멋지게 쓰실 겁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라디오는 내 친구 2부입니다.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영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형 투자 매물, 캐넌트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더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이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사고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하워드김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27년 이상의 풍부한 경험과 철저한 준비로 소문난 김 변호사는 개인 상해, 교통사고, 대중교통사고, 자전거사고, 화상사고, 개물림 등등, 그리고 비즈니스 소송까지 법원에서 확실하게 변론하고 고객에게 한국어로 설명드리면서 여러분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에서 인정받은 전문가, 밀리언 달러 변호사 포럼의 평생 회원 하워드 김 변호사, 당신의 든든한 법적 동반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213-977-9900, 213-977-9900.
2: 미주 한인사회를 위해 항상 존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한 번 더 고민하겠습니다. 복잡한 미국의 의료진료 창변 허물겠습니다.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환자분이 미소 짓고 웃을 수 있도록 실력이 바탕이 되고 마음까지 치료해주는 병원, 당신의 건강이 우리의 중심입니다. 센터 메디컬 그룹.
3: 시니어만을 생각하는 센터 메디컬 그룹.
4: 모든 혜택 놓치지 말고
5: 건강하세요.
3: 센터 메디컬 그룹.
6: 경험은 실력을 만듭니다.
7: 실력은 결과로 증명됩니다.
6: 지난 20년간 13,000건 이상의 승소 케이스가 증명하는 니타 변호사의 실력은 여러분의 레몬법 케이스에서도 그 보상 결과로서 확실하게 증명될 것입니다.
7: 100% 레몬법만을 전문으로 해온 니타 변호사. 한국어 상담은 213-400-0091, 400-0091.
8: Maximize your settlement under the Lemon Law. Call us. This is Nick Nita.
9: 안경의 길 53년,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으로 이전한 금강안경. 한결같이 안경 한 길만 걸어온 금강안경. 더 쾌적하고 편안한 공간, 세심하게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 있는 시력검사, 각종 보험 및 메디케어, HMO 취급, 진실한 마음, 내 가족의 안경을 만든다는 마음가짐. 고객에게 노라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모든 고객을 귀하게 모시는 금강안경 거만가. 이제 코리아타운 플라자 2층에서 만나세요. 213-384-1001 금강안경.
10: 안녕하세요. 타임 123 수지김입니다. 메디케어, 메디칼 아직도 어려우세요?
11: 주치의 선택부터 입원 가능한 병원 리스트 확인, 약보험, 보청기, 안경, 침술까지 다양한 혜택을 꼼꼼히 비교해 나만을 위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14-994-2222번, 714-994-2228번.
10: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 부에나파 비치 블루바드. 믿을 수 있는 보험 파트너 타임 123.
0: 사랑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진소리.

아이고 요란하네요. 사랑 바람이었습니다. 진솔이의 음성이었습니다. 진솔이라는 가수 여러분들 굉장히 생소하실지도 모르는데 여러분 김다연이라는 가수는 아시죠? 이제 김다연의 친언니입니다. 예. 아, 얼마 전에 현역가왕에 출연해서 김다연 양의 아주 눈물 어린 응원에도 안타깝게도 베스트 안에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같이 어렸을 때부터 소리를 전공했던 우리 진솔이가 깜짝 가수로 데뷔를 해서 뭐 우리 김다연 양의 버금가지 않게 노래 멋있게 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점에서 김다연 씨의 노래를 또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이번엔 시스터즈가 둘 다 가수네요. 일부에서는 부부가 가수였는데.

0: 네, 까만 백조 우리 자매의 노래 함께 들었습니다. 진소리 양의 노래, 또 우리 김다연 양의 노래. 자, 여러분 비타민 뭐 A, B, C, D, E 중에 비타민 C는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고, 비타민 D가 얼마만큼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거 너무들 잘 알고 있으실 겁니다. 아침마다 챙기는 그 비타민 D가 건강한 노화까지 보장이 된다고 하니까 뼈 건강, 또 면역력 강화, 또 세포 노화 늦추는 역할까지 할 수 있다는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어서 어떤 그 의사 선생님은 비타민 D의 권유량을 뭐 2000인가 3000 이상을 권유하는 닥터들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비타민 D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모든 정보들이 저희 라디오 서울1290.com이 새롭게 단장해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시니어 생활이라는 칸에 모든 정보들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말씀드리지만 오늘서부터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이 아닌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우리 라디오 서울 고니의 라디오는 내 친구 채팅창에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방 토크 나누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라디오를 들으시는 분들도 들어오기 쉽습니다. 그저 구글에 라디오 서울이라고 쳐서 들어만 오시면 저희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모든 정보들이 맨 위에 메디케어서부터, 그 다음에 주가서부터, 그 다음에 가스비서부터, 여러분들이 필요한 복권의 당첨 번호, 공항 실도착 안내 시간 뭐 등등 너무너무 많은 정보들이, 그 이외에도 실시간 뉴스들이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고, 저희 프로그램에 들어오셔서 중간쯤 가시면 영곤의 라디오는 내 친구란을 클릭하시면 라디오는 내 친구 안으로 들어오셔서 맨 밑으로 내려가시면 노란 칸 안에 채팅방 들어오는 그 클릭만 하시면 이렇게 함께 여러분 모두 함께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아무쪼록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1: 22년 전통의 프라임 건축면허학교가 2026년 6월 말에 오렌지 카운티 가든그룹으로 이전했습니다. 프라임 건축면허학교는 건축면허 취득, RMO 연결 업무 등 면허에 관련된 모든 업무와 코퍼레이션 설립, 각종 세금 보고 등 세무 회계 업무를 취급합니다. 매주 월요일 저녁 6시에 건축면허 취득을 위한 법규 과목 강의를 무료로 한번 청취해보고 등록을 결정하셔도 됩니다. 문의는 213-369-2249, 213-369-2249.
2: 이복일 다이아몬드에서는 구형 반지를 신형 반지로 즉석에서, 각종 수리품 또한 즉석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마운팅 하우스를 오픈했습니다. 다이아몬드를 그 자리에서 끼워드리고 반지 클린, 다이아몬드 감정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3: 뉴서울 호텔 내 이복일 다이아몬드 323-735-5100번.
4: 곧 65세 또는 은퇴할 예정이신가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낮은 본인 부담금과 신뢰할 수 있는 메디케어 보장을 약속합니다. 전화문의 1866-682-6876.

여행의 기분 좋은 출발이자 행복한 마무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 하늘 위에서도 집처럼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쁜 비즈니스 일정에서도 잠시 휴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이 모든 바람을 담아 최고의 서비스를 약속드립니다. 마음까지 케어하는 비행, 대한항공. Korean Air.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에요. 참 어쩜 그렇게 연기를 맛나게 맛들어지게 하는지. 임창정 씨가 오래간만에 또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제목이 미친놈이에요. 미쳤다는 게 뭐 다른 의미가 아니고 사랑에 미치든지 뭐 그런 뜻이 아닌가 싶어서 신곡입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임창정 미친놈.

0: 네, 미친놈이 듣고 보니까 헤어지고 나서 더 사랑하는 미친놈이라고 자기한테 얘기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자, 춘식이님 들어오셨다고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노래 제목이 화끈 시원하다고 그러셨네요. 네, 자, 이제 라디오는 내 친구 2부는요, 대형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메디케어 플랜과 건강보험 경험과 신용의 한미보험이라면 안심입니다. 완벽한 노후를 위한 은퇴용 투자 매물 차는토관리 케이장부동산, 간장게장 갈비찜 은대구조림이 아주 맛있는 소반식당인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새롭게 내과 주치의 클리닉

0: 이걸 개원하게 된 안메디칼 원장 안상훈입니다. 서울대병원 가정의학 전문의, USC 대학병원 암 전문 교수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일반 내과 진료는 물론 암 조기 검진, 치료 가이드, 생존자 관리까지 암을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의 주치의가 되어드립니다. HMO, PPO, 메디케어 등 대부분의 보험으로 진료 가능합니다. 예약 문의는 657-888-9919, 657-888-9919.
1: 변호사를 이재용 변호사로 바꾼 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났을 당시엔 경황이 없어 되는 대로 변호사를 구했는데 아는 분이 큰 사고니까 이재용 변호사를 찾아가 보라고 했죠.
2: 수많은 승소의 기록들이 증명합니다.
3: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2: 대형 교통사고 전문 이재용 변호사 그룹
4: 213-383-3838 213-383-3838.
5: 모든 전기차가 똑같이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토요타 일렉트릭은 당신과 함께하는 일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검증된 엔지니어링으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다가옵니다. 부드러운 일상을 위한 토요타 비지. 어떤 길에서도 자신감 있는 비지 우드랜드. 그리고 즉각적인 반응을 갖춘 완전히 새로워진 CHR까지. 단순한 전기차가 아닙니다. 토요타 전기차입니다. 모든 것을 쉽고 간단하게 함께 달리는 토요타.
6: 꽃게 판매 10만 개 돌파. 온달 23주년 23% 할인 이벤트.
7: 고객 여러분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온달 개업 23주년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6: 7월 한 달간 매콤하고 푸짐한 아구찜 23% 할인.
7: 모든 테이블에 고소한 평양식 녹두빈대떡 무료 서비스와 간장게장 꽃게탕 아구찜 연포 수제비도 사랑받는 메뉴.
6: 예약은 23382-8844 23382-8844 팔가와 캔모 코너. 온달 23주년 아구찜 23% 할인 이벤트.
8: 지난 52년 동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추억과 전통, 그리고 언제나 그리운 어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지켜오고 있는 산식당.
9: LA에서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을 갖춘 후리아타운 플라자 3층 입점 1주년 기념으로 고객님들에게 다른 곳과는 차원이 다르게 격조 높은 한정식 코스 메뉴를 매우 착한 가격에 선보입니다.
8: 다채로운 구성은 물론 고단백의 고급스러운 알찬 메뉴, 프리미엄 건강식 식재료로 완성된 산식당만의 독창적인 예술적 요리들로 미식가 고객분들을 초대합니다.
9: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 부모님 생신 등 이젠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마세요. 산으로 오세요.
8: 당분간은 선불 예약제이며 문의는 213-487-7615 213-487-7615.

네, 라드는 내 친구 2부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 처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유튜브 채팅창이 아닌 카카오톡 채팅창에서 이야기 말씀 나누고 또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 같은 그런 느낌이시고 아무쪼록 와주신 모든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많은 여러분의 성원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신청곡을 마음대로 해드리질 못해서 저도 조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은 가능하면 제가 잘 이렇게 여러분들의 선곡을 따라가는 쪽으로 한번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채팅방에 와주신 모든 분들 또 저희 라디오는 내 친구를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가족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네, 조영남의 내 생에 단 한 번만 함께 하시면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남은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내일은 야, 연휴입니다. 불금입니다.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0: 쌍꺼풀이 감사의 세일, 다시멸치 6불99, 직화짜장면 4불99, 서산 어리굴젓 9불99, 새우 6접 9불99, 꽃게로 만든 간장게장 16불99, 알부민 4개월분 80불에 구매하시면 구중구포 흑삼골드를 선물로 드리는 홈쇼핑 월드, LA점 팔가와 세라노, 부에나팍점 피치와 멜번 홈쇼핑 월드,
1: 홈쇼핑을 들어가세요.
2: 엘레이 학부모님, 이런 생각은 버리셔도 좋습니다. 학군 따라 이사 가야 한다는 생각, 사립학교는 무조건 비싸다는 생각. LA 한인타운에는 킨더에서 초중고까지 경제적인 학비에 다닐 수 있는 사립학교가 있습니다. 졸업생 전원이 아이비리그와 UC계열 대학에 진학하는 NCA 사립초중고등학교.
3: 입학상담은 213-487-5437, 213-487-5437입니다. 킨더도 NCA.
4: 해외 송금 아직도 은행에서 하시나요? 이젠 와이어바할리로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로 하세요.
5: 미국에서 전 세계 45개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으로 보내면 당일 송금도 가능. 한국에서 미국으로도 보낼 수 있는 수수료 없이 저렴한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4: 한국으로 $1,000 이상 보내면 수수료 무료. $1,000 미만 송금도 최대 저렴하게. 비즈니스 해외 송금도 은행보다 유리한 환율과 저렴한 수수료.
5: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해외 송금 와이어바할리. 지금 검색창에서 검색해보세요. 와이어 발리.
6: 가족을 잃은 깊은 슬픔. 대한장의사가 맞상주의 마음으로 장례를 도와드리겠습니다.
7: 고인이 가시는 마지막 길을 대한장의사가 성심을 다해 배웅해드립니다.
6: 가족의 장례를 치르듯 정성 가득한 장례. 대한장의사.
7: 대한장의사는 라이센스 2028과 화장 라이센스 268을 갖고 있어 믿을 수 있습니다.
6: 장례 믿을 수 있는 대한장의사에 맡기십시오.
7: 323-731-4040, 323-731-4040, LA 대한장의사.
8: 타이어 하면 세븐디아스, 세븐디아스 하면 타이어가.
9: 최저 가격 보장 특별 세일을 시작합니다. 비교하세요 가격을.
8: 선택하세요 품질을.
9: 확인하세요 서비스를.
8: 금호 타이어 총판 세븐디아스 타이어에서는 한국 타이어, 미쉐린, 구디어 등 파격대 세일합니다.
9: 최고의 품질로 최저의 가격을 보장하는 세븐디아스.
10: 1650 K-Fox. Number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11: 지금 이 시간에도 누가 당신을 먼저 생각할까요? 서울 메디칼 그룹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12: 알찬 정보, 빠른 뉴스, 유익한 방송, AM 1650, 라디오 서울입니다.
13: 라디오 서울, 5시, 이브닝 뉴스.
14: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서울 애청자 여러분, 5시 이브닝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15: 미국과 이란의 핵협상 실무대표단이 어제 카타르 도하에서 간접회담을 진행했습니다. AFP와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카타르와 파키스탄 중재자를 통해 간접 실무회담을 시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란 고위 당국자는 로이터의 간접협상은 화요일 밤 시작됐으며 이란이 카타르 및 파키스탄 측 당국자들과 회의하고 이들이 다시 미국 측과 만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는 이란의 동결자산과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스티브 위코프 중동 특사가 도하를 방문해 카타르 총리 및 카타르 군주와 만났으나 실무회담에는 직접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워싱턴 DC 인근 앤드루스 합동기지에서 취재진에게 이란 비핵화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아주 좋은 회담이 이뤄졌다 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사흘간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지만 비핵화는 진행되고 있고 모두 잘 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지난달 26일과 27일 호르무즈 해협에서 무력 공방을 벌인 바 있습니다. 연방 상무부가 엔트로픽의 최상위 인공지능 모델 클로드 미토스 5와 페이블 5에 내렸던 수출 통제를 해제했습니다. 엔트로픽은 지난달 30일 상무부로부터 수출 통제 지침, 해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침이 내려진 지 18일 만입니다. 엔트로픽은 어제인 7월 1일부터 두 모델의 서비스와 판매를 재개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달 12일 미토스5와 페이블5가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외국인의 접속을 차단하는 수출 통제 지침을 내렸습니다. 당시 이용자 국적을 식별하는 기능을 갖추지 못한 엔트로픽은 외국인뿐 아니라 미국인들의 접속도 함께 막았습니다. 연방정부는 이용자들이 이른바 탈옥이라는 방법으로 안전장치를 우회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수출 통제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토스5는 전문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취약점 탐지 능력을 갖춘 모델이며 페이블5는 해킹이나 무기 제조에 악용될 수 있는 민감한 답변을 제한하는 안전장치를 추가한 모델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부터는 미 정부가 신뢰할 수 있다고 승인한 자국기업과 기관 100여곳에 한해 미토스 사용이 먼저 허가된 바 있습니다. 이란군은 오늘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에서 지정 항로를 벗어나는 선박에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의 장례식이 오는 4일 수도 테헤란에서 시작돼 9일 마슈아드 안장식으로 마무리될 예정인 가운데 이란 당국은 전국 보안 태세를 최고 수준으로 격상했습니다. 이란군은 호르무즈 해협 안보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시도를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카타르에서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간접 협상은 별다른 진전 없이 끝났으며 양측은 하메네이 장례식 이후 협상 일정을 다시 잡을 계획입니다. YTN 보도입니다.
1: 또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보안 태세를 강화하며 적들에게 오판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런던의 조수현 특파원입니다.
16: 이란군이 성명을 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와 안정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든 유조선과 상선은 지정된 항로를 이용해야 한다며 이탈하거나 항행 규정을 무시하면 즉각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의 안보 문제에 개입하려는 미국의 모든 시도를 이란의 국가 주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며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뒤따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17: در صیانت از حق حاکمیت خود در تنگه هرمز از هیچ اقدامی برای در هم کوبیدن هر گونه تعدی و تجاوز توسط ارتش آمریکا و حامیان آن دریغ نخواهد کرد.
16: ایران군은 또 전쟁 첫날 사망한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의 장례식을 앞두고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자국을 공격하지 말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어떠한 오판도 피하라.